수석은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29 대책 등 과거 공급책과 이번에 발표한 813 대책 일부를 포함해 이같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거나 동시에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가 이른바 신속공급 혁신당을 구성해 관리하는 등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사업을 3년 정도로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용산공원에 대해선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금싸라기 땅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인허가가 매우 축소되고 착공도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M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최저치를 보인 데 대해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을 유심히 살피고 있고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고 이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며 국민의 근본적인 평가 대상인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제 공개된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9%로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가운데 최저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해 서울 강남권의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고가주택이 많은 서초구와 강남구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마이너스 0.04%와 마이너스 0.02%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의 자료를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저층의 경우 세제 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달 21일에는 호가가 63억 원이었지만 발표 뒤인 지난 12일에는 56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서울의 상대적 중저가 지역의 아파트 가격 강세는 유지됐는데 중랑구 0.46%, 성북구 0.43%, 서대문구 0.41%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8.13 부동산 공급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공동전선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23만 호 규모 부동산 추가 공급 정책의 현실성과 8.3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 등을 점검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척 이후에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타이완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 제품에는

0: 보다 보합권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의 0.2% 상승을 밑돌았습니다. 1년 전보다는 4.7% 올라 전월의 5.5%보다 상승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는 상품 가격이 0.7% 하락한 반면 서비스 가격은 0.2% 상승했고, 상품 가격 하락은 에너지와 식료품이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하락하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5% 오른 7,798.99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13% 상승한 53,839.9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81% 상승한 26,803.03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 IEA 전망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IEA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종가는 87.07달러로 전장 대비 2.15%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종가는 배럴당 81.25달러로 전장 대비 2.43% 하락했습니다. 유가 하락은 전날 IEA가 발표한 8월 석유 시장 리포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율 하락에도 컴퓨터 등 전자장비와 석탄과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수출 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7월 수출 물가지수는 190.65로 6월과 비교했을 때 1%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냉동수산물이 지난달보다 내리는 등 농림수산품이 1.7% 하락했고, 반도체와 같은 컴퓨터, 전자광학기기와 석탄, 석유 제품이 오르면서 공산품은 전월 대비 1.1% 오름세였습니다. 7월 수입 물가지수는 환율과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석탄 및 석유 제품과 1차 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6월보다 1% 하락해 2개월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 40mm, 부산, 울산, 경남에는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와 광주 34도로 전국이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1도, 습도는 65%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괜찮게 나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여기에 생산자 물가도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국제유가도 약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S&P500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마 어제 많은 분의 시선은 증시가 아닌 부동산에 쏠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그야말로 대혼란입니다.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요. 전월세는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급 대책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릴 분수령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3만 가구 플러스 알파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도 핀셋형으로 일부 완화했습니다. 여러모로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이른바 영끌 대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고요. 시간표는 멀고요.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지금 시장의 불안감, 정책에 대한 불신, 불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제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풀어봐야 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썰전으로 준비됐고요. 정부와 서울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핫했던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먼저 교수님, 지난번에 부동산 대토론회 그 굉장히 길게 이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토론회 하면 아무도 안 보는데 당시에는 동시 접속자라든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교수님께서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셨었습니까?
2: 흔히 이제 우리가 정통적인 관료분들께서 문제를 짚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보다 저도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좀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안 같은 것들, 문제점들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자극성으로 따지면 소장님께서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이 발언으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셨습니다. 21세기 고려장. 서울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그 세제 개편 이 문제를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셨던 말씀입니까?
1: 일단은 사실 대통령이 주관했었던 대통령께서 주관했었던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 때는 아직 8.3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0: 전이었죠.
1: 이제 그 뒤로 세제 개편안을 보고서 이제 서울시 토론에서 했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오늘 세제 개편한 내용이 메인이 아니니까 짧게만 요약하자면 이제 초과 주택에는 규제가 있었었고요.
0: 네.
1: 그리고 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구분.
0: 네.
1: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가장 개인적으로는 비합리적을 생각했었던 것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다주택자를 공격하긴 했었어도 고령자를 공격하지 않았었어요. 정확하게는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들을 이제 공격하지 않았는데 종합부동산 세율을 높인 것까지는 제가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제에 대한 한도를 신설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5천만 원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80만 원 공제 받으면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0: 그렇죠.
1: 이거를 이제 600만 원까지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5천이 부과되면 4,400만 원이 그대로 다 부과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은퇴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걸 부담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이 약간 하이라이트인데 그럼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바로 다음 장표에서 수도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방으로 떠나면 네. 세제 혜택 주겠다.
0: 예.
1: 그러니까 팔고 가라. 그러니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거 21세기 고려장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거를 그 자리에서 전달한 건데 아무래도 토론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언론에서 많이들 이제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0: 이제 고려장으로 낙인 찍히신 겁니다. 이제
1: 그러면 좀 곤란한데.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제 개편안 얘기보다는 어제 나온 공급 대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97 공급 대책 그리고 119 공급 대책 여기 이어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또 한 번 나왔어요. 제가 교수님도 오시면 항상 이거 여쭤보는데 학점 얼마나 주실래요?
2: 저는 그래도 한 85점 정도는.
0: 그럼 B뿔 A?
2: 네, B뿔에 해당하죠. 네, 85 이상이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번 대책의 이 특징이라고 하면 네. 추가적인 물량을 뭐 얼마를 더 공급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작년부터 97 대책하고 올해도 1, 2구 대책에서 어디 어디 후보지와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135만 원을 하겠다고 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군 청사진이잖아요.
0: 그렇죠.
2: 이거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어디를, 무엇을 개선을 해서라는 게

0: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이제 물량적인 공급이다라고 보면 사실 이번 대책은 기술적인 공급이에요. 자, 그러면 인허가는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착공을 머뭇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토론회 때의 포인트도 지금 뭔가 인허가 물량이 확준건 아니거든요. 근데 인허가에 비해서 착공 실적이 굉장히 둔화가
1: 약간
0: 됐습니다.
1: 이게 실제 액션까지 이어지는 게 너무 안
0: 네.
1: 좋다.
0: 그래서 지금 약간 착공을 할까 말까 하는 그 경계선상에 있으신 이런 부분들을 좀더 금융의 힘으로 빨리 더 착공, 조기 착공, 조기 착공이 아니라 이제 착공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요. 사실은 뭐 어떤 정부가 뭐 관리한다 이걸 좀 떠나서 좀더더 밀착적인 공정 관리 차원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생겼죠. 옛날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부처별로 했던 거를 이번에는 총리가 주관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신속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금융 세제를 다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역시나 공급은 시장이거든요. 시장 변동성 때문에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뭐 이런 정책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두고는 보고 우리가 어제 나온 대책을 가지고 오늘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정부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허가 물량은 결코 작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착공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뭐 가장 큰 거라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또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됐고요. 어제 오세훈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이 많이 포함이 돼도 환영한다. 다만 이제 조합은 지 양도라든지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심의 공급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은 걸린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1: 그럼 빗불은 아니지 않나요?
0: 아니 그래서 저는 막
1: 알겠습니다. 그럼
0: 네네.
1: 소장님은 100점 만점에 몇 점?
2: 원래는 빵점을 주고 싶은데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생각보다 유의미한 게 정말 많이 담겼어요. 그래서 그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30점 드리겠습니다.
1: 30점. 그렇다면은 그 교수님께서는 금융 쪽을 좀더 집중을 하셨고
2: 네.
1: 소장님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2: 일단은 두 가지를 나눠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정말 이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항들이 원래는 기대도 안 했었다가 갑자기 포함돼가지고 진짜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정비사업 쪽을 배제하고서 보게 되면 그냥 한마디로 이제 업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냐면 사실 이제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50페이지가 넘어가요. 저희 읽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1: 80페이지 넘는 것 같던데?
2: 아 그게 금융
1: 맞아
2: 쪽까지
1: 맞아.
2: 다 하면 이제 그러면 페이지가 더 늘어나는데 금융위까지 하면. 국토부 자료를 보면 근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약간 느낌이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보고서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게 있어요라는 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노력한 게 있으니까 좀 알아봐 달라라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게 국토교통부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신규 택지는 이미 예전에 기발표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속도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유의미한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기대했었던 건 특히 8.3 세제 개편안으로 부동산 시장이 막 혼란스럽고 의견도 별로 이제 막 국민적인 분노들도 있는데 이러한 타이밍에 발표가 되었을 때는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 특히 세제 개편안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으니까 뭔가 이번에도 강력한 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다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저 계속 넘겨보면서 그래서 물량이 어디야? 라고 보니까 강서구에 1,000세대, 남양주에 2만 세대 이래 버리니까 이게 끝이야? 보니까 7만 세대는 나중에 발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사람들이 뭐지? 뭔가 찐빵은 나왔는데 안에 안고가 없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강했다.
1: 약간 여담인데요. 저희 어제 보도국에서도 방송 계획을 다 잡아놨었어요. 어디 가서 중계를 하고 어디 가서 중계를 하고 막상 자료가 나왔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계획을 뒤집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정도로 좀 예상과는 달랐던 그런 공급 대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좀 교수님께서는 금융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은 어찌됐건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3만 플러스 알파인데요. 요 물량은 착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이미 사실은 뭐 135만 호가 발표가 됐고 예. 근데 그 안에 다시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추가적인 거는 이제 어제 발표했던 신규 택지 2만 7천 이렇게 3개 지구 그다음에 한 7만 3천은 이제 후보지는 이따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13만 호 정도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추진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속도전으로 이제 풀어본다고 하는데 사실 이 23만 호의 사실 의미를 정부가 좀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간 착공이나 뭐나 지금 굉장히 병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막힘 현상이 예. 많은데 이 23만 호가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23만 호에 대한 금융 지원과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적인 획기적인 간소화가 향후에 있을 민간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만 호를 물량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막힌 흐름들을 좀 풀어는 그러니까 통로를 좀 더 열어놓는 역할이라고 사실 저는 네네.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3만 원, 아유 뭐 이렇게 우리가 100만 원 막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도자료 내용은 많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 반면에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고 정부 의도를 또 따라가는 거는 좀 더 시간이 또 걸리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네. 이 또 기자들 얘기를 하자면요. 기자들은 앞에 전단이 막 이렇게 긴 자료가 나오면은 아 별로 형 없구나 이렇게.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향도 있는데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1000가구에 그쳐서 좀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하고요. 수도권 나머지 남양주라든지 이런 부분 광주 들어갔는데 좀 외곽이기도 하고요. 그럼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이게 공급 승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2: 아, 이제 오히려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남양주 분들은 벌써부터 난리 났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아, 바로 반응이 있습니까?
2: 네. 안 그래도 지금 남양주는 공급도 많고 네. 집값도 아직 회복 못한 곳들도 있는데 지금 또 막 대표적으로 그래도 남양주도 워낙 넓어서 지금 가격이 회복하고 괜찮은 데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덕소 같은 경우는 예, 아직도 예. 사실 이전 가격 때를 갖다 회복 못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대규모 신규 택지를 이렇게 또 발표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아니 우리 지역 집값만 잡는 거지 서울이랑 전혀 상관없고 왜 네. 꾸준 우리 동네들만 괴롭히느냐라는 말들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공급 못 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서울 인근의 중요한 곳에다 공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거고 어디에다가 발표해도 다 불만들은 있겠지만 근데 일단은 남양주 주민들은 또 싫어하는 부분들은 물론 있고
1: 어쩔 수 네. 없죠. 네.
0: 저는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물론 사실 거주하신 주민들은 당장에 불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뭐 한 몇 년 전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공급은 인프라거든요. 물론 우리 과거의 남양주 하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우리가 외곽지에 굉장히 지금은 다산 별내 그죠?
1: 네.
0: 남양주가 진짜 서울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는 가보니까 다산 신도시에 카페촌도 잘 되고 그러니까
1: 제가 좋아요. 네.
0: 저는 그래서 당장 뭐 물량이 늘어서 내 집값 떨어져서 싫다가 아니라요. 아 계속 살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여기 공급이 많이 되고 서울보다 더 좋은 곳이 된다면 더 할 나위 없는 거죠. 당장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도 틀렸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미래를 본다면 남양주와 하남은 정말 인천에 버금갈 만하게 클 수 있는
1: 인천?
0: 그렇죠. 인천보다 이게 서해안에 예. 인천이 있다면 예, 예, 예. 이제 이쪽 동해 쪽은 크게 이제 대표 도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광주, 하남, 또 북쪽으로 남양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GTX 라인이 또 깔리고 하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주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러면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부의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은 집 못 지어서 미쳤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마른 수건 싸듯이 공급을 하겠다. 요즘 정부의 말을 보면 탁치고 뭐 미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가는 걸 보면 조금 표현이 많이 강해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요. 속도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머지 부지들 쭉 보면은 2030년까지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간다고 해도 시간에 이 중간이 좀 비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사실

0: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공급 물량들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이미 반토막이 났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좀 되었었는데 26년도 오니까 그러니까 정부 통계 기준으로는 아직 2만 세대가 넘어간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민간 통계로는 이제 1만 건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게 우리가 임대주택도 포함하냐 뭐 청년 안심주택 넣냐 마냐 이런 것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1: 네.
0: 그냥 팩트는 2026년도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가 딱 4개밖에 없었습니다.
1: 아.
0: 그렇다 보니까 요즘 입주장이란 말들도 없고 전월세가 다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는 저기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리온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전월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일대에 이제 임대차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1: 그렇죠. 예.
0: 지금은 어디 뭐 갑자기 대규모 입주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전혀 보도로 안 되어오고 있죠. 실제 현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전월세는 없다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씨앗에 뿌려야 되는 측면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만 급급할 수는 없는 거고 중장기적인 예를 들어 이번에 그래도 제가 30 좀 드렸었던 게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는 거고 그런데 이게 당장 닥친 이유는 사실 전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많이들 박살냈습니다. 거의 400개 가까이를 이제 정비사업들을 해제한 여파가 이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분간에 이제 공급이 없다라는 거는 맞는데
1: 네.
0: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가서
1: 방법이 없죠, 이거는.
0: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이렇게 좀 유효한 공급들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히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 이번에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바에는 많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예. 금융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풀어줘서 우리가 결국은 그럼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8.3 세제 개편의 핵심이 다들 실거주하라는 거잖아요.
1: 네.
0: 다주택자만 팔고 실거주해라. 근데 팔라고는 하지만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뭔가 일시적인 그것도 조금 풀어준 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거든요.
1: 예, 예. 근데
0: 이런 부분들은 다들 차단돼 있다 보니까 별로 체감, 공급도 뭔가 대규모 우리가 체감될 만한 내용도 없고
1: 예.
0: 그렇다 보니 집을 살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좀 사실 당장의 집값 안정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차가 많이 괴리가 있긴 합니다.
1: 많이 아쉬워하시는 말씀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정비사업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들 들어갔잖아요. 이주비 대출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2: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1: 예.
2: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동의율도 75에서 70으로 낮춰줬는데 그럼 뭐 5% 효과 있어? 이렇게 여쭤볼지도 몰라요. 근데 보통 뭐 동의율이 72, 73, 74 였던 단지는
1: 예.
2: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1: 보통 그러니까 이게 75인데 70 넘고 못 가고 이런 그쵸. 경우들 꽤 있었나
2: 아유,
1: 보네요.
2: 굉장히 많죠.
1: 그러니까 예, 예.
2: 결국 다 이게 지금 이제 경계에서 우리가 엣지라 그러잖아요.
1: 네.
2: 엣지 정치라고도 하는데 사실 뭐 저소득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닌 애매한 층. 아 이걸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어정쩡한 상태가 우리가 계속 지금 불확실 때문에 연장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1, 2%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전혀 안 되던 곳들이 뭐 이걸로 뭐 갑자기 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1: 예.
2: 다만 우리가 이제 이번 대책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잖아요. 대량 대규모. 우리가 앞으로의 그럼 성장 모델 과거처럼 그런 대량 대단지 이거 가능할까? 라는 점에서 저는
1: 예.
2: 앞으로 이렇게 혹시 다른 국가들의 주택 공급 대책도 사실은 뭐 이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얘기가 이 과거에 이미 다 성숙을 해서 더 이상 가용지라든지 뭔가 이제 차이 없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당근이라 당근과 채찍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1: 예.
2: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도 저는 아 우리가 예전에 달리던 이런 성장 가도의 모델 이런 식 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 3기 신도시 많이 느끼잖아요.
1: 아니 뭐 1기 신도시 노태우 1기 네. 신도시 이거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건 다 보고 있으니까.
2: 네. 그래서 조금 방식도 바꾸지만 결국은 이제 도심 하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돌아와서 예. 우리가 이제 재생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이제 도시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전향적으로 사실 우리가 뭐 새로운 택지 이거 찾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집에 대해서 결국 삶의 질이잖아요. 네네.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획기적인 뭐 규제 개선 자체가 그걸 바꾸지는 못했지만 의지가 있고 꾸려왔던 사업장에서는 이 조그만한 어떤 규제 완화나 이런 거 역시도 아주 단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앞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제 개편안이 8월 3일에 나오고 나서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종합대책, 공급대책이 이번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서울 집값에 안정화를 이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넓게 봐서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소장님은 아까 어느 정도 답을 주셨는데 일단 조금만 더 첨언을 해주실까요?
0: 그렇죠. 지금 당장 집값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네. 얘기에 대해서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서 기대한 바들이 있었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집값 안정보다도 전 더 심각한 게 이제 임대차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예. 사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사실 공급만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안정을 위한 플랜이지 직접적인 수요 억제는 이미 8.3 세제 개편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강력하게 나왔는데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제약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기대했었던 거는 사실 이제 전월세 시장에 이제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 뭐냐면 세제 개편안에서 다들 실거주하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실거주하면 임대차 공급은 누가 해주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1: 그렇지요.
0: 그래서 국토교통부 뭔가 보도자료에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대안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었고 실제로 타이틀을 보게 되면 이제 주택 신속 공급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 방안이라는 내용들도 타이틀에 부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임대차 시장 안정에 대한 게 다 빠져 있어서
1: 내용은 그랬죠. 네.
0: 그러니까 예.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제 당장 가을 이사철부터 닥쳐올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오히려 매매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 같다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나오고 나서 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에 너무 멀기도 하고 당장 서울시랑 충돌하기도 하고 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교수님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집값 불안, 지금의 임대차 시장 불안 이게 가라앉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사실은 어떤 제도나 정부의 노력일만으로 시장을 다스리기는 어렵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다 나은 곳을 찾고 또 이동 수요가 굉장히 큰데 이제 제도가 가로막힌다는 점에서 이런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좀 실망스러운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걸 계기로 계속 타이트하게 뭐 세제나 금융이나 공급 착공 같은 거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한다기보다 가장 불안감은 이제 사다리 끊어졌어 이거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예.
2: 아, 집 살려는데 돈도 안 빌려줘. 아, 이거 이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 뭐 비아파트 뭐 4억 이하 이렇게 나왔는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4억짜리 집이 어딨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1: 이건 2부에서 조금 더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2: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뭐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네. 복원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디딤돌처럼 나갈 수 있는 단계단계의 주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사실은 뭐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안을 많이 만드는 게 그게 생태계죠.
1: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전반적인 큰 그림들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대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대책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청년대책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0: 옷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퀴즈 대신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 두 분께 궁금하신 점 우물정의 공구사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하고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같이 일도 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샵 공구사호, 우물정의 공구사호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4: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에서도 부동산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공급 대책 중심으로 봤고요. 2부에서는 금융 대책과 청년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미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금융 대책도 나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은 은행에 오픈런을 해야 된다. 막 난리잖아요,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1.5%에서 3%로 늘려서 이게 연말까지 한 30조 원 정도의 여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숨통은 트인다고 보십니까?
7: 그렇죠. 이번에 뭐 결혼 페널티도 들어갔고 해서 일단 완전히 정말 막혔던 이 대출의 물길이 조금 열렸다는 것은 좀 희망적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LTV 같은 경우 주택 가격 대비 담보대출 비중이라든지 또 DSR이라든지 또 상환 능력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요. 뭐 당장 조금 물꼬는 트였지만 결국은 총량 규제를 계속 가는 거죠. 예, 증가율을 조금 더 높였다 뿐이기 때문에.
4: 아, 숨통만 살짝 트여줬다.
7: 그렇죠. 그래서 연말 되면 어차피 또 약간 막히는 경우가 또 아마 또 재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수요는 있는데 잠깐 이 정도 풀어주면 또 왕창 몰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이 부분은 원천 차단하기로 했어요. 집을 사놓고 거주한 이력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8: 실현 가능성은 뭐 당연히 실현은 하겠죠.
4: 뭐 한다면 하겠지.
8: 근데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이제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는 대출 금지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그다음에 3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들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가 되었었지만 그 예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규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사실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유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직장이라든지 근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른 데 가서 내 집은 전세 주고 나도 다른 집에 전세 갈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 쓴 흔적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유를 명시하기보다는 그래 너네가 진짜 투기로 갔다 갭 투자로만 산 게 아니면 최소한 부부 중에 일부라도 실거주를 했었겠지? 그러면 실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그러면 종전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줄게.

0: 내가 그 실고주 한 번도 한적 없었다. 사자마자 전세를 계속 돌렸었다라고 네네.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목적은 명확해요. 우리가 83 세제 개편안부터 뭐 시작해서
1: 이해하겠어요.
0: 예. 그냥 계속적으로 실고주를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그 사이드 이펙트를 좀 생각해볼 게, 자꾸 다 실고주를 해라. 그러면 이제 결국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또 본인 집이 있었겠죠. 그럼 본인 집에 전세를 또 올리는데 전가를 시켜야 될 것이고, 이게 일단은 위도는 알겠어요. 그냥 너 투기 수요야. 어제 실고주 안 한 사람은 다 투기꾼이니까 그냥 뭔가 규제를 할게. 근데 그 결과가 결국 임대차 가격 상승으로 연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저는 더 떠오릅니다.
2: 근데 저는 뭐 비거주다.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 뭐 세금도 세대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이제 금융 대출도 맞겠다. 근데 사실은 요건이 딱 정해져 있죠.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은 일단은 비거주를 좀 더 자세하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건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거주하다 하지 않았는데 산 지 1년째밖에 안 됐다. 이게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한 6년, 7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살았다. 이건 좀 그렇고. 어쨌든 연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1: 이것도 또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네요.
2: 네. 그래서 저는 다만 저는 약간 상세 설계도까지 조금 내려갔다고 보는 거는 그냥 비거주 자체를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이미지에서 아, 비거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 있는 거죠. 이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고요. 또 그 물량도 한 70만 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저는 뭐 비거주 문제를 건드렸다고 해서 전월세가 들썩들썩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전월세는 들썩거리고 있어요.
0: 이미 하나만 좀 이제 실제 제가 이제 만났었던 분의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리도록 하자면, 이게 이미 애초에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한 번도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 갭 투자로 산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서울 25개구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게 2025년도 11호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어차피 갭 투자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전에 산 사람들은 애초에 규제 대상도 아닐 때 샀는데 소급 적용이 되는 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너는 한 번도 실거주 안 했었으면 왜 그 집을 투자로만 산 거고 다른 집에 전월세 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미 지방에 있는 거예요. 직장이 지방에 있어요.
1: 뭐
0: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도 서울에 있고 그냥 일단은 미리 집을 사놓고 나중에 내가 이직을 하게 되면 혹은 그만두게 되면 서울로 돌아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한 사람들도 어떻게 따지면 다 실수요자거든요. 내가 평생 어차피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이후에 샀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실고주를 안 하면 이제 세금적으로 이제 페널티가 큽니다. 83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지금 직장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자금 대출도 건든다. 어쨌든 간에 주거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분도 아쉽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딱 얘기하는 게 근데 지방 임대차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서울 임대차 가격이 더 세게 올라갈 테니까 그럼 그거 받아서 여기 내야겠네. 그냥 이 생각 딱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딱 단편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다른 피해가 전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1: 강론은 다 긍정적인 방향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근데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이게 비거주 2주택자는 보유세 이후에 증세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세 대출까지 규제가 강해지네요.
0: 맞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 때 이제 좀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 공제였었거든요. 이거를 실고주한 사람은 14억. 근데 이제 비거주 하는 사람은 9억 공제로 낮추겠다. 근데 여기서도 다주택자면 사실상 말은 9억이지만 실고주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4억 공제만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다들 실고주 하라는 식으로 갖다가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모 국회의원께서도 얘기했었죠. 집주인이 나 실고주 할 테니까 방 빼달라.
1: 개혁신당이었던 거요?
0: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표현이 정확한데 강론은 뭐 그러려니 할수 있어요. 뭐 당위성. 왜 당연히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사야지 투자용으로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은 있는데 그 여파가 이제 임대차 시장으로 오는 거고 그러면 저는 좀더 정책 설계를 좀 세부적으로 이제 성실하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분명 임대차 시장에 파장이 올 거는 눈에 보여지는데 그럼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 임대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으면서 그런 대책들을 실거주를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공공 임대 주택 비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기업 임대주택들을 합쳐도 그냥 20%가 채안 되는데 여기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갖다 다 괴멸시켜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받쳐줄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일단 8.3 세제기편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8.13에서 기대했던 거는 임대차에 대한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 전무했다라는 것이죠.
1: 자, 청년 대책 가기 전에 이것만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임대차 대책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2: 그렇죠. 임대차가 많이 막혀져 다주택자에 대해서 또 어떤 페널티가 있었고 또 비거주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또 추가적인 집 자체를 다 임대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완화를 통하고 다시 임대 그사이 흘러 들어가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좀 논의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장기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10년 임대, 20년 임대 할수록 기금 이자율 낮추고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게 사실은 34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예, 전국적으로는 사실 어쨌든 간에 계속 임대용으로 난 썼다. 라고 하면 LTV가 제로였잖아요. 60%로 개선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획기적이 아닐 수 없고 우리도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사적 전월세죠. 비거주 하시는 분들이나 다주택자 그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임대용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이 안 되죠. 하지만 장기 임대주택에 제도 권한이 들어오면 예측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부로서는 예측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밀어주겠다. 이걸 이제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아닌 거예요.
1: 그런데요, 여기서 저희 의견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임대차, 임대사업자 관련해 갖고 이게 정말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거는 좀 비판의 소지가 있지
2: 그렇죠.
1: 않을까요?
2: 계속 이 부분에 이제 작년에 이제 LTV 제로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또 여러 번 건의도 했었죠. 이건 말이 안
1: 계속
2: 된다.
1: 바뀝니다.
2: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좀 많이 풀렸고 그다음에는 이제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이 34년간 최대로 쓸수 있는 게 이번에 도입이 됐고요. 임대 사업을 내가 이 집을 정부에다 등록 임대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으로는 일관성이 이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료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시세 대비 95%인데 뭐 95%인데 우리 새로이 들어오시면 그전 분 임대료 규제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시면 또 새로 그 시점에서 또 임대료를 산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약간 시장에 맞는 흐름대로 좀 바뀌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만 짧게 한번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어제 누굴 좀 만났는데 20대였거든요. 근데 얼굴 시뻘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버스 살지 말고 빌라에 살래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오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청년 대책들 여러 가지가 나오고 보금자리론, 청년을 전용 보금자리론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청년 대책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0: 청년 대책, 그쵸. 사실 그때 황희 의원이 페버스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말들이 좀 많긴 했었었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진짜 버스 대책이 나왔었으면 충격적이긴 했어도 비판의 소지는 있었어도 그래도 이슈는
1: 버스
0: 많이 됐을
1: 빼죠.
0: 뻔했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이제 빌라 사라. 근데 빌라도 4억으로 잘랐거든요. 매매 금액 4억 이하 빌라는 서울에서도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살란 거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생각은 있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비아파트 가격대는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일단은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막상 비아파트에 들어가서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 물

0: 물론 이제 조금 고려한 부분들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페널티들 나중에 생애 최초 이제 대출 받을 때 이건 빼주겠다라는 건 있었지만 사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제 인식차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페버스도 핵심의 포인트는 뭐 그것도 공급의 위견일 수는 있어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의 인식의 괴리가 너무 큰 건데 똑같죠. 청년들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빌라 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네. 현실은 알겠지만 근데 이걸 갖다가 정부가 강요는 아니죠. 하지만 빌라로 너네도 어차피 돈 없잖아. 여기서 살아. 라는 네. 식으로 갖다가 해석이 돼버리니까 야, 이거 청년에 대한 주택 정책은 결국 빌라 사라는 거냐? 라는 그런 좀 분노가 예. 있긴 합니다.
1: 이해는 하는데 약간 정책의 감수성 문제.
2: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나왔다는 거지 그걸로 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다양한 선택지의 하나다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폄하를 하거나 네. 공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네. 되죠.
1: 네.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긴 네네네. 한데요. 요즘 청년들이 워낙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855번 쓰시는 분, 남양주 화도읍에 사시는데 내년에 전세로 가야 하는데 갈 수 있는 집이 없어서 걱정이시래요. 월세도 부담이 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타겟팅이 된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동산 썰전 진미운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와, 미쳤다.
4: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약 안전팀 김보경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마라탕 조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조사 핵심 결과는 뭔가요?
1: 네, 이번 조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입니다. 마라탕 한 그릇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평균 5,380mg으로 1일 예. 영양성분 기준치 2,000mg의 약 2.7배 수준이었습니다. 네, 나트륨이 가장 높은 제품의 경우는 한 그릇을 다 먹으면 하루 기준치의 5.1배 정도 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됐고요. 지방 역시 하루 기준치의 최대 1.7배로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열량은 평균 976kcal였지만 탄수화물이 2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식사 대용으로 지속 섭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이나 건강 이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0: 나트륨과 지방이 굉장히 높았네요. 실제 소비자 위해사례 분석 데이터도 공개를 했는데요. 마라탕의 영양 성분, 이게 소비자 소화기의 질환 사이에 어떤 개연성이 있었나요?
1: 네. 저희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라탕 관련된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78.7%가 속쓰림이나 복통, 설사 같은 소화기계 건강 이상 사례였습니다. 또 연령별로 보면 마라탕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10대가 35.9%, 20대가 34.4%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라탕 특유의 매운맛과 자극적인 특성에다가 고나트륨, 고지방이라는 영양적 특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극적인 성분들이 소화기에 부담을 주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겪는 신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0: 자, 이 이후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반응, 실제 개선 조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소비자들이 이런 마라탕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실제 18개 사업자가 나트륨과 지방을 줄이기로 회신을 했고 그리고 또 이와는 별개로 저희가 이제 식약처의 조리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된 땅콩 같은 그런 물질에 대한 네, 안내 방안에 대한 마련과 같은 제도적 보완도 건의할 예정이었고요. 마라탕은 소비자가 원하는 재료를 직접 고를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소비자가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일부 성분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실제 시험을 해보니까 마라탕을 섭취할 때 국물을 마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먹을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량이 65.2%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네네 소비자께서는 뭐 재료를 선택을 할 때 햄 같은 가공육 대신에 채소나 두부 위주로 선택을 하고 또 나트륨이 대부분 녹아 있는 국물을 마시지 않고 남기는 것이 좋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다면 조리식품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원료가 포함됐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 중국에서도 마라탕은 국물까지 먹는 음식은 아니라고 하죠.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약 안전팀의 김보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말복인데요. 여름 막바지쯤 되니 더위도 누그러지고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데 남부지방에 양이 가장 많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특히 집중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성동 구간 1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이고 성수분기점 방향 장안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창동교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향 올림픽대로 진입로에서 여의 분기점 구간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앞서 이번 주 코스피와 코스닥은 반도체주 강세 속에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2: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3: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2: 네, 오늘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3: 네, 오늘 장 초반 주가 흐름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8% 오른 6,099.67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코스닥도 0.78% 오른 채로 장을 시작하며 나란히 훈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 상승세를 보이며 한때 7,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회복한 건 15 거래일 만입니다. 예,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2.33%, 6.28% 오른 채 장을 시작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는 4.89% 오른 26만 8천 원에, SK하이닉스는 5.92% 오른 159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조정 국면에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이들 반도체주는 글로벌 반도체주 강세 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지수 견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3.56%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0.29% 올라 장을 마감하면서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나흘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에 힘입어 어제 우리 증시 시가총액도 다시 6천조 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원달러 환율도 오전 9시 기준 1,416.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한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의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불법 환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2: 중국이 제3국을 거친 대미 수출로 고율의 관세를 피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도 불법 환적 위험 국가라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백악관이 공개한 25쪽 분량의 거대 환적 사기 보고서입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 50%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가 낮은 제3국에서 조립과 재포장을 한 뒤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중국이 구축한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는 전 세계 40여 개국. 백악관은 우리나라도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국으로 꼽았습니다. 중국과 연관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일본과 타이완, EU, 캐나다와 같이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콕 집어 중국 직접 회로의 유통 경로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의 피닉스와 포틀랜드, 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3,030억 달러, 약 43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며 AI를 활용한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 분석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이번 조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중국의 불법 환적 문제와 함께 경기 반도체 벨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앞으로 우리 반도체 수출 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도 한층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전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현 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먼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3: 이재명 정부는
4: 김윤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3: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말 연결해서 일단 준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0: 소장님.
1: 일단 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는 사실 공급과 금융 정책이 좀빈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발빠르게 준비한 공급 대책과 그러니까 대출 등 금융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의 삼박자가 다 갖춰졌다. 세제, 공급, 금융. 그래서 저는 8.13 부동산 대책 자체가 나름 촘촘하게 짜여졌다고 제가 자평할 수 있는 게, 세제는 일단은 정부안을 가지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저도 보여요. 사실상 뭐, 이 부부 공동명의 부분이라든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좀 확실한 어떤 규정들이 부족했던 것들은 아마 입법부에서 보완이 될것 같은데, 공급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입법부에서 할 부분들은 아니죠. 세금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공급을 23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뭐 남양주든 서울 인근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공급 계획을 했는데, 이게 저는 주목했던 게이 공급이란 게 원래 물리적으로는 한 70개월, 뭐 정부에서 68개월 정도 얘기하던데 그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터 닦고 뼈대에 올리고 살 붙여서 주택이 공급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언제 지어질 거야? 공급이란 게 우리한테 손에 잡히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항을 해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36개월에서 37개월로 공기를 확 줄이겠다. 그러면 2, 3년 안에 입주를 할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버티기보다는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정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공급 대책이 굉장히 실효성 있게 시장에 좀 신호를 줄것 같고요. 대출 부분도 사실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PF가 안 됐던 거죠. 근데 PF 보증을 30조에서 많게는 40조 이상으로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건설사가 이제 숨통이 트이면 사실 공급과 공급을 할 건설사들이 박차를 맞춰서 이제 말하자면 각 지역의 수도권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수 있는 집이 공급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출 규제, 청년층이라든지 뭐 생애 최초로 이제 주택을 갖게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완화해 줌으로써 그러면
2: 서영주
1: 나도 집을 가질 수
2: 맥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1: 있겠구나라는 어떤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의 이 정부의 8.13 대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봐야겠으나 시작점은 그래도 다잘 갖춰서 출발했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3: 정광재 소장님께서 어떠십니까?
4: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뭐
2: 정광재,
4: 앞서
2: 동현
4: 보신 것처럼 재탕
2: 정치연구소장입니다.
4: 삼탕에 불과한 이 정도 대책으로 과연 최근에 일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 우려 잠식시킬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전몇 가지 진단에서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허벅지가 가려운데 오른쪽 허벅지 긁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 시장에서는 서울의 신규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이라고 해봤자 염창동에 1,000가구 공급한다는 게 다예요. 경기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서울 집값 잡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얼죽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가겠다는 게 최근의 수요인데 그런데 지금 4억 원 이하 다가구 다 빌라 이런 쪽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장 진단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시장에서는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PF 자금을 30조에서 4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신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 PF 공급만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주택을 건설사들이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공급자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이게 공급이 되면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돼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를 아무리 고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2억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규 아파트 민간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살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위축되는 거죠, 공급은. 당연히. 마지막으로 시장에서는 민간 공급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주택 얘기만 자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LH 정상화를 통해서 공공주택 얼마나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55만 호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LH가 그만한 자금력과 인력과 노하우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나온 대책만으로 과연 지금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까? 김인덕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은 정책으로 이길 수 있다. 그동안 정책으로 못 잡는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0: 네. 서영주 소장님께서 네.

0: 정부의 그 공급 의지를 높이 평가하셨는데
1: 네.
0: 일각에서는 뭐 내곡동 그린벨트 같은 알짜배기 땅은 또 빠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이게 추후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공수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린벨트는 마지막에 푸는 게 정부 아닐 거예요. 그린벨트의 취지가 뭡니까? 최대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조성 환경이라든지 도시 정비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정했는데.
2: 어제 발표된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여야 간 공방을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얼마 전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오빠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남아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과거 재산 내역까지 살펴보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12년 전 서울에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증여했던 겁니다. 당시에도 7억 원 정도 하던 집이었고 지금은 시세가 15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와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오빠가 하고 싶다는 건 무엇이든지 지원해 주셨죠. 학비와 용돈은 물론이고 결혼할 때는 전세보증금까지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제게는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빠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가 집에 돌아오면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땐 등록금을 내주기 아까워 하시더라고요. 서럽고 억울했지만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과 학비를 마련했고 대학도 제 힘으로 졸업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편과 둘이 힘을 모아서 살림을 시작했죠. 그래도 부모님이 연세가 드신 뒤에는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면 병원을 찾아뵙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재산 대부분을 오래전에 오빠에게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평생 오빠보다 뒷전이었던 것도 서러운데 상속에서도 배제가 됐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본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치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한 지 벌써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빠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다니 좀 많이 서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상속 과정에서도 이렇게 특정 자녀한테만 재산 미리 증여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꽤 많죠?
2: 네, 상속 분쟁 중에도 이러한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2: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미리 증여해두고 정작 돌아가신 뒤에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1: 네.
2: 특히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세대에서는 아들, 특히 제사를 지낸다는 첫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자식들이 뒤늦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 사연도 거의 전형적인 그런 경우인데 문제는 지금 그 오빠한테 증여가 이루어진 지 무려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12년 지난 상황에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2: 지금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1: 네.
2: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만이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1: 네.
2: 공동 상속인인 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 수익에 해당하여 증여 시기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전에 오빠 결혼 비용으로 보태준 전세 보증금 역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유류분 이제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분의 이제 반 자녀분은 이제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제 유류분을 이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12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법적 상속인인 오빠한테 준 거는 그 기한에 제한이 없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2: 네, 민법 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1년 이내에요.
2: 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1: 네.
2: 따라서 이 사연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과 오빠에게 아파트가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1: 네.
2: 사연자분은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신 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랑 그러니까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으니까 그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12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오빠한테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아파트 값은 7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5억 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반환을 받아야 할 유류분 계산할 때 아파트 가격을 받았을 때 가격으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의 가격으로 하나요?
2: 네, 유류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의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네.
2: 따라서 오빠가 12년 전에 받았더라도 7억 원이 아닌 현재 시세인 1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 네.
2: 따라서 사연자분은 오빠가 특별수익으로 받아간 15억 원을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반영하여 자신의 유류분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오빠가 내가 12년 동안 보유하면서 내가 세금도 내고 관리해서 지금 집값이 오른 거니까 나는 상승분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2: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지요.
1: 그쵸.
2: 사연자분의 오빠의 노력으로 아파트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세 상승으로 인한 가치 상승인 경우에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2: 그러므로 상승분을 포함한 1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공동상속인인 오빠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증여 시기가 오래됐다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는요. 상속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오빠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안날로부터 1년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신속히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집값이 오른 것이 오빠의 특별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때문이기 때문에 상승 포함한 현재 가치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8월 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인 17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직장인이라면 사흘간의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17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곳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가 17일을 쉰 뒤에 근로자의 연차에서 임의로 하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연차와 별개의 법정 유급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이날 꼭 일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 대표와 미리 서면으로 합의해서 다른 근무일을 유급휴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 이내에는 통상 임금의 50%, 8시간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회사는 그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휴식권이 갈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를 우려해서 아직 법의 전면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성시경의 산책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입추 지나니까 이제 가을이 왔나 싶은데요. 서울 동남권에 다시 폭염주의보 내려졌습니다. 지난 11일에 폭염특보 해제된 지 사흘 만에 또 내려진 건데 오늘과 내일 서울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웃돌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한낮에 33도 안팎의 무더위 이어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말복입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인데요. 이번에 말복이 지나면 이 날씨에서도 이 아주 더운 기운이 함께 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가 되겠죠.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는 거의 연휴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번 연휴에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8월 14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벨 마르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브.

0: 국민의 고단한 일상과 아픈 마음을 다정하게 호 어루만져주고 우리 삶을 더욱 든든하게 채워주는 복지 이야기. 그 앞에서 힘차게 외쳐봅니다. 복지 야호! 힘든 일상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복지 야호입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입니다. 저는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네. 차관님 복지 야호 아시나요?
1: 아, 네, 들었습니다.
0: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네. 복지 저희가 호 어루만져주는 아, 네. 그의 호에 요즘에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야호, 야호. 이제 걸그룹 안녕 이제 이런 의미로 복지 야호인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제가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네. 차관님은 또 다른 의미를 넣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1: 아,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건강과 복지를 함께 챙기기 때문에 저는 건강 야호 하고 싶습니다.
0: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복지 야호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차관님과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줄 정책들 추진하고 계실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뭐 복지, 보건복지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해요.
1: 네.
0: 환자들이 그렇고 의사들도 지금 수도권으로 점점 쏠리는 모양새도 있고 이게 지역하고 네.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1: 예, 지역 간의 의료 격차와 또 수도권에 많은 환자들이 오는 그런 원정 진료를 감소시키는 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진료권별로 거점 역할을 하는 의료 기관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0: 거점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데
1: 네.
0: 그러니까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할 기관을 만드신다는 거였네요. 그 지역마다.
1: 기관을 육성하는 거죠. 이미 기관들이 있는데 역할을 중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전국을 대중소계 진료권으로 권역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진료권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5극 3특. 예, 큰 진료권인데요. 공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그 거점 역할을 이렇게 확대 수행할 수 있고요. 또 중진료권은 한 70여 곳 정도가 있는데 70여 개 몇 개 신구가 묶여 있는 생활권 단위입니다. 이런 그 중진료권 한 70개 지역에서는 고난도 중증 질환 이외의 대부분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거점 포괄이차 종합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고죠. 또 지방의료원과 또 이 종합병원이 있어서 그런 병원들을 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해서 2차적인 중진료권에서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고요. 소진료권은 보통의 시군구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권 바로 생활권이죠. 이런 데는 동네 의원과 또 저희들이 이제 공공보건 의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공보건 의원 같은 데를 좀 일상적인 진단 치료와 또 예방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해서 진료권별 저희들이 거점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려 한다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이 방송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화면에 우리 차관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5극 3특 네. 지역 의료 체계 구축 그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좀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1: 아, 요 네, 그러네요. 네,
0: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해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좋습니다.
0: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이미 기관들은 있는데 네. 그 기관들마다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제 분류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기관

0: 그것도 중요하지만 필수 의료를 할
1: 네.
0: 인재 육성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1: 예,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의 입학부터 졸업해서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또 그리고 전공의 수련 과정과 또 전문의 임상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 선발과 지역의대 신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역의사 선발은 내년 27학년도부터 이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성장한 그런 학생들이 그 의대에 합격하고 또 의대에서 교육을 받아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그런 지역의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의대 6년 동안 등록금도 지원하고 교육과 수련, 경력 개발 패키지를 지원해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사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 지역의대 신설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거나 의과대학 자체가 없어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대 신설도 후보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0: 지역의대 신설은 지역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역은 지금 선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확정이 됐습니까?
1: 아니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7월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좀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공동 운영해서 지역의대 신설 후보 지역을 두 곳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이 선정한 두 곳은 의대의 접근성, 의료 공급의 정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료 취약도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선정 기준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후보 지역을 일단 2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후보 지역의 지자체 네. 보통 도가 되는데요. 도와 또 국립대학이 함께 지역의대 설립 추진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 제출한 추진 계획서를 검토해서 신설할 지역과 공립대학을 선정 결정할 예정입니다.
0: 그럼 언제쯤 그 대학이 들어설 지역이 확정이 될까요? 그 기간도 나왔나요?
1: 지금 일단 후보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고 후보 지역들이 이제 신설 계획서를 수립해서 내는 것을 지금 8월 내에 하고
0: 8월 내에요. 예,
1: 그걸 평가해서 지금 일단 안내는 한 상태고요. 평가해서 어떤 선정. 하는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 그럼 지금 후보 지역은 올라와 있다는 얘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후보 지역은 지금 말씀하실 수 없는 건가요?
1: 뭐 날려져 있지만은 네. 예, 지금 뭐 후보 지역으로 진행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역 의사제의 경우에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인 거잖아요.
1: 네,
0: 앞서
1: 그렇습니다.
0: 10년 의무라고 말씀을 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의무 기간이 끝나면 결국은 또 수도권으로 가는 거 아니냐.
1: 네.
0: 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어떻습니까?
1: 예, 지역 의사제의 목표는 그 의사가 지역 의사가 복무 저희들 근무가 10년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에 남아 진료하는 것이 지역의사제의 목표인데 이건 의사 본인의 목표하고도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의 일치를 위해서 지역의사의 교육 또 멘토링 수련 경력 개발까지 연계해서 지원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역의 의과대학 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연계한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선배 의사가 이 지역 의사를 멘토링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전문 분야 역량을 이렇게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 지역 의사 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는 이 근무하고 수련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또 해소하고 또 정착할 수 있는 뭐 주거 생활 분야 지원도 하고 또 선배 의사들이 멘토링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해서 지역의사로 양성되고 또 근무하는데 충분한 그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경력 개발 또 수가 보상 수가를 통한 수입 보상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은 좀 유인책이 좀 실효적으로 이것이 잘 효과를 내야 될 텐데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지원이 될 수 있다
1: 네,
0: 이런
1: 그렇습니다.
0: 말씀을 하셨네요.
1: 네.
0: 의사가 지역에서 정착하도록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부분을 먼저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보통 필수 의료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말하죠?
1: 보통 의료는 모든 과목마다 필수 의료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좁혀서 얘기할 때는 8개 과목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0: 중증, 응급, 외상, 그리고 분만, 소화, 이런 게 영역들이 바로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그런 분야로 이렇게 많이 얘기 되고요.
1: 중증, 응급, 외상, 또 분만, 그러니까 산부인과네요.
0: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이런 소아 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정말 필수 의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점점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모든 분야가 다 어렵겠지만 그리고 또뭐 의료 수가라든가 여러 가지 또 내가 직업인으로서 볼 때는 또 이제 현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0: 그렇습니다.
1: 되니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지역 의대도 만들고 지역 의사도 여러 가지 유인책을 써서 그에 상응하는 좀 대우를 해주면서 지금 육성 계획을 잡고 계신
0: 네,
1: 거잖아요. 근데
0: 그렇습니다.
1: 문제는 현재 필수 의료인들 필수 의료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육성되기까지 시간이
0: 네,
1: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0: 그렇습니다.
1: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의 어떤 부족함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0: 네, 의사 양성에는 면허를 갖기까지 의대를 졸업하는 데까지만 해도 6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인턴 전공의를 통해서 전문의가 되는데도 4, 5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이 인력 내지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필수료 공백을 좀 완화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지난 7월 22일에도 그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포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병원 간의 순환 당직 그리고 파트타임의 채용 근무, 의료 인력 파견 등좀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계약형 그 지역 필수의사와 또 시니어 의사를 시도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5년 이상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해서 정주여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추경을 통해서 이 시니어 의사나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를 지원하고 인원을 또 20명 또 이상 확대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약형 필수의사를 지역 필수의사를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또 심내혈관센터 등의 필수의료 관련 센터가 있는데요. 이 분야에 이 센터에 이미 양성된 전문의들이 이 전문 필수의료 과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또 관련 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이 전문의들 이미 양성된 전문의들이 이 필수료 분야에서 유입되고 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중보건 의사가 지역 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집계를 보니까요. 올해 의과 공중보건 의사 충원율이 22%라고 합니다. 굉장히
0: 네.
1: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0: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원이 이게 보통 저희들 한 500명 정도 이 공보의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공보의 생각하시면 1, 2, 3년 차의 공보의가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지금 586명인데요, 금년에. 그게 보통 800명 정도 이런 인력으로 있다가 586명까지 떨어졌고, 금년에 들어온 인력들이 98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굉장히 많이 줄어서 그렇고요. 그건 이제 의정 갈등 과정을 통하면서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줄어들면서 공중보건 의사 이게 가들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서 주로 그 취약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이게 지금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없음으로써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시니어 의사가 그좀 보통 이제 시니어 의사라고 하면 퇴직한 의사 선생님들이 기존에는 그 의료 취약지 보건소와 또 보건의료원에서만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국 보건소와 또 239개 정도의 보건의료원이 있는데요. 이런 데서 또 일할 수 있게 또 확대하고 또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를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이제 의료기관에서 지원했는데 보건의료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확대를 금년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이런 의료인이 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시범 보건지소에. 이것도 역시 좀 시범 사업을 더 4월부터 추진해서 이분들도 그 지역에서 보건지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이 공중보건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의사, 뭐 치과에서

0: 한의사 이런 자격 갖고 있는 분들이 병역 의무를 이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근데
1: 네,
0: 지금
1: 그렇습니다.
0: 저출산율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제 군인 복무하는 인력도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문제로 지금 충원율도 줄어든 겁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제 출생률이 많이 올라서 이런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증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그 공종보건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군 복무기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0: 복무 기간이 짧아져서요.
1: 네, 군 복무기간은 그대로인데 공종보건 의사나 장교 후보자들의 이제 복무기간 그대로인데 지금 저희들 현역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1년 반인데 저희도 공종보건 의사는 38개월 근무를 해야 되니까 거의 이제 두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공보위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0: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의무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기니까
1: 그렇습니다.
0: 공중보건 일을 하면
1: 네.
0: 그러면 실제 본인이 그쪽으로 지원을 안 하는 지금 그런
1: 공중보건
0: 말씀이신
1: 일을 하기
0: 거죠?
1: 이전에 현역 사병을 선택해서 현역 복무를 하게
0: 본인이
1: 되면은
0: 현역 복무를 하는 거죠.
1: 예,
0: 조금 군복무 기간이
1: 그렇습니다.
0: 짧은
1: 예.
0: 이런 문제도 함께 있는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대통령께서 최근에 공보위 군 복무 기간 단축 필요성 그래서
1: 네,
0: 언급하셨네요. 이게 다 연결된
1: 알고 계시는 거죠.
0: 거군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건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위가 감소하는 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복무기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현역 사병들의 복무기간 1.8개월과 격차가 커지는 데 이제 원인이 있는데 이군 복무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 같은 또 이제 다른 병종의 그 복무기간도 38개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런 다른 병종들, 장교 병종하고도 또 공보위는 사실 장교는 아니고 취약지에서 근무하면서 복무를 대신하는 건데 공중보건의사와의 이런 형평성을 고려한 협의들을 국방부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위는 36개월, 그리고 육군 사병은 18개월, 사회복무원은 복무요원은 26개월 이런 이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 국방부로서도 이 형평성을 좀 갖추는 이런 노력들을 병무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고요. 이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은 실제로 이제 뭐 공보위의 지원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공보위의 지원 상황을 어떻게 더 할지 하는 이런 실태조사를 좀 통해서 추진 근거와 방안을 좀 마련하고 또 추가로 계속 국방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0: 지역의 필수 의료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사실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그 업무 여건이잖아요. 이런
1: 네.
0: 분들은. 그런데 사실 보상은 그에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필수 의료, 뭐 중증 응급 외상, 분만, 소아 청소년과 이쪽이 좀 기피 하는 과가 되면서 더
1: 네.
0: 부족해진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추가 보상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조금 개선된 내용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1: 네.
0: 어떻습니까?
1: 예, 지난 6월에 건강보험 수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저희가 그간 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연 3.6조 원, 3조 6천억 원 정도를 재정을 지역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찰 입원 치료와 같은 필수적 기본 진료 보상을 한 1.5조 원 정도 투입하고요. 수술 마취와 같은 응급 최종 의료에 있습니다. 이런 데약 9천억 원. 그리고 모자 소아 의료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도 한 6천억 원, 3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보상을 이렇게 필수의료, 지역 필수의료에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 지역 간 의료 격차와 또 이렇게 보상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비수도권 그리고 수도권의 또 취약지에 지역 우대 수가로 약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뭐그 외에도 지금 포괄이차 종합병원들이 지역에서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이차 종합병원도 5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역에서 사는 곳 근처에서 필요한 서비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검사 수가를 좀 인하해서 지출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0: 사실은 요즘에도 종종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가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기사 종종 보게 되는데요. 지역 필수 의료 가장 절박한 현장이 바로 응급 의료 그쪽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응급실 미수용 문제, 이거 어떻게 좀 해법을 찾고 계신가요?
1: 네, 응급실 미수 문제는 국민들 누구나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미수용의 원인들을 보면은 병원이 이렇게 최종 치료를 이렇게 책임지고 할수 있는 그런 역량 내지는 의료 이게 병상이라든가 이런 거 부족할 때 아니면 또 의료 인력 자체가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환자를 보고 있으면 또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응급 환자를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응급실의 시설 장비 인력을 기준으로 의료 응급 의료 기관을 지정했었는데 이제는 좀더 방점을 최종 치료 역량을 평가해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가지고 그 권역 그리고 책임 지역 센터와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권역 응급의료 센터는 현재 지금 44개가 있는데요. 44개인데 수도권에 3개소를 더하고 비수도권에 6개소를 더해서 53개를 확충하고요. 30년까지 60개소까지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중증 환자, 중증 응급 환자 중에서도 1, 2등급 분류를 하는데요. 이 분들이 우선 이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광주 전남북에서 지난 3, 4, 5월간 했는데 이걸 9월까지 전국 단위로 이렇게 적용해서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권역 단위에서 활용하고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0: 신속 이송 체계를 전국에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20초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국민의 건강과 또 이렇게 응급의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료의 제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역 어디에 살든 불안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필수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네, 0808번님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골 의사들 근무 환경과 여러 가지 지원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이어갈게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0: 경기도 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에 비가 한번 내리면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곧 가을 날씨 맞이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에 5에서 30mm, 충청에 20에서 60mm, 남부지방에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하월곡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신내나들목부터 서행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계양 4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호제분기점에서 계양나들목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년정책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엽니다. 청와대는 청년정책 문제 진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년정책 전문가 11명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 선거를 위한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당대표 선거 전체 결과에 30%가 반영됩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8.13 부동산 공급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공동 전선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수도권 23만 호 규모 부동산 추가 공급 정책의 현실성과 8.3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 등을 점검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골프 회동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 참석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이 대통령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1987년 헌법 개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관련 대화를 나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꺼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 전 위원장이 직접 출장지를 결정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장 국가는 당시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도 노 전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 속에 가계대출 증가액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천억 원으로 6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 5천억 원, 기타 대출이 2조 7천억 원 증가했지만 각각 6월보다는 증가액이 줄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살분할 파기 환송심 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한 기간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지난달 24일 선고한 재산분할 사건 파기 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장을 오늘 자정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 재상고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접수되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개봉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오디세이는 오늘 오전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넘어서며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배급사 유니버설 픽처스는 개봉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예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복인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경기에 이어 충남과 남부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와 대구 34도, 서울 33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무덥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에는 비 소식과 함께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요 며칠 사이 조금은 수그러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폭염이 남긴 논란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에도 에어컨을 놓아줘야 하느냐를 두고 벌어진 갑론을박인데요. 한쪽에서는 세금으로 에어컨까지 놓아주면 여기가 무슨 호텔이냐며 반대하고, 다른 쪽에선 아무리 그래도 이 더위에 사람 목숨은 지켜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정원보다 사람이 훨씬 많은 데다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해 여름이면 안이 그야말로 푹푹 찐다고 하는데요. 그 안을 하루 2만 3만 보씩 걸으며 지켜야 하는 직원들도 땀에 흠뻑 젖기 일수라 지난 7월에는 근무하다 더위에 쓰러진 직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어서 에어컨 하나를 놓고도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이곳, 어디일까요? 1번, 교회. 2번, 교도소. 3번, 교권보호국. 4번, 교동짬뽕. 1번, 교회. 2번, 교도소. 3번, 교권보호국. 4번, 교동짬뽕.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이거는 사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곳의 목적이 정말 죄를 짓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이곳에 간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건 그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본, 그렇죠?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예전에 그런 적도 있거든요. 이곳의 식단이 사실은 이곳의 식단만큼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우리 시민 중에 많다. 이러면서 식단에 대한 것도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가 너무 폭염이다 보니까 이곳이 너무 덥다. 이것을 놔야 에어컨을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거기 직원이 또 계시니까. 문제는 이곳에 갇혀서 지금 반성하면서 그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과연 이 에어컨 바람에 시원하게 보내도록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의견도 한번 보내봐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교회, 2번 교도소, 3번 교권보호국, 4번 교동짬뽕 중에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 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품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품 경축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매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서울 속 유럽 라움 아트센터에서 펼쳐 지는 프리미엄 주류 문화 축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2016 와인 앤 전통주 살롱에서 2인 초대권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주류 문화 축제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와인이라는 머리말을 달아서 이름을 한번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02번님, 절대로 에어컨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 에어컨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주셨고, 3861번님은 그들도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서 뭐 실수든 악한 마음을 먹었든 이곳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왜 후회를 안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날씨에는 근데 못 견딥니다. 에어컨 설치해 주세요.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다양한 의견 주시네요. 110번님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8448 죄를 짓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에어컨까지 설치해주면서 이들을 배려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됩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1787번님도 자숙기관입니다. 반대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 주세요. 그러니까 7009번님은 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의견을 또 주셨거든요.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죄를 짓고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이곳에 에어컨을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교회, 2번 교도소, 3번 교권보호국, 4번 교동짬뽕.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힌트송 나갑니다. 에릭남이 불러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노래가요. 슬기로운 감방생활 OST였습니다.

0: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 직후였던 1947년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처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8년, 53년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이후 73년 만에 우리 영토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대규모 학술조사가 재개됐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울릉도를 정기적으로 살피면서 영토를 수호했던 수토활동과 관련한 각성문에서 새로운 글자와 인명이 발견됐고 고품질 탁본도 새롭게 확보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정용상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용상입니다.
0: 네, 저희 인사 한 말씀 먼저 짧게 부탁드립니다.
1: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독도와 관련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동북아 역사재단 사무총장이신데요. 네. 먼저 동북아 역사재단에 대해서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위한 연구, 정책 개발, 교육 등을 통해서 동북아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아울러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더 나아가서 인류 공존 공영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연구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우리 땅 독도를 수호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1: 네. 영토 주권, 해양 영토 주권 이런 것들을 수호하기 위한 최전방에서 네, 글로서 전쟁을 하는 지금 뭐 역사 왜곡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중국 쪽에서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경우에 뭐 일제 때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문제 이런 왜곡에 대응해서 반듯한 역사를 좀 정립하는 데 선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 기반은 그야말로 실증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1: 그렇습니다. 굳이 역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국제정세에 관한 동향분석 등을 통해서 정책을 이반하는 그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특히 현장의 답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실사구시적인 융복합적인 통섭적인 그런 어떤 연합작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네. 울릉도 독도 종합학술조사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다시 진행됐는데 73년 만이라고요?
1: 그렇습니다. 47년, 48, 52, 53, 53년도 이후에 처음이니까.
0: 그러니까 47년에 처음 시작돼서
1: 예, 예.
0: 53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1: 네, 네.
0: 이제 2026년에
1: 네, 네.
0: 다시 하게 된 겁니다.
1: 네,
0: 이번에
1: 네.
0: 조사를 다시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1: 그전에는 뭐 자연과학, 뭐 기후, 그다음 또 어떤 뭐 영토, 해양 이런 데 단발적, 단편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점증되는 그런 상태에서 융복합적인 통섭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함께한 그 우리 구성원이 20명인데 내외 합쳐서 뭐 역사학자, 역사지리학자, 금성문 전공, 미술사, 그다음에 뭐 국제법, 지질학, 해양과학, 탁본,
0: 어허.
1: 뭐 각종 전문가, 서예, 사진, 영상, 게다가 또 그 현지의 향토 사학자들까지. 총 집합한 그런 어떤 연합체로서 상당히 총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디테일한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그야말로 종합학술 조사를 한 셈이죠.
0: 말 그대로 울릉도 독도의 종합학술 조사입니다. 거의 네. 모든 분야 자연부터 시작해서
1: 그렇습니다.
0: 문화까지 네. 인문학적인 분야까지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종합조사를 한 겁니다.
1: 네.
0: 이번 조사의 내용을 조금 이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와 관련한 각성문이네요.
1: 네, 네.
0: 이게 뭔가요?
1: 그 일반적으로 그 조선시대에는 공도 섬의 사람을 살지 않게 하는 공도 정책으로 인해서 섬이 그냥 정부, 요즘으로 치면 정부로부터 도외시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0: 네.
1: 그래서 1700, 800년, 한 200년만 보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 조선중앙정부에서 수토관을 파견해서 수토라는 게 수사하다 할 때 수자고 토는 토벌하다 할 때 토자거든요.
0: 네.

0: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뭐 2년 내지 3년, 그러니까 200년이면 한 60회 정도 되겠죠. 매년 나가서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뭐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쫓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연 환경에 대한 요즘으로 치면 통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단회적이 아니고 꾸준히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우리의 그 영토 주권이 늘 미쳤던 그 시대에 일본에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 하고 있죠.
1: 그러니까 조선 때부터 수토, 그러니까 수토 그 하신 수토관,
0: 수토관.
1: 수토관분들을 파견해서 수색하고 토벌한다는 뜻이라고
0: 이제
1: 설명하셨잖아요.
0: 일본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걸 쫓아내는 거죠.
1: 나가! 어디 남의 나라 가서 나가! 하고 이제 그 안에 찾고 이제 그런 역할을 꾸준히 우리는 해왔다. 이 역할을 안한 적이 없다.
0: 그렇습니다.
1: 지속적으로 그러면 조선에서 울릉도 뭐그 주변 섬 독도까지 해서 꾸준히 우리 땅 관리를 해왔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 증거가 되는 거네요.
0: 뭐 명확한 증거. 그 외에도 뭐그 최근에 저희들에게 그 기증한 분이 한길 고택문고라고 강릉에 명문가에서 보존하고 있던 문고 한 천여 점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삼척 영장, 요즘으로 치면은 그뭐 동해안 경비사령부쯤 될까요? 아니면 뭐 삼척 시청이나 될까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관리, 경영, 행정력이 미쳤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 실증적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토관들이 가서 섬 구석구석 수색해서 불법으로 침입한 일본인들 확인하고 단속하고 이런 순찰 활동도 했다는 건데, 이번에 그 수토관 각성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글자, 인명들이 이번에 새로 발견됐다면서요. 어떤
0: 그렇습니다.
1: 내용인가요?
0: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뭐 제가 울릉도 독도를 한두 번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각성문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흥선스님이라고 불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탁본 전문가 스님을 모셔 갔는데, 그분의 눈에 안 보였던 것이 다 보인 거예요.
1: 각성문이 뭐죠?
0: 그러니까 바위에 새겨진 글을 이야기하는 거죠.
1: 조각.
0: 조각.
1: 바위에 새긴 글,
0: 글.
1: 각성문. 이번에 그거를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0: 이제 수토관들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서 무엇을 했으며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조정에 보고를 했는가, 누가 왔는가, 근데 그 규모는 어떠한가. 근데 그게 이제 뭐좀그 디테일한 부분입니다만은, 한자를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용하다 할때 사자, 그 다음에 공로가 있다 할때 공자, 이런 것하고 사자를 제후할 때 후자, 그 다음에 성공할 때 공자가 일절 일치할 때 채자, 요렇게 이제 전에 잘못 본 내용들을 이번에 초전문가의 시각에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임금의 교화가 동쪽 울릉도에까지 미쳤고, 그 관리가 서쪽, 울릉도에서 서쪽이죠. 이렇게 와서 뭐 선정을 베풀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규모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 사공으로 나오는 것은 이 뱃사공이 아니고 요새로 치면 함장을 뜻하거든. 사공이 두 명이면 배가 두채 같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배에 뭐 조리사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수토관이 이렇게 이끌고 간 인원이 한 100명, 1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배두 척에. 그 사공이라는 용어가 선장 이런 뜻이거든. 두 명이 나오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강릉 출신이고 뭐 그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 저희들이 판독을 한 것은 아닌데, 좀더 좋은 어떤 과학적인 기법으로 앞으로 좀더 지속적인 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에 정밀조사와 이제 초전문가를 통해서 탁본을 통해서 거의 뭐 아주 거의 정확하게 이번에 내용을 확인을 하셨다는 거고, 앞서 말씀하셨어요. 임금의 교화가 동쪽 울릉도까지 미쳤다. 그 이야기

0: 엄연하게 울릉도 독도까지 우리 영토로 통치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1: 그게 이렇게 명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각성문으로.
0: 각성문으로. 네.
1: 근데 이제 오래되어 가지고 네. 조금 헤어진 부분, 판독이 조금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건 좀 어떤 첨단 기법으로 앞으로 그것이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0: 그 외에 또 의미 있네. 유의미한 자료들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1: 그게 각성문 우리가 지금 이번에 탁본 뜬 게 15개를 떴습니다.
0: 네.
1: 그게 뭐 270, 210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들도 있고 규모가.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히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을 우리가 이제 그 각성문을 탁본해 왔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구전으로 전해오던 전성되어지던 그런 이야기들하고 이게 시, 때, 장소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했으니까
0: 네.
1: 이게 각각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렇게 구전되어 오는 내용들 따라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탁본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악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했죠. 저희들이.
0: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말씀하시면서 흥분하셨거든요.
1: 네, 조금 그렇습니다.
0: 아니 근데 이건 누구라도 흥분할 만한 거예요.
1: 예,
0: 아니 솔직히 근데 되게 좀 저는 그런 게 아니 그냥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 걸 우리가 자꾸 증거를 찾아서 이거를 주장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조금 마음이 아파요.
1: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본의 그 잔꾀에 말려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법학 교수 출신인데 자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0: 네.
1: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성공시키려면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 말하자면
0: 예, 예.
1: 우리가 거기 이 빨려 들어가면 안
0: 그러니까요.
1: 된다. 자꾸 이렇게 분쟁 지역화시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위험하다.
0: 맞습니다.
1: 아니 당연히 우리 땅인데
0: 그러니까요.
1: 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입증을 해야지. 그
0: 맞죠.
1: 대신 저희들은 학술적으로, 학리적으로, 그다음에 실증적으로 요지부동한 그런 어떤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걸 뭐 국제법적으로, 뭐 환경 통섭적으로 모아야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쟁 지역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네. 최근에 미국에서도 독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하나가 나왔습니다.
1: 네.
0: 저희도 전갑생 성공회대 교수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1: 네.
0: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네. 1948년에 미 극동공군사령부가 독도 폭격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1: 네.
0: 이 자료가 독도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 그 해방 전후사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 독도하고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수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려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사실은 뭐 1948년 이전에는 어떤 주체적인 그런 지위에
0: 그렇죠.
1: 있지 않았기 네. 때문에 결국은 그때 연합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치 그때 그 독도 폭격한 그때 우리 어민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그 전문들 이제 그 상급부대, 사급부대, 뭐 극동군사령부, 공군사령부, 뭐 이렇게 또 미 국방성 이 주고받은 내용들이 전부 대외비니까
0: 그렇죠.
1: 알 수가 없었죠.
0: 예.
1: 그래서 그 나라라고 하는 그 문서 관리하는 그게 우리 그 전갑생 교수님 가서 사실은 다른 것 찾으러 갔었는데
0: 네네네.
1: 가서 보니까 있길래 그걸 전부 이제 원본을 스캔해온 거죠. 거기 보니까 미군 그 상하 부대 간에 자기들끼리 지휘명령 체계가 분명한데 뭐 거짓 보고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거기 보니까 이 독도 울릉도 독도는 명확하게 이 한국 땅이라는 것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 이후에 일본에서 뭐 이런 뭐 러스크 관련 발언이니 등등 이렇게 해서 그건 아주 지역 말단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그 당시에 그 이 현실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가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더도 덜도 말고 한국 땅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0: 아니 그러니까 미국도 당시에 독도는 한국땅이야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독도에서 일어난 한국땅 독도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어떤 일을 벌였고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보고하고 지금 이런 문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자료인데 이번에 그 자료를 정가승 교수님이 찾으셔서 기증을 하셨죠.
1: 예, 적지 않습니다. 222면인데 울릉도 갔을 때 제가 놀란 것 이상으로 또 놀랐습니다. 막 아주 그냥 헤어진 그 종이에 있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는 그 미군들끼리 주고받은 내용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폭격 이후에 뭐 이렇게 민간인들을 불러놓고 또 뭐 정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을 이렇게 소합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독도 우리 이제 동부의 역사재단 독도 실장이 홍성근 실장이라고 울릉도 태생인데 그 독도 수비대장 홍순지 그 친족하거든요. 이분의 정조 할아버지가 정언을 한 게 이번에 거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0: 우리 홍성근 실장님의 정조 할아버지가 증언을 당시에
1: 그 육필로 한 게 있더라고요. 뭐 좀 이렇게 이런 색깔로 좀 헤어지긴 했지만
0: 그렇죠.
1: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막 한자로 이렇게 쭉 적은 정언록 같은 것도 있고 이번에 그 비밀문서 꼭 자기들끼리 그 커뮤니케이 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곁에 있는 보안 첨언된 내용들도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귀한 그런 정거력을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에서 저는 뭐 계속 놀랍니다.
0: 이거 앞으로 어떻게 활용됩니까 이 자료?
1: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해제하고 이제 그 이 각각으로 놓으면은 이 평범한 사람들 비전공자들은 어려우니까 그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저희들이 해제하고
0: 그렇죠.
1: 예, 평론 이렇게 뭐 하면서 잘 정리해서. 공개할 겁니다.
0: 많이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1: 예, 전시도 하고 또 그들이 그 자료들을 저희 재단에서 뭐 독과점적으로 그렇게 우리끼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0: 그렇죠.
1: 연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예정입니다.
0: 맞습니다. 또 최근에 학술회의가 있었는데요. 1877년 일본의 태정관 지령 제223호 그리고 천부지도 기숙도약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까?
1: 이때 저희 재단 독도연구소 김영수 소장의 어떤 그런 그 성과인데 연구 성과인데 이 태정관이라는 거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까 저도 좀 망설였는데 저희들을 치면 뭐 내각회의 국무회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최고 의사정책결정기관이에요. 거기에서 이 땅은 저 한국 땅이니 거기 어로도 하지 말고 가지 마라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0: 일본 스스로 만든 자료입니다.
1: 태정관 지령이 바로 그겁니다. 태정관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 옛날로 치면 우리로 치면 뭐 의정부 지금으로 치면 국무회의 뭐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0: 네네.
1: 정부의 의사 결정을 이 데클러레이션 하는 선포하는 지령이라는 게 뭐 영어로 한 디렉티브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자기들 이익 중심으로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0: 그 천부 지도인 기죽도약도면 거기에 독도 이제 지도가 나오나요?
1: 예, 거기 이제 천부로 이제 간도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힌 거죠. 완전히 이게 이제 이게 전도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좀 해학적으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이 일본 쪽이 갈수록 자꾸 수렁에 빠지는 그런 자료들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태정관 지령 지금 굉장히 강조합니다.
0: 그러니까요. 당시 일본 정부의 최고 기관이었던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이거 한국 영토니까 거기 가지 마.
1: 침범하지 마라.
0: 이렇게 써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그 자료 태정관 지령 제223호와 천부 지도까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지금 일본은 계속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독도를 만들고 있고 자기네 거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좀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자료도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독도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해외의 어떤 일부 기관 뭐 일부 어떤 지도에도 사실은 이게 이 표기가 한국당으로 명확하게 표기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전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1: 참 아쉽습니다. 뭐 구글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제도 저희들 그 이 동해 표기 명칭 대사직에 있었던 분들하고 토론회를 했거든요. 지금 동해를 일본해로 이렇게 저쪽에서 지금 이제 표기를 하고 그게 뭐 한 20년 전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본해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동해하고 병기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한 4, 50%가 이제는 다 이렇게 병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해 안에 이제 독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자꾸 분쟁 무슨 이 트러블이 있는 것처럼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토관 그다음에 그 내용 각성문 그다음에 미군 기밀 문서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태정관 지령 이런 것을 그냥 하나하나 별개로 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실증적인 자료를 놓고 분석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 상품화 시켜서 저희들이 좀 불필요하게 공격적으로 독도 문제를 이슈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냥 놀면은 안 되죠. 꾸준히 연구를 해야죠.
0: 그렇죠.
1: 예.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주로 그 네. 이 시마네현 예. 뭐 조레다 뭐 이렇게 해서 달게 되는데
0: 한 20초 있습니다.
1: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너무 시마네현하고 뭐 격도 안 맞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좀 젠틀하게 접근하자 뭐 이런
0: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좀 잘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도 클라이밍으로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역사재단 정용상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혹시 정부나 공공기관에 아, 이렇게 바꾸면 좋을 텐데 하고 좋은 아이디어 제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어렵게 올린 제안이 채택되지 않고 그대로 묻혀버려서 좀 아쉬웠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번 채택되지 못한 제안도 다시 정책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9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개통한 시스템인데요. 국민제안정책화 시스템 내 생각엔 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죠. 국민권익위 특별제안심사팀 박희정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제안심사팀장 박혜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만드셨군요. 국민권익위 일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나오실 때마다 정말 모든 분야 총망라 해서 일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하신다는 걸 늘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제안정책화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시스템의 이름인가요?
1: 네네. 시스템 이름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0: 네.
1: 네. 내 생각엔으로 이제 국민들이 정해주신 이름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일단 배경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시스템을 왜 만드셨을까요?
1: 네.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 이제 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해마다 아주 많은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일평균 300여 건의 그 국민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민원성 제안도 꽤 많습니다. 제안 유형도 생활 속 불편을 다루는 그 아이디어부터 제도의 빈틈을 채우자 이런 해소하자는 정책 제안까지 그리고 관행을 개선하자 그리고 그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안된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소관기관의 검토에서 이제 채택되지 않아서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년에는 그 불채택된 제안이 91%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그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실시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그 1,80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31%가 예산, 규정 등 행정적인 이유로 그 신청한 제안이 채택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정책적인 가치가 있다면 다시 살려보자. 그리고 그 과정을 국민과 함께 그 공유하고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국민제안정책화 시스템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0: 정말 왜냐하면 국민 신문고가 있고 기본적으로 국민권익위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러 기관 부처 중에 굉장히 친근하게 손을 내미는 기관 중에 한 곳이 권익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창구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올지 사실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좋은 제안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는 그중에 아주 일부, 극히 일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문턱이 한번 막혔던 좋은 제안들이 다시 한번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1: 네.
0: 내 생각엔이라는 네.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1: 네, 일단 절차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화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의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국민의 아이디어 발굴은 매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300여 건의 국민 제안을 스크린을 해서요. 그다음에 국민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을 저희가 이제 그 발굴합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그 소관기관이 이제 그 검토를 해서 불채택한 제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안을 저희가 다시 추려서 유사 민원까지 함께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심화 검토된 정책 아이디어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책 타당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정책과 시스템에 올릴 참여 과제를 선정합니다.

0: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제안은 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뭐 찬반이나 뭐 댓글, 설문 등을 통해서 폭넓게 의견을 받고요.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소관기관에게 전달되어서 실제 제도 개선 추진에 도움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국민의 아이디어가 다듬어지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전 과정과 결과가 이 시스템에서 국민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1: 아, 이내 생각엔 시스템은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인 건데 새로 여기에 뭔가 제안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들이 새롭게 제안하는 건 아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 주셨던 의견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중에 이제 선별을 하겠죠. 선별을 해서 요거 한번 정책화 시킬 수 있는 한번 그 안에 후보 정책 안들 한번 올려볼까? 한 다음에 거기가 올려지면 이제 그때 국민들이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최종 정책까지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러면 국민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용해 볼수 있을까요?
0: 일단은 요 관련해서 이제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국민들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의 주요 메뉴 구성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일단 소개하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소개하기 메뉴에서는 국민의 아이디어 속에서 원석을 발굴하고 함께 그 정책으로 그 정책 보석이 탄생하는 그까지의 그 운영 프로세스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안 구경하기입니다. 제안 구경하기 메뉴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엄선된 그런 정책화 후보 과제를 직접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 인증 같은 것을 한 이후에는 댓글이나 그 추천도 남기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4개의 참여 과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가정위탁 부모에게도 휴가 등의 그 복무 관련 자녀 양육 지원 제도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영화관 등의 그 다중 이용 시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 확대를 해가지고 그 일회용품 감축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또 있고요. 또 현재 그 국립묘지관의 이장이 그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 하에는 연고지의 그 국립묘지 봉안실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회전 교차로 출구 번호를 지정을 하고 표시를 해서 이를 통해서 운전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서 사고를 줄이자는 아이디어가 국민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스트 투표하기에서는 이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안건에 한 표를 던져서 응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시스템 개통과 동시에 시스템 이름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은 설문 투표하기가 이제 그 아직 그 설문이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향후에 엄선된 그 참여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남겨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숙성하기가 또 중요한 그 프로세스가 될 텐데요. 소관 기관 등에서는 이제 공청회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그 제안이 정책화로 그 다듬어지는 과정을 그 숙성하기 과정에서 지켜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만든 정책에서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정책으로 반영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직접 국민이 참여해서 정책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투표하기도 있고 설문 참여하기도 있다고 하니 또 공청회도 중간에 이제 정책 숙성하기에서 간담회 공청회도 역시 국민들이 참여하실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네요. 정말 정책 결정하는 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가서 지금 제안된 의견들 한번 다시 보고 싶다라는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0: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withpeople.go.kr을 입력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각종 인터넷 포털에서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 또는 내 생각엔으로 검색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청와대 누리집에 그 국민과 함께 메뉴를 통해서도 이 시스템에 바로 연결되실 수가 있고요. 또 향후 그 8월 내에는 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그리고 국민신문고의 누리집의 하위 메뉴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접속하신 뒤에는 제안 내용을 얼마든지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 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다면 그 댓글이나 추천, 토론, 투표, 설문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여러 가지 인터넷

0: 포털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이라고 치실 거냐? 아니면 내 생각엔 이렇게 치셔도 될것 같아요. 내 생각엔.
1: 내 생각엔 띵크엔까지 치시면 더 접속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0: 영어로 think and. 띵크, THINK, 그리고 N. 예, 대문자, 영어 대문자 N. 이렇게 해서 think N입니다. 내 생각엔 국민 제안 정책과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요거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을 다 보실 수도 있고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앞서 내 생각엔 이 시스템 이름이 국민이 지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공모를 받은 건가요?
1: 이 시스템이 사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공간이라는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명칭 공모와 투표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 이름을 정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71명이 이름 공모에 참여를 하셨고요. 공모된 명칭 중에서 선별된 20건 중에서 후보 명칭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명 10개를 선정을 해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저희 시스템 개통하자마자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투표에 총 1,004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그내 생각이니 173표, 17%를 득표를 해서 시스템 명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N은 네이션, 그 다음에 넥스트, 미래,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요 관련해서는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각이 모여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국민과 정책을 이어지는 저희 플랫폼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0: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름이었네요. 내 생각엔. 기존에도 사실은 국민 참여 창구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과는 좀 차별화되는 특별한 점이 뭐가 있나요?
1: 기존 창구가 사실 주로 새로운 제안이나 어떤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 기능을 이제 주축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번 시스템은 한번 사장됐던 제안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정책이 되는 전 과정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결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동안에 아깝게 그 묻혀있던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책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입니다. 내 생각엔 이 개통돼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활발히 참여하는 게 느껴지세요?
1: 사실 그 많이 들어오고는 계신데 사실 이제 그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더더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0: 예. 20초 정도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1: 사실 그 국민의 생각에서 시작해서 국민과 정부, 전문가의 연결로 만드는 더 나은 미래 와 내일 내 생각에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그 의견 한 줄이 저희 정책화 과정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국민 권익위가 새로 개통한 시스템입니다.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 내 생각엔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희정 국민 권익위 특별 제안 심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PET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오늘 SAT 정답은 교도소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복절 연휴 월요일까지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올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점수가 나옵니다.
5: 자, 좋아.

0: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0: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릉에서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이외 전국적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문경세제 나들목에서 정체고 창원 방향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정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탄천일교에서 수서 가는 길 3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정차 중입니다. 청담대교 남단부터 서행 중이고 청담대교 방향은 복정에서 수서 구간 3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성동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년정책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엽니다. 청와대는 청년정책 문제 진단을 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년정책 전문가 11명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담회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부위원장과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 4명이 청년정책 관련 주제로 발표한 뒤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8.13 부동산 공급정책을 꼬리로 대정부 공동전선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23만 호 규모 부동산 추가 공급 정책의 현실성과 8.3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 등을 점검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 시장 참석을 시작으로 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역별 현안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희탁 국토부 1차관이 예고했던 신규 택지 7만 3천 호에 대해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집안 하나하나가 개인 재산권과 관계가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에 걸리는 상황이라 조서 작성의 경우 주민 공람을 하려면 집원마다 뽑아야 하고

행정 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용산공원 내 어린이 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이 정원 외에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며 용산공원 일대 일부 부지를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 속에 가계대출 증가액이 두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천억 원으로 6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 5천억 원, 기타 대출이 2조 7천억 원 증가했지만 각각 6월보다는 증가액이 줄었습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확대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휴가철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 영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분기 부동산 서비스업의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경기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기업 경기 조사를 보면 2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65.5로 전분기보다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BSI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사업체의 체감 경기 현황과 전망을 조사한 심리 지표로 100을 넘으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인 인식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공인중개 서비스업은 34.3에서 33.2로 1.1포인트 하락했고, 3분기 전망도 31.1로 더 낮아졌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M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최저치를 보인 데 대해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을 유심히 살피고 있고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고 이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며 국민의 근본적인 평가 대상인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9%로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가운데 최저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의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타이완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 항공체계와 그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무인 항공체계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드론 관세 조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급증하는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로 30년 만기 장기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 재무부가 실시한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신규 국채 입찰 결과 발행 수익률은 전달보다 크게 오른 5.22%로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장기 국채 수익률이 껑충 뛴 것은 40조 달러까지 불어난 미국의 막대한 나라 빚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0: 상승한 53,839.99. 기술 조종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81% 상승한 26,803.03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3도, 습도는 50%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국가소방동원령이 잇따라 발령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뿐 아니라 가뭄 현장에도 전국에 소방력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한 지역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소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지역의 소방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방청장이 재난 상황과 소방력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령하고 시도 소방본부의 요청을 받아 발령하기도 합니다. 재난의 규모와 동원되는 소방력에 따라 1호부터 3호까지 단계가 나뉘는데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동원되는 시도의 범위와 인력, 장비 규모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소방동원령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령됐을까요? 최근에는 경기 평택의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에 이어 경남의 극심한 가뭄에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특히 가뭄을 이유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올해 경남이 두 번째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의 안전을 위해 발령되기도 하는데요. 올해 3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BTS 공연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발령된 바 있고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도 행사 안전을 위해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응할 때뿐 아니라 가뭄이나 대규모 행사처럼 국가 차원의 소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가소방동원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남자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여성 목사 A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숨진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놨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천안 성거읍에 있는 교회에서 11살 남자아이가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아이의 몸에서는 결박의 흔적이 발견됐고 병원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50대 외할머니도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피의자 여부와 목사가 운영하던 교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안타까운 화재 사고도 있었죠.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의 원인과 함께 모자가 아파트 아래로 추락하게 된 경위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지금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4: 네, 소방당국과 경찰 등 10여 명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오전 10시 40분쯤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식은 화재 발생 사흘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가양동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5층 한 세대가 모두 탔는데 이 집에 살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불을 끄고 현장을 조사하면서 창고로 쓰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3: 네,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될 텐데 합동감식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4: 네, 소방당국과 경찰은 창고방을 중심으로 화재 흔적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방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는지 전기 배선이나 콘센트에서 발화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0: 명입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영구 임대 아파트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만큼 노후화된 설비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경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네, 이번 화재는 옆집 주민이 화재 경보음을 듣고 복도로 나와 연기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정작 불이 난 집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은 직접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머니는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평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불이 번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베란다 아래로 추락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모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함께 살던 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목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9,440억 원의 재산 분할 액수가 그대로 확정될지 오늘 정해지는데 9년 넘게 이어진 공방이 마무리될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3: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2: 네, 양측의 재상고 여부는 아직이죠?
3: 네,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1조 원 가까운 재산 분할 확정 여부를 결정할 재상고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아직 양측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숙고를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 자체 분할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5%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약 재상고가 이루어진다면 최 회장 쪽에서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재산 분할 규모가 확정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 3천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2: 네, 세기의 이혼 소송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3: 네, 법적 공방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특히 재산 분할 규모가 화두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노 관장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면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에 665억 원이었던 재산 분할금은 1조 3,800억여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지만 노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이라 빼야 한다고 판결했고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이를 따르면서도 노 관장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SK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며 분할 대상이란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고려해 분할 비율은 2대 1, 판례에 따라 주가 평가 기준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초기에 선박 최대 두 척을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가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막강한 해양 패권을 쥐었던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지만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5: 미국에서는 더 이상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죠. 2022년 미국이 건조한 상선은 고작 5척입니다. 같은 해 중국은 1,800척의 상선을 건조했습니다. 미국 교통부 장관 숀 더피입니다.
4: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인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 조선소를 짓거나 인수한 외국 기업에 한해 초기 선박 최대 2척은 본국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른바 핀란드 모델로 불리는 이 조치는 자국 내 건조를 엄격히 강제하던 존스법의 빗장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당장 함정 확보가 시급한 미 행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을 갖춘 우리 조선업계에 전략적 러브콜을 보낸 셈입니다.
5: 우리는 미국 영토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들도 직접 구매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이번 결정으로 양국이 추진 중인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도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 등 K조선엔 확실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지화 초기의 투자 리스크와 인력 부족 문제를 덜고 미 방산 시장에 연착륙할 길이 열렸습니다. 동맹의 역량을 빌려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의 실리적 선택 속에 K조선이 미 해군력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불법 판정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이 제3국을 거친 대미 수출로 고율의 관세를 피하고 있다는 건데 한국도 불법 판정 위험 국가라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백악관이 공개한 25쪽 분량의 거대 환적 사기 보고서입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 50%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가 낮은 제3국에서 조립과 재포장을 한 뒤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중국이 구축한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는 전 세계 40여 개국. 백악관은 우리나라도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국으로 꼽았습니다. 중국과 연관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일본과 타이완, EU, 캐나다와 같이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콕 집어 중국 직접 회로의 유통 경로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의 피닉스와 포틀랜드, 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3,030억 달러, 약 43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며 AI를 활용한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 분석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이번 조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중국의 불법 환적 문제와 함께 경기 반도체 벨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앞으로 우리 반도체 수출 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도 한층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훈훈 듀오죠.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갤럽 조사가 오랜만에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정이 내려갔습니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46%를 기록했고요. 긍정, 부정, 평가 이유도 좀 살펴보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외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순방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부정 평가 이유는 역시나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다라는 응답이 30%나 차지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가 45%, 절반 가까이 됐고요. 긍정적이다가 24%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주택시장 파급 효과, 연령별 응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영향이다가 푸른색, 부정적 영향이다가 저희가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2030에서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고요. 흥미로운 점은 진보층의 이제 40대, 50대 진보층이 이제 지지층이 가장 많은데 40대에서도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긍정적이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48%, 51%, 거의 절반 정도가 아무래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 세금 부담이 좀 높아진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부정적이다.

0: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성시윤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지지율 여파의 가장 큰 요인이고 세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좀 조세 저항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세제 개편안이 8월 3일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갤럽 한정 첫 조사인 거잖아요.
2: 성시윤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1: 어제까지 나온 뭐 MBS 조사라든지 다른 조사에서는 그래도 긍정이 조금 높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는 그런 조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여기서 정말 자칫하면 긍정과 부정이 크로스될 거다. 그렇게 되면 정말 민심의 이 신호등이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아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인지하게 되는 순간 국정 동력에 힘이 안 실립니다.
0: 일단 오늘 잘하고 있다가 44, 잘못하고 있다가 46이에요.
1: 그러니까요. 예.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 크로스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뭔가 경각심을 갖고 뭔가 정신을 차린다 정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뭐 전환이나 방향 전환이 확실히 국민들에게 메시지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지금 지난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수정의 가능성이나 수정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음에도 민심이 좀처럼 안 바뀐다는 거는 네. 바뀐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대통령께서는 정부 정책이라는 게 사실 딱 진리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민심 수렴을 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국민들께서 느낄 때는 왜 발표하기 전에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 발표하기 전에 민심을 좀 들어보고 네.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보완책을 마련한 이후에 발표해도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벌써 지금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다양한 수정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그런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거 아니냐, 게을리했다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단순히 보완책 몇 개로 이거를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전환, 정책의 방향이 좀 전환된다는 메시지, 그런 시그널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좀 이거를 심각함 이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여론조사 별로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뚜렷한 추세는 이제 부동산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 제가 3주 전에 우리 시사정각에서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3주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3주 전에 주관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에는 아직 저 갤럽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말해서 앞으로 공급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그리고 본인은 집을 팔아놓고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 이런 예. 것들이 아직 미반영됐기 때문에 3주 뒤에 다 반영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예견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우리 YTN 시사정각을 좀 꾸준히 보면서 예. 특히 야당이 비판하는 바를 좀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반응이 매우 차갑지 않습니까? 특히 무주택자들께서 이 정책의 피해는 본인들이 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체에서는 세제 개편에 대한 긍정평가가 24, 부정이 45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무주택자의 긍정평가는 21%밖에 안 됩니다. 즉, 비거주 1주택자로 하여금 어떻게든 본인이 살지 않고 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살도록 등을 떠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걸 이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부터 하루빨리 돌아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마저 막아서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정책이 어제 또 발표됐기 때문에 예. 이재명 정부의 이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교정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0: 벌써 3주가 됐군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도 두 분이 지지율 더 오른다 내려간다 내기했던 것 같은데 송영훈 변호사 대변인이 일단 이긴 거예요? 어떻게
1: 제가 졌죠.
0: 저는 그때 겁니까? 깨끗하게 인정하시네요.
1: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예. 말씀드렸던 게 예. 대국민 토론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국민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라고 예. 했는데 반영된 게 나오긴 나왔죠. 세제 개편안에 보면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왔던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예외 조항들 네. 뭐 정근 때문에 가는 거, 노부모 봉양 때문에 가는 거 이런 것들 다 반영했거든요. 저는 정책 당국에서 그런 것들 반영했으니 그래도 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책 당국에서 거기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 더 많은 걸 담아냈어야 되는데 구멍들이 허점들이 여전히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과 관련된 정책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책임을 같이 하는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는 지금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국민 토론에

0: 그래서 이걸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점들이 많았고 허점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주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국정 지지율의 지속된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1: 예.
0: 정신 차려야죠.
1: 예. 어쨌든 성채윤 부대변인은 더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정책에 이제 좀 못 따라온 그런 네.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의총이 어제 있었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이러다가 폭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이게 비공개 의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대선 총선 못한다, 폭망한다, 우리 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안은 폐기하거나 총선하고 나서 그때 발표해야 된다 이런 성토도 나왔습니다. 또 한 의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도 민주당이 못 이긴다는 얘기들 나온다. 어차피 우리가 이게 선거 다시 한다고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거주와 비거주라는 개념으로 세법을 만들려는 것은 처음 본다. 여당의 제일 중요한 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철학을 갖는 거다라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한다 해도 우리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다 그래요?
2: 일단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있기는 한가요? 오세훈 시장이 물론 1심에서 지금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건 아직 어디까지나 1심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너무나 지금 김칫국을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앞서 저희가 살펴본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총선 이후에 하든지 해라. 라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런 정책은 총선 이전이 됐든 총선 이후가 됐든 하면 안 됩니다. 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자인데요.
1: 예.
2: 무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가장 본인의 대응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도 이 정책을 심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1: 예.
2: 적어도 세입자에게 다음 재계약 때 전세나 월세를 올려서 조세를 좀 이전시킨다든가 또는 본인이 내키지 않더라도 세를 놓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살아볼까 고민도 하고 또 장특공을 못 받게 되면은 큰 손해를 보지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1: 예.
2: 그런데 무주택자는 뭘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전월세가 폭등하면은 새 집을 구하러 다니기 바쁘고 그 집도 못 얻어서 아마 줄 서서 집을 보고 보지도 못하고 계약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 정책은 그 어느 때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총선 예. 이후에나 하라라고 하신 분은 다음 총선에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어제 막 비공개로 이런저런 얘기가 터져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아 차라리 오세훈이 계속하는 게 우리 낫겠다. 총선 생각하면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0: 저희가 뭐 재보궐이 열릴 거다. 뭐 김칫국 예. 마신다 이런 건 아닌 거고요.
1: 예.
0: 지금 그만큼 서울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야당의 서울시장이 뭔가 정말 문제가 생겨서 보궐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다. 우리 지금 내보낸다고 하도 무조건 어떤 후보를 내보내도 질 것 같다라는
1: 예.
0: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위기감을 느끼는 의원들의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저 의총에 참여했던 의원분께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사실 저런 이견이 좀 예상이 되는 의총할 때 시작을 할 때 원내대표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테지만 우리 안에서 너무 이견이 많이 나오는 거를 언론에서는 또 좋아할 거기 때문에
1: 예.
0: 이런 것들이 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래도 주의를 해달라. 혹시나 좀 나가더라도 좀 필터링을 해달라는 얘기를
1: 예.
0: 부탁을 보통 의총 때 예. 한다고 하고
1: 어제도 적당히 하자.
0: 예, 그렇죠. 어제도 예.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저렇게 많이 새어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컸다는 겁니다. 저는 지적하신 부분 만약에 서울 지역을 지역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분이 총선 이후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그러면 총선 이후에 해도 됩니까? 총선 이후에는 선거 없습니까? 민심에 악영향을 주는 거라면은 총선 이후든 전이든 이거는 멈춰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뭐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용과 관련돼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원칙은 안 바꿀 것 같아요. 뭔가 이 비거주 1주택자 중에 분명히 투기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사람들을 최대한 가려내고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거는 흔들리지 않은
1: 예.
0: 것 같은데 근데 과연 투기꾼과 투자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완벽하게 필터링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들 때만 이거를 노선을 바꾸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논의들을 당내에서 치열하게 하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1: 예. 저 정도 보도된 거면 이제 의원들이 기자들에게 이제 얘기도 많이 한 거고, 그쵸? 비공개를 빙자한 공개회의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의총에서 결국은 공급 부족한 거 오세훈 시장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목소리 냈는데요. 들어보시죠.
3: 이번에는 실거주 이력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실거주 안 하면, 실거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도 막겠다. 어제 그런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 내용부터 좀 보시죠.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해당 아파트를 임대한 사람 중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 한 적이 없는 경우 전세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개항에 모두 해당되면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고, 뭐 예외 조항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거주를 했거나 직계 존비 속에 임대를 했거나 세입자 계약 승계나 보증금 미반환 같은 불가피한 경우는 봐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런 항목만으로 투기다 아니다 나눈다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좀 시각도 있거든요.
2: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이념화한 결과입니다. 예. 저런 유형의 비거주 1주택자는요, 놀랍게도 전월세 시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가 겨냥하는 것이 집을 사놓고 그 집에 하루도 살지 않았던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 비거주 1주택자가 산 집은 원래는 누군가 세입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세나 월세로 놓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유지했겠죠. 예. 뭐 중간에 세입자는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전월세 시장에서 전월세 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매매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월세 시장에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자, 그런데 저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다른 집에 대한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놓고 안 들어갔던 집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똘똘한 한 채로 요약된다면, 네, 이재명 정부의 83 부동산 증세는 똘똘한 한 채에 들어가서 살아라 로 요약이 되는 거고, 어제 나온 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금지는 똘똘한 한 채 제발 반드시 꼭 들어가서 살아라 로 요약되는 겁니다. 예. 그럼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이념화하면은 무주택자가 가장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1: 당장 불안한 세입자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지금 조간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집주인 전화 받는 걸 두려워한다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당장 나가라고 할까 봐. 그런데 다음, 이제 전세 물량도 없는 거고요.
2: 그렇죠. 예. 계약갱 신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 땐 그린벨트 막 풀더니 너무 정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0: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비수도권, 수도권 가리지 않고 그린벨트를 상당히 많이 해제했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동의를 해줬었죠. 국민의힘도 동조를 해줬었고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정파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당시에 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으로서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을 해야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되면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라도 하자는 목소리를 좀 내는 거고, 여당의 입장이 됐을 때랑 야당이 이렇게 갈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급 문제에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예. 저는 집권 여당과 서울시장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근데 저는 여당, 정부 여당이 조금 더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굳이 그 무게감을 따진다면 저희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걸 들어보면 그것과 관련된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어요. 뭐 조합원 비율을 75%에서 70%로 낮춘다든가, 예, 아니면 거기서 이주하는 분들의 대출 제한을 풀어준다든가. 어제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거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물론 본인들이 말하는 만큼 안 됐기 때문에 막막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한 발짝 물러나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받아준 겁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린벨트가 됐든 아니면 다른 추진이 됐든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너무 본인들의 주장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서울시장으로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연하야나 뭐 정부나 정파적인 접근이 네. 아니라 정말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주호영, 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전현직 국회 부의장과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동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4: 그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열고 그중에서
5: 김영진 민주당
4: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과 좀 대화를 들어서 실제로 110석이면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모임이 차라리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6: 오히려.
4: 라는 생각이 듭니다.
7: 좀 예. 저는 시기와 여러 가지 예. 의도가 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중요한 것은 만나고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근데 뭐 국회에서 저희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주시면서 예. 뭐 골프만 치시면 뭐합니까?
8: 의원님한테 전화하면 안 치실 거죠 그러면 의원님은?
7: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는 게 잘 없더라고요. 생각이.
1: 네, 뭐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치는 것이 이제 단순한 협치의 그런 좋은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정략적 의도인지 여러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대통령이 네. 야당 의원과 골프를 칠 수는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눈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5: 송영훈
2: 이 골프 회동이 이른바 칩 토크를 하는 자리로 이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칩 토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 이제 게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말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겁니다.
1: 예.
2: 그냥 던져놓고 플레이어에게 어떤 비용이 따르지 않는 말을 우리가 칩 토크라고 하는데 저런 골프 회동에서 야당 의원에게 사석에서 개헌에 관해서 어떤 구상을 밝혔다고 한들 그것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본인의 지위를 갖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야당 의원을 매개로 삼아서 여론에 살짝 흘려보고 떠보는 그런 용도로 활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예. 다분히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가 이 비공개 골프회동을 했는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오늘은 청와대 대변인이 개헌에 관해서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1: 예.
2: 핵심은 이겁니다. 임기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요. 민주당이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현재 집권 여당인데 그 지위를 조기에 놓을 수 있는 개헌에 어떻게 찬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칩토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정확한 말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을 때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1: 예.
2: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뭐 골프를 치면서 개헌 얘기를 했다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이례적인 건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이고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를 밝혔거든요.
0: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8.7 체제 이후 개헌 예. 권력 구조와 관한 논의를 할 때 국민들께서는 4년 중임제에 가장 많은 동의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일 거라고 예. 보고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있었던 조정식 의장의 그 발언
1: 예.
0: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1: 예.
0: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은 당연히 대통령의 생각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연임은 아니다.
0: 그렇죠. 이거 가능하지도 예. 않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국민적 그 동의에도 맞지 않다고 이미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왜 나오냐.
1: 네.
0: 4년 중임제로 갈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를 국회의원 선거와 맞출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가 2년 단위로 해서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할 것인가.
1: 예.
0: 근데 지금 이 임기단축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2년 뒤에 총선, 3년 뒤에 대선 요게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러면은 대통령의 3년 뒤 개선을 1년 단축하고 그러면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그 국회의원 선거 맞춰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나는 4년 중임제 개헌에 의지가 있다라는 걸 표명한 겁니다. 저는 네. 이 개헌 이야기 나왔을 때 조정식 의장의 그 발언이 좀 물론 문제가 되었을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개헌 논의를 하는 거는요 여야의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예. 국민들

0: 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한국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권한을 한, 그 개헌을 한다. 이건 야당에도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대통령이 그래서 연임할 거냐 안할 거냐에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이 권력 구조를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는 거는 저는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 사면 책임제를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0: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거를 저희가 또 너무 덜컥 먼저 받아버리는 제스처를 취하면은 또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는 이거 다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1: 예.
0: 어차피 개헌안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못합니다. 200석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함께 테이블을 열고 그런 다음에 그 테이블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 4년 중임제로 가자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200석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의심일 수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골프회동 같은 것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거기 골프를 나오신 분이 진정성을 얻었으니 나는 찬성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고요.
1: 예.
0: 또 일부 당권파 패널 분들, 국힘의 그런 분들은 저렇게 골프회동을 하는 게 그분들을 결국 데려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1: 예.
0: 장관이나 뭐 자리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들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과는 목적이 없다고 보고 정말 그냥 야당 중진 의원들과 소통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소통의 개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권형 개헌을 꺼내드는 거 연임불가 피하려는 꼼수다. 자신의 임기를 포기해서라도 개헌을 한다는 건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하려는 꼼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내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지지율이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다. 재판 재개를 생각하면 겁도 날 테다라고 하면서 왜 본인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냐? 물론 같이 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생각, 본인만의 지나친 의심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뭐 의심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우리 국민들께서요.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고 싶어한다는 그 진정성이 있다고 얼마나 믿으실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 대통령직에서 조기에 내려오는 순간 본인의 그 5개 재판이 재개됩니다. 특히나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여권에서 정말 공소 취소의 현안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대북송금 유죄가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됐잖아요. 그 사건은 100억 원이 넘는 제3자 뇌물죄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재판받으면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1: 예.
2: 그런데 임기를 단축해서 더 빨리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권에서는 공소 취소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박상용 검사 한 명을 법무부는 못 살게 굴어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까?
1: 예.
2: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앞서 성치훈 부대변인께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홍익표 정무수석이 말한 메시지의 결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
1: 예.
2: 그런 것을 이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1: 예.
2: 이 하면 안 된다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그러면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지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적 의구심을 정확하게 끊고 가야 그다음에 생산적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
1: 예.
2: 마련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 청와대에서도 뭐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된다. 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청와대가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논의가 좀 무르익을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
3: 어제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부의장과 비공개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의 시각도 엇갈리는데요. 관련 내용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안 했는데.

0: 근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비해 기온은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됐고 서울 동남권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남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4: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3: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4: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3: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5: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15: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시죠.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복인 오늘 서울에도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체감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면서 서울이 33도, 광주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고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강릉이 28도, 이렇게 30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오후까지, 제주 산지는 밤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위로 서울 방향으로 바람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매송유계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힙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비봉 부근 고장차가 있고요. 서평택에서 밀리고 있고 서해대교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는데 작업도 같이 하는 구간이라서 이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서해대교 뒤쪽으로 7km 구간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미사에서 서종까지 긴 구간 더딥니다. 설악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설악을 통과하기도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청와대가 개헌과 관련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혔죠?
2: 네, 청와대 관계자는 먼저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인 만큼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골프 회동 자체나 오간 대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이미 여러 차례 밝혀온 대통령의 원칙인 만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밝힌 거란 건데요. 앞서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달 초 골프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자신이 이 대통령에게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고 또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오늘 자정 이 세계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끝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타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9년을 이어온 소송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4: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분할을 명한 재산은 모두 9,440억 원가량입니다. SK 주식까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되는데 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면 날마다 1억 3천만 원씩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기업은 산정에서 고려 대상인지, 또 SK 주가를 계산할 때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등 숱한 쟁점을 낳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독자적인 활동의 기여도가 인정돼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됐고 주가는 상고심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도 불린 길었던 소송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3: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60대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을 한 뒤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경찰이 오늘 60대 교회 목사를 송치했죠?
5: 네,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여성 목사 A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양팔을 붙잡고 있는 수사관들과 함께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숨진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놨는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천안 성거읍에 있는 교회에서 11살 남자아이가 의식과 또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아이의 몸에서는 결박한 흔적이 발견됐고 병원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를 결박했던 흔적은 발견됐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발성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를 거쳐 최소 2주에서 3주 뒤에 사망 원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50대 외할머니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피의자 여부와 목사가 운영하던 교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관련 점검단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기관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건복지부도 어제 천안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아동관리체계를 점검했는데요.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0: 네, 사설 구급차 업계의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에 YTN이 연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1: 이번에는 사설 구급차의 무리한 운행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불법 지입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현행법은 사설 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특수 구급차 5대를 보유하고 기사와 응급구조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체 난립을 막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양도하는 게 불법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업체 대표가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매월 돈을 받고 운행 수익은 물론 운영권 전부를 넘기는 방식의 불법 지입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만난 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본인을 포함해

0: 관리 목적으로 50에서 100만 원. 그러니까 차가 많을수록 그 대표자는 이득이 많은 거죠.
1: 운영권을 손에 넣은 기사는 이송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집니다.
0: 중급차 종사하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 택배 승무원이에요.
2: 정책 사설 구급차 지입 기사입니다.
0: 누구 옮기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되게 사이렌 켜고 경광등 켜고 신호 위반하고
1: 절박한 환자 보호자들을 상대로 덤터기 요금을 뜯어내는 일이 업계에서는 이미 놀랄 일이 아닙니다.
3: 저는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어요. 그두달 동안 일하면서 그 미터기를 한 번도
2: 전직
3: 눌러본
2: 사설
3: 적도 없고
2: 구급차
3: 본
2: 아르바이트
3: 적은 있어요.
2: 기사입니다.
3: 차는 있으니까 당연히. 그 오른쪽 기어 그 아래 중간에 있어요.
1: 돈벌이 무법 질주를 막기 위해 전국 150여 개 사설업체, 구급차 1,220여 대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네, 사설 구급차 업계 실태. 이번엔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YTN에서 연속 보도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 있는데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좀 알아볼까요?
5: 네, 지난해 4월에 강원도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에 15살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4: 예.
5: 네, 사고 당시 구급차에는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유가족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네, 취재 결과 사고 구급차는 전국 운행이 가능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송 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운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를 빌려서 사실상 꼼수 영업을 해온 겁니다.
6: 그러면 왜 이런 명의 대여 관련한 조사는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5: 네, 우선 응급의료법상 명의 대여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네, 경찰은 명의 대여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명확한 정황 없이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보건소 역시 지입을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인명구조단은 사회복지법인이죠. 이 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가 내줬지만 단속 주체는 또 보건소나 지자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결국 단속 주체가 쪼개져 있고 관리 감독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업계 전반에 지입이 만연해져 있는 겁니다.
4: 그런데 사실 환자나 보호장 입장에서는 사설 구급차가 또 반드시 필요한 또 이동 수단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5: 맞습니다.
4: 예.
5: 사설 구급차는 사실 공공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이동 수단입니다. 이런 만큼 보건복지부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하고 또 교통사고 이력을 반영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또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하반기 구급차 정기 점검에서 어떤 항목을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나 사설업체의 지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선 또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 그리고 본부가 위치해 있는 서초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점검 일정이나 또 구체적인 방식을 나누기 위한 회의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6: 네, 뭐 추가적인 취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사건 사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이제 살해했던 50대 남성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는다고요?
5: 네,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A씨는 남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스토킹 사건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A씨는 지난달 5월에 성남시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뒤 자해해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에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매한 정황을 확인해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4: 네.

0: 뭐 구체적인 이제 계획적 범행 정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문 사채업자, 이 사채업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오늘 있었죠?
1: 네, 이 사채업자 김모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 예.
1: 김 씨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에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해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징역 4년보다 반년이 감형이 된 건데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모두 합쳐 1,760만 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에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네. 또 오늘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한 재판도 있었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1: 네, 우선 오늘 오전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과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뤄졌습니다.
0: 예.
1: 네, 검찰은 이 씨한테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재작년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8억 원이 넘는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오늘 회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이씨 변호인이 취재진에게 이씨 건강 회복이 덜된 상태여서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0: 네. 끝으로 뭐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었죠.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이제 모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고 저희가 앞서 현장 연결해서 합동 감식 이루어지는 것도 좀 알려드렸는데 화재 원인은 좀 파악이 될까요? 이렇게 합동 감식 이루어지면?
1: 네, 우선 소방에서는 지금
0: 예.
1: 당장은 창고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 감식을 통해서 좀더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우선 합동 감식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 오전 11시부터 지금 소방당국과 경찰,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나흘 만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일에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면 한 오후 5시쯤에 서울 가양동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15층 한 세대가 모두 탔는데 여기 살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0: 예.
1: 창고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우선은 보고 있는데 이 창고방을 중심으로 화재 흔적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1992년에 준공이 된 아파트예요. 30년이 지난 영구 임대 아파트인데 이때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만큼 노후화된 설비 영향이 있었는지도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핵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2: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의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선 서울시 착공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분하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3: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서울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이주비 대출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일부 반영됐다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처럼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4: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5: 서울시
4: 것으로
5: 주택실장
4: 기대되지만
5: 직무대리입니다.
4: 시민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3: 특히 이번 발표에는 없었지만 논쟁의 핵심인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 활용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 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해 충분하다는 겁니다.
4: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을 하면서 하는 게 적절하냐 부분에 국민적 공감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다.
3: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와 정책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일부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대상지 선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0: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김희타 국토부 1차관이 예고했던 신규 택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집원 하나하나가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가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이 걸리는 상황이라 조서 작성의 경우 주민 공람을 하려면 집원마다 뽑아야 하고 행정 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용산공원 내 어린이 정원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부터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매깁니다.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맹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에는 15%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서 최대 100% 관세 부과 대상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이 없는 드론은 25%를 매깁니다. 100%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9월 3일, 25% 관세는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인 셈인데 다만 이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중국산 주요 부품을 쓰지 않았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냈다며 무인 항공 체계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 핵심 기술로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며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국가 안보와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해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 창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보여주듯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진 대비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핵심 부품을 수입에 지나치게 의지해 사이버 보안 위협과 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드론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 기업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나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단 하나의 국가에 있는 소수 기업이 무인 항공 체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간접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표대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도 부동산 민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네,
1: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죠.
3: 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도 아침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게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4: 공급과 세제, 금융 혜택의 이행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겠습니다.
3: 한병도 민주당 대표
4: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3: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일관되지만 내부에서는 과연 부동산 민심이 달래질지 속내가 복잡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앞서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이미 부동산 민심이 악화

0: 했다. 이대로면 총선까지 망한다는 성토가 쏟아졌죠. 서울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세제 개편안 보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어제 발표된 공급 계획만으로는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적지 않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다른 서울 지역 의원 역시 정부가 공급 대책부터 충분히 내놓은 뒤에 세제 개편안을 내놨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참석해 부동산 맹공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1: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민주당이 주거 불안정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건 치졸한 뒤집어 씌우기라며 지금의 공급 공백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어제 발표된 공급 대책은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이라며 그마저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별도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등 부동산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2: 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당 지도부 회의를 열었죠.
0: 네, 당내 개파 간 공개 설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중단됐던 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의 반발 끝에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경쟁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전당대회 이후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이후에도 후유증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번 선거, 이제 사흘 뒤면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오늘부터는 전체 결과의 30%가 반영돼 막판 변수로 꼽히는 국민 여론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그런 만큼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서울과 경기에서, 송영길 후보는 호남에서 모두 시민들이 밀집한 현장에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남 밀양시의 가뭄 현장을 찾아 물 부족 상황을 살피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3: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여재입니다.
4: 네, 최근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죠.
2: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 내내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공강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날씨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어서 오세요. 네,
5: 안녕하세요.
4: 뭐 최악의 가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가뭄입니까?
5: 지난해 우리가 그 강릉에서 아주 심각한 가뭄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해 강릉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사실은 지금 필요한 시기에 물이 필요한 시기에 가뭄 거라서
4: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5: 근데 수치적으로도 올 가뭄 경남 지방의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올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절반 정도 되는데 문제는 최근 두 달 동안으로도 이렇게 좁혀보면 부산 경남에 23.6%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4분의 1 정도에 머물고 있고 한 달로 좁혀보면 더 심각한데 최근 한 달 동안 내린 비가 16.5mm. 그러니까 보통 여름철 소나기 한번 오면 뭐 20, 30mm 비가 오잖아요. 근데 16.5mm의 비가 한 달 동안 왔다는 거는 안 와도 너무 안 온 거죠. 그래서 평년과 비교해 보면 평년에 한 6.2%. 그러니까 아예 안 온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조금 더 이어지면 더 심각한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예. 국가 소방 동원령이 연장될 정도라는데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5: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가뭄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네. 일단 그 지역에서 뭐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물을 대기도 하고 뭐 쓰려고 하는데 그 상황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또 어떻게 공급돼야 되는지 장비들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빠른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4: 그리고는 소방차가 이렇게 동원된 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5: 그렇죠. 이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예. 그 소방 관련 하시는 분들. 산불도 꺼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엔 가뭄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이제 가을 되면 겨울 되면 이제 산불이나 또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단은 물을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소방 차를 동원해서 많은 물을 지금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네.
2: 자, 특히 가뭄이 실제로 많이 심각한 그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은 뭐 물 한 방울도 좀 이렇게 아껴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에 있는 주민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 수돗물을 가지고 밥이라든가 생수 이용한다든가 모든 주민들이 합심하여 빨래는 빨래터에 가지고 빨기로 결의하여 가정주부들은 모든 빨래는 빨래터에 가지고 빨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현상이죠. 앞으로 날씨가 더 안 가물어야 되는데 가물면은 이런 행동도 지속적으로 하면 아마 불편할 것 같습니다. 평생 농사 지어도 감나무가 시들지 않았는데 올 가뭄에는 감나무도 새들하게 시들고
4: 네, 얼마나 가뭄이 심각한지 현재 주민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얘기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종합특검 수사 관련해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이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관련 종합특검, 이제 수사 막바지 단계여서 이제 기소 여부를 좀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체포를 하려고 이제 그 공권력이 도입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 적법한 이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네.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뭐 그 광경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뭐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수사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종합특검이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런 속보입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뭐 가뭄과 관련한 현지 주민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냇가에 가서 빨래한다는 얘기는 진짜 굉장히 이례적인 네. 현상 아닙니까? 이건
5: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상수도가 잘 공급이 돼서 예. 웬만한 곳은 이제 물이 있는 곳은 잘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처럼 이제 냇가에 갈 이유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물이 워낙 귀하니까 물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식수 같은 걸 좀 저장을 좀 해놓고 나머지 허드렛 물은 이제 냇가 물로 쓰자 뭐 이런 의도 같은데 그만큼 그 아픔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비가 와야 되는데 다행히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네네. 어느 정도 비가 올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일부 지역에서는 기우제를 지낸다 그래요?
5: 네. 네. 보통 이제 기우제는 아주 지금 아주 답답한 마음이 아니면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잘 실행을 옮기기가 좀 어려운 건데
2: 네,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5: 네, 근데 이제 워낙 힘드니까 네. 그리고 여름철에는 사실 우리나라 비가 여름철에 한 4분의 3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한 뭐 100mm, 1000mm 가까운 비가 쏟아지는데 지금 문제는 이 여름에 비가 안 오는 거거든요. 여름에 비가 안 오는 이유는 폭염하고도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죠. 폭염이 계속되니까 우리 중부지방은 그래도 비가 7월 중순까지는 좀 왔지만 남부지방은 예. 일찍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경남 양산 지역 기온이 42도를 넘기도 하고 이런 기록적인 폭염이 결국은 토양을 아주 마르게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토양 속에 수증기가 있으면 이게 올라가면서 냉각을 시켜서 공기가 좀 시원해지기도 하는데 올해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예. 그러니까 모든 수증기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니까 땅이 이렇게 척척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야수를 쓰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있는 곳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예. 좀 비가 좀 제발 내려달라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네, 뭐 그런
4: 기후제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울산 울주군이나 경남 함안군에서 이렇게 비를 내려달라 이런 기우제까지 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인 건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5: 그러게요. 예. 다행인 거는 정말 비 예보가 있는데 오늘도 제가 오다 보니까 하늘이 어제는 굉장히 높고 푸르렀잖아요. 그런데 예. 오늘은 먹구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부지방에도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는데 내일은 이제 본격적인 비, 굵은 빗줄기가

0: 꼭 비가 필요한 남해안에 이제 비가 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가뭄 지역에 비가 오는 거군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비가 이제 내일 예보되는 비는 사실은 중국에 상륙했던 태풍 13호 태풍이 그 비구름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나오면서 서해를 지나면 바다죠. 바다를 지나면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예. 비구름들이 좀 더 발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발달하는 비구름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예. 그 강한 동풍, 남동풍이라고 해서 남쪽으로 들어오는 강한 그 기류가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남부지방에 이렇게 산이 높은 데가 많습니다. 남해안, 우리 전남해안 장흥 쪽으로 이렇게 높은 산맥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뭄을 폭염을 먹고 왔던 경남 그 부분에도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동풍이 남동풍이 불면 이 산에 부딪히면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산에도 그렇고. 그래서 내일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최고 경남 지방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건 아마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지방에는 시간당 50mm 정도의 그러니까 극한호우 수준에 거의 가까이 가는 그런 강한 비가 쏟아질 것 같아서 이 비가 좀 골고루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150mm의 비가 골고루 오게 되면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데 근데 이 비가 골고루 내리지 않고 한
1: 지금
0: 곳에
1: 예상 강수량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역별로 어떤지 좀 짚어주세요.
0: 그러죠. 예, 지금 150mm 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예. 남해안, 부산, 경남 남해안 쪽이고요. 지리산이라든지 거기 산악 지역도 역시 150mm 이상이 나와 있고요. 120mm는 지금 부산, 전남도 지금 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나와 있고 그밖에 남 남부지방은 대부분 한 80에서 100mm 정도 많게는 그런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부지방으로는 지금 비 예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양은 매우 적어요. 그래서 5에서 30mm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 매년 사실 이런 가뭄이 비슷한 가뭄들이 좀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건 좀 대책 부분에서 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0: 이제 그 지구가 열병을 앓잖아요. 네. 열병을 앓고 있어서 예전에 보기 힘든 기상현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는 아예 노멀, 그러니까 매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사실 여름철에 가뭄이 온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도라도 일부 지방만 비가 안 오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경우에도 비가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가 많이 왔는데 강릉에만 비가,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에만 비가 안 온 거고요. 네. 올해도 비가 전국적으로 비교적 많이 왔는데 부산 경남 지방에만 비가 적은 거고요. 이렇게 국지적으로 가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예 뉴노멀의 하나, 그러니까 늘 겪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으로는 비를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을지 그 모은 비를, 빗물을 어떻게 하면 잘 공급할 수 있을지를 예. 좀 체계적으로 국가적인 지도를 그려서 그런 공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면밀한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뭐 비 예보가 호우가 되면 또 안 되겠고
3: 최근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짚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

0: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나 공사비, 주민 대표 문제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요, 이 갈등이 경찰까지 출동하는 문제로 커지더니 결국 네 사람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로까지 번졌습니다. 대체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5: 에이,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어떻게 쓰인 건지 전자계약서랑 통장 보여달란 거잖아요.
6: 설명드렸잖아요. 왜 또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 따지시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5: 아니, 내가 내 돈 어디에 썼는지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봐요?
6: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5: 신고요? 주민이 문제제기 좀 했다고 주민을 고소한다고.
4: 해당 상황극은 각색을 거쳤지만 실제로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측은 이 입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6: 어제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더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5: 아, 에이, 됐습니다. 에이, 안 되겠어요.
6: 어디 가세요?
4: 보도에 따르면 그날 아침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언쟁을 벌이던 A씨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건물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고 하죠. 그리고 잠시 뒤,
6: 잠깐만, 그게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5: 다 비켜!
6: 아이고, 살려주세요!
4: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펑 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이어졌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와 살려달란 비명소리로 가득했다고 하죠. 사건 X파일, 오늘은 사건의 전말과 현재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자, 변호사님. 아파트 관리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끔찍한 참사로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사건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누가 왜 모여 있었고 불은 어떻게 나게 된 겁니까?
7: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날 관리사무소에는 관리 규약 문제를 논의하려고 관리소장 그리고 입주민 등 6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소장 측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관리 문제에 더해 아파트 CCTV 전선이 뽑혀있던 걸 두고도 언성이 오갔다고 하죠. 그러다 A씨가 갑자기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갑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던 4리터짜리 통에 신어를 깡통에 옮겨 담아 올라와서는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 죽인다고 소리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고요.
4: 목격자들 말을 보면 당시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피해 상황도 상당히 컸죠?
7: 네, 참혹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을 지른 A씨를 포함해 8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4분이 치료 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입주민 대표와 입주자위원회 간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주민 한 분입니다. 지난 11일에도 사건 발생 19일 만에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고요. 생존 피해자들도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한 사람당 수억 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그날 CCTV가 왜 꺼져 있느냐를 확인하러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4: 아, 그런데요. 이게 그날 갑자기 시작된 갈등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꽤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렇게 오래 이어져 온 겁니까?
7: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6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A씨 등 일부 주민이 공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다툼이 잦아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주민요청으로 경산시가 감사에 나섰는데요. 공개된 관리비 액수가 실제 부과 내역과 다르고 폐지 판매 수익 같은 잡수입이 공개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돼서 과태료 2건, 행정지도 7건, 권고 1건 등 총 10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이 의심한 횡령 같은 형사상 문제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204가구 소규모 단지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나 외부 회계 감사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단지가 아파트 관리 분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4: 그러다가 사건 바로 전날에도 갈등이 크게 불거졌던 것 같던데 그래서 고소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7: 네, 전날에도 공급 문제를 두고 A씨와 관리소장 측 사이에서 심한 언쟁과 욕설이 오갔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리소장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러자 A씨가 확성기를 들고 단지를 돌면서 주민이 주민을 고소한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는 증언도 보도됐고요. 공교로운 건 같은 날 오후 정상작동하던 아파트 CCTV 14대 중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방화가 벌어진 거죠.
4: 경찰은 바로 이 전날의 고소가 이 다음날 범행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7: 네, 범행의 동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날의 고소가 쌓여있던 감정을 터트린 결정적 계기였다면 이건 말다툼 끝에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고소에 대한 안갚음, 즉 보복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실제로 경찰은 A씨가 정식 통보를 받기 전에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됐습니다.
4: 그래서 경찰이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 같던데 근데 단순히 고소해서 화가 났다라는 것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보복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7: 맞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보복 목적은 다릅니다. 법이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보복 범죄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한 신고 등에 대해서 보복 목적으로 즉 나를 고소 고발했다,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런 이유로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수사 재판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마음속 문제라 자백이 없으면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범행 전후의 발언, 왜 하필 그 장소, 그 사람들을 노렸는지 같은 것들이죠. 고소 바로 다음날 고소인이 있는 곳에서 범행이 벌어진 이 사건은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로 채워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4: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과연 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 맞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작정을 하고 한 범행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실제 재판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7: 양쪽을 가리킨 정황이 다 있습니다. 계획적 정황은 전날 CCTV 13대가 꺼졌다는 진술 그리고 평소 관리실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변인 전언, 범행 직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시 현장으로 온 행적입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신호를 미리 사둔 게 아니라 언쟁 중에 지하 창고에 있던 걸 가져왔다는 점이 대표적이죠. 재판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계획적 범행은 형을 크게 끌어올리는 가중사유고 우발성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경찰이 흉기가 평소 쓰던 것인지 새로 산 것인지 휴대전화에 준비 흔적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아 그리고 CCTV 말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 몇 차례 걸쳐서 지금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딱 사건 전날 화면이 꺼져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거 누가 껐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누가 일부러 껐다, 뭐 A씨랑 관련이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7: 네, 다행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 저장장치는 불에 타버렸지만 옆 경로당 CCTV 저장장치를 수거했고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가 있거든요. 전선이 뽑힌 것이라면 그 시간대 출입 동선을 추적하고 관계자 진술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만 꺼진 건지 녹화 자체가 멈춘 건지도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CCTV 경위가 이번 수사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4: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인데요. 일반적인 방화와는 다른 거죠?
7: 네, 다릅니다. 방화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외에도 일반 물건, 일반 건조물, 공용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가 있습니다. 이 중 사람이 살거나 실제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현주 건조물 방화는 그 자체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법이 위험성과 불법성을 높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그 불로 사람이 다치면 치상, 숨기면 치사까지 붙으면서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3회 숨진 경우 최고 4형이나 무기징역,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0: 명예치고요. 중요한 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 불을 지르면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숨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1: 특히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잖아요. 이렇게 며칠 뒤에 사망한 뒤에도 방화 치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0: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이 묻는 건 언제 숨졌느냐가 아니라 그 죽음이 방화가 만든 위험에서 비롯됐느냐, 이 연결고리입니다. 심한 화상은 당장이 아니라 치료 중에 감염이나 폐혈증 같은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화상이 밟아가는 전형적인 경과입니다. 실제로 첫 사망자는 부검에서 사인이 화상에 의한 화재사로 판명됐다고 보도됐죠. 사망자마다 부검을 하는 것도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 만약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목적까지 입증이 된다면 지금 적용된 방화치사상보다 뭐 혐의나 처벌이 더 무거워지거나 다른 죄명이 뭐 적용이 되거나 할 여지도 있습니까?
0: 네,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입니다만 특정인을 죽이려는 의도로 그것도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불을 질렀다는 것까지 입증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방화를 수단으로 한 살인, 나아가 법이 따로 가중처벌하는 보복 목적 살인까지 검토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의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처벌의 출발점 자체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경찰도 보복 목적 입증되면 더 무거운 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설령 죄명이 그대로더라도 보복이라는 동기는 양형에 무겁게 반영됩니다.
1: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인 A씨도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인데요.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 범행이나 보복 목적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0: 네, 가능합니다. 수사는 원래 피의자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쌓아올리는 게 원칙이고 계획성이나 보복 목적 같은 마음속의 문제도 결국 겉으로 드러난 흔적으로 입증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검색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블랙박스로 범행 전 동선을 복원하고 흉기와 인화물질의 출처를 확인하고 주변인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라는 진술은 전에 들은 말이라서 그것만으로 약하고 휴대전화도 일부가 불에 타서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대면 조사는 이렇게 쌓은 증거를 피의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맞춰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미 네 사람이 숨졌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심각한 화상을 입으면서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치료비가 수억 원에 이른다 하던데 배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0: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원칙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국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검찰 치료비 지원,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같은 제도가 있지만 한 사람당 수억 원이 드는 대형 화상치료 앞에서는 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산재처리라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입주민들은 그마저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경산시와 모금회가 특별모금에 나선 상황인데 이런 참사의 피해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YTN is FM.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복인 오늘 서울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체감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수 소식도 있는데요.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최대 40mm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오후까지, 제주 산지는 5에서 10mm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에도 비 예보 들어있고요. 토요일에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통해서 외곽 방향으로 이동하는 발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계속되는데요. 하행선을 중심으로 많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 오산에서 남사까지 막히고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호두유계소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역시 안산에서 순산터널,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막히는데 목감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돌발 구간이 꽤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 사고 있었고요. 그리고 서부간선으로 지하도로 일찍 쪽으로도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7: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0: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증조 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어 나는. 우와. 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으로 한양의
3: 배우 하영입니다.
4: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진짜? 의사라고.
5: 네, 증조부가 양의학을 처음으로 개업하신 의사다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을 통해서 4대째 의사 가문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논란이 되자 배우 하영 씨가 친필 사과문을 쓰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고 있죠.
6: 네, 그렇습니다. 친필 사과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뭐 큰 실망 그리고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한다. 이 무지한 상태에서 마치 가족의 자랑인 것처럼 가볍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꺼낸 점, 그것이 잘못이고 과거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또 후손으로서도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5: 네.
6: 저도 이 내용들을 봤는데 일단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뭐 사과를 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충실하게 담긴 그런 반성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들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이제 과거 조상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뭐 그 자체로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3: 서정빈 변호사입니다.
6: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여러 이익들을 향유했을 텐데 과거 조상의 그런 잘못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잘못이라는 것들 전혀 언급 없이 자랑하듯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이 국민적인 정서에도 상당히 좀 큰 반감을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반성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감정적으로 상당히 좀 불쾌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7: 네. 또 이제 내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더 여론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새로 드러나고 있어요. 뭐 100년 전 신문 보도까지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8: 그렇습니다. 이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1923년 12월 28일자 이제 보도인데 소유권 이전 말소로 안상호가 피소당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7: 예.
8: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원고가 안상호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 매매 증명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지금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머니를 압박하고 속여서 이 파주에 있는 땅, 당시의 시가 약 1,200원 상당의 토지를 안상호가 가로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가 됐고 이 대상이 안상호다라는 기사만 있지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기사까지는 외부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5: 네.
8: 때문에 이 부분이 원고가 승소를 했는지 아니면 안상호 측이 승소를 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굉장히 어쨌든 친일 행적이 있다라고 일컬어지고 당시 소송과 관련된 일이 어쨌든 일제 강점기 시대에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람을 속이고 압박을 해서 땅까지도 파주에 있는 땅까지도 빼앗아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눈초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렇게 과거에 이러한 행적이 알려지면서 이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묘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5: 예. 자, 이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 단체에서 평의원을 지냈고 이른바 내선일체 모범 사례로 소개된 사실도 있지만 친일 인명 사전에는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9: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비해서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고 조금 반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3: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입니다.
9: 맞지 않아서 등재는 안 했지만 여전히 친일 행적의 팩트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0: 이제 그 대정 실업 친목회라고 하는
1: 네.
0: 단체 활동했다라는 게 이제 주요에 나오는데
1: 예.
0: 최초의 이제 진행적은 뭐냐면은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때 경성에서도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 그 추모 대회를 엽니다. 그때 이제 추모 준비위원회에 안성호가 이름이 올라갑니다.
1: 네.
2: 증조부의 친일 행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파묘가 되고 있는데 안상호가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추모준비위원회 이름 올린 것도 사실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친일 행적에도 불구하고 친일 인명사전 등재에는 되지 않은 이유가 기준에 못 미쳐서라다 못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역사적인 사실로서 친일 행위는 확인이 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가 처단되고 나서 일제가 추진을 했던 이 추모준비위원회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또 대표적인 친일 단체라고 할수 있는 대정 실업 친목회 활동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확인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친일 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 친일 인명 사전에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2: 네.
3: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등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제의 침략 전쟁이라든가 혹은 식민 통치 하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협력을 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등재를 한다는 건데 적어도 지금 안상호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로서의 행적들 사실들은 확인이 되지만 이것이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될수 있을 만큼 중대했다 혹은 반복적이었다 이런 기준에는 부합하지는 못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기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4: 네. 이번 논란이 지금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온라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영 씨 집안의 친일 재산과 관련해서 이 재산을 환수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5: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짚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이제 연좌제는 금지가 되어
4: 예.
5: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취득한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넘어야 되는 허들이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만약에 하영 씨 가문에서 이제 축적해온 재산 일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러한 친일 행적으로 인한 그러한 재산이다라고 해서 환수해 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증조부인 안상우가 당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인정이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인명사전에 올라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실제 환수를 하겠다라고 소송이 열렸을 때 그때 법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취득한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축적한 재산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서 축적한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환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2: 네.
5: 이 일제 친일 재산 귀속법이라는 것이 12월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 법률에 따르면 과거에 활동이 종료가 됐던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합니다. 그래서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처분됐다라고 한다면 처분의 대가까지도 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제 곧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무부가 과거에 다른 이 친일행적을 보인 사람의 후손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승소한 또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4: 네.
5: 때문에 법적인 요건 그두 가지가 갖추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면 이 친일 재산에 대해서 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 맞지만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또 무분

0: 뭐 광고를 내린다라든지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차라든지 이런 거는 현대판 연좌제다라는 좀 비판의 이제 사설이 나왔습니다.
1: 네.
0: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떠한 있는 하영씨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연좌제로서 하영씨에게 그러한 중조부의 책임을 다 물라라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0: 지금 이러한 사안이 일파만파 퍼지게 된 데에는 애초에 사실은 나는 잘 몰랐다시게 이 소속사의 사실무근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초기 대응이 조금 잘못돼서 일이 키운 점도 있고 또 과거에 본인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유복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또 많이 했던 그러한 이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친일행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걸 단두대에 올려서 뭐 어떻게 해보자라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설의 시각은 전혀 이 하영 씨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2: 네, 자필 사과문 게시에도 논란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영 씨나 소속사 측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는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또 벌어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의 친필이라면서 전시한 유물이 동명이인의 친일 인사의 글씨일 수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자, 일단 그 문제가 된 유물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유물입니까?
3: 일단 일반 시국은이라는 글씨입니다.
2: 예.
3: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 고 박원근 지사의 친필 유묵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전시했던 서예 작품입니다. 박원근 지사는 충북 보은 출신의 독립운동가시고 뭐 3인회 그리고 신림구락부 등 항일 비밀 결사 활동을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또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요. 박물관에서는 이 글씨를 두고 박 지사의 생전 흔적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뒤늦게 소식을 접한 박 지사의 아드님이 전시실을 방문을 해서 이 유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연까지도 보도가 돼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생긴 게이 유목에 적힌 박원근이라는 이름이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가 아니라 이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박중양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제보가 접수가 되면서 파문이 생긴 겁니다. 한자 표기까지 동일하게 이 똑같은 이름을 썼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 말씀드린 박중량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 측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이라고 전시를 했던 이 작품이 오히려 친일파의 작품일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1: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박물관이 이제 뒤늦게 전시품을 철거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이 어쨌든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박원근 지사의 친필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유일한 친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박중영의 글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의 글씨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것이 박원근 지사의 유묵이다라고 해서 이 전시가 됐던 계기는 2019년에 경매로 나왔을 때 당시에 독립운동과 박원근 지사의 이제 친필 글씨다라고 해서 실제 경매 기록이 있고 이거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달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전시를 하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지금 뒤늦게 제보를 받고 이 유묵이 과연 박원근 지사의 것인가 아니면 박중양의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검증에 지금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데 일단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증한다라는 것은 1차로 필적 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중양이 과거에 남겼던 어떠한 서체라든지 서예 이제 작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필적 대조를 하는 것이고 필적 대조를 해서 박중양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잘못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박중양의 필체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박원근 지사의 필적이다라고 인정되기 위해선 또 박원근 지사의 필적까지도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유족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가족 입장에서는 유품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2: 남아있지
0: 하고
2: 않다.
0: 있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작가 미상으로 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도 있겠고, 이것은 그 절차적인 검증에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굉장히 실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 네, 검증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실수가 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0: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사건 사고 다루면서 최근 자주 다뤘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나체 활보 사건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나체로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 마약 가니시약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을 나왔다. 이렇게 좀 전해졌더라고요.
1: 네, 최근에 이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소란을 피우면서 또 망치로 다른 세대들의 문을 부수면서 그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2: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가니시약 검사를 했더니 이제 양성 반응이 확인됐기 때문에 뭐 일단 마약과 관련된 범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뭐 지금 거의 일주일에 몇 건씩 이런 사건들이
0: 예.
1: 보도가 되고 있는 것
2: 네네.
1: 같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형사 사건들을 담당하다 보면은 이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 많이 수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뭐 1, 2년 동안에 이 마약 범죄들의 사건 수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다시 보여주는 예가 이 사건 같고 저도 사실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음주를 많이 했나 술에 많이
2: 네.
1: 취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상 행동을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저게 마약에 취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0: 예.
1: 걱정을 할 만큼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좀 마약 사건들이 많이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2: 예. 실제로 이제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나 마약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대전 도심에서도 나체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1: 네, 도심 한복판에서 좀 위험한 그런 행동을 한 남성이 체포가 됐습니다. 60대
2: 네.
1: 남성이 마찬가지로 이제 알몸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또 식당으로 침입을 해서 이걸 휘두르는 혹은 뭐 테이블을 강하게 찍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네.
1: 당연히 또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혹시나 마약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 아닌가라고 검사를 했는데 일단 뭐 가니시아 검사에서는 마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2: 네.
1: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도 경찰이 뭐 정상적인 그런 대화가 단순히 음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응급 입원까지도 추진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뭐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2: 예.
0: 자, 만약에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3: 그러니까 우리가 흉기를 가지고 어떠한 공공장소를 배회한다라는 것이 일반 공중에게는 크나큰 위협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 미비하다라든지 단순히 나체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 공연누남죄라든지 어떠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가볍게 의율하는 경우도 덜어 있기는 한데요.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다라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2: 그렇죠.
3: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 뭐 음주를 해서 정말 사리분별이 안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것은 즉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라든지 어떠한 물리적 접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렇게 가볍게 사건 처리하고 넘어가기보다는
2: 네.
3: 만약에 어떠한 적용할 수 있는 저렇게 흉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흉기 소지죄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특수 협박이라든지 이런 강한 처벌을 전제한 적극적인 어떠한 이 처벌 조치라든지 처분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시민들도 이렇게 좀 안심하고 길거리를 늦은 시각에도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 예. 마약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뭐 마약이 너무 좀 일상에 파고들었다라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가정집을 개조해서 집에서 직접 대마를 저기 키워서 판매한 사람들도 붙잡혔죠.
1: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슨 영화에서 볼 듯한
2: 네.
1: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공범이 사촌 사이인 30대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2: 네.
1: 이제 사건을 보면은 가정 집안에다가 뭐 조명이라든가 혹은 습도계 아니면 뭐 단열 시트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전문적으로 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뭐 쉽게 말해 농장을 만들어서 재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압수한 게 뭐 대마 35줄 그리고 2.3kg의 대마초 이런 것들을 지금 압수를 했고 현금이라든가 가상자산 뭐 대략 2천만 원 상당의 그 금액도 압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재배를 했느냐. 종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수입할 때 그 주소도 다른 사람 주소로 해놓고 이걸 가져오고 또 이걸 재배하고 판매까지도 하고 또 뭐 자기들끼리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흡입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이제 1년의 그런 전문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향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예상하면 지금 뭐 종자를 수입하는 것부터 이제 밀수가 되는 것이고 재배 또 제조 또 판매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뭐 상당한 중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사건입니다.
0: 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대마 재배를 시작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판매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좀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이러한 마약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제조라든지 매매 일당을 잡게 되면 분명히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수익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구매자들과도 아마도 다 이제 추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이 남성 두 명의 경우에도 가상 자산이 일부 이제 압수가 됐어요. 그것은 다 아마 판매 수익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마를 구입을 한 사람들까지 추적을 해서 아마도 수사는 더 확대될 여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여러분은 지금 뉴스 퀘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이호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목이 쏠렸습니다. 분할 액수가 1조 원에 가까운데 이대로 확정될지 오늘 정해집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1: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0: 네, 오늘이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1: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

0: 자체 분할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약 재상고가 이루어지면 최 회장 쪽에서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재산 분할 규모가 확정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 3천만 원 상당 지연이자의 부담을 덜고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1: 소송이 10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그동안의 진행 상황도 다시 정리해볼까요?

이에 665억 원이었던 재산 분할금은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이라 빼야 한다고 판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작은 방 위주로 감식이 이뤄졌는데 소방당국과 경찰은 조만간 추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여정 기자, 아파트 합동 감식은 끝났습니까?

0: 네, 소방당국과 경찰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식은 화재 발생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가양동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한 세대가 모두 탔습니다. 이 집에 살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현장을 조사하면서 창고로 쓰던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감식만으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해 소방당국과 경찰은 추가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1: 네, 오늘 합동 감식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건가요?
0: 조금 전 합동 감식이 끝난 데다 추가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라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식팀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창고 방을 중심으로 화재 흔적을 살펴봤습니다. 화재 당시 방 안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는지, 전기 배선이나 콘센트에서 발화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영구 임대 아파트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만큼 노후화된 설비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어머니와 아들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네, 이번 화재는 옆집 주민이 화재 경보음을 듣고 복도로 나와 연기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정작 불이 난 집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은 직접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머니는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평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불이 번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베란다 아래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모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1차 구두 소견에선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복날을 맞아 시민들은 삼계탕집으로 또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모여든 모습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맹희정 기상캐스터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2: 서울 종로구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서지현 이슈 리포터는 어디입니까?
2: 네, 저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실내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0: 예. 자, 먼저 맹희정 캐스터, 지금 더위가 다시 찾아온 것 같네요.
2: 네, 말복이라는 이름답게 날이 다시 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7도로 예년 수준이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가 더 심한데요. 또 동대문구와 구로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33도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에는 사흘 만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됐는데요. 이렇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일찍부터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곳 삼계탕집을 찾은 모습입니다.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3: 오늘 말복이라서 더위를 이겨내려고 삼계탕을 먹으러 왔고 삼계탕 먹으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2: 현재 서울 동남권을 비롯해 경기와 충청,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대구와 밀양 등 남부 일부 지역은 35도를 웃도는 말복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광복절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광복절은 내일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 24도, 대구 23도로 밤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25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낮에도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데다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 예고된 비는 내일 남부지방부터 시작돼 모레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에 최고 15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단비가 되는 동시에 호우의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가뭄 지역에서는 2차 피해에도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연휴에 막바지 여름휴가 떠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특히 해안가를 찾는다면 강한 비와 함께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실내 물놀이장으로 가보죠. 서지현 리포터 전해주시죠.
1: 네, 바깥은 말복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은 한결 쾌적하고 시원합니다. 지금 제대로 보시는 것처럼 말복 보양식 대신에 시원한 물놀이로 더위 이겨내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방학 막바지를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은 학생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2: 오늘 말복인데 삼계탕 대신에 수영장 놀러 와서 너무 좋고 너무 시원하고 재밌어요.
3: 워터파크 와서 일단 너무 시원하고요. 친구들하고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1: 도심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자리한 이곳은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물놓이를 즐길 수 있는데요. 탁 트인 천장으로 햇빛이 들어와 마치 야외에 온 듯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한 달 동안 4만 명가량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형형색색의 구명조끼를 입은 시민들은 2m 가까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요. 국내 최대 길이의 실내 슬라이드에서는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는 방문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공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수상 스포츠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가 쾌적한 실내 물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네, 오늘 말복 보양식 잘 챙기시고요. 시원한 물놀이로 남은 여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4: 네, 맹희정 캐스터, 서지현 리포터 두 분 수고했습니다.
0: 네, 말복 맞아서 보양식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기존 커피와 디저트 말고도 간편 보양 메뉴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영역 확장으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SNS에 초계국수를 검색해봤더니 이처럼 커피 테이크아웃 잔에 들어있는 초계국수 후기가 줄지어 나옵니다. 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가 여름 말복 시즌을 앞두고 닭고기를 넣은 초계국수를 컵국수 형태로 제공하는 여름철 간편식 메뉴를 출시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업체는 기존에 있었던 컵치킨 메뉴를 복날 한정으로 재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재출시 4주 만에 누적 판매 35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다양한 간편식 메뉴를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요. 음료 판매만으로는 점포 매출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식사형 메뉴를 결합해서 생존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삼계탕 한 그릇이 2만 원에 달하는 등 물가가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페나 편의점으로 발길이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알바생들의 업무만 많아졌다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생존 전략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일본 지바현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급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6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점과 주택 등 곳곳이 침수됐고 전철과 버스가 멈추면서 공항에선 7,000명 넘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5: 지하상가 계단이 폭포로 변했습니다. 이 사방이 물로 가득 차 어디가 어딘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도로 위는 이미 강처럼 변했습니다.
6: 바다다 위험해. 정말 솔직히 이건 위험합니다. 지바현 주민입니다.
5: 바퀴가 큰 버스도 밀려드는 물에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6: 안 가요. 여기서 끝인가요? 이제 더 못합니다. 버스 기사입니다.
5: 바닥 맨홀에서는 건물보다 더 높게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영화 같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밤사이 도쿄 근처에 있는 지바현에 기습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 넘게 퍼부었습니다. 지바시에서 12시간 동안 내린 비만 348mm. 8월 한 달치 3배가 넘는 양이 한 번에 내렸습니다. 지바현엔 재해 경계 최고 단계인 5등급 폭우 특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폭우에 전차와 버스가 멈추면서 오도가도 못한 사람들은 역 주변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공항에서도 7,000명 넘게 발이 묶이면서 청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때 약 4만 5천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0: 기상청은 산사태나 강범람, 저지대 침수 등의 가능성도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네,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닷새째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시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2: 네, 한국 거래소입니다.
1: 네. 자, 오후 주가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장 초반 급등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을 거치며 잠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한때 장중 7,000선을 회복하며 크게 오르기도 했던 코스피는 앞서의 상승부를 일부 반납하고 오름폭이 둔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2시 10분 기준으로 6,9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코스피는 2.68% 오른 6,995.67로 장을 열었습니다. 코스피는 15거래일 만에 장중한 때 7,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2.33%, 6.28% 오른 채 장을 출발했지만 현재는 장 초반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 탓인지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앞서 조정 국면에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이들 반도체주는 글로벌 반도체주 강세 속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지수 견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발표된 미국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물가 상승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어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나흘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코스닥은 0.78% 오른 868.07로 개장해 장 초반 2%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추민기입니다.
1: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이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짧게는 1분도 안 돼 생각을 이미지로 옮길 수 있게 되면서 풍자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는데요. AI가 바꾼 풍자의 방식을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청년층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당일 SNS에 올라온 이미지입니다. 앞서 논란이 된 버스하우스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엮어 청년층의 불만을 꼬집었습니다.
4: 매일 사람들 분노해 부동산은 시끄러워
5: 생성형 AI 영상입니다.
3: 취재진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SNS 비판 여론을 반영해 네 컷짜리 만화를 만들어달라고 챗GPT에 요청해봤습니다. 몇 줄의 설명을 입력하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결과물이 나옵니다. 일부 오타가 있고 맥락이 빠진 채 자극적인 내용이 두드러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현안을 꼬집는 방식도 달라진 겁니다. 한 장의 그림을 넘어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구현한 영상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아파트에
6: 와 있습니다. 네, 여기 산 지 6개월 됐어요.
7: 살아보니 어떠세요?
6: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되고 겨울엔 냉동고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3: 풍자 콘텐츠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주거 문제를 둘러싼 청년층의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도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와 정책 사이 간극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8: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기존 대출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아파트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부족하다.
3: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AI를 만나 손쉽게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제작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거나 정책의 자세한 맥락은 사라진 채 자극적인 메시지만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김이타 국토부 1차관이 예고했던 신규 택지 7만 3천 호에 대해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용산 공원 내 어린이 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이 정원 외에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며 용산공원 일대의 일부 부지를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0: 사설 구급차 업계의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를 YTN이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사설 구급차의 무리한 운행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지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 현행법은 사설 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특수 구급차 5대를 보유하고 기사와 응급구조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체 난립을 막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양도하는 게 불법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업체 대표가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매월 돈을 받고 운행 수익은 물론 운영권 전부를 넘기는 방식의 불법 지입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만난 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본인을 포함해 지입을 하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털어놨습니다.
3: 전국적으로 구급차 기사,
4: 현직 사설
3: 운전자
4: 구급차 업체
3: 10명 중에 몇 명이 지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5: 100명 중에 99명은 지입을.
2: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산업금을 내는 사실상 법인 택시처럼 운영되는 셈인데 매달 내는 지입료 규모도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형성돼 있을 정도입니다.
5: 차를 한 대당 관리비 목적으로
4: 현직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입니다.
5: 그러니까 차가 많을수록 그 대표자는 이득이 많은 거죠.
2: 운영권을 손에 넣은 기사는 이송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집니다.
5: 구급차 종사하자 하는 분들이
4: 전직 사설 구급차 지입 기사입니다.
5: 같이 응급실에서 만나면 그냥 누군 응급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긴급을 요한 환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되게 사이렌 켜고 경광등 켜고 신호 위반하고
2: 절박한 환자 보호자들을 상대로 덤터기 요금을 뜯어내는 일이 업계에서는 이미 놀랄 일이 아닙니다.
6: 저는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어요. 그 두 달 동안 일하면서 그 미터기를 한 번도
4: 전직 사설 구급차 아르바이트 기사입니다.
6: 차는 있으니까 당연히 그 오른쪽 기어 그 아래 중간에 있어요.
2: 돈벌이 무법 질주를 막기 위해 전국 150여 개 사설 업체 구급차 1,220여 대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네, 이번 연속 보도 내용을 직접 취재한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0: 네. 자, 먼저 이번 취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7: 네, 지난해 4월에 강원도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에 15살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는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유가족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결과 사고 구급차는 전국 운행이 가능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송 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국 운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를 빌려서 사설 업체가 사실상 꼼수 영업을 해온 겁니다.
1: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명의 대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7: 네, 우선 응급의료법상 명의대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데 경찰은 명의대여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명확한 정황 없이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역시 지입을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인명구조단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지만 본부 관리는 서울시가 또 단속은 각 지자체 보건소가 합니다. 이렇게 단속 주체가 쪼개져 있고 관리 감독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업계 전반에 지입이 만연해진 겁니다.
0: 예. 그런데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사설 구급차가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이잖아요.
7: 맞습니다. 이 사설 구급차는 공공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신하는 필수적인 이동 수단입니다. 이런 만큼 보건복지부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하고 또 교통사고 이력을 반영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구급차 정기 점검 때 어떤 항목들을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나 사설업체의 지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복지부는 서울시 그리고 대한인명구조단 본부가 있는 서초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검 일정이나 방식을 나누기 위한 회의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네,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7: 네, 우선 지난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A씨는 남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스토킹 사건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5일 성남시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자해해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에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매한 정황을 확인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 대한 그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7: 네,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사채업자 김모 씨가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4년보다 반년이 감형이 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모두 합쳐 1,760만 원을 고의율로 빌려준 뒤에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네, 자, 또 다른 재판 소식인데 오늘 개그맨 이진호 씨 재판이 있었다고요?
7: 네, 오늘 오전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또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에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재작년까지 8억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도 만취 상태로 70km가량을 운전한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오늘 흰색 마스크를 쓰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 씨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죄송한 마음뿐이란 입장을 대신 전해왔습니다.
0: 예. 자, 마지막으로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소식도 짚어보죠. 모자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였는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열렸죠?
7: 네, 오늘 오전에 소방당국과 경찰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재 사흘 만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이루어진 건데 화재 조사관은 현장에서 다음 주 추가 감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화재는 서울 가양동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지난 11일 오후 5시쯤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15층 한 세대가 모두 탔는데 여기 살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두 사람의 정확한 사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우선 창고로 쓰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창고방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함께 사설 구급차 운영 실태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입법에 힘쓰겠다면서도 내부에선 부동산 민심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8: 네, 국회입니다.
1: 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일관된 공식 입장을 내고 있죠?
8: 네, 맞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도 아침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9: 공급과 세제, 금융 혜택의 이행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겠습니다.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8: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일관되지만 내부에서는 과연 부동산 민심이 달래질지 속내가 복잡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앞서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이미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 이대로면 총선까지 망한다는 성토가 쏟아졌죠. 서울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세제 개편안 보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어제 발표된 공급 계획만으로는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적지 않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다른 서울 지역 의원 역시 정부가 공급 대책부터 충분히 내놓은 뒤에 세제 개편안을 내놨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오늘도 총공세를 펼치고 있죠.
8: 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참석해 부동산 맹공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7거주에 집착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10: 7거주 여부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 민주당이 주거 불안정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건 치졸한 뒤집어 씌우기라며 지금의 공급 공백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어제 발표된 공급 대책은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이라며 그마저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별도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등 부동산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11: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1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 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7: 합성 목재 예스팀바
16: 경동 산업 주식회사
1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9: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8: 건강해.
19: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9: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0: 건강기능식품.
2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교통안전 1분 턱.
2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0: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국가소방동원령이 잇따라 발령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뿐 아니라 가뭄 현장에도 전국에 소방력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한 지역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소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지역의 소방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방청장이 재난상황과 소방력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령하고 시도 소방본부의 요청을 받아 발령하기도 합니다. 재난의 규모와 동원되는 소방력에 따라 1호부터 3호까지 단계가 나뉘는데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동원되는 시도의 범위와 인력, 장비 규모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소방동원령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령됐을까요? 최근에는 경기 평택의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에 이어 경남의 극심한 가뭄에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특히 가뭄을 이유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올해 경남이 두 번째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의 안전을 위해 발령되기도 하는데요. 올해 3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BTS 공연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발령된 바 있고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도 행사 안전을 위해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응할 때뿐 아니라 가뭄이나 대규모 행사처럼 국가 차원의 소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가소방동원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6: YTNS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복인 오늘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말복더위 속 오늘 서울의 체감더위는 33도선이 되겠고요.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뭄이 극심한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찍부터 외곽을 향해 많이 떠나셨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하동터널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 때문에 밀리고 있고요. 출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까지 더디고 동청안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까지, 그리고 순천 쪽으로는 창원 2터널에서 북창원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안휴게소 운군교에서 정안나들목 인풍교까지,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남풍세에서 촬영터널까지 답답하고요. 탄천 나들목 덕지교 부근에서는 사고 났습니다. YTN 라디오

0: 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 오늘 봄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예.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혜룡 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고소했습니다. 백 경정은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백 경정은 임 검사장이 합수단을 운영하며 자신의 수사팀을 직제에 두지 않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불가능했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오늘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파기 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이 오늘 중대 분기점을 맞습니다.
7: 네, 오늘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자, 무려 9,440억 원이 지금 걸려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양쪽 모두 재상고 의사는 밝히지 않은 거죠?
9: 그렇습니다. 서로 좀 일종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0: 손수고
9: 드는데요.
0: 변호사입니다.
9: 오늘 자정 전까지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그런데 아직까지 재상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8: 예.
9: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게 법원에서 7월 24일에 양측의 판결문을 발송했습니다. 네,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그런데 양측이 다 이걸 안 받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 받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주일 후에 받은 걸로 간주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 모두 8월 1일 0시에 판결문을 받은 게 됐습니다.
8: 예.
9: 그렇다면은 이 상고 기간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14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상대방보다 내가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상대방이 재상고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도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 최대한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누군가 재상고를 하더라도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에 할 것이고요. 또는 양측 모두 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7: 네. 말씀 주신 대로 진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 변호사께서 SK 관계자에게 지금 상황 좀 전해드린 게 있다고 저희도 좀 들었습니다.
9: 제가 양측에 좀 다 물어봤죠.
7: 예.
9: 네, 직간접적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뭐 고민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8: 예.
9: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이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측 모두.
8: 예.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걸까요?
9: 우선 재상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양측 모두 따져보겠죠.
8: 예.
9: 즉 이번에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이 다시 파기될 수 있느냐. 즉 불복했을 때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여부를 우선 가장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양측 모두 고려할 부분들은 있어 보여요.
8: 예.
9: 우선 첫 번째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지난번에 파기 전 환송심, 그러니까 파기 전 항소심에서의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주식 등의 가액이 산정됐잖아요.
8: 네네.
9: 그런데 그 후에 대법원을 갔다가 온 다음에 훨씬 더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산정 재산 가치의 산정 기준이 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8: 네.
9: 제가 만약에 노 관장 측 변호사라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판단을 받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7: 아.
9: 네. 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

0: 측에서도 여러 가지 좀 다시 한번 판단 받아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SK 주식회사의 주식만 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SK 실트론 주식도 있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들 이미 혼인관계 파탄된 다음에 취득한 거라면은 이거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파기한 게 재산 분할이잖아요.
2: 네.
0: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파기환 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은 건데 이때 재산 분할 비율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2: 그렇죠.
0: 즉, 지난번에 파기되기 전에는요, 65대 35였어요. 재산 분할 비율이. 그래서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 비율 35%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된 겁니다. 잘못됐다. 왜냐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이거를 반영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했는데 이거 반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 돌려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300억 비자금 부분을 빼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나온 파기환 송심에서의 재산 분할 비율은 3분의 1, 즉 33.3%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크게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는데, 그런데 이걸 뺐는데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최태원 회장 측에서 볼 때는 좀 그냥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 뭐그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또다시 받는 절차가 어찌됐든 법률심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크게 실익이 없을 거다. 이런 그런 관측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4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상고를 할 거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이렇게 1조 원에 가까운 규모는 아닙니다만 재산 분할액이 뭐 수백억대의 소송들, 기업가들의 이혼 소송들을 하면서
2: 네.
0: 그 절차를 쭉 진행을 해보면
1: 예.
0: 마지막까지 서로 양측이 교섭을 합니다. 즉 워낙 규모가 큰 돈이기 때문에
2: 예.
0: 이걸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등등을 두고 뭐 판결은 판결이고 그 외에도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교섭을 하거든요. 아마도 지금도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0: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중요한 게 양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고 또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또이 절차, 지금 상황의 절차에서 또 따져봐야 하는 것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결국은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상당한 돈을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설령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가 돼서 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크게 바뀌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큰 돈을 준비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 하더라도 현찰을 이렇게 크게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2: 그렇죠.
0: 네,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최대한 확정을 뒤로 미루고 조금이라도 뭔가 교섭을 하거나 원만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아마도 충분히 해봤고 또한 지금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시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판결 확정을 뒤로 미루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실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재상고를 해서 뭐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납부하더라도 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을 뒤로 미루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좀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파기환 송심 판결을 보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뭐 그다음부터 지연 이자가 가산되는데 이게 지급해야 되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2: 네.
0: 지연 이자도 역시나 막대하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들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크게 부담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시간 확보의 필요성도 최태원 회장 측에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2: 네. 재상고 기한이 오늘 밤 자정까지니까 이제 9시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쪽이 뭔가 좀 물밑 협상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상고를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이 재상고는 오늘 밤 자정까지니까 자정이 되기 직전에 해도 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소송이 지금 전자소송이거든요.
2: 예.
0: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접수처에서 누가 서류 내려오나 이렇게 취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자 시스템으로
2: 네.
0: 클릭 한번 하면 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대방이 내는 지 여부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을 끝까지

0: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정까지 기다리다가 어떤 전산에 오류가 생기거나 또는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아주 사고가 생기거나 이래서 그 시간 딱 지나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1: 놓쳐버리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누군가 먼저 재상고를 할수 있다. 자정 직전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아직까지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건 정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다가 정말 자정 가까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어느 측에서든 재상고를 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만큼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정확히 뭐 예상하는 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 미리 먼저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1년 4개월 정도인가요? 대략? 네,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 남은 쟁점은 재산 분할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 대법원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양측에서 양측 모두 또는 양측 중에 누군가가 재상고를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미 상당 부분 협의가 좀 진행이 됐는데 그 마무리를 위해서 조금 더 시간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냐 등등은 사실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자, 지금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양쪽 모두 아직까지 재상고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재상고를 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최태원 회장이 2년 전에 대법원의 상고를 결정하면서 직접 밝힌 입장이 있는데요. 기업 SK의 역사가 부정됐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 SK의
4: 최태원
3: 성장이
4: 회장입니다.
3: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 그러니까 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보유하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이 과연 어디까지 이제 공동 재산으로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2년 전에는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재상고를 결정하는데도 뭐 어떤 계기가 될수 있을까요?
0: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때는 정말 그냥 SK 그룹 측 그리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즉, 이제 파기된 2심 판결문을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데요. SK그룹의 역사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제3자가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 불복을 했고 또 대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틀렸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재산분할 관련해서 법리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해라라고 파기 환송을 했고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남은 거는 재산분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노태우 300억 비자금 관련된 부분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거든요. 대법원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뺀 걸로 끝난 거예요. 정말 줬냐? 진짜로 받은 게 맞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자금 주지 않기 위해서 있었던 어떤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이상하게 꼬인 거냐? 등등등. 양측의 주장은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진 않았고, 또 쟁점도 아니고 이제는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즉 지금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상고를 한다면은 이 부분은 정말 순수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재산분할액을 줄일 수 있는 또는 재산분할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볼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들 또는 좀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시도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앞서 그 지연이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연이자가 지금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하루에 1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그 비용인데, 지금 이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두고도 약간 좀 해석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판결 확정이 난 다음 날인 16일이냐, 아니면 15일부터 계산을 해야, 왜냐하면 이게 1억 3천만 원이 또 달려 있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0: 우선 판결이

0: 지난 파기환 송진 판결이 선고가 된 게 7월 24일이고 그리고 또 이 판결이 양쪽에 송달된 게 8월 1일 자정이고 그리고 14일의 상고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오늘 자정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정까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1: 네.
0: 그리고 확정되면은 곧바로 이제 9천억 이상의 돈을 지급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하루당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태원 회장 측에서 좀 조치를 강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루에 1년도 아니고 1년도 엄청난 돈이죠.
2: 예.
0: 하루에 1억 3천만 원이라면은 그 누구라도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2: 예. 그렇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모색을 할 테고 만약에 이 재산 분할액 지급에 대해서 원만하게 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재상고 절차를 좀 밟고 시간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최태원 회장 측이라면은 그런 가능성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있을 것 같아요.
1: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아무리 대기업 총수라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을 만약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당장 이제 내일 지급을 현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 방안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0: 그래서,
1: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0: 네,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편하겠습니다만
1: 깔끔하게 끝나겠지만
0: 그런 전 세계적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는 건 아니죠.
1: 네.
0: 주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을 가지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네, 엄청난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주식을 매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식을 매각하면 자연스럽게 주식 수가 줄어들고 또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최태원 회장 그리고 SK그룹에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뭐 수백억대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1: 네.
0: 기업 운영하는 그런 기업가들의 경우에 주식 이제 비상장 회사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전 재산이 거의 그 회사의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그 주식을 주거나 또는 주식을 받거나 이거를 원할 때도 있고 원치 않을 때도 있어요.
2: 예.
0: 그래서 큰 막대한 돈이 실제로 오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이럴 때 좀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를 지급하고 또 그다음에 또 얼마를 지급하고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지급하고 이렇게 송금 일정, 송금 스케줄을 정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1: 네.
0: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과연 그 정도로 원만하게 일들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냐 이런 부분들은 뭐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겠죠.
1: 네.
0: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만 최태원 회장 측에서
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재산 분할 소송이 오늘 중대 분기점을 맞습니다. 오늘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워킷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8월 14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영화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릅니다.

0: 8월 14일 금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안드레아 보첼리가 불렀습니다.
0: 어제 바그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바그너는 음악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이런 영향은 클래식 음악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화 음악에도 바그너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1: 브루크너나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작곡가들이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음악도 그런가요?
0: 바그너 오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라이트 모티브. 우리말로는 유도 동기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 사물, 사건과 연결되는 짧은 음악적 동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그너의 오페라에는 반지의 주제, 지크프리트의 주제, 저주의 주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주제가 상황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계속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 무대에 없어도 그와 관련된 동기가 오케스트라를 통해 연주되면 관객은 대사로 설명하지 않은 것까지 음악을 통해 알아차리게 되죠. 등장인물은 어떤 물건의 정체를 모르지만 오케스트라가 귀띔해 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이 뮤지컬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유령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선율이 있죠.
0: 그렇죠.
1: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선율 같은 것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그 선율을 계속 입혀서 아, 그 씬이구나 이렇게
0: 그렇죠.
1: 느껴지죠.
0: 우리가 보통 이 어벤져스 보면서 누가 나오는지 알게 되죠.
1: 그 천둥의 신 토르 나올 때도
0: 그렇죠. 그런 거 나오죠.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스타워즈 영화 음악이 대표적이죠. 다스베이더와 제국을 상징하는 임페리얼 마치라는 곡이 연주되면 화면에 다스베이더가 없어도 우리는 그의 존재나 제국의 위협을 떠올리죠.
1: 이런 게 바로 라이트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영화 음악에서 바그너 라이트 모티브를 활용하게 된 건가요?
0: 20세기 전반 유럽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많은 음악가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작곡가들 중에는 바그너와 후기 낭만주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많았죠. 코른골트와 막스 슈타이너 같은 작곡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익힌 화려한 관현악법과 인물이나 상황을 특정한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헐리우드 영화에 적용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음악을 작곡한 막스 슈타이너 같은 작곡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런 전통은 존 윌리엄스 같은 작곡가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이로이트 오페라 극장에서 들려오던 바그너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한 세기가 지난 뒤 영화관에서도 나오는 셈인 거죠.
1: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 하우저의 첼로 연주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영화 스타워즈 중에서 다스베이더 테마, 임페리얼 마치,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 하우저의 첼로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스타워즈 중에서 다스 베이더의 테마 임페리얼 마치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빔피라모닉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바그너의 음악적 개념인 라이트 모티브, 유도 동기가 현대 영화 음악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0: 바그너의 작곡 기법은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 헐리우드에서 활동한 작곡가들이 영화 음악에 이식을 했죠. 이후 영화 음악의 기본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엔니오 모리코네, 존 윌리엄스, 한스 짐머 같은 작곡가들이 바로 이런 기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유도 동기를 알아차리지 못하지 않나요?
0: 그렇죠.
1: 미리 이런 음악이 연주될 거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0: 근데 의외로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죠.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영화 조스에서는 화면에는 바다만 보이고 그죠? 정확합니다. 상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저거 상어다.
1: 너무 무섭지. 빠밤 할 때마다 이제 뭐가 이제 그 위에 그 이거 뭐지? 지느러미?
0: 그렇죠. 지느러미. 아가미? 아. 아가미 옆이지. 지느러미 아니에요?
1: 지느러미, 지느러미.
0: 상어 지느러미.
1: 효과가 좋네요. 샥스핀, 샥스핀?
0: 그게 튀어나오는 거네요. 아무튼 이런 라이트 모티브는 일종의 복선처럼 사용되죠. 영화 어벤져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서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영화 후반부에 다 모였을 때는 테마가 처음으로 제대로 연주되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영화 초반부에 파편화된 음들을 통해 이 선율이 익숙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주제가 연주될 때 카타르시스가 오죠.
1: 그러고 보면 영화 음악도 아주 복잡한 구조를 또 지니고 있네요.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라이트 모티브, 유도 동기를 가장 잘 사용한 영화 음악으로 손꼽히는 작품이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 음악 준비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중에서 The Breaking of the Fellowship, 하워드 쇼의 음악입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얼마 전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오빠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남아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과거 재산 내역까지 살펴보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12년 전 서울에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증여했던 겁니다. 당시에도 7억 원 정도 하던 집이었고 지금은 시세가 15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와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오빠가 하고 싶다는 건 무엇이든지 지원해 주셨죠. 학비와 용돈은 물론이고 결혼할 때는 전세보증금까지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제게는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빠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가 집에 돌아오면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땐 등록금을 내주기 아까워 하시더라고요. 서럽고 억울했지만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0: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과 학비를 마련했고 대학도 제 힘으로 졸업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편과 둘이 힘을 모아서 살림을 시작했죠. 그래도 부모님이 연세가 드신 뒤에는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면 병원을 찾아뵙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재산 대부분을 오래전에 오빠에게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평생 오빠보다 뒷전이었던 것도 서러운데 상속에서도 배제가 됐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본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치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한 지 벌써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빠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다니 좀 많이 서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상속 과정에서도 이렇게 특정 자녀한테만 재산 미리 증여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꽤 많죠?
1: 네, 상속 분쟁 중에도 이러한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미리 증여해두고 정작 돌아가신 뒤에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특히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세대에서는 아들, 특히 제사를 지낸다는 첫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자식들이 뒤늦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 사연도 거의 전형적인 그런 경우인데 문제는 지금 그 오빠한테 증여가 이루어진 지 무려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12년 지난 상황에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1: 지금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네.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만이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네. 공동 상속인인 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 수익에 해당하여 증여 시기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전에 오빠 결혼 비용으로 보태준 전세 보증금 역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유류분 이제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분의 이제 반 자녀분은 이제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제 유류분을 이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12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법적 상속인인 오빠한테 준 거는 그 기한에 제한이 없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민법 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1년 이내에요.
1: 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사연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과 오빠에게 아파트가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네. 사연자분은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신 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랑 그러니까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으니까 그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12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오빠한테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아파트 값은 7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5억 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반환을 받아야 할 유류분 계산할 때 아파트 가격을 받았을 때 가격으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의 가격으로 하나요?
1: 네, 유류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의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따라서 오빠가 12년 전에 받았더라도 7억 원이 아닌 현재 시세인 1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분은 오빠가 특별수익으로 받아간 15억 원을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반영하여 자신의 유류분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오빠가 내가 12년 동안 보유하면서 내가 세금도 내고 관리해서 지금 집값이 오른 거니까 나는 상승분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1: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지요.

0: 출연자분의 오빠의 노력으로 아파트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세 상승으로 인한 가치 상승인 경우에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므로 상승분을 포함한 1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공동 상속인인 오빠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증여 시기가 오래됐다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는요. 상속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오빠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신속히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집값이 오른 것이 오빠의 특별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때문이기 때문에 상승 포함한 현재 가치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8월 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인 17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직장인이라면 사흘간의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17일에 유급으로 쉴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곳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가 17일을 쉰 뒤에 근로자의 연차에서 임의로 하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연차와 별개의 법정 유급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이날 꼭 일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 대표와 미리 서면으로 합의해서 다른 근무일을 유급 휴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 이내에는 통상 임금의 50%, 8시간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할 법적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 휴일로 정해놓았다면 회사는 그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휴식권이 갈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를 우려해서 아직 법의 전면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성시경의 산책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복인 오늘 무더위와 함께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광복절 연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토요일에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고 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 남해안에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우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연휴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에는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통해서 외곽으로 향하는 차들이 무척 많았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간선도로도 정체가 많이 되는 가운데 돌발 구간도 계속 발생하는데요. 내부순환 후 성수 쪽으로 정릉터널과 정릉램프 사이 3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구간으로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내부순환 후 성산 쪽으로도 역시 홍지문터널과 홍은램프 사이 3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내부순환 후 양방향으로 각방향 돌발 구간 있으니까 조심히 운전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천호대교와 올림픽대교 사이 1차로 쪽에 사고 있었고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2차로 쪽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금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6: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에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7: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개헌에 공감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 개헌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8: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먼저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인 만큼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관련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오늘 이 같은 설명이 골프 회동 자체나 오간 대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 최종 후보자로 이태한 전 서울 남부지검 형사 4부장과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2명으로 압축했습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 합의로 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해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 겁니다.
7: 네, 두 후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한 명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 준비 기간을 거쳐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17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선관위 특검과 관련된 추가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9: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말라붙은 논밭에 소방차를 동원한 용수 공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 네, 비가 내릴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양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급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10: 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9: 네, 농민들이 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10: 네,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 소방차를 통한 급수 작업이 이루어진 덕분에 바짝 말라있던 논바닥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번 여름 들어서 이렇게 많은 물을 논에 댄 건 처음이라며 소방을 크게 반겼습니다. 평년보다 강수량이 크게 부족해 저수지들이 말라버리면서 남부지방 농경지들은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 근처에 있는 저수지는 총 저수량이 만 톤에 달하지만 현재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져 가뭄 심각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가까운 농가들이 물을 먼저 쓰다 보니 하류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길이 좁아 대형 살수차 접근도 힘든 곳인데 소방의 물 공급 덕분에 바짝 말라버린 땅을 조금이나마 적실 수 있게 됐고 생계를 이어갈 희망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남 지역 곳곳에서도 소방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과 의령, 함안, 거제 지역은 가뭄 심각 단계인데요. 애초에 어제까지였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이 같은 가뭄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연장됐습니다. 다만 물탱크 차의 규모는 200대에서 100대로 줄여 지역별 사정과 지자체 대응 여건 등을 고려해 급수지원 작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1,080여 차례에 걸쳐 경남 지역에 농업용수 7,600여 톤이 공급됐습니다. 농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비 소식은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예보됐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가뭄 해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9: 오랜 가뭄 지역에 모처럼 비 소식이 있습니다.
7: 네,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에 최고 15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다만 해안에는 기습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예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번 비가 효자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거죠?
11: 네, 이번 비는 중부보다는 가뭄이 심했던 남부지방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강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고돼 메마른 논밭과 토양을 적시는 오아시스 같은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바닥을 드러낸 주요 저수지와 댐 저수율을 완전히 채우기에는 수문학적으로 여전히 아쉬운 양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약화한 뒤 유입된 저기압이 일부 지역에 기습호우를 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한때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뭄이 오래 이어졌던 곳에 기습호우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와 토사 유출, 축대 붕괴 등 2차 복합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효자비와 호우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연휴 기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9: 네, 최근 내륙에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됐는데 더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11: 네, 이번 저기압이 많은 수증기를 몰고 올 걸로 보여 연휴 기간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더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 동남권에도 사흘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비구름이 빠져나가고 연휴 뒤에는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다시 재정비되면서 기온이 더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서울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7: 네, 일본 지바현에 밤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단급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밤사이 지바시와 카시와시, 아치요시 등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1시 40분까지 12시간 동안 지바시에 내린 비의 양은 348mm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번 폭우로 8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지바현에 있는 도로 다수가 침수됐고 절벽 붕괴 신고도 있었습니다. 한때 약 4만 5천 가구가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폭우로 전차와 버스의 운행이 멈추면서 나리타 공항에는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9: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7: 네,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종합특검의 기소 내용 설명해 주시죠.
12: 네, 종합특검팀은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겁니다. 앞서서 특검은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소환을 요구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으면서 대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윤상현, 권영진 의원 역시 서면 진술서로 조사가 대체되면서 별도 소환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기소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 등의 진술과 당시 확보된 영상과 녹취록 등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기소는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선 것이라며 권력을 견제하는 이들을 무력화하려는 책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9: 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했던 내란특검의 결론은 달랐다고요?
12: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각하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찾지 못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인간 벽을 세우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데 법리적 문제가 없다.

0: 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오늘까지 둘 중 한쪽이 재산 과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1: 네, 분할 액수는 약 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2: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0: 네, 재산 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0: 다만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 자체 분할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약 재상고가 이루어진다면 최회장 쪽에서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재산분할 규모가 확정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 3천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1: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계 소송 진행 상황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분할 대상이란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고려해 분할 비율은 2대 1, 판례에 따라 주가 평가 기준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습니다. 9년이 넘은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부동산 관련 발언이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네, 누구나 짧게는 1분도 채 안 돼서 생각을 이미지로 옮길 수 있게 되면서 풍자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AI가 바꾼 풍자의 방식을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청년층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당일 SNS에 올라온 이미지입니다. 앞서 논란이 된 버스하우스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엮어 청년층의 불만을 꼬집었습니다.

0: 취재진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SNS 비판 여론을 반영해 네 컷짜리 만화를 만들어달라고 챗GPT에 요청해봤습니다. 몇 줄의 설명을 입력하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결과물이 나옵니다. 일부 오타가 있고 맥락이 빠진 채 자극적인 내용이 두드러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현안을 꼬집는 방식도 달라진 겁니다. 한 장의 그림을 넘어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구현한 영상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아파트에
1: 와 있습니다. 네, 여기 산 지 6개월 됐어요.
2: 살아보니 어떠세요?
1: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되고 겨울엔 냉동고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0: 풍자 콘텐츠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주거 문제를 둘러싼 청년층의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도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와 정책 사이 간극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3: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기존 대출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아파트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부족하다.
0: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AI를 만나 손쉽게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제작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거나 정책의 자세한 맥락은 사라진 채 자극적인 메시지만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5년간 해파리 등 바다 동물에 쏘여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40% 이상이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식중독 환자도 8월이 연중 가장 많았는데요. 행안부는 바다에 들어갈 때는 전신 수영복이나 긴 소매 옷을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줄이고 또 피부가 따끔거리는 등 해파리 쏘임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안전요원이나 119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즐거운 휴가도 안전이 뒷받침돼야 오래 기억에 남겠죠. 건강을 지키는 준비가 필요하듯 경제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내 자산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하는 꿀팁들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찬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도 상담이 필요하다, 재무 점검, 보험 체크 하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094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한 주간 다 답하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더 풍성한 이게 뭐니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두 분이 질문에 답해주실 청취자분 바로 만나보죠. 휴대전화 뒷번호 3937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보험 관련 어플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보장 분석을 해준다는 분으로부터 전화까지 받게 됐는데요. 본인은 여러 보험 상품을 판매하니까 믿어도 된다며 보험 분석을 맡길 해서 맡겼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예전보다 더 늘어나 찜찜합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3: 네, 심지어 저도 그런 비슷한 전화를 받곤 합니다. 이렇게 여러 보험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일컬어서 GA 또는 이제 보험 대리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객관적으로 좋은 상품을 비교해서 권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100%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보험 대리점에서 근무하시는 설계사 분들도 어딘가 보험회사 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 보험 대리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판매하는 보험 상품 외에 다른 회사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닌 비효율적인 보험 상품을 권유받게 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1: 네, 저도 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청취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저희 전문가에게 보장 분석을 의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어떤 보장을 얼마나 가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암보장이라면 암진단금, 암수술비, 암주요치료비, 표적항암치료비 등등 여러 보장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무엇이고 그 금액은 과연 얼마나 가입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보장을 가입할 때 내 나이와 성별, 직업, 그리고 병력 고지사항에 맞춰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 가능한 보험회사가 어딘지 잘 구분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인 거죠. 물론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은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저희가 낼 수 있는 보험료는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 맞춰서 필요한 것만 핀셋처럼 디테일하게 저희가 집어서 가입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렇듯 누군가 내 상황에 맞춰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장을 구성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과 소중한 가족들의 보장 분석은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0: 특정한 한 보험사에서 근무하시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한다면 그 회사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 똑같은 보장을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아쉽고 또는 이렇게 모든 보험 상품들을 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에 맡기면 좋긴 하지만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잘 분석하지 못하면 그 또한 나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보장 분석, 보험 리모델링 받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전문가분들이 굿머니 굿나이프에는 많이 있으시니까요. 상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번호 또 바로 만나볼게요. 휴대전화 끝번호 3237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니까요. 10년 재가입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10년 동안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10년이 되면 없애거나 그때 보장이 필요하면 연장해 재가입하면 된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도통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 방송 때 우리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고 이번에는 재가입형에 대한 문인 거예요. 얼핏 보면 뭐 10년 동안 보험료 안 오른다고 하니까 갱신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재가입형. 이건 도대체 뭐예요?
3: 네, 그 사연 속에 질문 속에도 어느 정도 답이 들어있는데요. 재가입형 보험은 해당 재가입 기간이 되었을 때 보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가입 시기의 나이, 즉 10살 더 먹은 나이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갱신형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험이죠. 10년 재가입형이라면 가입하고 10년째마다 10년치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기간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라면 유지해도 되지만 은퇴 후 노령기까지의 보장을 생각하신다면 향후 유지가 어려운 수준까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갱신형 보험, 재가입형 보험 모두 다 표현 방식만 살짝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주의해서 자기의 이 보장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보험사들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다른 이름들로 바꿔 만들어놔서 소비자들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3: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0: 그래서 용어도 너무 어렵고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내가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가에게 항상 조언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청취자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9138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다 보면 주가 변동폭이 커서 문제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주가 변동폭이 크다.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큰맘 먹고 ETF에 투자했거든요.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 주가 변동폭이 크다는 건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심하게 타고 있다. 멀미 난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전문가분이 답변해 주시죠.
1: 네. 요즘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롤러코스터 타는데 재미있기보다는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0: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도 없어요. 심지어.
1: 그렇죠. 지금 못 내리죠. 네. 안 그래도 이런 장세에는 주식 관련, 특히 주식 파생형 상품 관련 질문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까 문의 주신 것처럼 일단 변동성이 크다. 이를 저희는 이제 베타가 1보다 크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변동성이 크다, 적다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만 원짜리 주식을 하나 샀는데 한 종목은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를 등락을 거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언뜻 계산해보면 두 종목 모두 총 수익률은 0%잖아요. 오른 거랑 떨어진 거랑 같으니까.
0: 맞아요.
1: 근데 실제로 계산을 제가 지금 얼른 해보면 한 주가 20% 왔다 갔다 한 경우에는 만 원짜리 주식이 9,216원, 10%로 조금 생각보다 변동이 적었던 경우에는 9,801원이 되거든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똑같은데.
0: 그러게요.
1: 이게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등락의 폭이 클 경우, 즉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실제 수익이 더 적어지기도 하는 거죠.
0: 20원을 잃었다가 20원을 다시 따고 또 잃었다가 또 따고 하면은 0의 값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수익률과 수익 하락률이 그렇게 크게 날 경우에는 훨씬 더 내가 큰 폭으로 내 원금을 지켜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3: 네, 정확합니다. 네. 뭐 혹시 뭐 계산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20원씩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1점이 곱하기 0.8 곱하기 1점이 곱하기 0.8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보다 훨씬 수익이 적어진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3: 맞습니다.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침 지금 ETF에 투자 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 상품이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라면 등락의 폭이 매우 크므로 향후 주식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셔야 되겠죠. 또한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펀드나 ETF에 투자가 되는 변액연금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인 펀드 비중으로 구성하고 계신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 ETF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번 기회에 꼭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번호 2554번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여러 보험회사 상품 판매한다는 설계사분께 온 가족 보험 리모델링을 받았는데 갱신형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상담 요청합니다 하셨고요. 4137번님. 저도 몇 년째 유지하고 있는 변액연금 있는데 수익률 별로예요. 펀드 구성 잘 돼 있는지 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자,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09

0: 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립니다. 문자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카페를 운영 중인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분위기 좋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월드컵 경기를 봤거든요. 그러다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 재테크 전략 때문에요. 아니 최근에 남편 후배가 가족보험 리모델링을 해준다더니 100만 원어치를 가입시켰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건지 저희 가족 보험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1: 와, 이게 맞냐? 지고 있는데 수비수를 또 투입해? 아니 진짜 전술이 하나도 없어. 선수들도 뛰질 않잖아.
0: 전술이 없는 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아니 우리 집 가정경제 이거 왜 그런 거야? 아 근데 무슨 축구도 진짜 못하긴 못한다. 감독부터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아.
1: 당신은 축구를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축구는 진짜 감독 노름이라는데 지금 딱 그 문제라니까.
0: 아 그래. 근데 뭐 바꾸기야 바꾸겠지. 그건 그렇고 아니 이번에 큰맘 먹고 청년 미래 적금 뭐 그거 들었다며?
1: 그럼 난 항상 미래를 생각한다고. 오늘만 사는 당신하고는 좀 다르지.
0: 오늘만 사는 당신은 무슨? 근데 당신 청년 맞아? 어떻게 청년 미래 적금을 들었다는 거야? 그게 뭐 나이가 되나? 아무튼 근데 있잖아. 미래도 좋지만 현재 우리 집 대출 3천만 원인 거 그거 갚는 거 먼저 아니야? 그리고 후배가 무슨 리모델링 해준다는 게 가족 보험료가 100만 원이나 나오냐? 그 후배 진짜 믿을 만한 거 맞아?
1: 아 후배가 형님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길래 나도 잘해보려고 한 건데 아니, 뭐라고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나 혼자 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위한 거라고. 기다려봐봐. 내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게. 청년 미래 적금을 들었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 네, 전 챗GPT인데요. 그 상황에서는 먼저 아내가 왜 잔소리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적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가계 상황이나 상의 없이 결정한 점이 아내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아내분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의 없이 가입한 점 때문에 화가 난 건가요?
0: 어머.
1: 아, 몰라. 그냥 축구 지고 있으니까 짜증내는 거지 뭘.
0: 아니야. 어머 이 GPT 진짜 너무 정확하다. 내 마음을 어떻게 딱 읽었지? 아무튼 이렇게 전략 없이 우리 집 꾸려나가면 망한다고. 어? 이렇게 축구로 치면은 자책골 넣을 수도 있는 거라고.
1: 어머, 당신 말도 맞는데 우리 재테크 감독이 우리 집 재테크 감독이 당신이잖아. 당신 레드카드야.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2: 네. 그렇다면 YTN 라디오 재무설계 프로그램 굿머니 굿라이프에 상담 요청을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들으셨죠? 이게 월드컵 경기 보다가 싸움이 난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은 아이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고 아들도 4살이라 아직 어려서 앞으로 돈 들어갈 데가 엄청 많은데 정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이 저희 집 좀 도와주세요.

0: 오늘의 꽁트를 듣고 왔습니다. 아, 저 왜 이렇게 목이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남편분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일단 핵심 시작인 거야. 하루 종일 남편분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돈 되는 얘기들 하다 보니 다툼도 좀 잦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건데 청년 미래적금도 가입해서 일정 부분 이제 돈을 막 불입하고 계신 상태인데 과연 이 핫했던 청년 미래적금이 이 가정에는 이득이 되는 상황일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후배가 보험 점검을 해줬는데 매달 100만 원씩 나간대요. 좀 과해 보이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연 어땠을까요?
1: 네, 6월에 들어온 사연이었는데요. 월 100만 원이 넘는, 정확히는 월 103만 원이라면 4인. 그 4인 가족 보험료 수준은 이게 많이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게다가 아직 자녀들이 4살, 1살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이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보험료 수준이죠.
0: 그러네요.
1: 두 부부는 원래 직장인 사내 커플이셨는데 원래 두 분 다 커피를 워낙 좋아하고 카페 창업에 대한 뜻이 맞아서 몇 년 전 두 분의 퇴직금과 대출을 더해서 경기도 근처에 카페를 창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개월은 지인들도 많이 오고 동네 숨은 커피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처음 받은 대출금도 절반쯤 금방 상환을 했었는데 때마침 터진 계엄 전국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급감하고 대출도 추가로 3천만 원이나 더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나마 작년 말부터는 조금씩 사정이 이제 좀 나아지고 있었는데 마침 둘째가 태어나서 생활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2: 네, 제가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기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을 더 받게 되면 요건이 많이 까다롭게 되고 금리도 더 높아지게 되죠. 연 8% 정도로 높은 금리라서 나중에 받게 된 대출에서만 월 20만 원이 넘는 이자가 빠져나가는데요. 현재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남편 후배인 설계사분이 온 가족 보험을 리모델링을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4인 가족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로 조정을 해주신 거죠. 20만 원이 넘는 대출 이자에 막내 출산으로 인해서 생활비 추가분까지 더해져서 현재 매달 한 평균 2, 30만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남편분이 얼마 전 청년 미래적금에 월 5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하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마음이셨죠.
0: 가계부가 마이너스인데 적금에 50만 원씩을 또 낸다? 이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이게 뭐 카페 특성상 매달 매출이 일정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침이 있다고 해요. 수입이 매달 들쑥날쑥한 거죠. 남편분 생각에는 통상 여름에 카페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인근에 피서지도 있으니까 이 매출 상승을 고려하면 충분히 청년 미래 적금에 투자해도 목돈도 만들고 몇 년 후 대출금도 한 방에 상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콩트에서 축구 얘기했잖아요. 축구에서만 전략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 재테크, 재무 설계에도 전략 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네, 그리고 현재 청년 미래 적금은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일정 소득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자영업자 기준으로는 연 매출 1억 원 미만은 12%대, 1억 이상 3억 원 미만은 6%의 금리를 적용해주고 최고 3년 기한 월 50만 원이 최고 가입 금액입니다. 남편분은 최고 금리 12%라는 것만 알고 계셨지만 현재 카페 연 매출액이 1억 원이 넘게 되므로 12%가 아닌 6%대 금리가 적용되고요. 50만 원을 3년간 꼬박꼬박 넣게 되면 원금 1,800만 원에 108만 원의 이자가 붙어서 1,908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받은 3천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가 연 8%니까 이를 단순하게 좀 비교해보면 적금 가입하는 것보다 고금리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재무 목표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 미래적금 맞지 않았다라는 거 알게 됐고 보험료도 1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해볼까요?
1: 네, 우선 보장 분석에 대해서 한 분씩 짚어드리자면 남편분은 현재 48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 사망보험금이 주목적인 종신보험을 무려 두 건이나 가지고 계셨거든요. 또한 꼭 필요한 뇌혈관, 심혈관 진단금은 1천만 원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현재 남편분께는 100살이 넘게 사신 뒤까지 보장되는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 즉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불필요하게 많이 가입된 사망보험금 대신 반드시 필요한 뇌혈관과 심혈관 보장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남편분 연령에 맞춘 MZ 청소년 보험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월 23만 원의 보험료면 충분했거든요. 이렇게 남편분의 보험료만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매달 25만 원의 보험료를 혼자서 아끼실 수 있게 된 거죠.
0: 그러면은 남편분 보장 조정한 것만으로도요. 매달 나가던 대출이자 상환을 하고도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가계 빠듯함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내분 조정도 많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 네, 아내분은 현재 월 34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죠. 보험료도 많이 나가지만 수술 보장이 7종 수술비로 되어 있다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수술비는 5종 수술비, 즉 수술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게끔 가입해야 되는데 간혹 아내분처럼 7종이나 8종 수술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면 수술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급여 수술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비급여 수술을 할 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여성분들은 하이프 시술이나 만모톰 수술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대표적인 비급여 수술을 받게 될 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1: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내분도 남편분처럼 보험 나이가 아직 4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MZ 청소년 보험을 통해서 훨씬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청소년 보험이 아닌 일반 성인 보험에 가입한 탓에 지금은 보험료를 굉장히 비싸게 납입하고 있는 거였죠. 수술 보장을 5종 수술비로 개선하고 부족하거나 빠져있는 뇌혈관, 심혈관 진단금과 수술비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까지 빠짐없이 보장받더라도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용 기준 20만 원의 보험료면 충분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한 1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세이브할 수 있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이거 수술비 특약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게 왠지 숫자가 크면 7종, 8종 더 많이 보장을 받을 것 같지만 수술비 특약은 5종 또는 예전에 가입한 보험 전문가분들이 이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돼 하는 게 1, 3종.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 보험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요.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전문가에게 직접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전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0대 부부의 보험 상품 진단을 받고요. 이제 아내분까지 점검을 마치면서 월 14만 원의 보험료 아낄 수 있었으니 두 분 합쳐서 얼마요? 29만 원의 월보험료가 절약이 됐습니다. 자녀 점검도 도와줘야 될 텐데 아이들이 많이 어렸거든요. 어땠을까요?
1: 네, 첫째 아들이 월 11만 원, 그리고 한 살이 안 된 막내딸이 월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었는데 문제는 둘 모두 납입기간이 30년 납으로 세팅되었다는 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 총 얼마를 납입하는지 총 보험료에 대한 개념보다는 당장 월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 월 보험료에 대한 관점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보험회사 상품을 권유하게 될 때면 이처럼 납입기간을 늘리거나 보장기간을 100세에서 90세로 줄이거나 더 나아가서 보장을 갱신형으로 만들어서 당장 내는 월 보험료를 줄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월 보험료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크게 늘어나는 거죠. 보험료는 모두 사라지는 비용인 거잖아요. 한 푼이라도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2: 네, 그리고 자녀들은 보장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꼭 필요한 암, 뇌혈관, 심혈관 보장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수술비는 2천만 원이 넘게 과다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같은 3대 진단이 발생하게 되면 돈이 부족하게 되고요. 반면 수술을 받게 될 때는 돈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과다하게 가입되어 있는 수술 특약은 알맞게 조정을 하고요. 꼭 필요한 3대 진단금에 대한 보장을 늘린 뒤에 30년 납이 아닌 20년 납 100세 만기로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 월 보험료는 첫째 아들이 10만 원, 막내딸 9만 원으로 월 보험료조차 소폭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자녀 모두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끔 조정을 해드린 것이죠.
0: 아, 다행입니다. 본인 상황에 꼭 맞는 상품을 찾게 되면은 이거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납입 기간 10년이나 줄이면서도 월 보험료도 함께 줄일 수 있는 방법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 가족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줄게 된 거죠?
1: 네, 기존에 4가족분이 월 10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저희 전문가의 분석과 조정 결과 월 62만 원으로 매달 41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었고요. 기존 비효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정리한 해지한급금 1,500만 원 정도도 추가로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0: 보장 조정한 것만으로도 매달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 지출 줄이면서 목돈이 생겼어요. 1,500만 원에 해지 환급금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절약한 보험료로 가족의 재무 상황을 다시 구성해 봐야 됐을 텐데 어떻게 또 재무 점검을 도와주셨을까요?
1: 네, 저희가 재무 컨설팅을 말씀드릴 때 그 첫 걸음은 항상 지출 통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확보된 현금을 월 41만 원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몇 달 못 지나서 소비성 지출로 또 야금야금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보장 분석을 거쳐서 보험료를 일단 줄이게 되면 이를 꼭 필요한 재무 목표와 연결 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환급금 1,500만 원 가량을 기존에 추가로 받은 8%대 고금리 대출 3,000만 원을 1,500만 원을 갚아서 반을 줄이는 거죠. 그럼 매달 이자도 한 10만 원 줄어들거든요. 남은 대출 잔액은 남편분 바람대로 여름 성수기 매출 증가분을 통해서 최대한 더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특성상 은퇴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ETF에 투자되는 변액연금에 월 30만 원을 투자해서 60세 시점부터 매년 2,527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금액은 향후 ETF 수익률 등락에 따라서 더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2: 네, 아직도 남은 월 저축여력 10만 원은 향후 두 자녀의 이제 교육자금하고 카페 확장 그리고 가게의 비상예비 자금 확보를 위해서 ISA 계좌로 투입되도록 연결해드렸습니다. ISA 계좌는 꼭 월 10만 원을 맞춰서 투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향후 대출 상환이 좀 종결되고 카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투입액을 유연하게 늘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렸죠. 이제 가게의 큰 전략 전술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청취자님 부부는 마음 푹 놓으시고 열심히 카페 운영 잘 해나가시면 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청취자님 부부 편이니까요.
0: 근데 한편으로는 또 드는 생각이 어쨌든 대출이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3천만 원의 대출 중 1,500만 원만 갚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은 저축 여력 40만 원까지 합쳐서 다 3천만 원 부채 빨리 상환해버리는 거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1: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실제 상담 중에도 기존 저축 여력 또는 보장 점검을 통해서 확보한 저축 여력을 이걸 올인해서 부채를 먼저 상환하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무 설계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부채를 먼저 모두 상환을 하고 몇 년 뒤에 자녀 교육 자금이나 노후 자금 등의 재무 목표를 시작하는 것과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부채 상환과 재무 목표 달성을 병행해 나가는 걸 견주어 보면 당연히 부채 상환과 재무 목표 달성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현재 청취자님 부부의 경우 3천만 원 중 1,500만 원 절반 부채를 월 40만 원으로 온 힘을 다해서 상환하게 되면 대략 38개월 뒤, 그러니까 즉 3년 반 정도에는 부채를 모두 갚고 재무 설계를 그때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부채 상환과 재무 설계를 병행할 때 만들어지는 연금이 2,53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이 연금액이 1,000만 원 정도 크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부채를 먼저 상환하는 점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연금을 800만 원이나 적게 받으시는 거죠. 재무 설계와 재테크 시간은 바로 돈과 직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2: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기존에는 수십만 원씩 적자가 나는 암울한 재무 상황이었는데 굿모닝 구조대 전문가의 보장 점검과 재무 설계를 통해서 부채 상황과 자녀들 교육 자금 그리고 두 부부의 은퇴 자금까지 모두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싸움은 그만하시고요. 향기로운 커피 내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카페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0: 좋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재무상담, 보험 점검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 0954 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 계속 받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7: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우리 가족 보험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는 되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보험료도 정확하게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체크,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 받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빌리지 피플의 마초맨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복인 오늘 무더위와 함께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광복절 연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토요일에 중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가고 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연휴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누그러들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더워질 전망이고요. 지금은 한창 주말 밀릴 때보다 더 많이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외곽 방향으로 30km가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죽전에서 신갈까지 남사 진이에서 남사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충청권을 지나는데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후두휴게소까지는 가장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거의 20km 가까이 속도가 뚝 떨어지고 옥산이나 회덕 외관에서 70 물류까지도 속도 줄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하동 부근에서는 사고 때문에 더디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차량이 많은 가운데 서평택 부근과 바람 부근에는 돌발 구간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붙들려 있습니다.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이번 주 진행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금요일에는요, 정치 한상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특별 손님으로 정필승 변호사 모실 건데요. 잠시 후에 정필승 변호사는 오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 두 분 모시고 한번 민주당 전당대회 포함해서 주요 정부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부에서는요, 아,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모시고 민주당 내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장면 승부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정치 이슈를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되돌아보는 뜨끈뜨끈한 정말 맛있는 밥상이죠. 정치 한상 시간인데요.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박지윤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랜만입니다. 우리 특히 박지윤 변호사는 전 진짜 오랜만이네요.
1: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잘 지내고 있어요?
1: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예.
0: 네, 어쨌든 반갑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이슈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 요 얘기를 한번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5.18을 소요사태로 아예 그냥 명명을 한 것 같고요. 광주 정신을 얄팍하다, 돈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한 국회, 이런 사람들을 국회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영훈 교수 그리고 전두환 비서실장인 허화평 씨 등등 왔는데요. 이거 당에서 말렸던 분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좀 소란스럽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학 변호사님.
2: 저는 이제 그 일부 그 패널 토론에 참여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5.18을 폄하한 거 뭐 얄팍하다, 돈 때문이다 이런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또 이진숙 의원을 제명을 하겠다. 이것도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은 토론회를 주최만 했지 직접 폄하하는 발언을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그 이렇게까지 만약에 제명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참여자들이 부적절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의원을 제명까지 하는 거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제명은 아니고 징계 아닌가요?
1: 제명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0: 제명 요청을.
1: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0: 네.
1: 5.18은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되고 첫 번째 행사로 이거 지금 하는 걸로 보이는데
0: 그렇죠.
1: 그냥 행사하면서 부르는 사람들 몇몇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을.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0: 네.
1: 극우적인. 그렇다면 이거는 그건 의도하고 한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제명이든 뭐든 국민의힘이 이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안 하기로 했잖아요.
0: 네네네.
1: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자기 정치를 하더라도 뭐 맥락에 맞게 해야지 갑자기 이걸 불러가지고 이 말이 되나요?
0: 그러니까 이게 좀 노이즈 마케팅 측면에서 사실은 자기 그냥 이래 말리고 뭔가 나 한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본인 유튜브에서는 잘했다고 하셨습니까?
2: 뭐 저는 어쩌면 이게 지금 이준수 위원장이 주장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0: 네.
2: 예를 들어 이제 유공자들에게 명단을 공개를 안 하잖아요.
0: 네.
2: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자랑스러운 유공자라면
0: 유공자.
2: 좀 이게 국민들이 우리 독립 유공자처럼 존경하고 이러려면 이게 유공자 왜 명단을 공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러게 이제 유공자 중에 진짜 광주에서 희생한 분이냐, 아니면 광주 근처도 안 간 이런 분들도 유공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 이런 건 한번 좀 이게 검증은 해봐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5.18도 성령은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저는 이준수 위원장이 보수 쪽에 그런 주장이 많아요.
0: 네.
2: 그걸 반영해서 아마 토론을 했는데 뭐 저는 돈 이런 이야기는 좀 이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체 자체는 뭐 저는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보수 쪽의 요구가 많습니다.
0: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5.18

0: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미 평가가 끝났고 그
1: 네.
0: 부분들도 이미 강령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1: 이게 사실 이미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의원들도 있고요.
0: 그렇죠.
1: 국민의힘도 그렇고
0: 네.
1: 헌법 전문에 지금 넣으려고 그거는 거의 공론화가 됐다고 봐야
0: 그때 윤석열
1: 되거든요.
0: 씨도
1: 그렇죠.
0: 넣겠다고 약속했었고.
1: 근데 좀 이걸 뒤에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토론회 같은 거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는 뭐뭘할 수가 없어요.
0: 네.
1: 근데 국회의원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국회의원이 본인의 행사로서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0: 자기 이름을 걸고.
1: 그렇죠. 이건 달리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당에서 어떤 했던 것들하고 지금 달리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더 눈여겨봐야 될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아마 좀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 아닌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0: 네.
1: 이래 되면 국민의힘 앞으로 앞에서 했던 것들이 다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말이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1: 네.
0: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약간 말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냥 방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2: 아마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정동인 대표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0: 네.
2: 징계는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0: 아.
2: 또 당원들의 뜻도 있고
0: 예.
2: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말리기는 좀 말리는 분위기인데
0: 네.
2: 그러게 징계까지는 없을 걸로 봐요.
0: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근데 유사한 일이 지금 예전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명이 자유한국당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2019년에 김진태 전 의원하고 이종명, 김순례 전 의원 등등이 이진승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하고 비슷하게 이세 분에 대해서도 징계받은 일이
1: 네,
0: 있었거든요.
1: 이
0: 예.
1: 거죠, 이거,
0: 그렇죠. 아까
1: 이거.
0: 좀 전에 우리
1: 예,
0: 박지민 변호사가 말한
1: 이
0: 거.
1: 내용입니다.
0: 예.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 전혀
1: 그렇죠.
0: 안 바뀐다는 거.
1: 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일부 개개 의원들 중에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저는 뭐 서정호 변호사님 그 말씀 이제 하셨지만 전 정치라고 보거든요.
0: 정치.
1: 이 자기 정치라고 보고
0: 자기
1: 이진수
0: 정치.
1: 의원의 이첫 번째 의정활동 행사로 이걸로 하는 거는 그 메시지를 뭐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0: 그렇죠.
1: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자기 정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대가도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0: 책임을 져야
1: 상이면
0: 되니까.
1: 상, 벌이면 벌. 근데 이제 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2019년도에는 당시에 아마 김진태 전 의원이었을 겁니다.
0: 네.
1: 이종명 등등 그때 징계했습니다. 그럼 징계해야 되는
0: 근데
1: 거거든요.
0: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기억은 안 나는데.
1: 당원권 정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0: 아.
1: 아, 아닌가요?
2: 저도 뭐안 찾아봐가지고 그때
1: 네.
2: 징계했다면 그때 징계가 좀 과했다고 봅니다.
1: 네.
0: 진짜요?
1: 네. 지금
0: 상당히
1: 또 징계를 해야
0: 놀랍네.
1: 되는데 뭐
0: 네.
1: 제명까지는 하기에는 3분의 1이니까 사실 쉽지는 않고요.
0: 네.
1: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활동이나 그런 징계안을 할지는 지금 지도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의문스럽긴 한데
0: 그렇긴 하죠.
1: 최소한 저는 뭐 대안과
0: 네,
1: 미래라든지 좀
0: 최소한.
1: 합리적인 중도적인 그좀그 개혁적인 국민의힘에선 그런 목소리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0: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장종혁 대표가 또 그립감을 세게 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더 이상 얘기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와, 우리 PD님이 찾아주셨어요. 그 당시 징계 수위는 제명이었다고 합니다.
1: 아우, 죄송합니다.
0: 이 세, 이
1: 사과까지는
0: 세
1: 제가
0: 명을
1: 아니네요.
0: 다 제명했다는 거요? 와.
2: 김진? 아닐 거예요. 다는
0: 김진태는
2: 아닐 거예요.
0: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어준 씨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김어준 씨가 이 상황을 두고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전당대회로 갈라지는 지금을 이진숙 등등의 이 극우가 찬스로 보고 준동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 매우 심각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2: 근데 저는 뭐 김어준 씨는 저는 이게 장사꾼으로 보거든요.
0: 장사꾼이야.
2: 결국에 자기 유튜브 장사하더라고. 그 유시민은 논객으로 봐요.
0: 근데
2: 인정해요.
0: 신뢰할 만한
2: 근데
0: 뭐 언론인에 올리는 거
2: 김어준 씨가
0: 아닌가?
2: 이렇게 뭐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저는 김어준 씨의 평가는 아무 의미 없다 봐요.
0: 아, 그래요?
2: 뭐 근데 장사꾼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구독자층을 대변해서.
0: 아니 그래도 지금 몇년 내내 신뢰받을 만한
1: 그렇죠.
0: 언론인의 상위 랭크 되시는 거잖아요.
2: 신뢰할 만한 언론이요?
0: 네.
2: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김어준 씨가 무슨 언론인입니까? 장사꾼이라니까요.
0: 아,
2: 제가
0: 그래요?
2: 볼 때는 그러고게 뭐 거구 자꾸 이러는데 거구 개념부터 좀 공부 좀 하라 그러세요. 거구가 뭔지 좀 김어준 씨에게 공부부터 좀 하고 방송해야죠.
0: 그러면 그거의 개념을 좀 알려주십시오.
2: 거구는 이제 히틀러나 무솔리니처럼요.
0: 네.
2: 완전히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이게 거구예요. 우리 히틀러
0: 아하.
2: 쪽에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0: 네.
2: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이 뭐 폭력을 행사합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극장 안에 있죠. 이번에 그 옛날에 뭐 김정은 환영을 하고 뭐 우리 대진연이라고 있잖아요.
0: 네.
2: 이런 사람들은 막 김정은 찬양하고 이거는 또 이게 표현의 자유야. 아니 우리나라가

0: 이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1: 네네.
0: 글쎄요, 뭐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뜻을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것도 밝힌 거라고 보지만,
1: 네.
0: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좀 재정비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막히는 모양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 아,
0: 봤을 때는.
1: 재정비가 막힌다, 예.
0: 그렇죠. 차라리 이럴 때 오히려 좀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져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좀 출렁거리고 있으면
1: 네.
0: 오히려 괜찮은데, 이 좋은 기회를 이런 거 함으로써 또좀 놓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뭐이 부분도
1: 네.
0: 저는 김어준 씨 말이 전혀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오히려 보면 국민의힘이 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1: 네.
0: 계속 막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1: 오히려 이제 김어준 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극우가 진동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박지원 변호사는 참 안타깝다. 오히려 이게 지금
0: 안타깝진 않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것
1: 그러니까
0: 때문에 계속 막는
1: 예.
0: 듯한 느낌을
1: 국민의힘이 오히려
0: 받아요.
1: 지금 좀 약간
0: 예.
1: 황골탈퇴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좀
0: 아니, 그
1: 새로운 길을
0: 5.18
1: 가는
0: 얘기하는 게
1: 건데.
0: 뭔 독이 됩니까? 지금 다
1: 그러니까요.
0: 정리된
1: 예,
0: 건데.
1: 맞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참고 삼아서 국민의힘 당명 자유한국당 있던 시절 2019년도에 있었던 그5.18 관련된 징계는요. 아까 김진태 전 의원, 이종명, 김순례 전 의원들이 징계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종명 의원은 제명이었고 김진태, 김순례 이두 분은 징계유예였다라고 합니다. 예,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래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서면조사한다,
0: 네.
1: 뭐와 소환조사한다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별로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었거든요, 이분들이.
0: 조사받으러 안 가고 뭐 그랬습니다.
1: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뭐 조사할 것도 없이 일단 이내는 유죄야, 뭐 이렇게 지금 특검이 판단을 한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거 그 공수처가 거기서 영상 집행할 때막 띠, 인간 띠 만들어서
1: 그렇죠, 그렇죠.
0: 방해했을 때
1: 네.
0: 그때인데, 1차 특검에서도 이게 조사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각하인가 뭐 이래 내렸던 걸로
1: 각하요?
0: 기각인 각하로 아예 뭐 입건
1: 예.
0: 자체 안 하는 건데, 2차에서는 지금 기소를 해버렸거든요. 특히 4명 의원을 딱 집어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까지
1: 네.
0: 아마 체증이 아마 됐는 것 같아요.
1: 아.
0: 사진이나 동영상이 포착이 된것 같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딱 그거예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폭력을 아니면 사람들이 2인 이상을 해가지고 막았을 때.
1: 다수를
0: 그렇죠.
1: 이용해서
0: 그게
1: 위력을
0: 아니면 기소할 이유는
1: 행사하는.
0: 사실 없는 거거든요. 1차
1: 네.
0: 때는 왜 그거를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차에는 조금 달리 보고 기소까지 갔다면, 뭐 이건 지금 여기서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증거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1: 사실
0: 됩니다.
1: 우리 세 명이 다 변호사잖아요.
2: 아니
0: 네.
2: 이게요
0: 아, 제
1: 근데
0: 예상 저도
1: 아,
0: 못
1: 한번더
0: 봤으니까.
1: 판단해
0: 못
1: 아니
0: 봤으니까요.
2: 그때요 제가 유튜브로 다 봤어요.
1: 아, 네.
2: 요즘은 모든 게 유튜브들이 막 수십 명이 달라 찍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그 1차 특검에서는 이게 범죄가 안 된다고 한걸 무리하게 2차 특검이 존재감을 좀 과시하려고 말도 안 되게 무리한 수사를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저는 재판도 안 하고요. 그냥 공소기각 판결 나올 것 같아요.
0: 예?
1: 어이?
2: 공소기각.
1: 공소기각 나올
2: 왜
1: 거다?
2: 그러냐?
1: 예.
2: 30명이 그때 집회했거든요. 30명이 그냥 성명서 낭독하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30명 중에 4명만 딱 꼭지봉대 아무런 게 근거가 없어요. 이게 차별 기소잖아.
1: 네.
2: 30명이 했는데 왜 4명만 기소해? 왜 우리만 차별해? 이게 평등권 침해력이 이거 공소권 남용이에요.
0: 반대로 4명만 행동이 보였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기소장을 못 받고 공소장을
2: 근데
0: 못 받기
2: 서른 명이 다
0: 때문에.
2: 서 있었다니까요.
0: 아니, 근데 그 중에 30명 여러 의원들이 있었지만 나머진 빠지고 이 4명 올렸다는 거는
1: 네.
0: 4명이 뭐 언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했다든지 그게 아니고는 함부로 공소기각은 절대 안될
1: 아니,
0: 겁니다.
1: 그러니까
0: 그럼 그렇게 어설프게 할 리는 없는
1: 이게 되게
0: 거거든요.
1: 저도 좀 약간 좀 놀랍긴 한데 1차 특검 때 아까 말씀하신
0: 네.
1: 것처럼 각하 처분을
0: 제가 알기로 그렇게
1: 내렸었대요.
0: 알고 있습니다.
1: 불기소로.
0: 예.
1: 각하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2: 그러니까요.
1: 죄가 안 됨이라고 생각할 때 각하 처분하지 않습니까?
0: 네.
1: 수사기관에서. 그런데 이거를 2차 특검이 만약에 기소를 했다 그러면 본인들은 1차 특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0: 그렇죠.
1: 생각하고
0: 그렇죠.
1: 이거 충분히 유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안고 사실은 기소한 거
0: 그래서
1: 아니겠습니까?
0: 제가 공소기각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특검도 사실은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1: 그렇죠.
0: 1차 때 못했던 거, 안 했던 거를 한다는 거는 그거랑 정반대되는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1: 그럼
0: 않으면
1: 뭐가 나와야 될
0: 하지
1: 텐데?
0: 못합니다. 그럼 뭐 사실 그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만약에 공소 기각 당할 것 같으면 진짜 망신네 망신이 망신이거든요.
1: 망신이거든요.
2: 그 망신 당할 거예요. 망신 당할 거고요.

0: 이게 언제냐 하면 2차 때 체포할 네. 때거든요.
1: 네.
0: 2차 체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서 체포돼 간 거예요. 1차 때는 5시간 동안 대치하다 갔고 여기 2차 때인데
1: 아, 2차
0: 그 관저 한참 밑에 입구에
1: 네네.
0: 서른 명이 서가 그냥 하나 낭독한 거예요. 그냥 항의. 아니 뭐 경찰을 폭행을 했습니까? 협박을 했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체포돼 갔잖아요. 우리가 공무방해라는 건 그 공무원한테 폭행과 협박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이 국회의원들이 폭행을 했습니까? 아니 협박을 했습니까? 그냥 영장이 문제가 있다. 그때 왜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하느냐.
1: 네네네.
0: 그리고 처음에는 이순영 판사가 아니 뭐 형소법 적용 안 된다고 써놨잖아요.
1: 네.
0: 이런 걸 항의한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돼. 저는 공소기한 무조건 된다 봐요. 개망신 당할 겁니다.
1: 아, 나 이럴 때 진짜 강성필 변호사 빨리 왔으면 좋겠네. 그분들 변호사거든. 지금 뭐라고 말하지 궁금한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뭐 다른 분 잘 모르겠지만 폭력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럼 뭘
0: 없습니다.
1: 가지고 이거를 유죄 혐의가 있다고 봤을까? 사실은 상당히 조금 궁금합니다.
2: 그래서 뭐 재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봐야 될 것 같네.
2: 예상 예상하는데 무죄는 될 수 있어서 공소 기각되긴 어려워요.
1: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 2차 특검이 뭐 별로 과실이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또 생각보다 또 중요 인물들에 대한 아, 영장이 그러니까요. 발부된 게 많아요.
2: 그 예컨대 김태효 씨라든지 또 네. 양평 고속도로도 늦지만 좀 조사를 하고 있는
1: 그렇죠.
2: 것 같고요.
1: 네. 뭔가 하고 있긴 예. 하거든요.
2: 1차 때 못했던 것 중에 2차에서 새롭게 하거나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 꽤 많은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유죄가 될 것 같거든요.
1: 오호.
2: 네,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 정말 할까요 우리?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2: 공소기각이냐 유죄냐.
1: 그러면 네 명 중에 뭐 한 명만 기소 뭐 유죄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1: 그렇진 않아요?
2: 뭐 유명한 사람이라서 한 게 아니고 이게 행동한 게 있을 거예요. 발언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1: 뭐 아닌 것 같은데 박지원
2: 아, 저는
1: 의사님?
2: 모릅니다. 제가 솔직히 확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금방 보도된 거라고 해서 네, 확인을 맞아요. 못 했는데 네. 저는 특검을 믿습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특검하면 안 되겠죠.
1: 오, 네. 2차 조갑 특검 관계자가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네, 우리 믿고 있는 박지원 변호사를 생각해서라도 재판에 정말 충실히 잘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나경원 의원 얘기 잠깐 했으니까 뭐 연결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솔직히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좀 약간 각을 세우면서 좀 행동하는 게 서울시장 선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이런 얘기 좀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0: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안철수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유승민 네. 두 명은 이제 그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1: 유승민 전 의원 이제 서울시장에 나오려고요?
0: 예, 유승민은 이제 그 서울시장 말은 못하죠. 오세훈하고 친하니까.
1: 아.
0: 그렇지만 이게 본인 아마 보궐선거 있다고 보고.
1: 그렇죠.
0: 사람들은 완전히 요즘에 언론도 엄청나게 나가고 사람들
1: 사람 많이
0: 만나더라고요.
1: 있어요.
0: 그래서 저는 유승민하고 안철수는 서울시장이고
1: 네.
0: 나경원은 아마 당권에 더. 이제 서울시장은 저번에도 뭐 여러 번 도전했는데
1: 네.
0: 아마 그 다음에 전당대회 당권에 현재는 더 관심이 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1: 그러면 당대표 선거 나간다는 건데 그걸 장정 대표가 이걸 허용할까?
0: 그건 조율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뭐
1: 아.
0: 끝까지 잘못하면 이게 경쟁할 수도 있는 거고
1: 아하.
0: 아니면 조율이 되면 좋고
1: 아하.
0: 하여튼 관심은 거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확실히 정치인들 움직임은 다음 선거라든지 뭐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안철수 지금 의원은 저는 서울시장하고 매우 관계가 있다고
1: 그쵸?
2: 봅니다.
1: 예, 그래 보여요.
2: 갑자기 발언들이 막 생기고
1: 세지고.
2: 우리가 그 타임라인을 딱 보면 오세훈 시장 그 유죄 날 때부터 그때부터 발언들이 많아졌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좀 비슷하긴 한데 서울시장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당권도 뭐 2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부터 서서 몸 풀어야 되거든요. 두 정치인은 이제 다음 어떤 뭔가 노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두 분은 전부 다 내년 1월에 오세훈 시장은 대법원에서 끝난다. 유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군요.
0: 그렇죠. 1심에서 뭐 그렇죠. 천만 원이고
1: 네.
0: 워낙에 여론조사 이제 그 10개 중에 5개가 구체적으로
1: 그렇죠.
0: 명태균 놓고 네. 일단 이제 부시장까지 강철원.
1: 강철원도 300만 원 받았죠.
0: 연루 의혹이 놓으니까
1: 네.
0: 아마
1: 500만 원인가? 네.
0: 그래서 아마 이게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를 또 이게 633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예상하는 분이 많죠.
1: 아, 지금 솔직히 이제 겉으로는 속상한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아 너무 잘됐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정필승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와 진짜 오랜만에 봐요.
3: 네.
1: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근데?
3: 아 저기
1: 길을...
3: 월드컵 대교에서 제가 FSD를 이용해서 왔는데
1: 아,
3: 차를 갑자기.
1: 받았구나.
3: 예, 북부간선을 타버리는 거야 갑자기.
1: 어머나.
3: 한 시간이 순삭됐습니다.
1: 세상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2: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1: 못 나와요 네. 거기는 돌아온 네. 일이 없어요. 일단 조금 숨 좀 돌리시고 뭐 물이라도 좀 드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올 것이냐 그랬더니 또 이 국민의힘의 당권파인 서정욱 변호사는 아니다. 이 사람은 당권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해주셨습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조금 틀릴 경우가 많아서 제가 잘 믿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정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 나경원 의원이 당권에 더 도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장 도전할 것 같습니까?
3: 재판에 도전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분은. 일단 그거부터 하셔야 될 텐데.
1: 네네. 예. 그럼 좋아요. 그 재판 얘기 했었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간 없지만.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 나경원 의원 지금 체포방해죄를 기소한 건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이거는 각하다 내지는 뭐 공소기각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은 아니다. 이게 2차 종합특검이 뭔가 있으니까 기소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3: 일단 각하는 아닐 것 같고요.
1: 아, 각하는 제가 잘못
3: 각하는 아닐 것 같고 일단은 뭐 공소기각할 여지가 있나?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이제 죄명 부분에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1: 죄명이
3: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언론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그 대통령실 앞에 모여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을 굉장히 우려해서. 그 자기네들의 행동을 좀 제어했다.
1: 그렇죠.
3: 미리 법조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다들 빠삭한 법조인들이잖아요.
1: 네네.
3: 그래서 본인들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법적인 경계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차라리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1: 아, 무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아니.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냐, 각하냐,
1: 아니면 각하냐 아니라고 했고,
3: 그러니까 없고. 공소기각이냐 이걸 두고 생각했을 때 공소기각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그쪽이 높을 것 같다.
1: 그럼 그리고 무죄냐 유죄냐 물어보면
3: 무죄냐 그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유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1: 유죄가 제일 높아요. 네. 아 이게 지금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내기하고 싶다 그랬는데 하시겠습니까? 별로 대답 안 하시는데
3: 누구랑 내기를 하는 거죠?
1: 지금 여기 세 분이 하시는 거죠. 서정욱 변호사는
2: 여기 다 변호사네요.
3: 뭐 내기인가요? 뭐 내기인가요?
1: 뭐 내기 하시겠습니까?
3: 저 의사입니다.
1: 네, 의사 출신 변호사 하여튼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여 앉아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맞춘 사람 있으면 그분에게 사건 몰아주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자, 사실 그 누구도 여기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민주당이 이제 청와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이건 좀 우려스러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아주 중요한 투표 결과를 앞에 두고 갑자기 개헌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야당 중진 의원들하고 골프 회동했다는 것 때문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 근데 이분들하고 골프 회동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거든요. 와 이거는 뭡니까?
2: 이거는 근데 저는 골프 운동을 하면 한 4-5시간을 이제 같이 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 정도로 또 그것을 이제 김태호 지부원이 얘기하시는 건데
1: 그렇죠.
2: 그때 들었던 걸 이제 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이용되는 거지 실제로 이게 엄청 하겠다 아니면 아주 뭐 또 바른 시기가 또 논란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하기는데 저는 그냥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하지 이걸 갖고 뭔가 개헌한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한 해석 아닌가 싶어요.
1: 근데 지난번에 조정식 의장이 사실은 이제 개헌 얘기와 연임 막 이런 얘기 지금 이슈로 만들어 내면서 하필이면 그 조정식 의장이 이 골프에 참석을 했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얘기가 같이 나오니까
2: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막 말들이 나오는데 연임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그건 가능성은 없는 얘기를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얘기를 갖고 자꾸 막 되는 것처럼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김태호 의원이 굳이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1: 그러긴 하네요.
0: 저도 이게 김태호 의원이 상당히 부적절해요. 요즘 이게 활동이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지금 두 달 다 돼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제 와서 이게 그 몰래 그러면 골프 쳤다는 거 아닙니까?
1: 그쵸.
0: 이거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가 아니고 거의 야당 의원 빼가의 공작입니다. 협치가 아니잖아요. 협치를 하려면 이게 뭐 정동희 대표로 골프 회동을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그런데 야당의 중진을 몰래 이렇게 골프 치면서 개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데 근데 열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냥 몰래 몇 명을 뭐 해유나 이렇게 이해훈 뭐 김용남 이렇게 빼가듯이 이런 공작이 아닌가 싶고요. 아주 저는 김태원이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0: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대 개헌 논의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도 했나 연임 4년 중에 안 한다 말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가서 어이 국민의 뜻이 뭐 이렇다면 내가 8년 더할 수 있다. 이래 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개헌 논의 논의 이거 뭐냐. 지지율이 대폭 나가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갤럽부터 MBS의 뭐 모든 조사가 최저치야. 그러니까 이게 개헌 이슈로 지지율 폭락을 한번 좀 막아보자. 부동산 주식 이슈를 돌리면서 개헌 지지층을 결집하자. 이런 꼼수예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절대 노려나면 안 됩니다.
1: 그러면 김태호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개헌 이슈를 던졌다는 거예요?
0: 아니 이거는 이제 7월 초에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모은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비밀로 이렇게 저는 중진 의원이 몰래 당에 말도 안 하고 대통령 골프 치면서 개헌 의논한 게 이게 정당한 절차냐? 이 말입니다.
2: 제가 어제 그 부산 사하을에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육선이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골프 치자고 연락이 왔느냐, 청와대에서. 그랬더니 나한테는 안 왔다. 너네 장제원 대표도 나한테 안 왔다. 같이 칠 생각도 없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의원을 빼오는 걸로 치면 조경태 의원이 제일 좀 가능성이 더 있는 사람 아니에요?
0: 아니,
2: 오히려?
0: 친한계는 개헌에 대해서 아주 친한계는 한동계는 반대할 거예요. 그보다는 영남의 중진들 중에 아까 김태호도 있지만 뭐 주호영 이런 사람들에게 좀 포섭해서
2: 박덕흠 부의장인데
0: 박덕흠은 뭐 좀 다르고 근데 아마 이런 주호영이나 김태호 이런 영남권 중진을 좀 해서 개헌하자 이러면 열성이 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마 저는 청와대가 전략을 짠 것 같아요.
2: 어떻게 보세요?
1: 청와대가 그런 전략을 짰다면 바꿔 나오질 않죠.
2: 청와대가
1: 바꿔도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하고 골프를 같이 치면서 뭘 했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바꿔나가면 당장 당에서부터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거를 뭐 빼갈 목적으로 청와대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면접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걸 밖에 나와서 이야기한다? 그거는 좀 상상할 수 없고 상정할 수 없는 이야기고 저는 뭐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 중진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만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다섯 시간 골프를 치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고
2: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뭐 자기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은 꼭 해야 된다. 뭐 이 말의 뉘앙스가 이렇게 개헌이 중요한 이슈다라는 뉘앙스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정말 단편적으로 그것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청와대의 의도를 해석한다는 건 저는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어쨌든 뭐 4년 중임제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뭐 단순한 해프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그 지금 당대표 후보가 CBS 이정재 질문하는 기자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이 가졌던 이 비슷한 생각의 연장선이다. 개헌 관련해서 동의한다. 이미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이미 저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4년 중임 대통령제.
3: 이게 합쳐서는 전 안 될 것 같아요. 4년 중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할 거예요. 미국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나 현재 대통령이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달리 봐야 되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헌법 128조 2항인가요?
2: 네.
3: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를 자꾸 그 얘기한다는 거는 아마 김민석 후보도 이 답변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4년 중임하는 게 대통령 하기에 한 8년 정도 해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 일을 할 수 있으니까.
3: 그런 의미의 얘기인 거지.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하겠다. 그런 것까지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아닌 거고요.
2: 그렇군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청와대에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는 내각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3: 건 분권형 얘기하니까 내각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2: 네, 분권형.
3: 그렇죠. 내각제는 우리나라에 안 맞고.
1: 내각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2: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도 시끄러워죽겠는데.
1: 네, 그 시끄럽기도 하고 내각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왕권의 잔재가
2: 그렇죠.
1: 있는 국가들.
2: 국왕.
1: 그리고 물론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 공화제적 내각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긴 한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실 이원 집정부제도 쉽지 않을 거. 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2: 네.
1: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각제 개헌이다 그냥 분권형 개헌이다는 말이 나오니까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 회상이 돼서 내각제 개헌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내각제 개헌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그건 단언합니다
2: 사실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0: 이거는 정말 제가 그냥 듣기만 한 거라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거 말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볼까요?
1: 예,
0: 궁금하니까.
1: 해보세요.
0: 네, 제가 오늘 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지금 민주당이 워낙 이 전당대회 때문에 시끄럽고 막 분당 얘기도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 좀 약간 그 회색 분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을 빼가지고서 한 팀을 만들고 한쪽 당을 만들고 또 오히려 이쪽에 민주당에 있는 또 다른 팀에서는 또 지금 있는 다른 외부에 있는 다른 당하고 또 합쳐가지고 뭔가를 또 만들고 막 이런 계산까지 서로 하면서 각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예, 네, 정계 개편 얘기하면서.
2: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한 대 차 맞기 전에는. 누구나 다 계획은 여러 가지로 하겠고.
0: 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2: 아니요. 저는 안 된다고.
0: 안 가능한 얘기다?
2: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개의 정당을 만들고 뭐 그 정당들 토대로 해서 내각제도 된다.
0: 네네.
2: 근데 이 모든 게 다 개헌이 가능했을 때 꿈꿀 수 있는 거거든요. 개헌이 가능했을 때 꿈꿀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할 것인가도 의문이지만
0: 네.
2: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단
0: 그렇죠.
2: 말이에요.
0: 네.
2: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개헌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0: 네.
2: 개헌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됐건지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파격적인 개헌.
0: 네.
2: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이제 살라미식으로 해서 그 우리 헌법 전문만
0: 네.
2: 5.18을 넣는 방향으로 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네.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0: 예. 그렇습니다.
2: 그리고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3: 저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게요.
0: 네.
3: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
0: 네.
3: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의원들 다 빼갈 겁니다. 그러면서 신당을 만들 거예요.
0: 대통령이요?
3: 껍데기만 민주당. 옛날에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정청래 당대표하고는 못 가요. 그러면 그냥 껍데기 몇 명만 남기고 의원들이 가서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당을. 이러면 이게 분당이 될 수 있고.
0: 네.
3: 그런데 만약에 김민석이 됐다. 그러면 이게 정청래나 그 개부 공천 주겠어요? 국회의원들에게 공천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는 정청래 대표나고 몇 명. 어느 게 탈당해서 조국 대표하고 손잡는 거죠. 지금 이게 추조 틀레우는 그대로 있거든요. 문조 틀레우는 아니지만 추조 추미애까지. 그러면 이게 저는 이번 네. 분당 이번 전당대회가 분당대가 된다.
0: 네네.
3: 다만 누가 나가느냐.
0: 분당대회.
3: 이렇게 저는 봅니다.
2: 이게
3: 그러면 이재명 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또 이게 몇 명을 빼오는 거죠. 권오월, 이혜훈, 김용남 이런 게 뉴 이재명들 몇 명 빼와서 정치 개편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0: 이혜훈 의원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여기 오겠습니까?
2: 문제는 정치가 윤석열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면 그게 가능하죠.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0: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정치를 그래 사적으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청래를 마음에 들어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고 김민석을 마음에 들어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
0: 네.
2: 과정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위치와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지
0: 네.
2: 윤석열식으로 나는 얘 마음에 안 드는데 걔 나가라 그래. 안 돼? 그만 너 누구도 바꿔. 누구 나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거는 저는 정치를 바라보아서는 그런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건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저희 지금 너무 여기가 뜨거워서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와이탈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열기가 너무 뜨거웠는데 요 얘기를 한번 연결해서 브릿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이 분열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분당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좀 논란도 많이 있고 서정석 변호사는 분당 되게 강력히 원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이 12일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될 시나리오는 민주당 분당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국가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로운 정치연합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과 공천 문제가 겹치면 당의 수도권, 충청권, 비주류, 중도파에게 이 대통령의 정치연합 제안은 매우 매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했어요. 근데 실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조강특위 뭐 어쩌고 하면서 당협위원장들 다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약간 기분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러면 좀 솔깃할 수도 있겠습니다.
4: 저는 그냥 상상의 영역이고
3: 상상이다.
4: 실제로 제3정당으로 이렇게 되거나 이제 합종연행 정기개편이 되는 건 되게 이례적이에요. 어렵고 또 우리가 굳이 바른미래당이었나요? 바른정당? 네네. 거의 다 또 다시 돌아왔잖아요. 국민의당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네네. 잠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맞으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양당 체계에서 누가 나가려고 할 거며 소수파가 되기 글쎄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민주당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국민의힘의 일부랑 같이 한다?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던 것 중에는 그런 여건이 딱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3: 근데 대통령이 국민의힘 분들하고 좀 친한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4: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정치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지 어떤 예컨대 연정 같은 느낌 그럴 지금 이유도 사실 없는 거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아무런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3: 사실 그렇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4: 예,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국민의힘의 뭐 어떤 의원들을 간다. 뭐 저는 좀 생각하기 어렵고 또 뭐 좀 전에 얘기했는데 전당대회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민주당이 그냥 본 모습으로 갈 것 같아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뭐 민주당이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그렇다고 뭐 분당 될 것 같으면 할 때마다 분당 될게요. 한 번도 된 적은 사실 없거든요. 뭐 김민석 후보가 되든 정청래 후보가 되든 그 상처 크게 없이 저는 단합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3: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 근데 제가 그 좌파 쪽에 유튜버를 많이 보내시네요. 근데요. 전번 제가 안진걸 소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계속 그래. 내가 평생 먹을 욕을 이번에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 우리 노영이 유튜브도 제가 보니까 댓글에 노영이 막 욕을 엄청 해놨더라고요.
3: 네, 지금도 있어요.
5: 그러니까 제 말은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충돌한 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라니까. 이제까지 전당대회 할 때는 이 정도로 감정 싸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김민석 측이 특히 송영길 붕어 IQ 사과했지만 그렇게까지 놓지 않습니까? 이게 치유가 될까요?
6: 예전에는 의자도 날라다녔어요. 의자도 날라다녔어.
5: 아니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역대 치열한 아마 저 진보 진영의 패널들이 진영에 따라서 엄청나게 서로 비판 요구도 먹는 네. 이게 치유가 잘 안 될 겁니다. 앙금이.
3: 송영길 의원은 어쨌든 붕어와의 그 얘기는 사과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6: 근데 이정현 의원 말이 네. 틀리진 않아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분당을 왜 경계해요? 그걸 환영할 일이지. 그리고 당연히 개헌과 국가개혁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정치연합을 만드는 것 당연히 국민의힘은 경계를 해야 되는 네, 이야기이긴 네. 하죠.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신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윤석열 때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뭐예요? 도대체 왜 다른 쪽은 쳐다도 안 그치? 보냐. 다른 사람은 쓰지도 않냐. 우리가 그대로 비판을 해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소위 말하는 말씀하셨던 좌파 인사만 만난다. 그러면 똑같은 비판과 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품 넓게 움직이시는 거 저는 네.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3: 아, 정필수 변호사님 친명 인증 지금 하는 시간으로 갑자기
5: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근데 윤석열은 그냥 윤석열 이렇게 대통령님이라고까지 그게 맞나요? 그냥 우리 보통 방송할 때는 그냥 이 대통령 이 정도 써도 존칭하는가 싶은데
3: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6: 전중입니다. 취향해 주세요.
3: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전당대회 결과를 앞두고 사실은 되게 분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뜨겁고 긴장감이 엄청 난데 호남권이 생각보다 투표율이 안 높아요. 지금 나온 거는 전남 광주 37.63% 그리고 전북이 35.22% 그리고 수도권은 서울이 45.31% 경기가 46.74%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하고 내일 진행된 ARS 투표까지 반영을 해도 호남은 겨우 40%대 초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50%대 중후반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뭐 흐름은 수도권이나 즉 서울과 경기가 사실은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좀 나오는 것 같고 호남이 뭐 전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흐름인데 투표율 자체는 오히려 수도권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 이거 거의 막상막하로 될 것 같기도 하고
4: 이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네.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3: 아 그래요?
4: 호남 끝나고 뭐 서울 경기 가는 게 아니고 엇박자입니다.
3: 동시에
4: 거의 엇박 네. 하루 차이로 뒤늦게 하기 때문에 네. 뭐 교감을 하거나 저기 호남 쪽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3: 네.
4: 다만 뭐 저는 호남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네. 낮다면 아마 좀 박빙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수도권은 좀 정청래 후보가 뭐 더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호남은 김민석 후보 앞선다고 보면 네. 아주 박빙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1차에서 못 끝나고 선호 투표라는 것까지 그렇죠. 이제 봐야 된다. 뭐 그런 투표율만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아직도 다 나온 건 아니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측이 좀 됩니다.
3: 그렇군요.
5: 근데 저는 호남도요 내일 까죠? 깜짝 놀랄 겁니다.
3: 아, 더 올라가요?
5: 이게 2002년에 노무현 바람이 정청래 바람이 돼가지고요. 우리 보통 게 뭐 호남에서 김민세가 더 두 자릿수 네. 10% 전북이 헛소리입니다.
3: 아 헛소리예요?
5: 이게 여론하고 보세요. 정청래를 지지하는 여론이 20%고 김민세가 40%다. 그럼 이게 똑같다 봐야 돼요. 왜? 정청래를 지금 전화해서 응답하는 사람은 정청래 찍어요. 탄압받는 데서 내가 정청래 지지한다 당당하게 이 사람 투표해요. 그런데 김민석이라는 사람들은 뉴 이재명 최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거는 전북의 김민석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도 박빙 내지 정청래 이기버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은 추미애도 지지하고요. 서울에 원래 강성이 많아요. 저는 정청래가 1등을 합니다. 다만 이게 48이 넘어야 선호투표로 가는데 송영계의 그 이순희 표가 7대 3 정도로 김민석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47이 넘으면 정청래 성, 47 미만이면 이순희 선호투표제로 김민석이 되면요. 당이 또 대분율로.
4: 그걸 원하는 거예요?
5: 대분율로.
3: 그걸 원하는 거예요?
4: 너무 변호사님 원하는
3: 너무 투명해.
5: 그래도 될 겁니다.
4: 딱 원하는 게
5: 완전 일관되게
4: 1차에
5: 일관되게
4: 정청래 이기고 선호투표에서 김민석 되어서 망해버리라 이거잖아요.
3: 아니, 지난번에
5: 충청권에서는
3: 정청래 후보가 53% 된다며.
6: 아, 오늘 제가 나온 방송이 장래 희망 이야기하는 방송인가요?
3: 아,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서정표 사 말대로 시나리오가 그렇게 가버린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거는 뭐 민주당
4: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3: 가장 나쁜 시나리오
4: 지금 중에 뭐 그러면 차라리 그렇다면 정책 후보가 되는 게 맞아요. 네. 반대의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선호 투표 때문에 바뀐 거가 된단 말이에요.
3: 그렇죠. 그거는 전혀 옳지 않아요.
4: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분당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상상

0: 싫은 건데 뭐 그까진 안 가겠지만
1: 네.
0: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1: 그렇죠. 예.
0: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1: 너무 나쁜 얘기를
0: 가장
1: 그냥.
0: 나쁘니까 수종 변호사 가장
2: 우리 그
0: 좋아하는
2: 정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본지 듣고 싶은데
3: 아니,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1: 너무 냉정한 발언 아닙니까?
3: 냉정한 발언이겠는데 사실은 제가 모르겠단 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민석 후보가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3: 저는 모르겠다. 우선은 사실 투표율이 낮았다는 건 제 생각에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것 같긴 해요.
1: 투표율이 낮은 게?
3: 예, 제 생각엔 그래요.
1: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3: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1: 왜요?
3: 저는 일단은 조직표가 많이 움직이는 거 고정투표고 조직이 아닌 사람은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이번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 그러면 김민석 후보는 조직표다?
3: 아니 김민석 후보는 조직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조직 적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유리한 게 아닐까 저는
1: 네네네.
3: 그렇게 보는데 또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 이런 것까지 보면 비둥비둥할 수도 있다 정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모르겠다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 중에 하나가 송영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정청래가 나가면 나도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 그렇죠,
3: 저는
1: 그때 그랬죠.
3: 왜 그 말을 되게 인상 깊게 듣고 있냐면 그거는 내가 나가면 김민석 표보다 정청래 표를 더 많이 갈가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호 투표의 결과도 지금 현재 여론조사 같은 데서는 말씀하셨던 데 7대 3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7대 3 정도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호 투표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엄격하게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들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사인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강덕구 의원께서 갑자기 자기 페북 이야기하면서 페북 이야기는 안 하는 놀라운 신공을 보여주셨는데 뭐 그런 저런 것들을 보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고정 판세로 흘러가진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김민석이 이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가 이길 것 같다.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1: 뭐예요?
3: 모르겠다.
1: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거예요?
3: 그러면 이제 장래 희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그럼 정청래가 이긴다. 저는
1: 희망은 뭐예요?
3: 희망을, 예.
2: 정청래 처음 봅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편파적으로 나를 지지한 사람은 없냐 패널들이 이랬는데 오늘 우리 방송인 걸 보셔야 되는데.
3: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정청래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들 여기 보면 다들 친청이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정청래 의원 굉장히 많이 비판한 사람이거든요. 한 기억이 없어요 이분들이.
0: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오해 같긴 한데 정청래 개인적으로 되게 친하기도 하고 뭐 지금의 맞다고
1: 이러지
0: 않아요.
1: 누가 다 친하잖아 우리는.
0: 예. 같이. 근데 이제 제가 정청래 후보를 싫어하지도 않고요.
1: 그렇죠.
0: 근데 당대표로서 이제 1년 했던 것들을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 국정 운영할 때 이게 도움이 되냐?
1: 네네.
0: 아마 이런 것들을 민주당원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또 그 평론가들이 민주당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1: 네.
0: 정청래 후보를 싫어해서 하는 사람은 저는 혹시나 이거 듣고 계시면 그거 마음 상해하지 마시라. 우리가 뭐 어떻게 개인 호불호로 누구 좋고 김민석 전 알지도 못해요. 그 김민석 압니까? 전화번호 갖고 있습니까? 전 몰라요 누군지도. 그냥 총리했던 분으로 알고.
1: 전 두 분 거 다 알려드릴게요.
0: 아니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구 개인이 좋고 안 좋고 그 문제는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0: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누가 되면 좋은가 이런 판단으로 저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3: 여기만 쇼츠 딱 나가가지고 박지훈 정청래 좋다. 판 뒤집혔다. 이렇게 쇼츠 나옵니다.
0: 아유, 저 개인적으로
3: 조심하셔야 돼요.
0: 개인적으로 진짜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1: 나는 서정훈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걸로 쇼츠 나갈 것 같은데.
3: 진짜 난감해지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3: 저기 뭐야 정반대로 정청래가 이겼는데 저기 뭐야 선호투표를 뒤집혀버리는
1: 그러니까
3: 거.
1: 그거 제일 지금 난감하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정청래 저 친정
3: 말씀하시는 거는 정청래가 이겼는데 해가지고 김민석이 돼버리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말을 잘못해 김민석이 이겼는데 선호투표 정청래가 돼버리는
1: 그렇게 될것 같아.
0: 그렇죠.
3: 그러니까 난감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 저는 사실 이 두 분 특히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은 나랑 생각 비슷한 것 같고 이 서정 변호사하고 정필수 변호사는 사실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이상하게 듣고 있자 약간의 뭔가 좀 설득이 됐는 느낌이 좀 들어서.
2: 근데 이게 송영길 녹이 한 게요. 네.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아. 송영길이 안 녹고 1대1로 붙었으면요. 김민석이 과반으로 바로 돼요.
3: 맞습니다. 대단 맞습니다.
1: 오히려
2: 근데 두 명이 자꾸 한 명을 때리편이 우리나라 사람들 밑에 깔려 있는 개 있잖아요.
1: 언더독이에요?
2: 그렇죠. 그게 동정심도 가는 거예요.
1: 어차피 비율을 또 개로 합니까?
2: 아니 뭐 그, 아니 언더독 효과니까.
1: 네, 언더독 효과니까.
2: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세 명 놓은 게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1: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하면 어쨌든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후가 결국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본격 시험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이제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호 투표나 마찬가지다. 신임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8월 17일 이후에 가장 우려되는 지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봉합이 안 될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한번 좀 각자의 생각에서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제가 좀 말씀드렸죠. 좀 전에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 네. 이게 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민주당 그래왔듯이 뭐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가 조금 가열된 거는 맞는 것 맞죠. 같아요. 네. 그럼에도 집권 초반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2년 차니까요. 1년 조금 지났잖아요.
1: 네네.
0: 아마 당이 또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1년 차 때 좀 못했던 걸 반대로 좀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래서 이게 안 됐구나. 이번에 좀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게 갈 것 같아요. 누가 되든지 간. 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1: 그러니까 어쨌든 예. 통합하고 잘할 것이다.
2: 예. 에이, 민주당의 역사를 봐요. 예. 통합보다는 이게 분당의 역사가 더 많아요. 분열된 역사가 더 많다니까요. 뭐
1: 인간적이다 진짜.
2: 저는 이번에 뭐 정청래가 되면 아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어서 아마 무늬만 남겨놓고 그냥 싹 빼나가는 거죠.
1: 진짜로요?
2: 신당은 될 가능성이 많다.
3: 신당은 김건희가 가는 데가 신당이고요.
2: 네?
3: 신당은 김건희가 가는 데가 신당이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왜 웃겨요 이게?
1: 너무 웃겨요.
3: 지금처럼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분당이 된다? 열린우리당 때는 그럴 만한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린우리당 때까지만 하더라도 열린우리당 나올 때 그 과정에서
1: 네.
3: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당대표들 아니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 후보들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부딪힘이 있었고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생긴 다음에 열린우리당이 절대적인 다수석을 차지한 때까지의 그 부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 그럴 것이다. 절대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잖아요. 그럼 다 따라가요. 그냥.
1: 그렇군요.
3: 그냥 당명이 변경돼요.
1: 네. 서절표에서 30초.
2: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힘이 엄청 있는 것처럼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1: 네.
2: 그래 힘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박빙입니까? 그렇잖아. 둘이가 송영길 김민석이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뭐 800조 반도체까지. 근데 지금 박빙입니까? 지금 이미 저는 사실상 다 좌파 내에서 레임덕이 왔다 봐요.
1: 벌써요?
2: 그러니까 유시민 반드시 뭐 썩은 데가 난다. 반드시 실패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힘이 있는 겁니까?
1: 네.
3: 그러니까 말의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전당대회가 내부에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부에서 싸움인데 말 그대로 그 말씀하시는 거는 김민석의 친명 반명론을 인정하는 거나 똑같으신 거예요.
1: 네, 지금까지 서정훈 변호사 그리고 박지은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 오늘 많이 응원해서 고맙고요. 세 분 조심해서 싸우지 말고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

0: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시청하고 계시고요. 아, 청취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 동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광주 33도가 되겠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금요일 퇴근길이라 자동차 전용들에는 정체가 상당합니다. 사고가 없도록 안전운전에도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고,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옆하로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 내기 매우 어려운데요. 동호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정체가 극심합니다. 반대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 일대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8.17 전당대회 전에 민주당 현 지도부의 마지막 최고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민주당 사상 첫 평당원 출신으로 국회의원까지 지금 딱 자리를 꿰찬 우리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모시고 지금의 전당대회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새 지도부에서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 안녕하세요. 군산 김제 부안을 국회의원 박지원입니다.
0: 전북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1: 군산 김제 부안을.
0: 김제 부안을.
1: 네. 네.

0: 박지원 의원님. 사실
1: 그렇습니다.
0: 저는 그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하고 좀 친해서
1: 나, 네.
0: 이 이름이 또 있을 줄은
1: 아, 예,
0: 몰랐는데.
1: 그렇게 됐습니다.
0: 게다가 한 당에 지금 똑같은 동명이인의 의원이 두 분이 계신 거라
1: 맞아요.
0: 좀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1: 저도 선거 때 그래서 후원회장을 부탁드렸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제 이름이라도 빨리 익숙해지시라고
0: 그러네요.
1: 후원회장으로 모셔가지고 여러 번 유세도 해주시고 제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0: 야, 박지원 의원이 정말 노그를 이끌고
1: 네, 맞습니다.
0: 도와주셨군요. 자, 어쨌든 뭐 당내에서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 출신의 박지원 의원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의원님에 대해서 잠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2년을 예정하고
1: 그렇죠.
0: 있는 거지요.
1: 네. 네.
0: 당시 정치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께서 후원회장도 해주시고 서로 간에 좀 뭔가 애틋하고 뭔가 조금 미묘한 감정도 좀 있으신 것 같고
1: 네.
0: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 대선배인 박지원 의원이 뭔가 좀 조언해 주셨거나 뭐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 해 주신 게 있나요?
1: 뭐 뼈가 될 정도는 아닌데 소소한 꿀팁 같은 건 많이 주셨어요. 일단 방송에서 부르면 무조건 나가라.
0: 아하.
1: 그래서 오늘 YTN에서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본인 자랑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0: 원래 많이 하셔요.
1: 네, 그래서 지역구 의원 300, 아니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역구 관리를 내가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 그러면서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서 원래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내야 알려주는데 오늘 공짜로 알려준다 이러시면서 뭐 가령 저희 같은 경우 시군들이 있으면 거기서 지역 행사들을 다 일정들을 받아가지고
0: 네네.
1: 그 행사 주관자들한테 매일매일 다 전화를 해라. 이동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금기원례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거 따라서 저는 이제 금기원례가 아니고 매일 출퇴근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그 밖에도 이제 소소한 꿀팁들을 많이 지역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십니다.
0: 아, 그게 제일 정말 중요한 팁인데
1: 네.
0: 그런 것도 배우셨으니까 너무 운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이 지금 솔직히 듭니다.
1: 그 헷갈리신다는 얘기에서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이름이 동명인이다 보니까 이름을 한자를 명패에 쓰거든요. 본회의장에서.
0: 네네.
1: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중국인이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남박 북박으로 불러야 되냐 소박 대박 청박 노박 얘기가 많아가지고 국회 엘리베이터도 옆에 이름 명패가 있어서 그걸 보고 찾아오셔야 되는데 가로치고 제가 전북으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잘못 찾아오시고
0: 않도록.
1: 서류도 잘못 오고 전화도 잘못 오고 해서 제가 뭐 인지도가 별로 없어서 일단은 박지원 의원님께서 계신 동안에는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저는 생각도 못했던 진짜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용 후보가
1: 네.
0: 우리 박지원 의원이 사실 롤모델인 것 같아요. 평당원이면서 최고위원이 되고 싶은.
1: 아이고 저랑은 비교가 안 되게 대단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어쨌든 오늘 지금 전당대회 이제 열심히 막바지에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는데요.
1: 네.
0: 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여쭤봅니다.
1: 네.
0: 대답을 솔직히 안 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1: 네,
0: 지도 보니까 그래도 뭐 중립의 의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혹시 지지하는 후보가 따로 있습니까?
1: 당연히 있죠. 네, 마음속으로는 다 있고.
0: 당대표와 최고위원?
1: 당대표와 최고위원 다 있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최고위원이 중선거 당내 선거에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저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제가
0: 그래요,
1: 솔직한
0: 맞아요.
1: 심정은 그래요.
0: 네.
1: 저만 그 당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크게 거기에 대한 경각심은 없으신 것 같아서.
0: 그럼 본인도 한번 그냥 해보세요. 아니, 지르세요 그냥.
1: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끝까지 엄정한 중립 의무를 방송에서 지키는 게 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진 않겠습니다.
0: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최고위원회 누구죠? 남아있는 분?
1: 현재는 이제 황명선,
0: 황명선
1: 강덕구, 저, 박규환 이렇게 네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황명선 강득구 최고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1: 네, 그렇게 분류를 하시죠. 네.
0: 그러면 박지원, 박규환은 반대쪽입니까?
1: 또 분류를 그렇게 하시죠.
0: 네, 답 나왔죠, 여러분.
1: 네, 언론에서 다들 이렇게 분류하셔서. 네,
0: 뭐 그 분류가 뭐 그냥 나올 리가 없고.
1: NCND 하고 있습니다.
0: NCND다. 다 이제 침묵 속에 답이 있다. 침묵하면 긍정이다. 여러분 그거 좀 생각해 보시고. 이거 그냥 제가 농담이니까 좀 너무 진지하게 네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전당대회가 사실은 근데 이렇게 좀 개파 대리전으로 변질됐다. 이거 사실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는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최고위원의 중립 의무가 지금 규정상으로만 돼 있지 너무 껍데기로 형해화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게
0: 그렇죠.
1: 일주일에 3번 최고위를 공개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공개회의 최고위 발언에서는 뭐 정책 비전이라든지 민주당이 다 일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메시지를 보통 내기 마련인데
0: 그렇죠.
1: 이제 워낙 전당대회가 격화되고 이제 접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막 서로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려 버리면 당원들도 실망하시고 국민들도 사실 눈살 찌푸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언론지상에서는 이런 분열, 갈등, 반목 이런 걸로 도배가 되는데 최고위까지 그런 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향후에도 지도부가 당규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의무를 강제할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근데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1: 어떤 해결이요?
0: 이 좀 너무 이렇게 좀 과열되고 변질되고 이런 모습들이
1: 일단은 전당대회 끝나면 좀 나아지겠죠. 한숨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쨌든 4년이라는 그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고 4년 동안 집권 여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고 당위적으로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후보가 승리하시든지 간에 꼭 다음날 상대 후보에게 손을 내미셔서 네. 원만하게 원팀으로 가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회의 마지막이었는데 마무리 발언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으로서 민주당이라는 배에 남아서 계속 노를 젓겠다. 끝까지 함께 노를 져서 배를 앞으로 밀겠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저는 멋있는 말이긴 한데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1: 네.
0: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고 지금 대통령을 배출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굳이 당원으로서 민주당이라는 배에 남아서 계속 노를 젓겠다.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되냐? 그럼 이 얘기의 전제는 민주당이라는 배에 남지 않을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1: 또 말꼬투리를 잡으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아, 제가 꼬투리 잡은 건 아닌데.
1: 네,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 그건 아니었구나.
1: 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고.
0: 아, 제가 약간 꺼서 들은 거군요.
1: 아, 그게 이제 그 앞부분의 맥락은 네. 이제 그 임기 중에 어떤 일이 기억에 남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찬 고문님, 상임 고문님 떠나보내드렸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문님이 당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으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진짜 당원들의 엄청 희생과 뭐 노력으로 켜켜이 쌓여온 역사가 있고 저력이 그렇죠. 있는 당이잖아요. 네. 그런 당에 대한 애정을 저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제 지도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배에 키를 잡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배를 위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노를 젓겠다 이런 소소한 저의 그 마음 자세를 이야기한 거였는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0: 아, 왜냐면 지금 이제 막 신당이니 분당이니 뭐 탈당이니 이런 얘기가 하도 나와서
1: 아, 제가 그걸 네. 머릿속에 그 생각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예, 미리 그걸 고려를 못했습니다. 아니, 사죄드립니다.
0: 최고위원 다우신 말씀이고 아주 도덕교과서적인 말씀이어서 네. 저는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네. 자, 박지원 의원님 지금 지역구가 전북이에요.
1: 네.
0: 근데 김관영 전 전북지사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더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그 당시에 김관영 전 전북지사 이제 대리기사비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 나왔을 때 그랬죠. 만장일치로 제명시켰다. 이 네.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 시간도 너무 짧았고 네. 조금 이제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관영 전 지사 입장에서 좀 억울하게 네. 좀 너무 좀 과하게 바바바박 일이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부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강덕구 최고위원이 딱 이런 얘기를 해버렸죠. 아니야. 그 당시 만장일치 제명의결 아니었어.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네. 두 분이 다 최고위원으로 같이 계셨는데
1: 네.
0: 어떻게 이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지원 최고께서는 이간질로 최고위원의 본분을 망각한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렇게 또 강덕구 의원에 대해서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1: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고 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북 지역 이슈여서 그 사안에 제일 관심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0: 그러네.
1: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제명 징계 수위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자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고요.
0: 중징계는 이견이,
1: 이견이 없었고 제명 외에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는 의견은 저만 냈습니다.
0: 그 뭐죠 그게?
1: 저는 당원 자격 정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명이라는 수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제가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강덕구 최고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은 그 뒤에 김 지사님이 그 당시에 국회 근처에 계셨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어떻게 그렇게 내더라도 일단 당사자 본인이 왔으니 한번 와서 구두로 소명 기회를 줘야 본인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반발이 누그러뜨려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사실은 강덕구 최고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다른 최고위원들께서 내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내신 동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더 많아서
0: 네네.
1: 추가 구두 소명 기회 부여 없이 그냥 제명 의결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거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SNS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으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명이라는 것에 대한 만장일치는 저까지 동의했으니까 맞는 거고 다만 추가 소명을 주자고 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리고 왜 의결을 강행했느냐 이제 이걸 문제 삼으셨던 것 같아요.
0: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1: 그거는 왜 반대쪽 의견이 더 많았냐고요. 네. 이제 그 당시에 밖에 기자들이 다 결과 들려고 포진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미 제명을 하기로 결론은 나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문을 열고 오시라고 해서 기자들 앞에서 다 카메라 앞에서 김관진 선생님 들어가는 거

0: 은호환이 지금까지 그냥 함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전당대회 전북권 투표 기간에 굳이 전북도의회를 찾아가서 또다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도민들을 다시 또그 분열 구도로 다시 전쟁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최고위원으로서 중립 의무 본분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는 당원 자격 정지 정도로 끝내자라고 사실 얘기를 했다면은 제명 가기 전 단계에서 좀 정리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0: 예,
1: 건데.
0: 끝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명도 가능하고 당원자격정지도 가능한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즉시 이렇게 제명을 빨리 하면 전북의 민심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민심에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 이 당원자격정지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다시
1: 알겠습니다.
0: 복당을 할수 있다라는 문을 열어놓으면 반발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던 것이죠.
1: 알겠습니다. 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전북이 사실상 제외됐다 이러면서 소외됐다, 뭐 전북 홀대론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의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조금 전북 도민에게 표를 조금 달라고 하는 분들에게 좀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0: 이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조금 경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실 수는 있을 텐데 일단
1: 네.
0: 전 전북에서 사니까 전북 민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심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 아, 소외됐다는
0: 현대차에서
1: 민심이.
0: 구조를 투자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겼거든요.
1: 네.
0: 박수치고 근데 갑자기 이제 너무나 금액적으로 전남
1: 차이가
0: 광주가 이제
1: 나는.
0: 몇백조 단위가 나와버리니까 800조 대 구조 이러면서 이제 뭐야 이거 이게 뭐야라는 말을 실제로 시민들은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이제 인지하고 계셔서 그걸 지적을 해주셨고, 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은 이제 시민들께서 해야 될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적인 즉자적인 반발을 할 일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더 추가 유치를 끌어내고 더 이거를 지역에 투자를 현실화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책임 있게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도 그 소외감은 달래면서 앞으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걸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 지금 그러면 전북은 솔직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번
0: 그
1: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0: 전당대회 관련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선거를 이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1: 네.
0: 이제 이분 말 들으면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분
1: 네.
0: 말 들으면 저분 말이
1: 아,
0: 맞는 것
1: 정치인다운
0: 같고
1: 다 대답인데요.
0: 이제 까보기 전엔 전혀 모르고 사실 도지사 선거 때도 그랬지만 이제 여론조사랑 또 실제 투표 결과랑 조금 차이도 있어서 제가 좀 권리당원의 표심은 참 알기 어려운 것
1: 아,
0: 같습니다.
1: 여론조사랑 또좀 차이가 있는 게 있군요.
0: 네.
1: 아, 좋아요. 이거 되게 제가 의미심장하게 듣겠습니다.
0: 그래요?
1: 저한테 넘어오지 마세요.
0: 아, 네.
1: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말을 조금 이렇게 걸치면서 뭔가 지금
0: 알겠습니다.
1: 질문하고 있어서 제 의도심으로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0: 네.
1: 자,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호남이나 뭐 이런 쪽에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물론 뭐 ARS까지인데 합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0: 네.
1: 전북도 그럴까요?
0: 작년보다는 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아, 작년보다 높아요?
0: 작년보다는 온라인 투표율이 전 높다고 알고
1: 작년에
0: 있고,
1: 전체적으로 52%였다고
0: 근데
1: 들었는데.
0: 전북, 이거 호남 지역은 그렇진 않았을 것이고, 이제 지금은 온라인 투표율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1: 아.
0: 얘기하면 굳이 그렇지만,
1: 네.
0: 이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어쨌든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죠. 전남이나
1: 네.
0: 전북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적극 투표하기보다는 ARS 전화가 왔을 때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뭐 수도권의 경우에는 조금 온라인으로 입당한 적극적인 당원들이 많다라고 하면
1: 네.
0: 전북 전남은 이제 본인이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본인이 지지한 후보를
1: 네.
0: 당선시키고 지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1: 아.
0: 당연히 많죠. 그래서 이번에 뭐 지방선거 때총 40만 명이 권리당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1: 네.
0: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호남에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 후보랑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니면 심지어 전당대회라고 하더라도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1: 그렇군요.
0: 네.
1: 저 이번에 근데 좀 약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슈들이 조금 몇개 있고 솔직히 전당대회 관련해서 후보들 간에 아 이거 좀 우리 공평하지 않아 우리한테 너무 좀 심해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서 정청래 후보가 문제 제기한 게이 정달성 씨 대리투표
0: 네.
1: 논란에 대해서 제명 기소 결정이 이제 전격적으로 사실 나왔거든요. 이제
0: 네.
1: 소병훈 위원장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제가 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다루면 저도 오늘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선관위에서 제명 제소 결정을

0: 하고 그다음 불복을 당사자가 불복 신청을 하면 또 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간대요.
1: 네.
0: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하고 또 불복 절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에 보고되는 게 상당히 나중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지금 그 안건이 자세히 올라오지 않아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아마 본인께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명을 영상을 통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 네네.
0: 보고 나중에 좀 선관위와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본인은 이제 말씀을 좀 아끼겠다.
0: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가 소명하시겠다고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 오셨는데
1: 네.
0: 최고위 안건으로 올라오질 않아서 저희가 자세한 조사 내용을 듣지를 못했어요.
1: 아,
0: 예.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번 전당대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뭐 그런 전당대회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또 민주당 정체성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금 두 개의 기류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 먼저 이런 얘기도 지금 사실 나오고 특히 뭐좀 중도 외연 확장이냐 아니면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뭔가 좀 정체성 선명화 결뭐 상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지금 사실 맞는 진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0: 그러게요. 뭐 노선 경쟁 내지는 뭐 정체성에 대한 경쟁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텐데 뭐 보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1: 네.
0: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사실 이번에는 좀 정책이나 비전이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되진 않았던 건 사실이고 뭐 언론에서 좀더 부추기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그런데 어쨌든 바람직한 당청 관계, 당정청 관계가 어떤 모델이어야 하느냐라는 화두를 당원들께 던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청와대와 정부와 당과의 당 지도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고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령 뭐 청와대가 반발짝 앞서 나가고 당이 뒷받침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당이 먼저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서로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이걸 화두로 삼고 당원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저 또한 이번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1: 네. 자,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임미애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 100%로 가게 되면 보수는 극으로, 진보는 극좌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 역사상 물론 1인 1표제가 상당히 의미는 있고 당원 주권주의를 표방하는 현 상황에서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약간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지금 사실
0: 네,
1: 있어요.
0: 당원 100%라고 하면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의
1: 역할이 뭐좀
0: 표를
1: 줄어든
0: 많이
1: 거죠.
0: 주지 않았다라는
1: 그렇죠.
0: 말씀이신 거죠?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임미애 후보님 그 발언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1: 아,
0: 당원 100%라는 게 전당대회에서의
1: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0: 아,
1: 말하는
0: 1인
1: 겁니다.
0: 1표제군요. 아,
1: 예.
0: 예. 일단 1인 1표제는 민주당을 제외해서 다른 정당들은 다 하고 있는 거라서
1: 그렇죠. 국민의힘도 사실 1인 1표제 하고
0: 네,
1: 있죠.
0: 뭐 하고 있어서 크게 전뭐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사실 말씀하신 임미 의원님이 계신 영남 같은 전략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가중치를 부여하자 이런
1: 그렇죠.
0: 논의도
1: 원래
0: 있었고요.
1: 그랬죠. 예.
0: 그리고 이번에 실제 적용했고요.
1: 5% 적용하죠.
0: 예.
1: 예.
0: 그리고 이제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지 말고 그러니까 표를 더 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더 역할을 부여하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의 역사를 오래 알고 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당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은 분들이라면
1: 네.
0: 그냥 짧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당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당에 대해서 기여할 부분이 많으니 이분들에게 대의원에게 어떤 역할과 위상과 권한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래서 제가 논의하자고 엄청 얘기를 작년
1: 예.
0: 토론회 때 많이 했는데 금방 지방선거 한다고 또 흐지부지 됐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차기 지도부에서는 그 이야기 다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대의원들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정당법상 대의원제가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예.
0: 대의원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대의원이 당비만 더 내지 일반 당원에 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갖는 권한이 많지가 않습니다.
1: 게다가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 권한 자체가
0: 뭐 정책
1: 이제는. 예.
0: 자문단이라는 걸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대의원들에게 그럼 어떤 역할을 더 부여해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냐. 가령 뭐 예를 들면 뭐 대의원들이 몇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이 반드시 와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야 된다든지 뭐 어떤 중요한 당론을 정하거나 정책을 정할 때 대의원들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의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전준위에서는 논의가 안 됐으니까 차기에 한번 지도부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이렇게 저는 이 이슈가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이
0: 네.
1: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큰 이슈로 작용할지는 잘 모를 상황이었고 뭐
0: 네.
1: 지금 정청래 대표 신천지 얘기가 막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0: 네.
1: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좀 정리해야 되고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가능한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1: 아, 그래요? 지금
0: 예.
1: 우리 댓글에도 사실 신천지 얘기가 되게
0: 아,
1: 많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1: 예.
0: 이제 신천지, 이게 당원 명부를 전수조사하자고 하시는데 명부에 저는 신천지 신도입니다라고 써 있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신천지 신도 명단을 입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대조해서 알아내자라는 주장은 민주당 원 명부랑 신천지 당원 명부, 아니, 신도 명부를 다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 받게 하자라는 말밖에 안 돼서 현실성이 좀 낮은
1: 그
0: 얘기고.
1: 개인정보 보호도 좀 생각해 본다면,
0: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당원들이 특정한 시기에 이례적으로 확 증가한다든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인물을 추천인을 통해서 확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조사 정도밖에 이제 당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아예 구체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집단 가입을 시킨 영상이 있다든지 집단 가입을 시킨 녹취록이 있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가 당원 자격도 박탈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에서 뭐 명부조사한다고 해서 알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1: 그렇죠.
0: 그런 안타까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좀 공허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셔서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1: 그건 이제
0: 가능성이
1: 집행의 방식의 문제인 것이고,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없다고 보십니까? 모르겠다는 겁니까?
0: 예,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랑 올해 당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례적인 팍 튀는 이런 급증하는 당원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많이 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1: 그런데
0: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과가
1: 특별히 튀는 건 없었다.
0: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0: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당에서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1: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난 이낙연 전 대표 때 당시에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합수본에서 나온 얘기는 또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또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원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지금 평당원 최고위원제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115대 1로 사실은 우리 의원님이 평당원으로서 최고위원이 됐었던 분이죠. 그리고 성년으로서의 좀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은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도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봐야지도 조금 가늠이 될것 같고요.
0: 현재 당대표 후보 세분 중에 이 제도를 똑같이 유지하겠다고 하신 분은 없어요.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동일하게 유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왜
0: 예,
1: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0: 일부 후보, 그러니까 이번엔 사실은 평당원 당원 주권도 당원 주권이지만 주로 2030 청년 의제가 많이 수면위로 떠오르다
1: 그렇죠.
0: 보니까 새 후보가 모두 지명직 중에서는 이제 청년을 최대한 발탁해서 양성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평당원 중에 청년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년 내지는 평당원 중에서도 지도부의 일원으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시는 거는 저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그뭐 평당원 최고도 중요하지만 사실 청년 지명직 최고위원도 좀 되게 뜨거운 이슈입니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도 뭐 당대표 되면 1석 정도는 무조건 배정한다 이러기도 하고, 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도 2석 주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정민철 씨인가요? 예, 나왔다가 이제 좀 고배를 마시기도 했었었잖아요. 청년 지명직 최고위원 제도, 이거 지금 상태로 괜찮습니까?
0: 저는
1: 뭐
0: 이제
1: 거세기 역할만 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긴 합니다.
0: 그새 후보가 다 지금 청년 최고위원 을 지명하겠다라는 식으로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지명직이 선출직에 비해서 민주적인 정당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그 지명하는 사람을 저할 때처럼 선출 방식으로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 것
1: 그렇죠.
0: 같아서 저는 이제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뭐가 대단하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 좀 무리죠. 왜냐하면 그분도 의결권 중에 n분의 1을 차지하는 거니까.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그래도 청년의 감수성, 청년의 정서, 2030의 정서로서는 이거는 좀 이게 청년들이 오독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해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그런 센서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는 보고요. 그렇지만 또 그거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너무나 대단한 뭔가를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질문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0: 그래요?
1: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0: 바로 검색해보세요.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넣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이번 5일 동안 이동영 앵커 대신 진행을 맡았었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정말 더 열심히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민주시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또 뵙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뉴스 FM 전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 정원만이 아니라 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 협의 등의 문제를 극복해서 집 짓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법적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서울시 용산구청과 대화하면서 주택공급 입장에 서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선관위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태한, 이혁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의 변호사를 두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해 2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이혁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냈고 연수원 23기 이태한 변호사는 수원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위원회가 두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적임자 한 명을 선택해 특별검사로 임용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습니다. 검찰 미래위는 오늘 국민제안사건 심사를 통해 수집된 제안사건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 가운데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에는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주한미팔군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의 중점을 한미동맹 현대화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조성에 둔다고 밝혔습니다. 미팔군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자유해방패 UFS 훈련을 통해 상시 전투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 현대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팔군은 연합정밀타격훈련과 기동능력을 검증하는 연합재병협동실사격훈련 등을 시행하고 육군 사전배치 물자의 신속분배 훈련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AI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등 우리 군의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와 육군, 현대자동차그룹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 현대차그룹과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의 기술을 군이 전력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협약에는 국방 분야 로봇과 피지컬 AI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과 현장 실증 환경 구축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해외 명품 로고가 붙은 위조 향수와 립스틱, 핸드크림 등 34개 제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확보한 이들 제품 가운데 향수 6병에서는 메탄올 농도가 96.7%였는데 이는 유통 기준치의 484배에 달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30.4도, 습도는 57%입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1: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혼동되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6: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아파트에 살다

0: 보면 관리비나 공사비, 주민 대표 문제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요, 이 갈등이 경찰까지 출동하는 문제로 커지더니 결국 네 사람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로까지 번졌습니다. 대체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 에이,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어떻게 쓰인 건지 전자계약서랑 통장 보여달란 거잖아요.
2: 설명드렸잖아요. 왜또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 따지시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1: 아니, 내가 내돈 어디에 썼는지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봐요?
2: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1: 신고요? 주민이 문제 제기 좀 했다고 주민을 고소한다고?
0: 해당 상황극은 각색을 거쳤지만 실제로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측은 이 입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2: 어제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더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1: 아이, 됐습니다. 아이, 안 되겠어요.
2: 어디 가세요?
0: 보도에 따르면 그날 아침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언쟁을 벌이던 A씨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건물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고 하죠. 그리고 잠시 뒤
2: 잠깐만, 그게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1: 다 비켜!
0: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펑 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이어졌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와 살려달란 비명소리로 가득했다고 하죠. 사건 X파일, 오늘은 사건의 전말과 현재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얄 본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자, 변호사님. 아파트 관리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끔찍한 참사로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사건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누가 왜 모여 있었고 불은 어떻게 나게 된 겁니까?
3: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날 관리사무소에는 관리 규약 문제를 논의하려고 관리소장 그리고 입주민 등 6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소장 측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관리 문제에 더해 아파트 CCTV 전선이 뽑혀있던 걸 두고도 언성이 오갔다고 하죠. 그러다 A씨가 갑자기 건물 지하 창고로 내려갑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하 창고에 보관돼 있던 4리터짜리 통에 신어를 깡통에 옮겨 담아 올라와서는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 죽인다고 소리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고요.
0: 목격자들 말을 보면 당시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피해 상황도 상당히 컸죠.
3: 네, 참혹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을 지른 A씨를 포함해 8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4분이 치료 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입주민 대표와 입주자위원회 간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주민 한 분입니다. 지난 11일에도 사건 발생 19일 만에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고요. 생존 피해자들도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한 사람당 수억 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그날 CCTV가 왜 꺼져 있느냐를 확인하러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0: 아, 그런데요. 이게 그날 갑자기 시작된 갈등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꽤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렇게 오래 이어져 온 겁니까?
3: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6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A씨 등 일부 주민이 공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다툼이 잦아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주민 요청으로 경산시가 감사에 나섰는데요. 공개된 관리비 액수가 실제 부과 내역과 다르고 폐지 판매 수익 같은 잡수입이 공개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돼서 과태료 2건, 행정지도 7건, 권고 1건 등총 10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이 의심한 횡령 같은 형사상 문제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204가구 소규모 단지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나 외부 회계 감사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단지가 아파트 관리 분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0: 그러다가 사건 바로 전날에도 갈등이 크게 불거졌던 것 같던데 그래서 고소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3: 네, 전날에도 공급 문제를 두고 A씨와 관리소장 측 사이에서 심한 언쟁과 욕설이 왔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리소장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러자 A씨가 확성기를 들고 단지를 돌면서 주민이 주민을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는 증언도 보도됐고요. 공교로운 건 같은 날 오후 정상 작동하던 아파트 CCTV 14대 중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방화가 벌어진 거죠.
0: 경찰은 바로 이 전날의 고소가 이 다음날 범행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3: 네, 범행의 동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날의 고소가 쌓여있던 감정을 터트린 결정적 계기였다면 이건 말다툼 끝에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고소에 대한 안갚음, 즉 보복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실제로 경찰은 A씨가 정식 통보를 받기 전에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됐습니다.
0: 그래서 경찰이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 같던데. 근데 단순히 고소해서 화가 났다라는 것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보복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3: 맞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보복 목적은 다릅니다. 법이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보복 범죄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한 신고 등에 대해서 보복 목적으로, 즉 나를 고소고발했다,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런 이유로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수사재판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마음속 문제라 자백이 없으면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범행 전후의 발언, 왜 하필 그 장소, 그 사람들을 노렸는지 같은 것들이죠. 고소 바로 다음 날 고소인이 있는 곳에서 범행이 벌어진 이 사건은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로 채워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0: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과연 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 맞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작정을 하고 한 범행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실제 재판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3: 양쪽을 가리킨 정황이 다 있습니다. 계획적 정황은 전날 CCTV 13대가 꺼졌다는 진술, 그리고 평소 관리실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변인 전언, 범행 직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시 현장으로 온 행적입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신호를 미리 사둔 게 아니라 언쟁 중에 지하창고에 있던 걸 가져왔다는 점이 대표적이죠. 재판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계획적 범행은 형을 크게 끌어올리는 가중사유고 우발성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경찰이 흉기가 평소 쓰던 것인지, 새로 산 것인지, 휴대전화에 준비 흔적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 아, 그리고 CCTV 말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 몇 차례 걸쳐서 지금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딱 사건 전날 화면이 꺼져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거 누가 껐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누가 일부러 껐다, 뭐 A씨랑 관련이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네, 다행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 저장장치는 불에 타버렸지만 옆 경로당 CCTV 저장장치를 수거했고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가 있거든요. 전선이 뽑힌 것이라면 그 시간대 출입 동선을 추적하고 관계자 진술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만 꺼진 건지 녹화 자체가 멈춘 건지도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CCTV 경위가 이번 수사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0: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인데요. 일반적인 방화와는 다른 거죠?
3: 네, 다릅니다. 방화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외에도 일반 물건, 일반 건조물, 공용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가 있습니다. 이 중 사람이 살거나 실제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현주 건조물 방화는 그 자체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법이 위험성과 불법성을 높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그 불로 사람이 다치면 치상, 숨기면 치사까지 붙으면서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숨진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지고요. 중요한 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 불을 지르면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숨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0: 특히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잖아요. 이렇게 며칠 뒤에 사망한 뒤에도 방화 치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3: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이 묻는 건 언제 숨졌느냐가 아니라 그 죽음이 방화가 만든 위험에서 비롯됐느냐, 이 연결고리입니다. 심한 화상은 당장이 아니라 치료 중에 감염이나 폐혈증 같은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화상이 밟아가는 전형적인 경과입니다. 실제로 첫 사망자는 부검에서 사인이 화상에 의한 화재사로 판명됐다고 보도됐죠. 사망자마다 부검을 한

0: 하는 것도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 만약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목적까지 입증이 된다면 지금 적용된 방어치사상보다 뭐 혐의나 처벌이 더 무거워지거나 다른 죄명이 뭐 적용이 되거나 할 여지도 있습니까?
0: 네,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의 현주 건조물 방아치사상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입니다만 특정인을 죽이려는 의도로 그것도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불을 질렀다는 것까지 입증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방아를 수단으로 한 살인, 나아가 법이 따로 가중처벌하는 보복 목적 살인까지 검토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의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처벌의 출발점 자체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경찰도 보복 목적 입증되면 더 무거운 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설령 죄명이 그대로더라도 보복이라는 동기는 양형에 무겁게 반영됩니다.
1: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인 A씨도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인데요.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 범행이나 보복 목적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0: 네, 가능합니다. 수사는 원래 피의자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쌓아올리는 게 원칙이고 계획성이나 보복 목적 같은 마음속의 문제도 결국 겉으로 드러난 흔적으로 입증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검색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블랙박스로 범행 전 동선을 복원하고 흉기와 인화물질의 출처를 확인하고 주변인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식입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라는 진술은 전해들은 말이라서 그것만으로 약하고 휴대전화도 일부가 불에 타서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대면 조사는 이렇게 쌓은 증거를 피의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맞춰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미 네 사람이 숨졌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심각한 화상을 입으면서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치료비가 수억 원에 이른다 하던데 배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0: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원칙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국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검찰 치료비 지원,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같은 제도가 있지만 한 사람당 수억 원이 드는 대형 화상치료 앞에서는 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산재처리라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입주민들은 그마저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경산시와 모금회가 특별모금에 나선 상황인데 이런 참사 피해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음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복인 오늘 강원도 횡성과 호남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도 내려서 퇴근길에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모레 일요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0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평소보다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량이 많고 사고 소식도 잦은 편입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지금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군자교에서 장안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2차선에서도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가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일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회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료라고 부르기도 부끄럽다며 곧바로 제명 결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2: 5.18을 재조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 발언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습니다.
3: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0: 이영훈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입니다.
4: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0: 김영삼 펜앤마이크 기자입니다.
4: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2: 참석자 항의는 몸싸움으로 먼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5: 5.18이 과연 이진숙 국민의힘 그런 영역이 의원입니다.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2: 이 의원은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18이 성역을 넘어 신화가 된 것이냐며 헌법 정신에 담겠다면서 토론도 하면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5: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2: 논란을 빚은 표현이나 발표 내용은 자신이나 당의 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 차원의 경고에도 또다시 돌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6: 개별 의원의
0: 좀 최연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6: 그 토론회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2: 더불어민주당은 차마 동료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예고한 대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7: 소속 정당에서도
0: 박균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입니다.
7: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다.
2: 5.18 단체들도 국회 항의 방문과 관련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3일부터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로 모바일 앱 코레일 플러스와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사전 예매는 9월 3일에서 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7일부터 11일까지는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로, 장애인, 국가 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됩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빠른 추석 연휴를 맞아 백화점 업계가 오늘부터 일제히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돌입합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축산물과 수산물, 과일 등 190여 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300여 종 선물 세트를 25% 할인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6일까지 사전 판매를 진행하는데 품목 수를 지난해보다 25% 늘리고 경매 직접 참여에 가격 부담을 낮춘 실속형 상품도 마련했습니다. 명품을 위조해서 만든 화장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기준치보다 400배 넘게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8: SNS 라이브 방송으로 가짜 화장품을 팔던 현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화장품을 정가의 10% 가격으로 팔던 일가족을 검거한 겁니다. 경찰이 압수한 화장품 34개의 성분을 검사했더니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특히 향수 6종에서는 메탄올이 73.7%에서 96.9% 검출됐는데 0.2% 이하인 허용 기준을 최대 484배까지 초과한 수치입니다. 정품 향수에서는 에탄올을 쓰는데 위조 향수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넣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습니다.
9: 시신경이 망가져요. 그래서 눈이 멀게 돼요.
0: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입니다.
9: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이라서 사람이 흡입하거나 마시는 그 제품에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8: 또 핸드크림과 보디미스트 등 4개 위조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립스틱 1개에서는 안전기준치를 넘긴 납까지 나왔습니다.
10: 제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0: 박준영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장입니다.
10: 구매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8: 소비자원은 공식 홈페이지나 매장 등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 상품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1: 미국 정부의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으로 체류 조건이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이 한인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개최한 온라인 설명회에 따르면 앞으로 유학생의 기본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이민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항 입국 심사가 한층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학생 신분 유지 증빙 서류와 성적표를 반드시 지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주요 간부인 당 사역이 한국 광복절이다 일본 패전일인 내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등이 내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자민당 간부는 있었지만 당 사역이 단체로 참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산케이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부터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매깁니다.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맹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엔 15%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서 최대 100% 관세 부과 대상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이 없는 드론은 25%를 매깁니다. 100%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9월 3일, 25% 관세는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인 셈인데 다만 이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중국산 주요 부품을 쓰지 않았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냈다며 무인 항공 체계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 핵심 기술로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며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국가 안보와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해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 창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보여주듯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진 대비에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핵심 부품을 수입에 지나치게 의지해 사이버 보안 위협과 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드론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 기업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나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단 하나의 국가에 있는 소수 기업이 무인 항공체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간접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1: 콜롬비아 대지진 사망자가 281명, 실종자는 최소 379명으로 늘었습니다. 에스프리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부상자는 3,971명이고 44,936가구가 지진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생존자 추가 발견 가능성은 계속 낮아지고 또 잇단 여지 내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호르무즈해협의 기름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최악의 환경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복구 비용을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3: 이란이 공개한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개슘섬 모습입니다. 바다에서 연신 검은 기름이 차오릅니다. 해안가는 이미 검게 변해버렸고 섬 주변의 수풀도 검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만 쪽 상황도 비슷합니다. 환경단체 최신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오만 앞바다에 기름띠가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뒤덮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만 환경청도 지난 6월 아라비아 해에서 좌초한 유조선 기름이 오만 본토 해안까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여파로 기름 유출 사고가 두 달가량 방치되면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될 위험이

0: 통행료 부과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에스마의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환경 피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 부과 여부를 놓고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름 유출을 빌미로 환경 기금을 내는 방식으로 합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우선 내일은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모레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후에는 또다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그 밖에 경남과 전남,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무더위도 계속됩니다. 내일과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모레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3: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네,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5: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크고 작은 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5: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발언이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온라인에선 생성형 AI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 네, 누구나 짧게는 1분도 안 돼 생각을 이미지로 옮길 수 있게 되면서 이 풍자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7: 청년층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당일 SNS에 올라온 이미지입니다. 앞서 논란이 된 버스하우스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엮어 청년층의 불만을 꼬집었습니다. 매일 사람들 분노

0: 취재진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SNS 비판 여론을 반영해 네 컷짜리 만화를 만들어달라고 챗GPT에 요청해봤습니다. 몇 줄의 설명을 입력하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결과물이 나옵니다. 일부 오타가 있고 맥락이 빠진 채 자극적인 내용이 두드러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현안을 꼬집는 방식도 달라진 겁니다. 한 장의 그림을 넘어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구현한 영상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1: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2: 네, 여기 산지 6개월 됐어요.
1: 살아보니 어떠세요?
2: AI
3: 다
2: 좋아요. 진짜 다
3: 영상입니다.
2: 좋아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되고 겨울엔 냉동고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0: 풍자 콘텐츠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주거 문제를 둘러싼 청년층의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도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와 정책 사이 간극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4: 아파트를 살 수 있는
5: 김교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입니다.
4: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아파트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부족하다.
0: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AI를 만나 손쉽게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제작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거나 정책의 자세한 맥락은 사라진 채 자극적인 메시지만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문제를 언급했던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취임 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4일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올랐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건 취임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경제 민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 민생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를 각각 기록했고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3%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주택시장을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30대 아들과 뇌병변 장애인 60대 어머니가 숨진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7: 감식팀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추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최승원 기자입니다.
8: 까맣게 그을린 집 앞에 불에 탄 가재 도구가 널려 있습니다. 출입 통제선이 쳐진 현관 앞엔 숨진 모자를 추모하는 국화꽃다발이 놓였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화재조사팀은 화재 발생 사흘 만에 현장을 찾아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감식팀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중심으로 집안 곳곳을 살피며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 결과 불이 난 세대의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2년 준공된 15층 이하 아파트라 당시 16층 이상으로 정했던 의무 설치 대상 건물은 아닙니다. 대신에 천장에 설치된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차례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해 오는 17일 오전 추가로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9: 그 작은 방 쪽으로 해서 확인.
10: 소방 관계자입니다.
9: 좀 더 봐봐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8: 경찰은 모자가 숨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는데 1차 구두 소견에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부모를 돌보던 아들과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미처 대피

0: 피하지 못하고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목사 A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숨진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놨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천안 성거읍에 있는 교회에서 11살 남자아이가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2: 지난 5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확인해서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코레일, 시공사 감리사 등 관련 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승인받지 않고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 초기 선박 최대 두 척을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2: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이른바 마스가가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막강한 해양 패권을 쥐었던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지만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4: 미국에서는 더 이상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죠. 2022년 미국이 건조한 상선은 고작 5척입니다. 같은 해 중국은 1,800척의 상선을 건조했습니다. 존 더피 미 교통부 장관입니다.
3: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인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 조선소를 짓거나 인수한 외국 기업에 한해 초기 선박 최대 두 척은 본국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른바 핀란드 모델로 불리는 이 조치는 자국 내 건조를 엄격히 강제하던 존스법의 빗장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당장 함정 확보가 시급한 미 행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을 갖춘 우리 조선업계에 전략적 러브콜을 보낸 셈입니다.
4: 우리는 미국 영토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들도 직접 구매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이번 결정으로 양국이 추진 중인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도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 등 K조선엔 확실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지화 초기의 투자 리스크와 인력 부족 문제를 덜고 미 방산 시장에 연착륙할 길이 열렸습니다. 동맹의 역량을 빌려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의 실리적 선택 속에 K조선이 미 해군력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을 만나 한국 기업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서울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난 김 장관이 테라파워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할 중추적인 역할을 한국 기업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SMR 표준화 보급을 위해선 한국의 신뢰성 높은 공급망과의 결합이 필수라며 대기업의 주기기 공급 역량과 중소, 중견 기업의 제조 생태계를 한국의 강점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대한항공에서 이 소유자가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수화물을 항공편에 실어 보내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달 8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란타 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편이 소유자 없는 수화물인 무주 수화물을 싣고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소속 승무원이 근무를 위해서 수화물을 위탁해뒀다가 비행 일정이 변경되며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는데 보안 검색 과정에서 이 수화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수원 광교신도시 일대에 나타났던 도마뱀이 일광욕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2: YTN 취재진이 만난 이 소유주는 키우던 도마뱀이 환기를 틈타 창문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는데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포획틀 설치가 추진됩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오전 10시쯤 수원시 광교 홍제도서관 인근에 있는 한 하천입니다.
6: 바위 위에 도마뱀 한 마리가 일광욕을 즐기는 듯 앉아있는

0: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1일 처음 신고됐던 도마뱀이 또 등장한 겁니다. 나흘째 목격 신고가 잇따르면서 소방과 수원시 관계자들이 연일 수색에 나섰지만 주변에 바위가 많고 수풀이 무성해 포획에는 실패했습니다.
1: 저희 대원들이 출동해서 2시간가량
2: 소방 관계자입니다.
1: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고 저희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0: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수원시는 현장에 포획틀을 여러 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수색 현장에서 만난 소유주는 도마뱀 길이가 1m까지는 되지 않는다면서 몸통이 농구공보다 작고 꼬리까지 해도 길이가 70cm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실 경위에 대해선 환기하려고 열어둔 창문 방충망틈 사이로 도마뱀이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마뱀이 국제적 멸종위기 중 2급인 나일왕 도마뱀으로 추정되는 데다 포획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연일 소방대원과 시청 공무원이 수색에 동원되는 등 행정력 투입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내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낮 1시부터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신교 교차로까지 행진한다며 서울경찰청 교차로에서 구세군 교차로까지 양방향 통행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낮 1시 반부터 진보단체가 율곡로,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 반부터 안국교차로에서 종각교차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한다며 행진 동안 을지로 입구 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방향 차량이 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재개장 첫날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어제 106억 2,8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67개 매장에서 올린 매출은 80억 7,800만 원, 온라인 주문 매출은 8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3: 고비는 넘겼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야외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이 여전합니다.
4: 네, 그런데 가장 위험했던 이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도 온열질환 제로를 달성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폭염은 야외 작업자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달궈진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더해지면 숨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도 온열질환 제로를 달성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실외 근무에 나서는 직원이 먼저 챙기는 건 얼음팩이 들어있는 쿨링조끼. 내쿨러까지 착용하면 숨막히는 더위도 한결 견딜만합니다. 50분 근무에 10분 휴식이 원칙, 휴게공간 에어컨은 필수입니다.
6: 천막이 있어서 뭐 그늘이 지고 또 회사에서 지급한 쿨링조끼 있고
7: 대상 횡성공장 직원입니다. 낫습니다.
5: 공장 내에는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직원 상담은 물론 시간이 나지 않는 직원들을 위해 하루 두 차례 직접 현장을 찾아갑니다. 체온과 혈압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살핀 뒤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8: 또 일하시다가 땀 너무 많이 흘리시면 들어오셔서 꼭 정수기에서 수분 섭취 꼭 해주시고
7: 공장 보건 관리자입니다.
8: 쉬어주셔야 돼요.
5: 실제 지난 6일 강원 횡성 지역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자 모든 실외 노동자에게는 작업 중지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9: 38도 이상이 넘어버리면 저희가 폭염 중대경보로 발령해서
7: 공장 안전보건 팀장입니다.
5: 열기가 더해지는 공장에서 한여름 온열질환을 막는 방법, 비결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작업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더울 때 쉬고 위험하면 작업을 멈추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YTN 홍석입니다.
3: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로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4: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0: 지난해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대치를 벌였습니다.
11: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7: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침범하는 내용은

0: 새로운 승리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1: 관련해 종합특검팀이 당시 현장을 찾았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물리력 행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는데 종합특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나 의원 등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출석 사유서와 서면 진술서만 제출되면서 대면 조사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법정에 세워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른 기소라고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에 이르는 현장 체증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인데 과거 내란 특검 수사 결론과 상반되는 이번 기소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동반 외유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 전 위원장이 직접 출장지를 결정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장 국가는 당시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도 노 전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시기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3: 네,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가 특정 업체들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입찰 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서울 경기선관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선관위와 공모해서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을 사실상 단독 낙찰받기로 모의하고 입찰 경쟁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30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서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4: 2년 전 6살 배기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여성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뒤엔 딸의 유치원에까지 전화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 있었다는 게 YTN 보도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무등록 사채업자 30대 김모 씨는 숨진 여성 말고도 6명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들에게 연 2,000에서 5,000%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수백 차례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5: 정말 협박 문자 보낸 적 없어요?
6: 네, 없습니다.
5: 혐의 모두 부인하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4: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과 가족, 지인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을 하며 불법 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합의한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면서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합의금만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김 씨를 꾸짖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7: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6: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7: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9: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대중
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9: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6: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10: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8: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0: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1: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8: 박규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1: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6: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득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국회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료라 부르기도 부끄럽다며 곧바로 제명 결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1: 5.18을 재조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 발언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습니다.
12: 광주에서 있었던
8: 이영훈 그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입니다.
12: 그 소요 사태입니다.
13: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8: 김용삼 펜앤마이크 기자입니다.
13: 지금도 뭐라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1: 참석자 항의는 몸싸움으로 먼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4: 5.18이 이진숙 국민의힘 그런 의원입니다.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1: 이 의원은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18이 성역을 넘어 신화가 된 것이냐며 헌법 정신에 담겠다면서 토론도 하면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14: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이진숙 환영하는 모임이 의원입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1: 논란을 빚은 표현이나 발표 내용은 자신이나 당의 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 차원의 경고에도 또다시 돌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12: 개별 의원의 좀 일단
8: 표현서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2: 그 토론회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1: 더불어민주당은 차마 동료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예고한 대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5: 소속 정당에서도 반대를 했는데도
8: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5: 이런 모습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다.
1: 5.18 단체들도 국회 항의 방문과 관련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불법 환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단속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이 제3국을 거친 대미 수출로 고율의 관세를 피하고 있다는 건데 한국도 불법 환적 위험 국가라면서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6: 백악관이 공개한 25쪽 분량의 거대 환적 사기 보고서입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 50%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가 낮은 제3국에서 조립과 재포장을 한 뒤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중국이 구축한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는 전 세계 40여 개국. 백악관은 우리나라도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국으로 꼽았습니다. 중국과 연관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일본과 타이완, EU, 캐나다와 같이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콕 집어 중국 직접 회로의 유통 경로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의 피닉스와 포틀랜드, 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3,030억 달러, 약 43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며 AI를 활용한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 분석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이번 조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중국의 불법 환적 문제와 함께 경기 반도체 벨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앞으로 우리 반도체 수출 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도 한층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해마다 한여름밤을 수놓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새벽까지 관측됐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별똥별의 모습들, 임늘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7: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빗줄기.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별똥별이 나타납니다. 어두운 하늘을 빛내고 떨어지는 페르세우스 유성우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방향에서 유성이 퍼져나오는 것처럼 보여 이런 이름이 붙은 건데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 혜성에 의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먼지와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엔 밤하늘에 달이 거의 보이지 않는 합삭과 시기가 겹쳤는데 달빛의 방해를 덜 받으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유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과학관과 박물관은 유튜브를 통해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시민들에게 관측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8: 유성의 빈도로 뿌려진 전영범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 책임연구원입니다. 추정할 수 있고 발생 지점이나 고도를 알 수 있으면은 지구 대기의 상층부를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17: 페르세우스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라 불리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오는 12월에 찾아옵니다. 유성우 극대 시간이 한담중이고 달빛도 없어서 좋은 관측 조건이 예상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재산고시안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이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3: 네, 지금부터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 어서 오십시오.
2: 네, 이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이의제기 가능한 기간이 오늘까지잖아요. 만약에 재산고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겁니까?
19: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지금 재산고 기한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0시까지 양측 그 누구도 재산고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판결은 그대로 파기환 송심의 내용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부터는 법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에게 바로 이 9,4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자가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15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6일부터겠네요. 네. 16일부터 이자의 기산일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재원 마련에 상당히 고심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3: 예. 일단은 뭐 지금까지 양쪽 모두 이 재산고 관련 특별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양측에서 좀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9: 재산고의 실익과 지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놓고 비교 형량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재상고장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양쪽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기다려보기는 해야겠죠. 근데 사실 재상고를 했을 경우의 실익을 양쪽 다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마련

0: 을 하거나 아니면 노관장과 지급을 좀 분할해서 할 것인지 이자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됐을 수도 있지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만큼 예. 재상고를 해서 그 판결 확정 기한을 몇 달 늘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재상고를 했다가 뭐 노소영 관장도 재상고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네. 이게 만약에 양측에서 재상고를 했다가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고 또다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이 되고 또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또 사실심이 열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무용한 어떤 반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양측에서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재상고를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SK라는 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 양쪽으로서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재상고에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1: 네. 그런데도 만약에 이제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하게 되면 이제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0: 빠르게 되면 한 4개월 안에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법원에서 상고되는 모든 사건들을 다 판단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관들이나 뭐 법관분들이 보시고 재판부에서 보고 이거는 대법원에서 다룰 만한 어떤 정도의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예 심리조차 열지 않고 기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네. 4개월 안에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4개월 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본안 심리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 이상 기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복잡한 쟁점을 한번 대법원에서 상고심으로 판단을 했던 사건에 있어서는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시간을 늘리려는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벌어봤자 길어도 4개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단순히 판결 확정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재상관을 실익했고
1: 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서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이제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그리고 연임제와 관련된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는 SNS 글을 남겼습니다. 개헌을 위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라면 이를 수용할 의사도 있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이원 집정제 그리고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여론상 불가능하다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제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저 좀 이야기해 주시죠.
0: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도 만약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라고 하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판결 확정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길어도 4개월이거든요. 이 시간을 버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네, 예, 이 재상고를 어쨌든 뭐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2: 이 재상고 상황을 좀 상정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면 최태원 회장 측은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제외하고도 노관장에 대한 기여, 그러니까 3분의 1로 판단한 부분, 이거는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사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재상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고 이유에 대한 법적인 논리를 좀 개발을 해서 상고장을 제출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을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심의 정권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결정할지 50%로 결정할지 이것은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사실심에서 몇 퍼센트를 할지는 정권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상고심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여 요소를 판단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법리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법률심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대법원에서도 그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건너간 부분을 노사영 관장의 기여도로 판단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리를 해봐라라고 파기한 송심으로 넘기고 정확한 기여도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 많다는 이유로 재상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여 요소를 판단한 다른 것들 중에 법리 오해의 점이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이미 그 불법적으로 건너간 300억 원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파기환 송심에서 기여 요소로 빼버렸단 말이죠. 그럼 남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의 판례와 비추어 봐서 아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이는 지점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판단한 요소 자체를 상고 이유로 삼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럼 만약에 노 관장 측에서 재상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다툴 걸로 좀 전망을 해보면 될까요?
0: 사실 재상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법적인 논리라고 생각되는 지점인데요. 앵커께서 질문 주신 그 노소영 관장의 상고 이유, 재상고 이유 그 부분은 주식 가액을 특정한 시점을 파기환 송심 판결에서는 그 파기환 송심이 판결 종결시가 아니라 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네. 기존 2심 항소심에서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잡아서 16만 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2025년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이혼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를 추가적으로 한 사건에서 그 동안에 어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 크게 변동을 한 경우에 어느 한쪽에게만 이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무조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액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부동산이 너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후발적이고 외부적인 사정으로 바뀐 거거든요. 주식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뀐 걸 어느 한쪽만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고 하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 판결을
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이 4시간여 남은 가운데 아직 양측은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을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Walk it,
6: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7: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관련 입장 속보는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까지 대부분 지역이 소나기가 내려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모레 일요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15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빗길 안전 운행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2도, 광주 3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좀 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중부고속도로는 남이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진천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파로 진천 나들목에서는 3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방향 수원 나들목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수원 부근에서는 3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는 2km 구간과 양지 이제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다시 7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0: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이 말복인데요. 몸보신 잘 하셨습니까? 33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삼계탕집을 찾는 보양식들로 찾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6: 서울은 낮 한때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7: 한복더위의 마지막 고비인 말복. 강한 햇살에 덥고 습한 수증기까지 뒤섞여 다시 더워졌습니다. 삼계탕집은 보양식으로 더위를 달래려는 시민들로 일찍부터 북적였습니다.
8: 오늘 말복이라서 더위를 이겨내려고 삼계탕을 먹으러 왔고 삼계탕 먹으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7: 서울은 낮 한때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동대문구와 구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경기와 충청, 남부 내륙도 35도 안팎의 체감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40도의 극한 더위가 꺾이고 열대야가 주춤하는 가운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인 건 한반도 상공에 가득 찬 수증기 때문입니다.
9: 극한 폭염은 꺾였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 때문에
10: 이재정 예보 팀장입니다.
9: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낮에 찜통 더위로 이어지며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높은 습도는 광복절 연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수증기 탓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일부 지역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연휴가 지난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예보돼 있어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광복절

0: 연휴,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남쪽에서 수증기 통로가 열리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1: 일부 지역에는 기습적인 호우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2: 광복절 연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 최대 150mm,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중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립니다. 특히 저기압과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 사이로 강한 남풍인 하층제트가 발달하면서 남쪽에서 한반도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주변 바다의 높은 수온까지 더해져 수증기 공급이 활발해지고 습한 공기가 지리산 등 높은 지형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3: 이번에 형성되는 하층제트의 강수,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부 남부지방이나 지형적 영향을 받는 지역들, 남해안과 지리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2: 특히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일 밤부터 16일 낮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뭄 지역에는 반가운 단비지만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어 수도권과 강원의 강수량은 최대 30mm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가 지나 비구름이 물러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밤사이 일본 지바현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급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8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 상점, 주택 등 곳곳이 침수됐고 전철과 버스가 멈추면서 공항에서는 7천 명 넘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4: 지하상가 계단이 폭포로 변했습니다. 이 사방이 물로 가득 차 어디가 어딘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도로 위는 이미 강처럼 변했습니다.
5: 오음이야. 완전 바다 같네. 위험해. 정말 솔직히 이건 위험하다. 지바현 주민입니다.
4: 바퀴가 큰 버스도 밀려드는 물에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5: 안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버스 기사입니다.
4: 바닥 맨홀에서는 건물보다 더 높게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영화 같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밤사이 도쿄 근처에 있는 지바현에 기습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 넘게 퍼부었습니다. 지바시에서 12시간 동안 내린 비만 348mm. 8월 한 달치 3배가 넘는 양이 한 번에 내렸습니다. 지바현엔 재해 경계 최고 단계인 5등급 폭우 특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번 폭우로 8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폭우에 전차와 버스가 멈추면서 오도가도 못한 사람들은 역 주변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공항에서도 7천 명 넘게 발이 묶이면서 청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때 약 4만 5천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산사태나 강범람, 저지대 침수 등의 가능성도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며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1: 다만 야당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분권형 대통령제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1987년 체제 이후 유지된 헌법을 고쳐야 한다며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지금 체제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며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개헌 시도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게 아니냐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런 얘기가 우리 국민 수준에 통하겠느냐고 일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진 당일 대응을 삼갔던 청와대는 이튿날 원칙적 입장이라며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고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총리 추천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또 개헌은 국회의원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는 골프 회동과 관련 없는 얘기라며 거듭 부인했고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7: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폭락하니 전국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당장 연임 불가부터 선언하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서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케 하자는 게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용산 어린이공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8: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1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9: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8: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유

0: 관련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당일 SNS에 올라온 이미지입니다. 앞서 논란이 된 버스하우스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엮어 청년층의 불만을 꼬집었습니다.
1: 매일 사람들 분노해 부동산
2: AI 영상입니다.
1: 청년들은 배기버스 어디로 가는 걸까?
0: 취재진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SNS 비판 여론을 반영해 네 컷짜리 만화를 만들어달라고 챗GPT에 요청해봤습니다. 몇 줄의 설명을 입력하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결과물이 나옵니다. 일부 오타가 있고 맥락이 빠진 채 자극적인 내용이 두드러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현안을 꼬집는 방식도 달라진 겁니다. 한 장의 그림을 넘어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구현한 영상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아파트에
3: 와 있습니다. 네, 여기 산 지 6개월 됐어요.
2: AI 영상입니다.
4: 살아보니 어떠세요?
3: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되고 겨울엔 냉동고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0: 풍자 콘텐츠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주거 문제를 둘러싼 청년층의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도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와 정책 사이 간극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4: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기존 대출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아파트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부족하다.
0: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AI를 만나 손쉽게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제작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거나 정책의 자세한 맥락은 사라진 채 자극적인 메시지만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로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해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대치를 벌였습니다.
7: 불법 영장에 불법
2: 김기현
7: 체포
2: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6: 관련해 종합특검팀이 당시 현장을 찾았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물리력 행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는데 종합특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나 의원 등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출석 사유서와 서면 진술서만 제출되면서 대면 조사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법정에 세워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른 기소라고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에 이르는 현장 체증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인데 과거 내란 특검 수사 결론과 상반되는 이번 기소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5: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 당시 집단 퇴정한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에 대해 정성호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 전 위원장이 직접 출장지를 결정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중앙 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장 국가는 당시 위원장이 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도 노

0: 전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선관 위원장 재임 시기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가 특정 업체들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입찰 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과천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서울경기선관위, 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선관위와 공모해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을 사실상 단독 낙찰받기로 모의하고 입찰 경쟁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혐의가 있습니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8월 14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영화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릅니다.

0: 8월 14일 금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안드레아 보첼리가 불렀습니다.
0: 어제 바그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바그너는 음악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이런 영향은 클래식 음악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화 음악에도 바그너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1: 브루크너나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작곡가들이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음악도 그런가요?
0: 바그너 오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라이트 모티브. 우리말로는 유도 동기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 사물, 사건과 연결되는 짧은 음악적 동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그너의 오페라에는 반지의 주제, 지크프리트의 주제, 저주의 주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주제가 상황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계속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 무대에 없어도 그와 관련된 동기가 오케스트라를 통해 연주되면 관객은 대사로 설명하지 않은 것까지 음악을 통해 알아차리게 되죠. 등장인물은 어떤 물건의 정체를 모르지만 오케스트라가 이미 그 물건과 관련된 동기를 연주한다면 관객에게만 비밀을 귀띔해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이 뮤지컬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유령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선율이 있죠.
0: 그렇죠.
1: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선율 같은 것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그 선율을 계속 입혀서 아, 그 씬이구나 이렇게
0: 그렇죠.
1: 느껴지게.
0: 우리가 보통 이 어벤져스 보면서 누가 나오는지 알게 되죠.
1: 그 천둥의 신 토르 나올 때도
0: 그렇죠. 그런 거 나오죠.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스타워즈 영화 음악이 대표적이죠. 다스 베이더와 제국을 상징하는 임페리얼 마치라는 곡이 연주되면 화면에 다스 베이더가 없어도 우리는 그의 존재나 제국의 위협을 떠올리죠.
1: 이런 게 바로 라이트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영화 음악에서 바그너 라이트 모티브를 활용하게 된 건가요?
0: 20세기 전반 유럽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많은 음악가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작곡가들 중에는 바그너와 후기 낭만주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많았죠. 코른골토와 막스 슈타이너 같은 작곡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익힌 화려한 관현악법과 인물이나 상황을 특정한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헐리우드 영화에 적용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음악을 작곡한 막스 슈타이너 같은 작곡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런 전통은 존 윌리엄스 같은 작곡가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이로이트 오페라 극장에서 들려오던 바그너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한 세기가 지난 뒤 영화관에서도 나오는 셈인 거죠.
1: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 하우저의 첼로 연주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영화 스타워즈 중에서 다스 베이더 테마, 임페리얼 마치,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 하우저의 첼로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스타워즈 중에서 다스 베이더의 테마 임페리얼 마치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바그너의 음악적 개념인 라이트 모티브 유도 동기가 현대 영화 음악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0: 바그너의 작곡 기법은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 헐리우드에서 활동한 작곡가들이 영화 음악에 이식을 했죠. 이후 영화 음악의 기본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엔니오 모리코네, 존 윌리엄스, 한스 짐머 같은 작곡가들이 바로 이런 기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유도 동기를 알아차리지 못하지 않나요?
0: 그렇죠.
1: 미리 이런 음악이 연주될 거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0: 근데 의외로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죠.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영화 조스에서는 화면에는 바다만 보이고, 그죠? 정확합니다. 상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저거 상어다.
1: 너무 무섭지.
0: 이런 정도로.
1: 빠밤 할 때마다 이제 뭐가 이제 그 위에 그 이거 뭐지? 지느러미?
0: 그렇죠. 지느러미. 아가미? 아가미 옆이지. 지느러미 아니에요.
1: 지느러미, 지느러미.
0: 상어 지느러미.
1: 효과가 좋네요. 샥스핀, 샥스핀?
0: 그게 튀어나오는 거네요. 아무튼 이런 라이트 모티브는 일종의 복선처럼 사용되죠. 영화 어벤져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서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영화 후반부에 다 모였을 때는 테마가 처음으로 제대로 연주되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영화 초반부에 파편화된 음들을 통해 이 선율이 익숙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주제가 연주될 때 카타르시스가 오죠.
1: 그러고 보면 영화 음악도 아주 복잡한 구조를 또 지니고 있네요.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라이트 모티브, 유도 동기를 가장 잘 사용한 영화 음악으로 손꼽히는 작품이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 음악 준비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중에서 The Breaking of the Fellowship, 하워드 쇼의 음악입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얼마 전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오빠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남아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과거 재산 내역까지 살펴보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12년 전 서울에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증여했던 겁니다. 당시에도 7억 원 정도 하던 집이었고 지금은 시세가 15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와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오빠가 하고 싶다는 건 무엇이든지 지원해 주셨죠. 학비와 용돈은 물론이고 결혼할 때는 전세보증금까지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제게는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빠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가 집에 돌아오면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땐 등록금을 내주기 아까워 하시더라고요. 서럽고 억울했지만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과 학비를 마련했고 대학도 제 힘으로 졸업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편과 둘이 힘을 모아서 살림을 시작했죠. 그래도 부모님이 연세가 드신 뒤에는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면 병원을 찾아뵙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재산 대부분을 오래전에 오빠에게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평생 오빠보다 뒷전이었던 것도 서러운데 상속에서도 배제가 됐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본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치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한 지 벌써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빠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다니 좀 많이 서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상속 과정에서도 이렇게 특정 자녀한테만 재산 미리 증여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꽤 많죠?
2: 네, 상속 분쟁 중에도 이러한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2: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미리 증여해두고 정작 돌아가신 뒤에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1: 네.
2: 특히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세대에서는 아들, 특히 제사를 지낸다는 첫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자식들이 뒤늦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 사연도 거의 전형적인 그런 경우인데 문제는 지금 그 오빠한테 증여가 이루어진 지 무려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12년 지난 상황에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2: 지금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1: 네.
2: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만이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1: 네.
2: 공동 상속인인 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 수익에 해당하여 증여 시기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전에 오빠 결혼 비용으로 보태준 전세 보증금 역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유류분 이제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분의 이제 반, 자녀분은 이제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제 유류분을 이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12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법적 상속인인 오빠한테 준 거는 그 기한에 제한이 없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2: 네, 민법 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1년 이내에요.
2: 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1: 네.
2: 따라서 이 사연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과 오빠에게 아파트가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1: 네.
2: 사연자분은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신 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랑 그러니까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으니까 그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12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오빠한테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아파트 값은 7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5억 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반환을 받아야 할 유류분 계산할 때 아파트 가격을 받았을 때 가격으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의 가격으로 하나요?
2: 네, 유류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의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네.
2: 따라서 오빠가 12년 전에 받았더라도 7억 원이 아닌 현재 시세인 1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 네.
2: 따라서 사연자분은 오빠가 특별수익으로 받아간 15억 원을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반영하여 자신의 유류분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오빠가 내가 12년 동안 보유하면서 내가 세금도 내고 관리해서 지금 집값이 오른 거니까 나는 상승분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2: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지요.
1: 그쵸.
2: 사연자분의 오빠의 노력으로 아파트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세 상승으로 인한 가치 상승인 경우에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2: 그러므로 상승분을 포함한 1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공동상속인인 오빠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증여 시기가 오래됐다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는요, 상속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오빠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안날로부터 1년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신속히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집값이 오른 것이 오빠의 특별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때문이기 때문에 상승 포함한 현재 가치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8월 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인 17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직장인이라면 사흘간의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17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걸까요?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곳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가 17일을 쉰 뒤에 근로자의 연차에서 임의로 하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연차와 별개의 법정 유급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이날 꼭 일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 대표와 미리 서면으로 합의해서

다른 근무일을 유급 휴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 이내에는 통상 임금의 50%, 8시간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할 법적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 휴일로 정해놓았다면 회사는 그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휴식권이 갈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를 우려해서 아직 법의 전면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성시경의 산책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 동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 일요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모레 일요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150mm가량 비가 내리겠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호우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광주 33도로 연휴 동안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버스와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잠실대교 북단에서 구리시계 일대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빗길인 가운데 서종 나들목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에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포천고속도로는 지금 포천 방향 고덕 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가 용산 어린이공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3: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4: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3: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서울시가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0: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2: 아무리 급해도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2: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1: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4: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3: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입니다.
4: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1: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국토부가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 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과천시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과천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상수도나 교육시설 같은 인프라도 포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5: 민주당은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0: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6: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인허가 단축과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7: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6: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8: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8: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6: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 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9: 새로 발표된 내용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00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6: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0: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정부가 청년층에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도입을 두고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청년에게 추가 기회를 주기 위한 의도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출시하기로 한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 상품과 별도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지원 혜택을 추가 마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층이 이를 통해 비아파트 주택을 사더라도 이후 아파트 구입 시에 적용되는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각자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올랐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건 취임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경제, 민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 민생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으며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 3%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주택시장에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은 오늘 밤 12시를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3: 법원이 판단한 분할 액수는 약 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양측 재산 구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죠?
4: 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확정 여부를 가를 재산 구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약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 두 사람은 재산 구 여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파기환 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 자체 분할이 아닌 현금 지급을 명했고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산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약 재산고가 이루어진다면 최 회장 쪽에서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재산 분할 규모가 확정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 3천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현금 마련 시간 확보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2: 네, 오늘까지 재산과 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10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되는 거죠?
4: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 규모가 화두가 됐는데요. 1심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노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면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에 665억 원이었던 재산 분할금은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지만 비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은 9,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오늘로 길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2: 충남 천안의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60대 여성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 아이의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 체온이 41.5도까지 크게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잡대원 활동 일지입니다. 양측 손목과 발목에 묶인 흔적과 멍이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또 의식저하 증세와 함께 체온이 41.5도까지 치솟았고 동공 축소 등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30여 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를 묶었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0: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정밀 검사를 거쳐 최소 2주가 지난 뒤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50대 외할머니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지난 2024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교회에서 숨진 아이와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30대 아들과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어머니가 숨진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3: 감식팀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추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4: 까맣게 그을린 집 앞에 불에 탄 가재도구가 널려 있습니다. 출입 통제선이 쳐진 현관 앞엔 숨진 모자를 추모하는 국화꽃다발이 놓였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화재조사팀은 화재 발생 사흘 만에 현장을 찾아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감식팀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중심으로 집안 곳곳을 살피며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 결과 불이 난 세대의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2년 준공된 15층 이하 아파트라 당시 16층 이상으로 정했던 의무 설치 대상 건물은 아닙니다. 대신에 천장에 설치된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차례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해 오는 17일 오전 추가로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5: 그 작은 방 쪽으로 해서
6: 소방 관계자입니다.
5: 일단 좀 더 봐봐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4: 경찰은 모자가 숨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는데 1차 구두 소견에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부모를 돌보던 아들과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검찰 미래위원회가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3: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 대통령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포함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7: 과거 검찰의 권한남용 사례를 들여다보는 법무부 산하 검찰 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을 늘렸습니다. 12건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도 포함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이 인허가 편의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음식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도 추가됐습니다. 기존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더해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으로 늘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여권 인사가 관여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 만큼 조사 결과가 공소 취소 등 근거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미래의 측은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지난 5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확인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승인받지 않고 구조물 안전 점검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는 시공사한테 단차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코레일 등에 알리지 않고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0: 로 조사됐습니다.
1: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5년간 해파리 등 바다 동물에 쏘여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40% 이상이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식중독 환자도 8월이 연중 가장 많았는데요. 행안부는 바다에 들어갈 때는 전신 수영복이나 긴 소매 옷을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줄이고 또 피부가 따끔거리는 등 해파리 쏘임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안전요원이나 119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즐거운 휴가도 안전이 뒷받침돼야 오래 기억에 남겠죠. 건강을 지키는 준비가 필요하듯 경제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내 자산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하는 꿀팁들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알찬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도 상담이 필요하다, 재무점검, 보험 체크 하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094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한 주간 다 답하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더 풍성한 이게 뭐니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두 분이 질문에 답해 주실 청취자분 바로 만나보죠. 휴대전화 뒷번호 3937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보험 관련 어플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보장 분석을 해준다는 분으로부터 전화까지 받게 됐는데요. 본인은 여러 보험 상품을 판매하니까 믿어도 된다며 보험 분석을 맡길 해서 맡겼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예전보다 더 늘어나 찜찜합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3: 네. 심지어...

0: 저도 그런 비슷한 전화를 받곤 합니다. 이렇게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일컬어서 GA 또는 이제 보험 대리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객관적으로 좋은 상품을 비교해서 권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100%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보험 대리점에서 근무하시는 설계사 분들도 어딘가 보험회사 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 보험 대리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판매하는 보험 상품 외에 다른 회사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닌 비효율적인 보험 상품을 권유받게 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1: 네, 저도 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청취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저희 전문가에게 보장 분석을 의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어떤 보장을 얼마나 가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암보장이라면 암진단금, 암수술비, 암주요치료비, 표적항암치료비 등등 여러 보장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무엇이고 그 금액은 과연 얼마나 가입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보장을 가입할 때 내 나이와 성별, 직업, 그리고 병력 고지사항에 맞춰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 가능한 보험회사가 어딘지 잘 구분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인 거죠. 물론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은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저희가 낼 수 있는 보험료는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 맞춰서 필요한 것만 핀셋처럼 디테일하게 저희가 집어서 가입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렇듯 누군가 내 상황에 맞춰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장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과 소중한 가족들의 보장 분석은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2: 특정한 한 보험사에서 근무하시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한다면 그 회사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 똑같은 보장을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아쉽고 또는 이렇게 모든 보험 상품들을 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에 맡기면 좋긴 하지만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잘 분석하지 못하면 그 또한 나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보장 분석, 보험 리모델링 받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전문가분들이 굿모닝 굿나잇에는 많이 있으시니까요. 상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번호 또 바로 만나볼게요. 휴대전화 끝번호 3237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보니까요. 10년 재가입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10년 동안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10년이 되면 없애거나 그때 보장이 필요하면 연장해 재가입하면 된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도통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 방송 때 우리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고 이번에는 재가입형에 대한 문인 거예요. 얼핏 보면 뭐 10년 동안 보험료 안 오른다고 하니까 갱신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재가입형. 이건 도대체 뭐예요?
0: 네, 그 사연 속에 질문 속에도 어느 정도 답이 들어있는데요. 재가입형 보험은 해당 재가입 기간이 되었을 때 보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가입 시기의 나이, 즉 10살 더 먹은 나이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갱신형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험이죠. 10년 재가입형이라면 가입하고 10년째마다 10년치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기간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라면 유지해도 되지만 은퇴 후 노령기까지의 보장을 생각하신다면 향후 유지가 어려운 수준까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 아, 그렇군요. 갱신형 보험, 재가입형 보험 모두 다 표현 방식만 살짝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주의해서 자기의 이 보장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보험사들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다른 이름들로 바꿔 만들어놔서 소비자들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0: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2: 그래서 용어도 너무 어렵고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내가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가에게 항상 조언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청취자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9138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다 보면 주가 변동폭이 커서 문제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주가 변동폭이 크다.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큰맘 먹고 ETF에 투자했거든요.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 주가 변동폭이 크다는 건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심하게 타고 있다. 멀미 난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전문가분이 답변해 주시죠.
1: 네. 요즘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롤러코스터 타는데 재미있기보다는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2: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도 없어요. 심지어.
1: 그렇죠. 지금 못 내리죠. 네. 안 그래도 이런 장세에는 주식 관련, 특히 주식 파생형 상품 관련 질문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까 문의 주신 것처럼 일단 변동성이 크다. 이를 저희는 이제 베타가 1보다 크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변동성이 크다, 적다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만 원짜리 주식을 하나 샀는데 한 종목은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를 등락을 거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언뜻 계산해보면 두 종목 모두 총 수익률은 0%잖아요. 오른 거랑 떨어진 거랑 같으니까.
2: 맞아요.
1: 근데 실제로 계산을 제가 지금 얼른 해보면 한 주가 20% 왔다 갔다 한 경우에는 만 원짜리 주식이 9,216원, 10%로 조금 생각보다 변동이 적었던 경우에는 9,801원이 되거든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똑같은데.
2: 그러게요.
1: 이게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등락의 폭이 클 경우, 즉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실제 수익이 더 적어지기도 하는 거죠.
2: 20원을 잃었다가 20원을 다시 따고 또 잃었다가 또 따고 하면은 0의 값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수익률과 수익 하락률이 그렇게 크게 날 경우에는 훨씬 더 내가 큰 폭으로 내 원금을 지켜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0: 네, 정확합니다. 네. 뭐 혹시 뭐 계산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20원씩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1점이 곱하기 0.8 곱하기 1점이 곱하기 0.8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보다 훨씬 수익이 적어진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래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0: 맞습니다.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침 지금 ETF에 투자 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 상품이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라면 등락의 폭이 매우 크므로 향후 주식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셔야 되겠죠. 또한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펀드나 ETF에 투자가 되는 변액연금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인 펀드 비중으로 구성하고 계신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2: 그렇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 ETF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번 기회에 꼭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번호 2554번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여러 보험회사 상품 판매한다는 설계사분께 온 가족 보험 리모델링을 받았는데 갱신형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상담 요청합니다 하셨고요. 4137번님. 저도 몇 년째 유지하고 있는 변액연금 있는데 수익률 별로예요. 펀드 구성 잘 돼 있는지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자,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립니다. 문자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0: 구조대.
2: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카페를 운영 중인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분위기 좋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월드컵 경기를 봤거든요. 그러다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 재테크 전략 때문에요. 아니, 최근에 남편 후배가 가족보험 리모델링을 해준다더니 100만 원어치를 가입시켰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건지 저희 가족 보험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1: 와, 이게 많이

0: 지고 있는데 수비수를 또 투입해? 아니 진짜 전술이 하나도 없어. 선수들도 뛰질 않잖아.
1: 전술이 없는 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아니 우리 집 가정경제 이거 왜 그런 거야? 아 근데 무슨 축구도 진짜 못하긴 못한다. 감독부터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아.
0: 당신은 축구를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축구는 진짜 감독 노름이라는데 지금 딱 그 문제라니까.
1: 아 그래. 근데 뭐 바꾸기야 바꾸겠지. 그건 그렇고 아니 이번에 큰맘 먹고 청년 미래 적금 뭐 그거 들었다며?
0: 그럼 난 항상 미래를 생각한다고. 오늘만 사는 당신하고는 좀 다르지.
1: 오늘만 사는 당신은 무슨. 근데 당신 청년 맞아? 어떻게 청년 미래 적금을 들었다는 거야? 그게 뭐 나이가 되나? 아무튼 근데 있잖아. 미래도 좋지만 현재 우리 집 대출 3천만 원인 거 그거 갚는 거 먼저 아니야? 그리고 후배가 무슨 리모델링 해준다는 게 가족 보험료가 100만 원이나 나오냐? 그 후배 진짜 믿을 만한 거 맞아?
0: 아 후배가 형님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길래 나도 잘해보려고 한 건데 아니, 뭐라고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나 혼자 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위한 거라고. 기다려봐봐. 내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게. 청년 미래 적금을 들었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 네, 전 챗GPT인데요. 그 상황에서는 먼저 아내가 왜 잔소리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적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가계 상황이나 상의 없이 결정한 점이 아내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아내분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의 없이 가입한 점 때문에 화가 난 건가요?
1: 어머.
0: 몰라. 그냥 축구 지고 있으니까 짜증내는 거지 뭘.
1: 아니야. 어머 이 GPT 진짜 너무 정확하다. 내 마음을 어떻게 딱 읽었지? 아무튼 이렇게 전략 없이 우리 집 꾸려나가면 망한다고. 어? 이렇게 축구로 치면은 자책골 넣을 수도 있는 거라고.
0: 엄마 당신 말도 맞는데 우리 집 재테크 감독이 당신이잖아. 당신 레드카드야.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2: 네. 그렇다면 YTN 라디오 재무설계 프로그램 굿머니 굿라이프에 상담 요청을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들으셨죠? 이게 월드컵 경기 보다가 싸움이 난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은 아이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고 아들도 4살이라 아직 어려서 앞으로 돈 들어갈 데가 엄청 많은데 정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이 저희 집 좀 도와주세요.

0: 오늘의 꽁트를 듣고 왔습니다. 아, 저 왜 이렇게 목이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남편분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일단 핵심 시작인 거야. 하루 종일 남편분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돈 되는 얘기들 하다 보니 다툼도 좀 잦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건데 청년 미래적금도 가입해서 일정 부분 이제 돈을 막 불입하고 계신 상태인데 과연 이 핫했던 청년 미래 적금이 이 가정에는 이득이 되는 상황일지 짚어봐야 될것 같고요. 후배가 보험 점검을 해줬는데 매달 100만 원씩 나간대요. 좀 과해 보이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연 어땠을까요?
1: 네, 6월에 들어온 사연이었는데요. 월 100만 원이 넘는, 정확히는 월 103만 원이라면 4인, 그 4인 가족 보험료 수준은 이게 많이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게다가 아직 자녀들이 4살, 1살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이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보험료 수준이죠.
0: 그러네요.
1: 두 부부는 원래 직장인 사내 커플이셨는데 원래 두분다 커피를 워낙 좋아하고 카페 창업에 대한 뜻이 맞아서 몇년전두 분의 퇴직금과 대출을 더해서 경기도 근처에 카페를 창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개월은 지인들도 많이 오고 동네 숨은 커피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처음 받은 대출금도 절반쯤 금방 성환을 했었는데 때마침 터진 계엄 전국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급감하고 대출도 추가로 3천만 원이나 더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나마 작년 말부터는 조금씩 사정이 이제 좀 나아지고 있었는데 마침 둘째가 태어나서 생활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2: 네, 제가 좀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기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을 더 받게 되면 요건이 많이 까다롭게 되고 금리도 더 높아지게 되죠. 연 8% 정도로 높은 금리라서 나중에 받게 된 대출에서만 월 20만 원이 넘는 이자가 빠져나가는데요. 현재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남편 후배인 설계사분이 온 가족 보험을 리모델링을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4인 가족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로 조정을 해주신 거죠. 20만 원이 넘는 대출 이자에 막내 출산으로 인해서 생활비 추가분까지 더해져서 현재 매달 한 평균 2, 30만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남편분이 얼마 전 청년 미래 적금에 월 5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하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마음이셨죠.
0: 가계부가 마이너스인데 적금에 50만 원씩을 또 낸다? 이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이게 뭐 카페 특성상 매달 매출이 일정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침이 있다고 해요. 수입이 매달 들쑥날쑥한 거죠. 남편분 생각에는 통상 여름에 카페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인근에 피서지도 있으니까 이 매출 상승을 고려하면 충분히 청년 미래 적금에 투자해도 목돈도 만들고 몇 년 후 대출금도 한 방에 상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콩트에서 축구 얘기했잖아요. 축구에서만 전략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의 재테크, 재무 설계에도 전략 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네, 그리고 현재 청년 미래 적금은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일정 소득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자영업자 기준으로는 연 매출 1억 원 미만은 12%대, 1억 이상 3억 원 미만은 6%의 금리를 적용해주고 최고 3년 기한 월 50만 원이 최고 가입 금액입니다. 남편분은 최고 금리 12%라는 것만 알고 계셨지만 현재 카페 연 매출액이 1억 원이 넘게 되므로 12%가 아닌 6%대 금리가 적용되고요. 50만 원을 3년간 꼬박꼬박 넣게 되면 원금 1,800만 원에 108만 원의 이자가 붙어서 1,908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받은 3천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가 연 8%니까 이를 단순하게 좀 비교해보면 적금 가입하는 것보다 고금리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재무 목표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 미래 적금 맞지 않았다라는 거 알게 됐고 보험료도 1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해볼까요?
1: 네, 우선 보장 분석에 대해서 한 분씩 짚어드리자면 남편분은 현재 48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 사망보험금이 주목적인 종신보험을 무려 두 건이나 가지고 계셨거든요. 또한 꼭 필요한 뇌혈관, 심혈관 진단금은 1천만 원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현재 남편분께는 100살이 넘게 사신 뒤까지 보장되는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 즉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불필요하게 많이 가입된 사망보험금 대신 반드시 필요한 뇌혈관과 심혈관 보장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남편분 연령에 맞춘 MZ 청소년 보험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월 23만 원의 보험료면 충분했거든요. 이렇게 남편분의 보험료만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매달 25만 원의 보험료를 혼자서 아끼실 수 있게 된 거죠.
0: 그러면은 남편분 보장 조정한 것만으로도요. 매달 나가던 대출이자 상환을 하고도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가계 빠듯함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내분 조정도 많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 네, 아내분은 현재 월 34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죠. 보험료도 많이 나가지만 수술 보장이 7종 수술비로 되어 있다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수술비는 5종 수술비, 즉 수술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게끔 가입해야 되는데 간혹 아내분처럼 7종이나 8종 수술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면 수술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급여 수술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비급여 수술을 할 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여성분들은 하이프 시술이나 만모톰 수술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대표적인 비급여 수술을 받게 될 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1: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내분도 남편분처럼 보험 나이가 아직 4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MZ 청소년 보험을 통해서 훨씬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청소년 보험이 아닌 일반 성인 보험에 가입한 탓에 지금은 보험료를 굉장히 비싸게 납입하고 있는 거였죠. 수술 보장을 5종 수술비로 개선하고 부족하거나 빠져있는 뇌혈관, 심혈관 진단금과 수술비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까지 빠짐없이 보장받더라도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용 기준 20만 원의 보험료면 충분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한 1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세이브할 수 있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이거 수술비 특약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게 왠지 숫자가 크면 7종, 8종 더 많이 보장을 받을 것 같지만 수술비 특약은 5종 또는 예전에 가입한 보험 전문가분들이 이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돼요 하는 게 1, 3종.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 보험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지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요.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고 전문가에게 직접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전모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0대 부부의 보험 상품 진단을 받고요. 이제 아내분까지 점검을 마치면서 월 14만 원의 보험료 아낄 수 있었으니 두 분 합쳐서 얼마요? 29만 원의 월보험료가 절약이 됐습니다. 자녀 점검도 도와줘야 될 텐데 아이들이 많이 어렸거든요. 어땠을까요?
1: 네, 첫째 아들이 월 11만 원, 그리고 한 살이 안 된 막내딸이 월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었는데 문제는 둘 모두 납입 기간이 30년 납으로 세팅되었다는 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 총 얼마를 납입하는지 총 보험료에 대한 개념보다는 당장 월 얼마를 납입하는지 월 보험료에 대한 관점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보험회사 상품을 권유하게 될 때면 이처럼 납입기간을 늘리거나 보장기간을 100세에서 90세로 줄이거나 더 나아가서 보장을 갱신형으로 만들어서 당장 내는 월 보험료를 줄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월 보험료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크게 늘어나는 거죠. 보험료는 모두 사라지는 비용인 거잖아요. 한 푼이라도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2: 네, 그리고 자녀들은 보장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꼭 필요한 암, 뇌혈관, 심혈관 보장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수술비는 2천만 원이 넘게 과다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같은 3대 진단이 발생하게 되면 돈이 부족하게 되고요. 반면 수술을 받게 될 때는 돈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과다하게 가입되어 있는 수술 특약은 알맞게 조정을 하고요. 꼭 필요한 3대 진단금에 대한 보장을 늘린 뒤에 30년 납이 아닌 20년 납, 100세 만기로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 월 보험료는 첫째 아들이 10만 원, 막내딸 9만 원으로 월 보험료조차 소폭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자녀 모두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끔 조정을 해드린 것이죠.
0: 아, 다행입니다. 본인 상황에 꼭 맞는 상품을 찾게 되면은 이거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납입 기간 10년이나 줄이면서도 월 보험료도 함께 줄일 수 있는 방법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 가족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줄게 된 거죠?
1: 네, 기존에 내 가족분이 월 10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저희 전문가의 분석과 조정 결과 월 62만 원으로 매달 41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었고요. 기존 비효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정리한 해지한가금 1,500만 원 정도도 추가로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0: 보장 조정한 것만으로도 매달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 지출 줄이면서 목돈이 생겼어요. 1,500만 원의 해지 환급금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절약한 보험료로 가족의 재무 상황을 다시 구성해 봐야 됐을 텐데 어떻게 또 재무 점검을 도와주셨을까요?
1: 네, 저희가 재무 컨설팅을 말씀드릴 때 그 첫 걸음은 항상 지출 통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확보된 현금을 월 41만 원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몇 달 못 지나서 소비성 지출로 또 야금야금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보장 분석을 거쳐서 보험료를 일단 줄이게 되면 이를 꼭 필요한 재무 목표와 연결 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환급금 1,500만 원가량을 기존에 추가로 받은 8%대 고금리 대출 3,000만 원을 1,500만 원을 갚아서 반을 줄이는 거죠. 그럼 매달 이자도 한 10만 원 줄어들거든요. 남은 대출 잔액은 남편분 바람대로 여름 성수기 매출 증가분을 통해서 최대한 더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특성상 은퇴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ETF에 투자되는 변액연금에 월 30만 원을 투자해서 60세 시점부터 매년 2,527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금액은 향후 ETF 수익률 등락에 따라서 더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2: 네, 아직도 남은 월 저축여력 10만 원은 향후 두 자녀의

0: 이제 교육 자금하고 카페 확장, 그리고 가게의 비상 예비 자금 확보를 위해서 ISA 계좌로 투입되도록 연결해 드렸습니다. ISA 계좌는 꼭월 10만 원을 맞춰서 투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향후 대출 상환이 좀 종결되고 카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투입액을 유연하게 늘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렸죠. 이제 가게의 큰 전략 전술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청취자님 부분은 마음 푹 놓으시고 열심히 카페 운영 잘 해나가시면 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청취자님 부부 편이니까요.
1: 근데 한편으로는 또 드는 생각이 어쨌든 대출이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3천만 원의 대출 중 1,500만 원만 갚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은 저축여력 40만 원까지 합쳐서 다 3천만 원 부채 빨리 상환해버리는 거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2: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실제 상담 중에도 기존 저축 여력 또는 보장 점검을 통해서 확보한 저축 여력을 이걸 올인해서 부채를 먼저 상환하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무 설계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부채를 먼저 모두 상환을 하고 몇년 뒤에 자녀 교육 자금이나 노후 자금 등의 재무 목표를 시작하는 것과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부채 상환과 재무 목표 달성을 병행해 나가는 걸 견주어 보면 당연히 부채 상환과 재무 목표 달성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현재 청취자님 부부의 경우 3천만 원중 1,500만 절반 부채를 월 40만 원으로 온 힘을 다해서 상환하게 되면 대략 38개월 뒤, 그러니까 즉 3년 반 정도에는 부채를 모두 갚고 재무 설계를 그때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부채 상환과 재무 설계를 병행할 때 만들어지는 연금이 2,500한 3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이 연금액이 1,000만 원 정도 크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부채를 먼저 상환하는 점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연금을 800만 원이나 적게 받으시는 거죠. 재무 설계와 재테크 시간은 바로 돈과 직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0: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기존에는 수십만 원씩 적자가 나는 암울한 재무 상황이었는데 굿모닝 구조대 전문가의 보장 점검과 재무 설계를 통해서 부채 상황과 자녀들 교육 자금, 그리고 두 부부의 은퇴 자금까지 모두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싸움은 그만하시고요. 향기로운 커피 내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카페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1: 좋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재무 상담, 보험 점검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 계속 받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우리 가족 보험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는 되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보험료도 정확하게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체크,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 받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빌리지 피플의 마초맨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인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모레 일요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0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15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가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호우에는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정체가 해소되면서 한교소통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여의 하류 나들목 일대까지는 밀리고 있고 나란한 강변 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서강대교, 양화대교 지나 성산대교 일대까지 아직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 분기점사 2차선에는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미리 차선 변경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금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8: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홍래 기자입니다.
9: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1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0: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9: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7: 들으신 것처럼 서울시는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8: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원 기자입니다.
12: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13: 아무리 급해도
1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3: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12: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14: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11: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입니다.
14: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12: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7: 민주당은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남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8: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6: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1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6: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15: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남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17: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1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7: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15: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8: 새로 발표된 내용은
1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8: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15: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올랐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건 취임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8: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경제와 민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 민생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주택시장에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8: 또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공식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7: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19: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전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려서 오해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관련 보도와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오늘 이 같은 설명이 골프 회동 자체나 우간 대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은 오늘 자정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8: 법원이 판단한 분할 액수는 약 1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양측의 재상고 여부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아직 불분명한 거죠?
19: 네, 최혜성과 노관장의 재산 분할 확정 여부를 가를 재상고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약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 두 사람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파기환 송심은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 자체 분할이 아닌 현금 지급을 명했고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약 재상고가 이루어진다면 최 회장 쪽에서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재산 분할 규모가 확정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 3천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현금 마련 시간 확보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7: 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자정을 넘기게 되면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되고 20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도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럼 그동안 진행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9: 네,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 규모가 화두가 됐는데요. 1심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노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면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에 665억 원이었던 재산 분할금은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지만 비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은 9,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오늘로 길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

0: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적임자 한 명을 선택해 특별검사로 임용하게 됩니다.
1: 검찰 미래위원회가 성남FC 사건과 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0: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 대통령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포함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과거 검찰의 권한남용 사례를 들여다보는 법무부 산하 검찰 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을 늘렸습니다. 12건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도 포함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이 인허가 편의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음식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도 추가됐습니다. 기존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더해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으로 늘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여권 인사가 관여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 만큼 조사 결과가 공소 취소 등 근거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미래의 측은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광복절 연휴에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0: 남쪽에서 수증기 통로가 열리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기습적인 호우까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광복절 연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 최대 150mm,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중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립니다. 특히 저기압과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 사이로 강한 남풍인 하층제트가 발달하면서 남쪽에서 한반도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주변 바다의 높은 수온까지 더해져 수증기 공급이 활발해지고 습한 공기가 지리산 등 높은 지형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4: 이번에 형성되는 하층제트의 강수, 강도가 굉장히
5: 강해 보일 상태에서
4: 일부 남부지방이나 지형적 영향을 받는 지역들, 남해안과 지리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3: 특히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일 밤부터 16일 낮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뭄 지역에는 반가운 단비지만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어 수도권과 강원의 강수량은 최대 30mm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가 지나 비구름이 물러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초기 선박 최대 두 척을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0: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이 마스카가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막강한 해양 패권을 쥐었던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지만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7: 미국에서는 더 이상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죠. 2022년 미국이 건조한 상선은 고작 5척입니다. 같은 해 중국은 1,800척의 상선을 건조했습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인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 조선소를 짓거나 인수한 외국 기업에 한해 초기 선박 최대 두 척은 본국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이른바 핀란드 모델로 불리는 이 조치는 자국 내 건조를 엄격히 강제하던 존스법의 빗장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당장 함정 확보가 시급한 미 행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을 갖춘 우리 조선업계에 전략적 러브콜을 보낸 셈입니다.
2: 우리는 미국 영토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들도 직접 구매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 양국이 추진 중인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도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 등 K조선엔 확실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지화 초기의 투자 리스크와 인력 부족 문제를 덜고 미 방산 시장에 연착륙할 길이 열렸습니다. 동맹의 역량을 빌려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의 실리적 선택 속에 K조선이 미 해군력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코스피가 15거래일 만에 장중 7,000선을 탈환했습니다.
4: 종가는 7,000에 못 미쳤지만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5거래일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5: 2.7%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가 2.4% 오른 6,97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지난달 24일 이후 15거래일 만에 7,000을 넘어 7,010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2.4%, SK하이닉스는 3.3% 상승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SK와 삼성 SDI, 한화오션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과 LG 등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 상승률 둔화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잦아들고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하락한 점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를 불러왔습니다. 외국인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홀로 3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샌디스크 주가가 폭등하는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인 점은 반도체 회의론을 잠재웠습니다.
6: 반도체에 대한 의심이 컸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미국의 여러 그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게 증명이 됐고 이는 곧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또 입증한 그런 사례가 됐던 것 같고요.
5: 음식료와 화장품, 조선과 2차 전지 등 주요 업종들의 3분기 실적 호조 역시 반도체 외 주도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다만 사흘 연휴를 앞둔 관망 심리 속에 5거래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은 장 후반들어 다소 둔화됐습니다. 코스닥은 0.8% 오른 채 출발해 장중 하락했지만 낙폭을 만회해 0.4% 오른 86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에서 횡보하다 1,418.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30대 아들과 뇌병변 장애인 60대 어머니가 숨진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4: 감식팀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까맣게 그을린 집 앞에 불에 탄 가재도구가 널려 있습니다. 출입 통제선이 쳐진 현관 앞엔 숨진 모자를 추모하는 국화꽃다발이 놓였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화재조사팀은 화재 발생 사흘 만에 현장을 찾아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감식팀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방을 중심으로 집안 곳곳을 살피며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 결과 불이 난 세대의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2년 준공된 15층 이하 아파트라 당시 16층 이상으로 정했던 의무 설치 대상 건물은 아닙니다. 대신에 천장에 설치된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차례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해 오는 17일 오전 추가로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8: 그 작은 방 쪽으로 해서 확인했고 일단 좀 더 봐봐야 관계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7: 경찰은 모자가 숨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는데 1차 구조 소견에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부모를 돌보던 아들과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명품을 위조해서 만든 화장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4: 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기준치보다 400배 넘게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0: SNS 라이브 방송으로 가짜 화장품을 팔던 현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화장품을 정가의 10% 가격으로 팔던 일가족을 검거한 겁니다. 경찰이 압수한 화장품 34개의 성분을 검사했더니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특히 향수 6종에서는 메탄올이 73.7%에서 96.9% 검출됐는데 0.2% 이하인 허용 기준을 최대 484배까지 초과한 수치입니다. 정품 향수에서는 에탄올을 쓰는데 위조 향수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넣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습니다.
9: 시신경이 망가져요.
2: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입니다.
9: 명백하게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이라서 사람이 흡입하거나 마시는 그 제품에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0: 또 핸드크림과 보디미스트 등 4개 위조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립스틱 1개에서는 안전기준치를 넘긴 납까지 나왔습니다.
10: 제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2: 한국 소비자원 위해관리팀장입니다.
10: 구매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0: 소비자원은 공식 홈페이지나 매장 등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 상품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이용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개헌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전언으로 이 대통령 이 개헌 발언이 잇따라 보도가 됐었는데 이 대통령 오늘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2: 네, 이게 이제 김태호 의원의 대통령과의 골프회동 중 발언이 알려지면서 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입장으로도 대통령의 애초에 공약이었던 4년
2: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12: 다만 이제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게 기본 입장이다. 이게 전달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그와 관련된 오해가 없도록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지난번에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한 차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뭐 국민들 여론에 맡길 문제다라는 식으로 네. 마치 지금 대통령이나 혹은 정권 핵심부에서 연임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발언이 있었는데 때문에 야당이 선뜻 개헌 논의에 나서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만약에 압도적이었다면 예. 오히려 개헌 논의의 주도성을 대통령과 여당이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의 저 말씀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과 동시에 어떤 개헌의 모멘텀이랄까요? 이런 걸 좀 살려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예. 조정식 의장의 발언으로 빚어졌던 그런 오해나 논란을 예.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연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예. 잇따른 어쨌든 의심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어서 예. 개헌 논의의 물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그건 대통령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예. 타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3: 이용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의 수용성이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대통령까지 인데 다섰단 말이에요.
13: 대통령실이 나서고 대통령이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 의사를 네. 밝혔는데
2: 이용호 전 의원입니다.
13: 정치적으로 보면요. 요즘에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뭐 또 형사소송법 바꾸면서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것,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증시, 뭐 ETF 이런 것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매우 나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개헌 문제가 사실은 골프 치면서 김태호 의원과 이게 나눈 것이 우연치 않게 보도가 되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그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이 개헌 지금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상당히 공감을 해요. 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순수성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자 부담은 뭐냐면 사법적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적 리스크를 벗기 위해서 뭔가 개헌을 연결시켜서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사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그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연임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자업자득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지금 법제처장입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이 벌써 1년 반, 1년도 훨씬 전에 법제처장으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연임하는 것은 국민적 어떤 결단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예, 예, 예. 또 뭐 최근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자꾸 던지는 것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 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3: 개헌 안에 뭔가 끼어넣을 네. 가능성이 있다.
13: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대통령실을 주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나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예. 그 어떤 그 순수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야당이나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3: 대통령이 이제 오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권형 뭐 권력제도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는 아니다. 요거를 또 강조한 면이 또 있었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이제 사흘 앞두고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막판 당심 공략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1: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1: 명청 갈등이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허구입니다.
14: 허구가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몇 달을 가죠?
11: 아니 뭐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겠죠.
15: 총선이라는 걸 점에서만 보면 전국적으로 그래도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5: 당대표가 낫겠죠. 대통령이 다니는 게 최고인데 우리는 법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전국에 다 어느 집이든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당대표.
3: 네, 오늘 이제 두 후보 모두 이제 언론 인터뷰도 했는데 모두 이제 최대 승부처 이제 서울 경기에서 막판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이번 주말에 당심은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2: 뭐 선거 결과야 최종적으로 열어봐야 네. 알겠죠. 다만 지난 이제 2주간에 결과가 이미 나온 경선의 추이로 봤을 때 이제 김민석 후보 쪽으로 추가 좀 기울고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제도 자체도 김민석 예. 후보에게 조금은 더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3순위 후보의 2위표로 만약에 과반이 안 나오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의 그 2순위표는 김민석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3: 예.
12: 그렇게 보면 설령 김민석 후보가 1순위 투표로 과반을 못 얻더라도 2순위 투표까지 개표했을 때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관측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결과는 어쨌든 열어봐야 될 것 같고 호남 그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예상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호남 당원들이 많은데 지방선거 앞두고서 지방선거 경쟁에 참여했던 여러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 아주 경쟁적으로 이제 당원 가입을 확대하면서 약간은 좀 허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당원들이 전당대회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게 상대적으로 호남이 당원 숫자는 많은데 반해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다. 예. 설득력 있는 관측인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의 추세가 늘 수도권보다 호남이 낮았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그런데다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층 당원들이 많아서 이 온라인 투표에는 좀 취약하고 다만 ARS 투표에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응답률이 높다고 해요. 예. 최종 투표율은 봐야 되겠습니다.
3: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핸드폰이나 뭐 어쨌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12: 주민번호

0: 넣어야
1: 주의문을 넣어야 되고
0: 뭐 이런 여러 가지
1: 직접 몇 적극적으로
0: 몇 개의 관문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익숙치 않은 그런 연령대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S 투표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1: 전화를 받아서 하는
0: 그건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투표율만 가지고서는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점치기는 쉽지 않은데요. 대체적으로는 호남은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지 않겠냐, 수도권은 정청래 후보가 앞선다 뭐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이 각각 온라인 이틀 그리고 ARS 이틀 그렇게 이제 조사를 벌이는데 온라인 이제 투표율만 먼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이 훨씬 더 한 10% 포인트 정도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호남보다. 예.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 지금 저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유권자들, 호남의 권리당원들은 지방 선거용 권리당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열하게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서 거기는 공천 받는 게 곧 당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권리당원들을 하여튼 무차별적으로 모집한 그런 선거 때마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개월 당원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돈 안 내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숫자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표에 참여 않는 이런 예.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잖아요. 저희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명청 대전 이렇게 돼 있는데
1: 예.
2: 그 형식적으로는 정청래와 김민석이 대결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청래와 이재명 대결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역으로 보면 반에 이번 그 경선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되면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저는 정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송영길 지금 후보가 얘기했듯이 만약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되면 청와대는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하고 일하겠다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되면 제가 본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의 네임덕 현상이 가속화된다. 가속화된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뭐 바로 식물 대통령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예.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보면 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전략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청래를 서로 선호하지만
1: 예.
2: 그래도 정권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다.
1: 네.
2: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남의 이제 어떤 표가 조금 투표율이 떨어지고 수도권이 좀 더 올라가서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후보와 이제 김민석 후보 팽팽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지금까지 득표의 추이나 흐름을 보면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는 형태로 네. 유지되지 않을까
1: 그렇군요.
2: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1: 어쨌든 승자는 당심 70 그리고 민심 30 이렇게 이제 7대 3 구도로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이미 국민 여론조사도 이제 실시에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최종적 최근에 이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결과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0: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원들이고 유권자들이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도 주로는 당원과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원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다 그래서 그런 당심마저도 이반될 거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과한 그런 그 관측인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더 강하게 결집하다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할 거고
1: 예.
0: 지지율 이완 현상처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좀 떨어지는 게 당심에 반영된다면은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사실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앞서 이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의 기본 성격이
1: 예.
0: 근데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당원들이 승인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기본 성격입니다. 대통령 그 의사를 이미 분명하게 드러냈고요. 만약 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의 그런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권의 일대 정치적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후보의 그 당내 기반도 상당하고 네. 또 뭐 유시민 작가나 이런 우군들의 역할도 상당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지금이 이제 임기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네. 어쨌든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이나 대통령의 국정 구상을 승인하는 형태로 여당의 지도체제가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 아닌가 예. 싶고요. 다만 이번 선거가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당내 통합이 잘 되겠냐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후보들 간에도 지지층뿐만 아니라 TV토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감정의 온도랄까? 이런 게 굉장히 높았고 때로는 이제 거친 말도 막 오가고
1: 그러게.
0: 이게 이제 당내 선거에서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통상의 그런 그 당내 경쟁에서의 갈등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 안팎에서 선거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지금 이제 송영길 후보가 이제 같은 당의 동지에게 쓴 말은 아니었다. 이게 붕어 IQ 요 용어를 가지고 이제 어제 한참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요걸 또 사과를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1등이 돼서 당대표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1차 개표로 해서 끝나느냐 이순위표까지 계산을 해서 끝나느냐 이게 또 다른 거잖아요. 전당대회 이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2: 저는 그 원샷의 50%가 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석 후보가 앞서 있는 그 호남에서 투표율이 좀 떨어진 측면도 있고 네. 수도권이 더 숫자가 많은 데다가 수도권이 팽팽하다면 지금 같은 추세에서 다소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선호 투표제를 통해서 송영길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2순위로 김민석 후보를 선택해서 결국은 과반수를 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1: 예.
2: 그래서 호남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과반수 넘는 게 끝까지 유지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마 집권당 그동안 전당대회 역사를 봐서 가장 치열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경선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그 전당대회의 본질이 그냥 당대표를 뽑아서 그 당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이 당청을 해서 그 뒷받침하는 이런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1: 예.
2: 1년 반 남짓 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누가 공천권을 갖느냐.
1: 예.
2: 그러니까 이 공천권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 공천권 예. 싸움에서 대통령실도 관여하겠다는 뜻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대표의 모든 걸 맡기고 한다면 굳이 이 대통령이 나서서 김민석 후보 손을 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순방 나갈 때 김민석 후보만 이렇게 오라고 해서 뭐 이렇게
1: 배웅 나갈 때
2: 그런 예, 모습은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전당대회가 청와대가 관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린. 그리고 그걸 다시 뒤집어 보면 정청래 후보로 봐서는 이번 당대표가 안 되면 다음 공천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위기감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친청이냐 친명이냐의 싸움은 신주류와 구주류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주류에서 보기에는 아 우리가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결국은 팽시키는구나.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지난 총선에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도 그럴 것이다. 이게 보기 때문에 결코 제가 보기에는 말로는 지금 와서 이제 마지막 뭐 경선 후유증 제로 얘기하지만 그 지금 후유증은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봉합이 안 되는 수준으로 할 것이고 내연을 계속하다가 총선을 예. 앞두고 이합지산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분출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최고위원 결과 잠깐만 한번 짚어보면 이제 당 대표는 이제 두 분 지금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고 최고위원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0: 그러니까 최고위원 그 경선 관련해서
1: 네.
0: 중요한 관측 포인트 두 가지죠. 하나는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느냐, 그리고 이른바 친명과 친청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들어가느냐, 네. 그 경우에 5위 후보를 누가 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관심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가 그동안에 쭉 선두를 달려왔는데 최근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최민희 후보가 선두 자리를 유지할 거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인데.

0: 분들의 관측이 최민희 후보가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최근 논란이 워낙 큰데다가 이게 그 예전에 최민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야당과 갈등을 할 때, 그때도 국회에서 좀 무리한 모습 이런 걸 보였는데, 그건 이제 상대 당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양해를 하거나 혹은 감싸주거나 덮어주거나 이랬던 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특히 뭐 태도 논란이나 또 언론과의 갈등이나 이런 걸 일으키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 몰랐던 그런 모습들을 당원들이 보고, 그래서 저런 모습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꽤 늘어간다 그래요. 때문에 이제 최민희 의원의 득표력이 조금씩 떨어져서 수석 최고인이 못될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물론 다른 관측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계파 갈등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로 결집도 있다. 그래서 이대로 유지할 거다. 뭐 어느 의견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 어느 3대 1일 텐데 어느 쪽이 3이냐, 친명이 3이냐. 현재까지는
1: 그래서 이제
0: 친명이
1: 우위가
0: 3입니다.
1: 중요한 거잖아요.
0: 친명이 3입니다. 근데 너무 이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데, 남은 지역, 호남과 수도권을 감안을 한다면 김용 후보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경기도의원도 했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도 당원들이 염두에 둘 거고, 지난 지방선거에 유세를 엄청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이분이. 특히 경기도에 많은 후보들의 후원회장도 하고, 그런 게 경기에서의 득표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1: 최고위원 선거까지 이제 내일 이제 호남 개표함이 이제 열리니까요. 그거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 이 대통령 지지율을 좀 이야기해야 될것 같은데, 최저치를 계속 이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가. 계속 요즘에 이제 최근에서 나오는 기관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일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4주 차에서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44%고요. 부정평가가 46으로 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에서 난맥상을 보였지만 그 피크는 부동산 정책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정부를 이길 시장이 없다라고 얘기 호언장담하고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토허제라고 하는 규제, 그다음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축소,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로 마지막 갔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쉽게 전체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금으로 두드려 잡는, 이러다 보니까 집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월세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다 부담이 전가되는, 그래서 전 국민을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린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 그 세제를 보면은 결국은 이 부부 간에 일가구 저 이제 부부가 서로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이것도 서로 이게 다가구다, 다주택이다, 이렇게 지금 치는 이런 것까지 나와서 국민적 분노가 많이 지금 끓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역시 삼전익스 ETF 때문에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팔아서 주식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젊은 2030들이 뒤늦게 이제, 난 이제 이번 반도체 어떤 피크, 이런 붐에 올라타지 못하면은 소외된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ETF 사고 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한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뭐 최근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도 아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보안 수사권이 조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당대회용으로 전당대회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치는 이런 일을 보고 결국 국민들이 많이 지금 실망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지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갈까? 저는
1: 알겠습니다.
2: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 1위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었고, 여야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 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 묻습니다.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5: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4: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1: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전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이 아닌가 싶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저렇게 이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오늘 정부가 이제 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예. 아직 이게 완성된 계획은 아니고요.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고 공급 규모가 정해진 거는 한 2만 7천 호 정도고, 연내에 나머지 7만 3천 호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 예.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거나, 협의는 끝났는데 뭐 주민 공람 절차나 이런 것들이 완결이 안 돼서 이번에 한꺼번에 발표를 못했다는 게 정부 쪽 설명이고요.
1: 예.
0: 어쨌든 이 부동산 공급 부족이라는 건 아주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계속 공급을 해도 집이 있는 사람보다 집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그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1: 예.
0: 최근에 이 이른바 공급 절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22년도 이후로 계속 누적된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각각 연평균
1: 예.
0: 그 착공이나 혹은 인허가 기준으로 이제 공급을 비교해 보면 앞선 두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 때 절반이었습니다. 때문에 거래 절벽은 비단 이 정부 책임만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른바 민간의 그런 주거정비 사업도 추진되다가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서울 수도권의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정부로서는 뭐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급을 네. 하겠다. 지금 이런 방안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 서울시하고 이견도 좀 있습니다. 네.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아직 정책 협의가 덜 끝난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용산 어린이공원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서울시하고 정부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그것도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1: 그러게요.
0: 저는 물론 이제 부동산 민심이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인데 최근에 나온 세제 개편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 네.
0: 찬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찬성 응답이 무주택자보다도 높았습니다. 때문에 이게 세제 개편안으로 비롯된 건지
1: 예.
0: 아니면 지금 전월세난을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집이 없는 사람들의 여러 유형의 불만이 누적된 건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1: 네.
0: 그러나 정부로서는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적기에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도 공세지만 여당 내부의 뭐랄까 좀 호들갑이랄까
1: 예.
0: 이게 제가 보기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 사이에도 정책을 놓고서 충분한 의사소통과 충분한 상호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1: 그렇구나.
0: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국민의힘의 오늘 이제 원내 대책 회의인데 정점식 원내대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있고 그 왼쪽에 반대쪽에는 이제 정의용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오늘 이 그림이 사실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예, 오세훈 시장을 불러서 오늘 부동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용 사무총장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원내대책회의에 왜 지자체장이 오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터뜨렸고,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오세훈 시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와서
1: 예.
2: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굉장히 이벤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정의용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 쪽에 당권파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맡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오세훈 시장은 저렇게 보면은 뭐 여당에서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 대통령실도 환영하지 않고 또 야당에서도 환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됐는데, 저는
1: 예.
2: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아이디어나 또 민원 현장의 여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그러면 서울의 문제잖아요. 어? 거의

0: 그렇기 때문에 저 부동산 애로 문제에 대해서 정책의 어떤 그 대안 이런 것들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서울시거든요.
1: 예.
0: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발언권도 안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 오늘 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도 저렇게 약간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동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야의
1: 예.
0: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도 야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어떻게 보면 야당도 정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나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대승적으로 정부 여당이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이저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의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세운 상가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나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국무총리? 종묘에 기가 눌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그러면 지금은 태릉의 육사 골프장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이게 자기 주장은 옳고 남의 주장은 틀리는 내로남불 같은 방식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을 풀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1: 예.
0: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두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이용호 전직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또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또 명확히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자, 홍민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죠. 지금 연결이 안된것 같은데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다시 연결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약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8.13 공급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3: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2: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형원 기자입니다.
5: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0: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1: 아무리 급해도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0: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3: 인허가권이
2: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입니다.
3: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0: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4: 예, 앞서 기자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이 최근 일고 있는 개헌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홍민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개헌 입장 전해주시죠.
5: 네, 오늘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관련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자며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이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의원들과 골프 회동에서도 이 같은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이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권한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오늘 이 같은 설명이 골프 회동 자체나 오간 대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명 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매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먼저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고 정작 오 시장에게는 결과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명 씨 진술 일부를 인정한 것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다면 진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나 독립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묵시적으로 동조하며 내란에 가담한 걸로 2차 종합특검팀이 판단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총 19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신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2024년 12월 3일 밤

0: 10시 54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신 전 실장은 이 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동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미국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이는 미국의 지지를 통해 내란 상태를 유지 강화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이 30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2년 전 6살 배기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여성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뒤엔 딸의 유치원에까지 전화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 있었다는 게 YTN 보도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무등록 사채업자 30대 김모 씨는 숨진 여성 말고도 6명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들에게 연 2천에서 5천%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수백 차례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2: 정말 협박 문자 보낸 적 없어요?
3: 네, 없습니다.
2: 혐의 모두 부인하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1: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과 가족, 지인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을 하며 불법 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합의한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면서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합의금만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김 씨를 꾸짖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0: 이른바 거제 왕으로 불리며 거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경찰 간부에 대해 첫 대면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후부터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을 불러 감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6월 말 A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지 40여일 만에 첫 대면 조사입니다. 경남 거제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해온 A경정은 수년 동안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하고 오랜 기간 쌓아온 경찰 조직 내부 인맥을 활용해 지역 경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홍은동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차를 타고 맴돌면서 초등학생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4: 네, 오늘 말복이었습니다. 낮 33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삼계탕집은 보양식을 찾는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서울에는 낮 한때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한복더위의 마지막 고비인 말복. 강한 햇살에 덥고 습한 수증기까지 뒤섞여 다시 더워졌습니다. 삼계탕집은 보양식으로 더위를 달래려는 시민들로 일찍부터 북적였습니다.
6: 오늘 말복이라서 더위를 이겨내려고 삼계탕을 먹으러 왔고, 삼계탕 먹으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5: 서울은 낮 한때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동대문구와 구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경기와 충청, 남부 내륙도 35도 안팎의 체감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40도의 극한 더위가 꺾이고 열대야가 주춤하는 가운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인 건 한반도 상공에 가득 찬 수증기 때문입니다.
7: 극한 폭염은 꺾였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덥고
8: 이재정
7: 습한 바람
8: K-웨더
7: 때문에
8: 예보 팀장입니다.
7: 공기 중의 습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낮에 찜통 더위로 이어지며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높은 습도는 광복절 연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수증기 탓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일부 지역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연휴가 지난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예보돼 있어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네, 오늘 말복을 맞아 보양식 찾은 분들 많으셨죠?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기존 커피와 디저트 말고도 간편 보양 메뉴를 내놨다고 합니다. 영역 확장으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SNS에 초계국수를 검색했더니 이처럼 커피 테이크아웃 잔에 들어있는 초계국수 후기들이 줄지어서 나옵니다. 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가 여름 말복 시즌을 앞두고 닭고기를 넣은 초계국수를 컵국수 형태로 제공하는 여름철 간편식 메뉴를 출시한 겁니다. 또 다른 업체도 볼까요? 기존에 있었던 컵치킨 메뉴를 복날 한정으로 재출시에 판매했는데요. 재출시 4주 만에 누적 판매 35만 건을 돌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카페 프랜차이즈에서는 다양한 간편식 메뉴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료 판매만으로는 점포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지자 이런 식사형 메뉴를 결합해서 생존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삼계탕 한 그릇이 2만 원에 달하는 등 물가가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페나 편의점으로 발길이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알바생들의 일만 많아졌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생존 전략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부터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매깁니다.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엔 15%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서 최대 100% 관세 부과 대상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이 없는 드론은 25%를 매깁니다. 100%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9월 3일, 25% 관세는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인 셈인데 다만 이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중국산 주요 부품을 쓰지 않았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냈다며 무인 항공 체계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 핵심 기술로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며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국가 안보와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해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 창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보여주듯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진 대비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핵심 부품을 수입에 지나치게 의지해 사이버 보안 위협과 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드론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 기업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나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단 하나의 국가에 있는 소수 기업이 무인 항공체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간접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4: 청와대는 최근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올리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후 통첩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 다양한 채널로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지난해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대치를 벌였습니다.
2: 불법 영장에
3: 김기현 국민의힘
2: 불법
3: 의원입니다.
2: 체포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1: 관련해 종합특검팀이 당시 현장을 찾았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물리력 행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는데 종합특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나 의원 등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출석 사유서와 서면 진술서만 제출되면서 대면 조사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법정에 세워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른 기소라고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에 이르는 현장 체증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인데 과거 내란 특검 수사 결론과 상반되는 이번 기소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케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한다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의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김용범 정책실장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제왕놀이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내일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또 개헌을 끄집어낼 생각이냐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을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정을 할 경우 제한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도록 하지만 정부, 여당은 지금껏 온갖 위헌적 악법에 더해 대통령 재판 삭제까지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런 무법적인 세력이 무슨 일인 듯 못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4: 민주당은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0: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은
7: 한 명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0: 대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1: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2: 오세훈
1: 그 악영향이
2: 서울시장입니다.
1: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0: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3: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0: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부동산 관련 발언이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5: 누구나 아주 짧은 시간을 들여 생각을 이미지로 옮길 수 있게 되면서 풍자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는데요. AI가 바꾼 풍자의 방식을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청년층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당일 SNS에 올라온 이미지입니다. 앞서 논란이 된 버스하우스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엮어 청년층의 불만을 꼬집었습니다. 매일 사람들
2: 분노해 부동산 AI 영상입니다. 시끄러워 청년들은
6: 배기버스 어디로 가는 걸까 취재진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SNS 비판 여론을 반영해 네 컷짜리 만화를 만들어달라고 챗GPT에 요청해봤습니다. 몇 줄의 설명을 입력하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결과물이 나옵니다. 일부 오타가 있고 맥락이 빠진 채 자극적인 내용이 두드러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현안을 꼬집는 방식도 달라진 겁니다. 한 장의 그림을 넘어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구현한 영상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아파트에
7: 와 있습니다. 네, 여기 산 지 6개월 됐어요.
8: 살아보니 어떠세요?
7: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되고 겨울엔 냉동고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6: 풍자 콘텐츠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주거 문제를 둘러싼 청년층의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도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와 정책 사이 간극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9: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기존 대출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아파트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부족하다.
6: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AI를 만나 손쉽게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제작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거나 정책의 자세한 맥락은 사라진 채 자극적인 메시지만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서는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0: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1: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2: 이재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있으니까.
12: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2: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10: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

0: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1: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 김득구
1: 그
2: 더불어민주당
1: 다름은
2: 최고위원입니다.
1: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2: 박규환 더불어민주당
3: 단결하고
2: 최고위원입니다.
3: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0: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투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국회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료라 부르기도 부끄럽다며 곧바로 제명 결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5.18을 재조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 발언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습니다.
6: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에
2: 이형훈
6: 그
2: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입니다.
7: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2: 김영삼 팬앤마이크 기자입니다.
7: 지금도 뭐라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5: 참석자 항의는 몸싸움으로 먼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이진수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8: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2: 국민의힘
8: 자유대한민국에서
2: 의원입니다.
8: 바람직한 일인가?
5: 이 의원은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역시 한냐며 헌법 정신에 담겠다면서 토론도 하면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8: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2: 이진수 국민의힘
8: 의원입니다.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5: 논란을 빚은 표현이나 발표 내용은 자신이나 당의 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 차원의 경고에도 또다시 돌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9: 개별 의원의 좀 일단 토론회지만 당에서는
2: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9: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5: 더불어민주당은 차마 동료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예고한 대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0: 소속 정당에서도 반대를 했는데도 저것을 강행하는
2: 박균택 이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입니다.
10: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다.
5: 5.18 단체들도 국회 항의 방문과 관련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내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낮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신교 교차로까지 행진을 한다며 서울경찰청 교차로에서 구세군 교차로까지 양방향 통행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낮 1시 반부터 진보단체가 율곡로,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 반부터 안국 교차로에서 종각 교차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한다며 행진 동안 을지로 입구 교차로에서 시청 교차로 방향 차량이 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의 일방적인 사업 철회로 피해를 입었다며 40대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A씨가 황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강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11: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을 접한 일본에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 과거의 친일 행적을 넘어 재산 환수 여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0: 일본 매체 JB 프레스는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논란을 소개했습니다. 선조의 잘못을 자손이 짊어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지TV 객원 해설위원 가모시타 히로미 교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한국의 표현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친일로 형성된 재산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됩니다.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이를 상속받은 후손들을 조사해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우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 등에는 이름이 올라있지 않아 바로 재산환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친일 행위가 중대했는지 재산이 친일의 대가로 형성됐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결국 친일의 죄를 묻는 것과 재산 환수 여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1: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재산들은 환수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후손들이나 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2: 예.
1: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2: 예.
1: 묻는 거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 보급된 것으로 알려진 가이즈카 향나무 수백 그루가 심겨 있습니다. 민족의 혼이 담긴 현충원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나무를 교체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보훈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3: 외향나무로 불리는 버섯 모양의 가이즈카 향나무입니다. 지난 1909년 조선 총독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대구 달성공원의 기념식수로 심은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퍼졌습니다. 독립운동가와 호국 영웅들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 내부 도로에도 주의지어 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 전역으로 보급된 가이즈카 향나무가 이곳 현충문 바로 앞에도 심어져 있습니다. 조선 침탈의 상징이자 일본 제국주의 잔재로 알려지면서 1990년대 국가유산청 전신인 문화재청은 가이즈카 향나무를 사적지 부적합수종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대한 청원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현충원에 있던 외향나무 등 1,500여 그루가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대전현충원에는 외향나무를 포함한 일본 원산지 수목 900여 그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 일제 조선 강점 과정에서
5: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해문
4: 가이즈카 향나무가 아직도 이 국립현충원과 같은 곳에 식재되어서 민족 정기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은 국립현충원으로서도 스스로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일각에서는 일제 잔재가 아닌 대전현충원 창설과 함께한 하나의 조경수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6: 그 향나무는
5: 권율정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입니다.
6: 겨울 혹한기 영하 10도, 15도일 때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준 은이 있는 향나무로서 우리 대전현충원의 역사와 같이 하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봅니다.
3: 국가보훈부는 현충원으로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대체 수목 선정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전현충원에 남아있는 가이즈카 향나무 교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7: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0: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국가소방동원령이 잇따라 발령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뿐 아니라 가뭄 현장에도 전국에 소방력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한 지역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소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지역의 소방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방청장이 재난상황과 소방력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령하고 시도 소방본부의 요청을 받아 발령하기도 합니다. 재난의 규모와 동원되는 소방력에 따라 1호부터 3호까지 단계가 나뉘는데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동원되는 시도의 범위와 인력, 장비 규모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소방동원령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령됐을까요? 최근에는 경기 평택의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에 이어 경남의 극심한 가뭄에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특히 가뭄을 이유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올해 경남이 두 번째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의 안전을 위해 발령되기도 하는데요. 올해 3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BTS 공연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발령된 바 있고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도 행사 안전을 위해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응할 때뿐 아니라 가뭄이나 대규모 행사처럼 국가 차원의 소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가소방동원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8월 14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영화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릅니다.

0: 8월 14일 금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안드레아 보첼리가 불렀습니다.
0: 어제 바그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바그너는 음악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이런 영향은 클래식 음악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화 음악에도 바그너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1: 브루크너나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작곡가들이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음악도 그런가요?
0: 바그너 오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라이트 모티브. 우리말로는 유도 동기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 사물, 사건과 연결되는 짧은 음악적 동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그너의 오페라에는 반지의 주제, 지크프리트의 주제, 저주의 주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주제가 상황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계속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 무대에 없어도 그와 관련된 동기가 오케스트라를 통해 연주되면 관객은 대사로 설명하지 않은 것까지 음악을 통해 알아차리게 되죠. 등장인물은 어떤 물건의 정체를 모르지만 오케스트라가 이미 그 물건과 관련된 동기를 연주한다면 관객에게만 비밀을 귀띔해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이 뮤지컬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유령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선율이 있죠.
0: 그렇죠.
1: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선율 같은 것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그 선율을 계속 입혀서 아, 그 씬이구나 이렇게
0: 그렇죠.
1: 느껴지죠.
0: 우리가 보통 이 어벤져스 보면서 누가 나오는지 알게 되죠.
1: 그 천둥의 신 토르 나올 때도
0: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나오죠.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스타워즈 영화 음악이 대표적이죠. 다스 베이더와 제국을 상징하는 임페리얼 마치라는 곡이 연주되면 화면에 다스 베이더가 없어도 우리는 그의 존재나 제국의 위협을 떠올리죠.
1: 이런 게 바로 라이트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영화 음악에서 바그너 라이트 모티브를 활용하게 된 건가요?
0: 20세기 전반 유럽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많은 음악가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작곡가들 중에는 바그너와 후기 낭만주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많았죠. 코른골토와 막스 슈타이너 같은 작곡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익힌 화려한 관현악법과 인물이나 상황을 특정한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헐리우드 영화에 적용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음악을 작곡한 막스 슈타이너 같은 작곡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런 전통은 존 윌리엄스 같은 작곡가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이로이트 오페라 극장에서 들려오던 바그너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한 세기가 지난 뒤 영화관에서도 나오는 셈인 거죠.
1: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 하우저의 첼로 연주이고요.

0: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 하우저의 첼로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스타워즈 중에서 다스 베이더의 테마 임페리얼 마치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바그너의 음악적 개념인 라이트 모티브 유도 동기가 현대 영화 음악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0: 바그너의 작곡 기법은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 헐리우드에서 활동한 작곡가들이 영화 음악에 이식을 했죠. 이후 영화 음악의 기본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엔니오 모리코네, 존 윌리엄스, 한스 짐머 같은 작곡가들이 바로 이런 기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유도 동기를 알아차리지 못하지 않나요?
0: 그렇죠.
1: 미리 이런 음악이 연주될 거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0: 근데 의외로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죠.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영화 조스에서는 화면에는 바다만 보이고 그죠?
1: 빠밤 빠밤 빠밤 빠밤
0: 정확합니다. 상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저거 상어다.
1: 너무 무섭지. 빠밤 할 때마다 이제 뭐가 이제 그 위에 그 이거 뭐지? 지느러미?
0: 그렇죠. 지느러미. 아가미? 아가미 옆이지. 지느러미 아니에요.
1: 지느러미, 지느러미.
0: 상어 지느러미.
1: 효과가 좋네요. 샥스핀, 샥스핀?
0: 그게 튀어나오는 거네요. 아무튼 이런 라이트 모티브는 일종의 복선처럼 사용되죠. 영화 어벤져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서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영화 후반부에 다 모였을 때는 테마가 처음으로 제대로 연주되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영화 초반부에 파편화된 음들을 통해 이 선율이 익숙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주제가 연주될 때 카타르시스가 오죠.
1: 그러고 보면 영화 음악도 아주 복잡한 구조를 또 지니고 있네요.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라이트 모티브, 유도 동기를 가장 잘 사용한 영화 음악으로 손꼽히는 작품이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 음악 준비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중에서 The Breaking of the Fellowship, 하워드 쇼의 음악입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로함께전해드립니다
7: 2차종합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막았다는혐의로나경원김기현의원등국민의힘의원4명을불구속기소했습니다
8: 종합특검이국민의힘의원들을재판에넘긴건이번이처음인데국민의힘은정치탄압이라고반발했습니다우종훈기자의보도입니다
9: 지난해1월15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공수처의2차체포영장집행소식이전해지자국민의힘의원30여명은한남동관저앞에집결했습니다체포영장집행이불법이라며즉각중단을촉구하고대치를벌였습니다
10: 불법영장에불법체포임의로침범하는매우나쁜선례를반복해서남겼습니다
9: 관련해종합특검팀이당시현장을찾았던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의원등국민의힘의원4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지난2월출범한종합특검이국민의힘의원들을기소한건이번이처음입니다특검은이들이윤전대통령지지자들과인간벽을만들어공수처의정당한영장집행을방해했다고판단했습니다내란특검은물리력행사여부가확인되지않았다며혐의없음결론을내렸는데종합특검은특수공무집행방해죄성립이가능하다고본겁니다앞서종합특검은나의원등의소환을통보했지만불출석사유서와서면진술서만제출되면서대면조사는성사되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했습니다나경원의원은야당의원한명이라도더법정에세워입을틀어막겠다는정치탄압이라고지적했고김기현의원은없는죄도만들어내려는정치난동에불과하다고비판했습니다당차원에서도법리가아닌정치적계산에따른기소라고이같은주장에힘을실었습니다특검은공수처공무원들의진술과94기가바이트에이르는현장체증영상등을토대로혐의를확인했다는입장인데과거내란특검수사결론과상반되는이번기소에법원이어떤판단을내릴지관심이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8: 검찰수사권남용의혹규명을위한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이재명대통령이연루됐다는성남 FC 불법후원금의혹등12건을진상조사대상에추가선정했습니다검찰미래위는국민제안사건심사를통해수집된제안사건과위원회가자체적으로발굴한사건가운데12건을추가조사대상으로선정했다고밝혔습니다대상에는성남 FC 사건과경기도법인카드관련의혹사건문재인전대통령전사위특혜채용의혹문재인정부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건등이포함됐습니다
7: 충남 천안의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60대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8: 아이의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 체온이 무려 41.5도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1: 흰색 마스크를 쓴 피해자가 경찰서를 나와 계단을 걸어 내려옵니다. 학대 끝에 숨진 11살 남자아이가 머물던 천안의 한 교회 목사입니다.
12: 아이는 왜 침대에 묶어놨나요?
13: 도열과 탈진 증세 몰랐나요?
12: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세요?
13: 아이는 왜 죽은 겁니까?
11: 경찰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60대 목사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이가 발견될 당시 목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활동 일치입니다. 양측 손목과 발목에 묶인 흔적과 멍이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또 의식저하 증세와 함께 체온이 41.5도까지 치솟았고 동공 축소 등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30여 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를 묶었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1: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정밀 검사를 거쳐 최소 2주가 지난 뒤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50대 외할머니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지난 2024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교회에서 숨진 아이와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7: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440억 원 재산 분할 소송이 결국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가 재상고 기한이었는데 자정 기한이 임박해서 대리인단이 재상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고심 끝에 재상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세로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 네, 그리고 이번 재상고로 지급 시점은 늦춰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 5% 지연 이자는 미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관련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8: 자신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걸 알게 된 당일에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모자와 마스크도 모자라 묶인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관들에 붙들려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16: 송치 소식 듣고 흉기 구매한 거 맞습니까?
17: 살해하신 이유가 뭡니까?
15: A씨는 줄곧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월 27일 오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자신의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검찰로부터 받았고 같은 날 밤 11시쯤 인터넷 쇼핑몰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구입한 게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부터 시작하지만 가중 처벌되는 보복살인은 징역 10년이 가장 낮은 형량입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해 40일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아온 A씨는 퇴원하자마자 긴급 체포됐고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8: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17: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1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0: 1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2: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2: 김 장관은 주택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 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제 공급대책 때 발표하지 않았던 7만 3천 호 건설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요.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4: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5: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4: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6: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4: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0: 이영훈입니다.
1: 국민의힘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녹지를 아파트로 채우겠다는 거냐며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남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2: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남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4: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2: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5: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2: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게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7: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6: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0: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0: 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세계 재산분할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시한 마지막 날 최 회장 측이 재산 구하면서 긴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9년 넘게 이어져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재차 대법원 행이 결정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한 마지막 날 법원에 재산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관정에게 재산분할에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된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관정 사이 재산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재산고에서는 단순 재산분할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재산고를 거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구체적인 논리는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제출된 상고 이유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룹 언어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에도 결국 재상고를 선택했는데요. 하루에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 발생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이 재상고의 주요 이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시한을 앞두고 재산분할 확정 여부를 결정할 열쇠를 쥔 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경우 이전보다 4천억 원가량 줄긴 했지만 1조 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최 회장의 경우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을 미루게 되면 일부 실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었습니다. 재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액수는 모두 9,440억 원. 이마저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1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당장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액에 대한 지연이자 문제도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지급이 늦어지면 최 회장은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에 1억 3천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하고 한 달이면 39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재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이자가 발생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부담에도 최 회장이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 같은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게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1: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0: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2: 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4: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5: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공통되는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3: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6: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3: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투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0: 1시 전남 광주 나주, 오후 5시엔 전북 익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7시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 경기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을 열고 모레인 17일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4: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4: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제 공급대책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은 7만 3천 호 건설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3: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2: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4: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2: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민주당은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남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5: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남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3: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5: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윤소기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7: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5: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9: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10: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공통되는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8: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11: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2: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8: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투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 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5: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5: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0: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3: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2: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4: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2: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민주당은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남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5: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남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3: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5: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 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7: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5: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게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9: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8: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의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1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광복절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2: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2: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제 공급대책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은 7만 3천 호 건설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1: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4: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5: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4: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6: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4: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1: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7: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9: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7: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0: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7: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12: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11: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3: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1: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5: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16: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공통되는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14: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17: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8: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14: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투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 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게 바로 최고위원 5위 다툼입니다.
1: 원조 친명 김용 후보와 팀 정청래 이성윤 후보가 치열한 경쟁 중인데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 구도는 물론 당청 관계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9: 최대 승부처 호남과 수도권을 남겨놓고 집권여당 차기 지도부에 입성할 최고위원 면면도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천계에서는 최민희, 한민수,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아 후보가 당선권에 안착한 분위기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친명 김용 후보와 친청 이성윤 후보가 0.76%포인트 3천표 차 박빙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한 원조 친명 김용 후보는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고
20: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피바람이 불어오면 가장 앞에서 막겠습니다.
19: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도 몸담았던 친청 핵심 이성윤 후보는 김민석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존재감 알리기 총력전입니다.
21: 이현주 의원의 합당 흔들기 텔레그램의 상대가 정녕 김민석 후보 아니십니까?
19: 전당대회 막판 두 후보 간 5위 다툼은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구도가 친명 과반이거나 친청 과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지지층 사이에선 남은 투표에서 몰표 움직임까지 나오고 당권 주자들도 지원 사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2: 이성윤 후보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민수 찍으려고 마음 먹고 계셨던 분들은 다 이성윤 찍어주시거나 네, 한민수 찍으면 안 됩니다.
23: 저 김민석 총리가 차에 김용 후보님을 태우신 이후 밀어달라는 큰 시그널. 아니 그걸 굳이 얘기해야 안 돼요?
19: 이성윤 후보의 지역구 호남과 김용 후보의 정치적 고향 성남이 있는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남은 만큼 차기 지도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진영 대결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장동혁 대표 취임 1년을 앞둔 국민의힘이 지역구 최일선에 있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거 재선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 2028년 총선 경쟁력을 위해 쇄신하겠다는 취지인데 장 대표의 그간 행보와 맞물려 반대파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당심을 강조하며 당선 첫 포부를 밝혔던 장동혁 대표가 오는 23일이면 취임 1년이 됩니다. 이를 전후로 국민의힘은 지역구 민심 최일선에 있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즉 당협위원장 조직을 대거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은 관행상 투표 없이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당규에 따라 재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당원 정당을 강조해온 만큼 전국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유임되는 결과가 아니라 다른 당원들로부터 선출되는 절차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전석이 사고 당역화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 소속 의원과 시도지사 역량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선출직 공직자 TF와 함께 목적은 2028년 총선 경쟁력 제고지만 장 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간 대여투쟁을 강조해온 장 대표는 최근 투쟁력이 부족한 당협위원장의 교체 필요성도 공언했습니다.
5: 또 줄 서서 당협위원장 되고 또 놀다가 또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는 그런 당협위원장들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2: 당내 여론은 양분되는 분위기입니다. 복당 운동권을 근절하자고 한 안철수 의원과 당권파 인사들이 잇따라 장 대표를 옹호했는데 한동훈 의원의 복당 시점을 저울질 중인 친한계는 장 대표 퇴진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보폭이 커지는 장 대표 행보에 중진들도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휴일인 17일에 별도 만남을 갖기로 한 3선 의원들에 이어 4선 이상 의원들도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거취까지 열어놓고 당의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쇄신일지 결집일지 당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장동혁 대표가 기치로 내건 당원 중심 행보를 보는 시선도 엇갈립니다. 그만큼 취임 1주년에 이뤄지는 기자회견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세기의 재산 분할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0: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관정에게 재산 분할에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된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관정 사이 재산 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재산고에서는 단순 재산 분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재산고를 거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구체적인 논리는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제출된 상고 이유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16년 8월 15일 토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슬기데이 대한독립 만세! 듀엣 웨더 클래식입니다. 예, 8월 15일 오늘은 제 81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들려드린 곡은 아리랑 노브스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노브스 콰르텟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 4중주단이죠. 2007년 한예종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이 결성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미량 아리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리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미량 아리랑이 예, 여러분 아시죠? 예. 불러보세요. 김동훈이 작곡한 신아리랑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진도아리랑 오리엔탱고의 연주입니다.

김동진이 작곡한 신아리랑,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진도아리랑, 오리엔탱고의 연주였습니다. 뒤에 퇴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시죠. 4007님, 슬기님, 더워도 너무 더워요. 기후변화로 인해 바닷물은 점점 더워지고 에너지 사용 다변화로 공기가 깨끗해진 덕분에 태양볕이 더 강렬하게 내리쬐어 바닷물을 펄펄 끓여서 앞으로는 여름이 계속 이렇게 더울 거래요.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면 대체 지구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더위가 100년 전에도 있었다면서요. 이게 지금 119년가 만에 찾아온 더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뭐 기상청 관측 이래 10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라길래, 그럼 100년에 이 무더위가 있었다는 걸까? 아니면 그때는 관측이 잘못됐던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38도가 넘어가는 게 100년 만에라고 하는데, 야, 입추 지나고 다행히 좀 낮아졌지만 입추 날을 기준으로 하면 입추에 이 정도 날씨도 굉장히 몇 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거든요. 왜냐면 이게 데워진 만큼 얘가 차갑게 식으려고 그러거든. 이게 결국 이게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어? 야, 참.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의견도 이 논문을 찾아보거나 뉴스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사실 이건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의 주기에서 당연히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이 날씨에 화가 나니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날씨가 왜 그럴까 이러면서.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계신가요? 예. 룬님, 이건 부르는 가수들이나 관객이나 웃음찾기 대전 같네요. 슬디, 피자 여전히 만들어 드시나요? 하시면서 지난주 실황 버전으로 들려드렸던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을 듣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계속 야옹야옹 하는 거니까 미야옹 하면서, 근데 웃음 참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 저는 웃음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봤거든요. 이 공연을 하는 걸. 그냥 뭐, 네. 저럴 거면 그냥 고양이 소리를 틀어놓는 게 뭔가 이,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피자를 여전히 만들어 먹냐고. 피자 만들어 먹죠. 제가 막 계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막 피자 만들어 먹었었는데 요새는 뭐 그냥 더워서 만들어 먹기도 귀찮고요. 예, 그냥 빨리 면이나 삶아서 이렇게 뭐 부어 먹고 하는 거죠. 2055님, 슬리, 더위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요즘입니다. 더운 시기 취미 생활은 어떠세요? 심리학에 의하면 취미란 기본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감정을 소모할 수 있는 취미. 둘째,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취미. 셋째,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취미. 슬디는 이 세 가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요? 뒤에서 옆사람 신청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감정을 소모할 수 있는 취미,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취미,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취미. 저는 집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감정을 소모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도 오랫동안 봐서 몸이 힘듭니다. 예. 애니메이션을 한 50편을 한 자리에서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눈물도 흘렸다가 웃었다가 감정 소모되고, 어떤 편은 이제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엉덩이가 아픕니다. 농담이고. 이렇게 취미가, 왜냐면 몸을 쓰는 것과 이게 생각을 쓰는 것과 또는 나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취미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취미라는 건 생각이 없다기보다 이렇게 몰두해서 그냥 빠져드는 거죠. 퍼즐을 맞추기나 레고 같은 거는 생각 없이 그냥 그걸 하는 거에 빠져 있으니까, 사실 레고 해보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조카를 위해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거 하루가 다 가 있고, 프라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장난감 같은 거 로봇 사놓고 본인이 하다가 에이 하면서 안 만드니까 삼촌이 해줄게 하면서 저도 하다가 아우 이거 못하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막. 근데 웃긴 거는 조카를 위해서 사줬는데 요새 보면은 제 친형이 더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져서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8005님, 슬기, 평범한 한 주였지만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슬기데이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슬기데이 들으면서 다가오는 한 주도 기분 좋게 보낼게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퓨어보이스님, 진짜로 젊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한대요. 나이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타고난 대식가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저 먹는 거 보면 놀라거든요. 근데 요즘은 놀라는 포인트가 달라요. 전에는 와, 그 많은 걸 다 먹어? 였다면 지금은 와, 그거 다 먹으면 소화가 돼? 소화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슬디도 젊을 때 맛난 거 많이 드세요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소화죠. 진짜 많이 먹어도 소화가 되는. 제가 그 먹방 유튜버라는 유명하신 분하고 이제 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럿이서. 와, 저는 진짜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그분의 생일이어서, 이제 같이 모인 거예요. 한 열대 명이 생일 축하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 만난 게 저녁 6시거든요. 가득 차 있었어요, 이 테이블에. 음식이. 그걸 다 먹고, 치우고, 한 번 더 2차로 쫙 깔았을 때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배가 불러서 배부르다 하고 끝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또 음식이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렇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테이블이 꽉 차게 음식이 한 네 번이 차고 마지막에 케이크와 디저트까지 먹는 걸 보고 집에 간 게 새벽 4시 정도니까 6시부터 4시까지 쉬지 않고 먹었거든요.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정말 잘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멋있다 이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드시면 좋은 거죠. 소화 잘 되고. 저도 먹는 거 좋아해서. 뿌띠뿌띠님, 매미 소리가 안 나야 여름이 다 간다고 했는데 매미 소리는 여전히 한창이네요. 오늘 계란찜을 했는데 살짝 짜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박볶음이랑 밥을 비벼 먹었어요. 들기름 추가해서요. 아주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야, 매미 소리에서 호박 비빔밥이 됐군요. 네. 좋아요. 이런 얘기들, 먹는 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본인의 어떤 이런 거죠. 레시피. 이런 거 보내주셔도 저희가 딱 듣고 맛있어 보이면 해먹는 거고 그런 거죠. 아니면 또는 본인이 먹었던 맛집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맛집 공유도 되고 저희 주더클은 어떤 여러 소통 창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KSY님. 저녁 공기가 어제와는 많이 달라요. 기온이 뚝 떨어진 느낌이에요. 예술의 전당 2026 국제음악제 프로그램이 좋아요. 개막과 폐막 공연은 이미 예매했어요. 시간이 되면 이 음악제 모든 공연을 보고 싶어요. 오늘 문성욱 부장님 방송 너무 잘하셨어요. 부장님은 좋아하시는 일이 직업이라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지난주에 토요 매거진 월간 예술의 전당 음악사업부 문성욱 부장님 나오셨죠? 우리 전당에서는 매달 새로운 분이 오고 계십니다. 이제 다른 나머지 공연장들은 한 분이 계속 하고 계신데 전당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계속 다른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매번 이제 새로 만나는 그런 느낌인데 각자의 또 그런 느낌들이 다 다르셔서 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다 좋네요. 자, 뒤에 트웨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의 옆사람, 이어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 핀커스 주커만 바이올린, 로열 피라모닉 연주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실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시벨리우스가 34살 때 작곡한 핀란디아는 조국을 그린 곡입니다. 작곡 당시에는 핀란드는 눈을 뜬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었죠.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였고 시벨리우스는 러시아 제국의 언론 검열에 저항하는 언론사의 기념 행사를 위해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곡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연주 금지를 당했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이 곡의 제목을 바꿔붙이며 끊임없이 연주했고 1920년 핀란드 독립 이후 이 곡은 핀란드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4: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4: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타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3: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6: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

0: 지켜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1: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0: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0: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전 전국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제 공급대책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은 7만 3천억 건설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추가로 발표할 신규 택지는 이미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며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인 추가 신규 택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4: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5: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1: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5: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 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7: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5: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4: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10: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9: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4: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입장 발표에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제왕놀이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또 개헌을 끄집어낼 생각이냐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1시 전남 광주 나주, 오후 5시엔 전북 익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오후 7시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 승부를 가를 핵심 격전지로 손꼽힙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순회 경선 결과는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1.48%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 경기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을 열고 모레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4: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11: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2: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13: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공통되는 민생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11: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 표현을 쓴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1: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0: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투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광복절인 오늘 참정권 침해 항의 집회가 진행되는 올림픽 공원을 방문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저녁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 공원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4: 국회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동료라 부르기도 부끄럽다며 곧바로 제명 결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5.18을 재조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 발언들이 여과 없이 쏟아졌습니다.
6: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7: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5: 참석자 항의는 몸싸움으로 먼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8: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5: 이 의원은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18이 성역을 넘어 신화가 된 것이냐며 헌법 정신에 담겠다면서 토론도 하면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8: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 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5: 논란을 빚은 표현이나 발표 내용은 자신이나 당의 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 차원의 경고에도 또다시 돌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9: 개별 의원의 좀 일단 토론회지만 당에서는 그 토론회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5: 더불어민주당은 차마 동료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예고한 대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0: 소속 정당에서도 반대를 했는데도 저것을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다.
5: 5.18 단체들도 국회 항의 방문과 관련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0: 슬기대의 2부 첫 곡은 몰도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가 직접 이 곡을 만들고 조국의 이름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공화국 중에서 가장 작은 공화국이었죠. 지금도 인구는 4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몰도바 출신의 세르게이 트로파노프가 이 곡을 만들어 연주하면서 많은 이들이 몰도바라는 나라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월드 뮤직 음악가들은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이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곡의 제목을 자신의 출신지를 붙이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음악 애호가들이 그 곡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명도 알게 되는 거죠. 방금 들으신 몰도바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곡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뒤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뒤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부천 아트센터입니다. 공연 사업팀 이경주 대리,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표정을 보니
1: 네,
0: 휴가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표정이 지난달과 다릅니다.
1: 잘 쉬고 왔습니다.
0: 어디로 네. 가셨어요? 뭐 아들과 가족과?
1: 네, 방학이어가지고 아들이 네. 뭐 롯데월드도 가고 네,
0: 이 더운 날씨에
1: 가고,
0: 네, 아들을
1: 가야죠.
0: 위해
1: 네, 그래서 잘 쉬고 왔어요.
0: 다행입니다.
1: 네, 네.
0: 자, 7월에 소개해 주신 공연은 어떻게 잘 진행됐습니까?
1: 네, 그럼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0: 네네.
1: 그 지난달에 소개드렸던 그 조성진 체인버 콘서트, 네, 또 정말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 공연장 안에서 네. 숨소리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었다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저는 사실 초대 창구를 맡고 있어서
0: 네.
1: 이제 직접 연주를 들을 수 없었는데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있는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황홀하더라고요.
0: 아, 그럴 수 네. 있죠. 이런 일하시는 분들 내가 이분의 연주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이것만
1: 네,
0: 해도
1: 맞아요.
0: 맞죠.
1: 그래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는데 기자님들도 공연을 함께 좀 보셨어요. 그런데 뭐 보이지 않는 지휘자 조성진, 세계 최고 앙상블을 조율하다. 조성진이 차려낸 실내악 성찬 등 기사 제목들만 봐도 당시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로비에서 열리는 모두의 클래식은 영화 음악을 또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0: 네.
1: 늘 그렇듯이 로비를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황홀한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0: 야.
1: 네, 그리고 여름방학 아카데미도
0: 네네네.
1: 아주 뜨거웠는데 그 춤추고 노래하는 여름 강좌와 와사비 배워
0: 네.
1: 공방에 놀러와 기억나시죠?
0: 맞습니다.
1: 네, 팝업 전시가 진행됐는데 와사비 배워 인형이 정말 빛의 속도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가까스로 하나를 겟했는데
0: 아들을 위해
1: 오늘 갖고 왔어요. 네.
0: 이건 또 와사비 되게 아니네요.
1: 와사비 배어인데 이름이 아몬드 봉봉입니다.
0: 네. 정말 아몬드 봉봉처럼 아몬드 박힌 것처럼
1: 네, 하나 네. 남은 거 제가 갖고 왔고 네, 선물은 못 갖고 와서 죄송해요.
0: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BAC 투어는 저희 또 YTN의 지난주 토요일 컬처 인사이드에도 소개가 됐어요.
0: 그래요?
1: 혹시 못 보셨네요.
0: 못 네. 봤습니다. 네.
1: 뉴스에 보도가 돼가지고 또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0: 네.
1: 그만큼 또 값진 7월을 저희는 보냈습니다.
0: 정말 네. 뜨거운 7월을 아주 뜨겁게 보내셨네요.
1: 네, 맞습니다. 바쁘게 보냈습니다.
0: 이야, 네. 대단합니다. 자, 8월 15일.
1: 네.
0: 오늘 소개해 주실 공연 뭔가요?
1: 네, 8월에도 아주 특별한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일에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그 리처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입니다.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바흐가 살았던 시대의 소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보는 시간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김유빈 씨는 2022년에 ARD 국제음악 콩쿠르 플루트 부문에서 또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분이시고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최연소 또 종신 수석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0: 순위 수석을 거친 한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은빛 플루트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우드 플루트를 들고 무대에 올라요.
1: 오.
0: 네,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에 고음악 분야를 대표하는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지휘자이신 리처드 이가가 하프시코드를 또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크 첼리스트 강지현 씨까지 함께 합니다. 프로그램까지 또 특별한데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을 한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네.
1: 이게 지금 고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진짜 옛날 플룻으로 하는
0: 네,
1: 거군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야, 이게 우드 플룻.
0: 네.
1: 저도 공연을 보면서 제가 본적 없는 것 같긴 한데
0: 네.
1: 이 김유빈은 현대 악기와 고악기를 모두 다루는 연주자라고 하는데
0: 네.
1: 이번엔 하프시코드 연주자인 리처드 이가와 함께 고악기
0: 네네.
1: 연주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직접
0: 네네.
1: 가서 보면 재밌겠네요.
0: 네, 그럼요. 또 저희 공연장이 고음악의 대가이시죠? 필리프 헤레베어 선생님께서 원더풀을 외쳐주셨던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옛음악 그 특유의 섬세한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번에는 또 우드플루트와 하프시코드, 바로크 첼로까지 함께 하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그 소리의 결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진짜 공연장의 울림이 이런 고음악에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0: 네, 그럼요.
1: 생각됩니다.
0: 맞아요.
1: 왜냐면 고음악 악기들이 지금 악기들보다 울림이 많이 작기 때문에 이게
0: 네.
1: 울려주지 않으면 잘
0: 그렇죠.
1: 안 들리죠.
0: 그럼요.
1: 이런 악기도 흔히 볼수 있는 게 아닌데 소리도 현대 악기와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음악?
0: 고음악은 저희 공연장에서 자주 또 연주가 열려서 저희도 자주 듣게 되었는데,
1: 네네.
0: 우드플루트는 조금
1: 들어는
0: 생소하잖아요.
1: 봤는데, 네,
0: 네,
1: 맞아요.
0: 그래서 플루트가 목관 악기로 분류되는 이유도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였기
1: 맞죠, 맞죠.
0: 때문인데, 김유빈 씨가 부전공을 정해야 할때옛 악기를 선택을 하셨대요.
1: 네.
0: 그래서 우드플루트를 접했는데, 현대플루트와 너무 달라서 조금 충격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뭐 현대 플루트가 좀 반짝반짝 빛나고 좀 선명한 소리라고 하면은 우드 플루트는 훨씬 따뜻하고 깊은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거의 뭐 우리나라 대금 같나요?
0: 그런 것 같아요. 맞네요.
1: 피리 같은
0: 대금. 네,
1: 느낌에.
0: 대금이 아주 핏한 것 같네요.
1: 진짜요?
0: 네네.
1: 그렇겠네.
0: 네,
1: 목관이니까.
0: 맞아요.
1: 궁금합니다.
0: 네.
1: 그럼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다고 했는데 이런 곡을 연주회장에서 듣기 쉽지 않습니다.
0: 네네.
1: 바흐 음악 좋아하는 그런 분들 많이 보러 오시겠네요.
0: 아무래도 고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공연이 플루트가 가장 사랑받던 시대의 바흐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이다 보니까, 또 리처드 이가가 이 고음악계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음악계의 슈퍼스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엔 또 그의 하프시코드 연주를 직접 들으실 수도 있고요. 바로크 첼로 아마 들어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또그 연주까지 더해져서 이세 악기가 함께 만드는 바흐의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바로크 첼로도 첼로랑 다른가요?
0: 약간 모양이 다른데요.
1: 네.
0: 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좀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목화적인 색채가 좀더 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로크 소리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 일단 활이 많이 다르네요. 활이.
0: 네. 보시고 계시는군요. 네.
1: 찾아보니까 재밌네요.
0: 네, 맞아요.
1: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시면 이런 악기들의 묘미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자, 다음 소개해 주실 공연은요?
0: 네, 바로 다음 날인 23일에는 스위스 오르가니스트 벤자민 리게티가 이 부천아트 센터의 파이프 오르간과 만납니다. 현재 로잔 생프랑스와 교회 수석 오르가니스트이자 로잔 고등음악원 교수이시고요. 지금까지 800회가 넘는 연주를 해온 또 음악가이세요. 그런데 저는 이분을 소개할 때 음악 이야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1: 네.
0: 한번 맞춰보세요.
1: 이
0: 뭘까요?
1: 사람을 소개할 때
0: 네.
1: 음악 말고
0: 네.
1: 뭐 어떤 외모가 특이한가요?
0: 아, 아닙니다. 바로 양말이에요. 양말. 네.
1: 양말?
0: 왜냐면 리게티 선생님께서 연주를 하실 때 오르간 슈즈를 신지 않고 양말을 신고 연주를 하신대요.
1: 불편하시구나.
0: 그래서 아무튼 팬들에게 양말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쩔 때 자세히 보시면 양쪽 양말 색깔이 다를 때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은 양말의 짝을 맞추는데 시간을 쓰기에는 너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그냥 지피는 대로 신었다?
0: 네. 근데 이 말부터 벌써 너무 예술적이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 부천 아트센터 공연에서는 네. 과연 어떤 색깔의 양말을 신고 등장하실지 그것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야, 이게 색깔이 다르면은 또 왜냐면 오르가니스트 연주하는 게 발이 보이다 보니까 네네. 발로도 연주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2: 양말을 신고 하시는데 양말이 색깔이 다르다.
0: 다를 수도 있다.
2: 아.
0: 네, 놀라지 마셔라.
2: 그러니까 네. 계획된 건 아니고요. 벌써 그냥 그런 게 중요하냐.
0: 네, 그렇죠,
2: 연주가
0: 그렇죠.
2: 중요한 거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또 이번에 바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까지 오르간 음색으로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와, 카르멘을 또 오르간으로 들어보는 거는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맞아요.
2: 오르간은 사실 진짜 엄청나게 웅장하니까요.
0: 그럼요, 그럼요.
2: 야, 그렇죠. 어떻게 들릴까 궁금합니다.
0: 네.
2: 이게 오르간이 있는 부천 아트센터라서 기획할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르간이 있는 연주장이 많다고 해도
0: 네,
2: 또
0: 네.
2: 부천 아트센터는 좀 다르지 않을까
0: 네,
2: 싶습니다.
0: 네, 그럼요. 저희 공연장에는 캐나다의 카사방 프렐사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좀 신기한 게 리게티 선생님께서 파이프 오르간을 악기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오르간마다 품고 있는 그런 음색과 개성이 좀 다르고
2: 네.
0: 그 소리를 조합하는 연주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음악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저희 부천아트센터의 오르간은 4,576개의 파이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완전히 동일한 악기는 국내에도 해외에도 없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이베타 압칼나 오르가니스트 공연을
2: 네네.
0: 저희 공연장이랑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했었었거든요.
2: 네네.
0: 근데 이제 두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너무 궁금해서 현장을 찾아봤는데 진짜 확실하게 달라요.
2: 전혀 다른가요?
0: 네. 근데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2: 네네.
0: 같은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해도 이 공간과 악기에 따라서 아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가 있구나 싶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궁금하네요. 그럼 네. 파이프 오르가니스트는 그 공연장 가서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면 리허설을 꽤 많이 하겠습니다.
0: 리허설 메모리 시간이 거의 하루 잡으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0: 네네.
2: 왜냐면 여기 와서 이걸 해야 되니까.
0: 네.
2: 자기 집에 이걸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0: 그럼요. 다 스탑 조절하시고 하시는데.
2: 그러니까.
0: 네.
2: 어떠셨어요? 오르간의 이 두 가지를 들어보시면서 오르간의 매력이 또 있다면요?
0: 일단 오르간 매력은 굉장한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2: 네네.
0: 진짜 악기의 제왕님이시다.
2: 아, 오르간이?
0: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악기가 다 훌륭하지만 저희 악기의 경우에는 4천 개가 넘는 파이프가 이 공연장 전체를 울리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잖아요.
2: 음흠.
0: 근데 그 소리가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스탑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소리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천아트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 오르간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왜 모차르트 선생님께서 오르간을 악기의 제왕이라고 표현했는지 점점 더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늘 막 웅장한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순간에는 약간 클라리넷 소리도 나고
2: 오호.
0: 오보에처럼 좀 몽글몽글하고 좀 평온한 음색도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8월 23일에 직접 오셔가지고 부천 아트센터에서 이 악기의 제왕님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대단합니다. 우리가 뭐 피아노를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0: 네.
2: 오르간은 그냥 큰 오케스트라네요.
0: 네, 큰 오케스트라.
2: 재밌습니다.
0: 네.
2: 자, 그러면 오르간 말고 소개해 주실 공연이 또 있을까요?
0: 네, 이번에는 조금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공연인데요. 26일 오전 11시에 피아니스트 박상욱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가 또 하반기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상반기에 저희 세 차례 공연이 모두 90%가 넘는 좌석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시리즈인데요. 따뜻한 연주와 친근한 해설을 들려주는 이 피아니스트 박상욱 씨와 함께 이번 8월에는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우연 씨가 또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 오전에 깊고 부드러운 클라리넷 선율과 함께 좀 쉬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2: 와, 오전 11시 공연이군요. 브런치
0: 네네.
2: 콘서트. 이거 피아니스트도 이게 참 손이 풀릴까 모르겠습니다.
0: 그래서 아침 일찍 오세요.
2: 그죠? 엄청 일찍 일어나셔야 될 거고.
0: 네네.
2: 브런치 콘서트 얘기해 주신 적 있는데 저녁 공연과 또 다른 매력들이 많죠?
0: 네, 아무래도 저녁 공연은 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오전 11시 공연은 뭐 클래식으로 좀 하루를 여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저도 역시 일이기는 하지만 브런치 콘서트 지원을 마치고서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2: 네.
0: 근데 그 점심이 유난히 더 꿀맛입니다.
2: 아.
0: 아무래도 이 클래식 소스를 뿌리

0: 먹는 듯한.
1: 맞나요, 그거? 아침부터 고생해서 맛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일하시는 분들도 브런치 콘서트 하려면은 더 준비를 미리 하셔야
0: 그건
1: 되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출근이 원래 만약
0: 네.
1: 9시로 치면 이거 9시 갔다가 늦잖아요.
0: 네, 빠르게 출근하죠.
1: 아하.
0: 그래서 맛있었군요. 네.
1: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이경주 대리님의 생각이 아니고요.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이제 뭐 부천 아트센터 브런치 콘서트는 워낙 유명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0: 네, 맞아요. 그래서 회전문 관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 네네.
0: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뭐, 로비에 나와서 보면, 뭐, 또 오셨어요. 뭐, 오늘은 자리 어디세요. 뭐,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1: 네네.
0: 다른 지인분들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 아, 그렇죠. 이건 좀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0: 네네.
1: 또 끝나고 밥도 먹고,
0: 네.
1: 그래도 마실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자, 또 공연이 있습니다.
0: 네, 그 다음 공연은 저희 부천아트센터 후원회와 함께하는 무료 로비 콘서트 모두의 클래식입니다. 지난 5일에는요, 부천시립 합창단이 일상의 쉼을 주제로 약 200명이 훌쩍 넘는 관객분들과 또 함께 했고요. 다가오는 19일에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산책이 또 부천아트센터 로비에서 펼쳐집니다. 무료 공연인 거 아시죠? 그래서
1: 네.
0: 많이들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 이렇게, 공연장에서 무료 공연을 해주면 정말 가서 좀 보십시오.
0: 네.
1: 그러면서 그 공연장의 생김새, 울림, 연주자 또 많이 알아보시고,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이 많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 이런 공연을 나눠주시는데,
0: 네,
1: 안 보면
0: 그럼요.
1: 됩니까?
0: 진짜 많이들 오고 계셔서,
1: 그죠?
0: 네, 청취자분들도 오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이런 기회는 다 봐야죠.
0: 네.
1: 관현맹인 전통예술단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단한 전통예술단인데요. 음악은 마음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책이라는 공연으로 전통음악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1: 아, 산책.
0: 네네, 산책.
1: 이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럼 이걸 악기를 연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0: 네, 악기를 연주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전통 악기를 가지고
1: 네.
0: 이제 연주를 해주실 거라서
1: 그럼 이분들 다 외워야 되는 거네요?
0: 그러시죠.
1: 야.
0: 네, 그래서 엄청난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1: 네.
0: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셔서
1: 네.
0: 저희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1: 전통 악기면은 다 국악기 쪽이고.
0: 네,
1: 오, 또
0: 맞습니다.
1: 그런 것도 이렇게 부천 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군요.
0: 네, 그럼요. 저희는
1: 오.
0: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1: 자, 지난달에도 강좌와 투어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와사비 베어 같은 그런 강좌 투어. 8월도
0: 네.
1: 있습니까?
0: 네, 8월에는 일단 춤추고 노래하고 뭐 와사비 배우와 함께했던 그런 여름방학 특집이 지난주에 막을 내렸고요.
1: 네.
0: BAC 투어는 8월에도 계속 됩니다. 저희 지난주에 YTN 뉴스에 소개가 됐잖아요. 근데
1: 네.
0: 원래는 빠르게 매진이 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젠 더 정말 빛의 속도로 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아, 더 빨라졌다.
0: 네, 진짜 순삭이거든요. 그
1: 아.
0: 공연 투어도.
1: 이게 아무래도 이 자녀와 함께 볼
0: 네,
1: 수 있는 거다
0: 자녀분들과
1: 보니까.
0: 함께
1: 아,
0: 오셔서.
1: 그러면
0: 네.
1: 사실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0: 그럼요.
1: 대리님도 이제 아들을 키우시니까 공연을 보러 갈때 내가 보고 싶은 것보단 아들을 위한
0: 그렇죠,
1: 공연을.
0: 그렇죠.
1: 영화도 내가 보는 것 싶은 것보단 아들이 보는. 몇 살인가요?
0: 지금 5살입니다.
1: 어떠세요? 5살이면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까?
0: 장단점이 있는데
1: 예.
0: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5살이라고 말대꾸도 하고,
1: 네.
0: 네, 나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막 그런 것도 따라하고, 이제
1: 네네.
0: 이런 모습들이 참 귀여운데 초등학생이 되면 또 다른 귀여움이 있지 않을까.
1: 저는
0: 네.
1: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의 또 아이들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할때 너무
0: 아,
1: 마을
0: 네,
1: 마 엄마 아빠
0: 맞아요.
1: 할때 너무 좋다가
0: 네.
1: 이제 4살, 5살 되면서 말을 안 하는 게
0: 네, 그쵸.
1: 이런 것도 있고
0: 네,
1: 참또 이제
0: 그럼요.
1: 나이 들면 말좀 해. 그거
0: 네,
1: 되게
0: 말을 또안 한다고
1: 그러니까 이게
0: 하더라고요.
1: 참 웃긴 거죠.
0: 네.
1: 말걸 때는 그만해라 그러고 말안
0: 네,
1: 하면 말하라 그러고
0: 그러니까요.
1: 참 재밌습니다.
0: 네.
1: 자, 어쨌든 우리 뒤덮글 토요 매거진 오늘은 부천 아트센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0: 아,
1: 4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흐른
0: 그렇네요.
1: 거예요.
0: 그렇네요.
1: 야, 시간이 이게
0: 빠르네요.
1: 너무 빠릅니다. 예, 어느덧 꿀팁 정보가 네 번째인데 이
0: 네.
1: 4회차 질문은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주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0: 아, 아주 중요하죠.
1: 네, 이게 공연을 보러 가실 때 보통

0: 보통 뭐 걸어서 가실 때도 있지만
1: 네.
0: 먼 공연장인 경우 차를 가져가시니까
1: 네.
0: 공연장 주차가 만석일 때 과연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죠.
1: 네, 제가
0: 네.
1: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주차장이 만석이다,
0: 네.
1: 만석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 바로 옆에 저희 중앙공원 공영 주차장이
0: 아,
1: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시청 주차장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공연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싶으시면은 중앙공원 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주차 할인은 적용받기 어렵고
0: 네.
1: 그래도 1일 최대 요금이 4천 원이니까요. 좀 공연장 주차장이 혼잡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실 때 이곳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0: 제가
1: 같습니다.
0: 잘못 본거 아니에요? 1일 최대 요금 4천 원이요?
1: 네, 맞아요. 저렴하죠.
0: 4만 원이 아니라 4천 원.
1: 4천 원입니다. 네.
0: 그러면 부천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연을 보면 티켓으로 무료인가요?
1: 네, 그러니까 주중에는
0: 네.
1: 공연을 보시면 1,000원이시고,
0: 천 원.
1: 네, 주말에는 무료이십니다.
0: 아, 공연을 보면요?
1: 아, 공연을
0: 안 봐도요?
1: 안 보셔도 주말에는 무료입니다. 아, 그럼 또 주차장이 더꽉찰것 같은데.
0: 아, 무료라고 하니까 공연 안 봐도 사람들이 될까 봐.
1: 네, 공연 많이 보러 오세요.
0: 오, 그 주차장 자체는 넓은가요?
1: 넓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0: 그치.
1: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차요.
0: 맞죠.
1: 그래서, 네, 그게 조금.
0: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서울에도 공연 보러 가면 주차가
1: 네, 그쵸,
0: 결국
1: 그쵸.
0: 이게 안 가져가게 되는 그런
1: 네,
0: 케이스가
1: 저희는
0: 있죠.
1: 1,000원이다.
0: 야, 여기 부천아트센터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한 건 이거죠. 이게 보통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시간을 그렇게 여유롭게 가져가지 않거든요.
1: 아,
0: 그래서 급해요.
1: 네,
0: 7시
1: 급하시죠.
0: 5분이면 6시 반에 주차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꽉차 있거든. 못
1: 네.
0: 가거든. 그럼 그럴 때
1: 아,
0: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가장
1: 네.
0: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주차 자리가 어딜까? 이런 거 되게
1: 아,
0: 중요하죠.
1: 근데 이 자리는 아마 가장 빨리 찰것
0: 그렇겠죠.
1: 같아서
0: 여긴
1: 아무래도
0: 그럼요.
1: 가까우니까.
0: 여긴 뭐 4시 차겠죠. 7시 5분이면.
1: 그래서
0: 예.
1: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면 먼저 올라가시고
0: 네.
1: 주차하시는 분은 좀 늦게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0: 아.
1: 싶지만 그래도 제가 그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0: 중요하죠.
1: 네, 일단 콘서트홀 공연을 보신다면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0: 네.
1: 그러면 6번 그리고 8번
0: 네.
1: 기둥이 보이실
0: 6번 8번
1: 겁니다.
0: 기둥.
1: 네, 그쪽에 그 콘서트홀로 바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0: 네,
1: 있어서
0: 에스컬레이터.
1: 네, 가장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소공연장 공연을 보신다면 조금 또 다른데
0: 네.
1: 지하 주차장이 일반 통행이기
0: 일반
1: 때문에
0: 통행.
1: 오른쪽으로 자,
0: 두 번.
1: 두번 꺾으셔가지고 쭉 들어오시면 왼쪽에 27번 기둥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앞 출입문으로 들어오시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소공연장이 있어요.
0: 아하.
1: 그래서 여러분 6번, 8번, 그리고 27번 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0: 네.
1: 여기가 모두 핫한 자리라서 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0: 그러니까
1: 같습니다.
0: 우리 대리님도 차 타고 다니시나요?
1: 네,
0: 그래서 이거
1: 맞아요.
0: 다 알고 계신 거죠?
1: 또 오늘 이걸 위하여
0: 또
1: 제가
0: 그
1: 또
0: 설명하기 위해
1: 네,
0: 오른쪽으로 두
1: 아,
0: 번,
1: 두 번,
0: 6번, 8번 이렇게
1: 네, 해봤죠. 미리 또
0: 고생하셨네요.
1: 네,
0: 이런 꿀팁 이거 고생만 시키네 이거. 아, 진짜.
1: 6번, 8번, 27번,
0: 야,
1: 네.
0: 아무튼 이제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부천 아트센터 주차장은 6번, 8번, 27번입니다.
1: 네,
0: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 지하 2층이요. 네.
0: 아파트 주차장도 아니고 이게 동수로 찾듯이 6번, 8번, 27번.
1: 네,
0: 아,
1: 맞습니다.
0: 재밌습니다.
1: 네.
0: 아, 참 이렇게 항상 열심히 이렇게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0: 저희가 죄송하네요.
1: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0: 네.
1: 6번, 8번,
0: 아,
1: 27번.
0: 그렇군요. 아, 여기가 바로구나.
1: 네,
0: 아,
1: 바로 여기구나. 네.
0: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천 아트센터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였고요. 아, 오늘도
1: 네.
0: 정말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하고
1: 네.
0: 매번 오셔서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1: 네.
0: 참 편안하고
1: 정말
0: 좋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0: 감사합니다.
1: 네,
0: 무더위
1: 와서
0: 계속
1: 너무
0: 되고
1: 좋아요.
0: 있는데 이 건강 잘 챙기시고
1: 네.
0: 좋은 공연 소식 또 들고 9월에 만나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는 8월 22일 부천 아트센터에서 독주회를 갖는 플루티스트 김유빈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2번 디장조 중 3악장 김유빈의 플루트 앙상블 오브 도쿄 연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8월 15일 토요일 실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체코의 작곡가 스메타나는 말년의 6곡의 교향시로 구성된 나의 조국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집의 6곡은 각각 체코의 역사와 자연을 그리고 있죠. 스메타나는 프라하 혁명에도 참가하는 등 애국적인 면모를 지닌 작곡가인데요. 그의 작품집 나의 조국도 민족적인 색채를 짙게 보여줍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에서 몰다우, 세면 비치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피라믹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광복절에 보내드린 슬기데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텔 씨와 함께 화요일 뿌띠 뒤덕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하늘만 흐린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이 꽤 많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50mm의 비가 예상되고 어제도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세차게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산한 도로 위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하월곡에서 신내나들목 구간 정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4차로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강변북

0: 송파구 구리 방향 구리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서행 중인데 이후 수성나들목을 지나서 무대나들목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라서 벌써부터 서행을은 보이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까지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구간도 정체고 경부 동탄터널 부근에서 동탄분기점 구간도 서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게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5: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7: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6: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의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8: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입장 발표에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김용범 정책실장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제왕 놀이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또 개헌을 끄집어낼 생각이냐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1시 전

0: 전남 광주 나주 오후 5시엔 전북 익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7시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 승부를 가를 핵심 격전지로 꼽힙니다.
1: 정부가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2: 8.13 공급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4: 김윤덕 국토교통부
3: 짓겠다.
4: 장관입니다.
3: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2: 김 장관은 주택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이탁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0: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4: 한명도
6: 신속하게
4: 민주당 대표
6: 뒷받침하고.
4: 직무대행 겸
5: 하지만
4: 원내대표입니다.
5: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7: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4: 오세훈
7: 그 악영향이
4: 서울시장입니다.
7: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5: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 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8: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층 가구밖에
4: 정점식
8: 없는
4: 국민의힘
8: 것입니다.
4: 원내대표입니다.
8: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5: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5: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0: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네, 이렇게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0: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3: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4: 오세훈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2: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5: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4: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입니다.
5: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2: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세기의 재산 분할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0: 시한 마지막 날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며 긴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9년 넘게 이어져온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 분할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재차 대법원 행이 결정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한 마지막 날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건정에게 재산 분할에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된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건정 사이 재산 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재상고에서는 단순 재산 분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재상고를 거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구체적인 논리는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제출된 상고 이유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레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라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텐데요. 제주 산지는 2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해안에 120mm 이상, 이외 남부지방에 5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고요. 경남 지역은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의 비가 전망됩니다. 강원 지역 가는 길은 벌써 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소 3패에서 서종까지 15km 정도 밀리고 있고 동산요금소 부근에서 동홍천 구간 13km가량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소래터널 부근에서 안현분기점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상일에서 하남분기점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매송휴게소에서 팔탄휴게소까지 가장 밀리는데요. 9km 정도 정체 보이고 있고 서평택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11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구간 정체고 원주분기점에서 원주 구간도 천천히 지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앤 뮤직 첫 타임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제 81주년 광복절이자 사흘 연휴의 첫날입니다. 독립, 자주의 의미 다시 생각해보고 주변에 감사한 것들 떠올리는 하루 보내보겠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 아침 함께하는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드바지의 I Like It.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 한복판에 8월 15일 광복절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의 진짜 의미 함께 되새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뉴스앤뮤직 오늘과 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매시간 20분 생방송으로 다양한 뉴스와 함께 음악 전해드려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첫 곡 느바지의 I Like It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두 곡도 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70년대 발표된 올드 팝 두 곡 만나볼게요. R. 그린의 Let's Stay Together, 스티비 원더의 Sir Duke.

7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할 수 있음이 여전히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에 발표한 광복절 축하 언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70여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서로의 안보와 번영을 향한 확고한 약속을 바탕으로 동맹 관계를 일궈왔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신교 교차로까지 행진한다면서 서울경찰청 교차로에서 구세군 교차로까지 양방향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35년 전 휘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뜻을 기리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어제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나비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리고 기억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보수단체 광화문 일대에서 4시부터 또 이렇게 함께 행진하면서 통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오후 1시 반부터는 또 진보단체가 율곡로 사진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저희 교통방송 통해서도 통제 구간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광복절 주말 휴일 보내시는데 정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7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전 7시 36분 지나고 있고요. 노래 두 곡 또 전해드립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YTN 라디오 7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다음 주 이란을 상대로 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방송 뉴스맥스는 스콧 베서트 재무장관이 전날 이 채널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치를 적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군사작전에서 경제 제재로 전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 강도를 다시 한 단계 더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부진한 소비 지표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 내린 53,732.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7%, 나스닥 종합 지수는 0.28% 각각 마감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의 뮤직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정미조의 7번 곡도 보내드리고요. 가을방학의 반얀나무 아래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0: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1: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4: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4: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으로 시작한 8월이 어느새 중순까지 오면서 이제는 소나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특히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는데요. 제주 산지와 경남 남해안은 2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이외 남부지방 곳곳으로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도 20에서 60mm로 양이 꽤 많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팔탄 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매송휴게소에서 발안 구간 16km 정도 밀리고 있고 서평택 분기점에서 포승 분기점 구간 10km가량 정체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방향 부경인에서 발안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금광에서 남한성 분기점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입장에서 천안까지 12km 정도 밀리고요.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 구간도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춘천에서 동홍천 구간 17km 정도 막힙니다. 강일에서 서종 구간도 정체고 곳곳에서 정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2: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3: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4: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0: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4: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3: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5: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0: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입니다.
5: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3: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2: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0: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6: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8: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0: 서울시장입니다.
8: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6: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0: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는
2: 정점식
1: 것입니다.
2: 정점식 국민의힘
1: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0: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을 맹공해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4: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6: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5: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7: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1시 전남 광주 나주, 오후 5시엔 전북 익산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7시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4: 지도부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8: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 주자들은 막판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에 권리당원의 10명 중 7명이 몰려있는 만큼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맞는 당대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9: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2: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0: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김대중 이재명에게서
2: 김민석
10: 공통되는
2: 민주당 당대표
10: 실용 합리 뭐 약간 그리고 통합 이것이 맞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하는 것이고.
8: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는데 거칠었던 후보 간 설전에선

0: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전날 정 후보를 향해 붕어 IQ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던 현 지도부도 마지막 회의에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1: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2: 강력구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민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2: 박규환 민주당
3: 당원과
2: 최고위원입니다.
3: 지지자를 편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0: 하지만 일부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하자 정 후보는 소명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의 당심,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최종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반 득표로 승부가 바로 결정될지 아니면 선호 투표 적용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장동혁 대표 취임 1년을 앞둔 국민의힘은 지역구 최일선에 있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거 재선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5: 2028년 총선 경쟁력을 위해 쇄신하겠다는 취지인데 장 대표의 그간 행보와 맞물려 반대파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당심을 강조하며 당선 첫 포부를 밝혔던 장동혁 대표가 오는 23일이면 취임 1년이 됩니다. 이를 전후로 국민의힘은 지역구 민심 최일선에 있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즉 당협위원장 조직을 대거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은 관행상 투표 없이 임기를 연장해 왔는데 당규에 따라 재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당원 정당을 강조해온 만큼 전국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7: 유임되는 결과가 아니라 다른 당원들로부터 선출되는 절차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전석이 사고 당협화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6: 소속 의원과 시도지사 역량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선출직 공직자 TF와 함께 목적은 2028년 총선 경쟁력 제고지만 장 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간 대여투쟁을 강조해온 장 대표는 최근 투쟁력이 부족한 당협위원장의 교체 필요성도 공언했습니다.
8: 또 줄 서서 당협위원장 되고 또 놀다가 또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는 그런 당협위원장들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6: 당내 여론은 양분되는 분위기입니다. 복당 운동권을 근절하자고 한 안철수 의원과 당권파 인사들이 잇따라 장 대표를 옹호했는데 한동훈 의원의 복당 시점을 저울질 중인 친한계는 장 대표 퇴진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보폭이 커지는 장 대표 행보에 중진들도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휴일인 17일에 별도 만남을 갖기로 한 3선 의원들에 이어 4선 이상 의원들도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거취까지 열어놓고 당의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쇄신일지 결집일지 당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장동혁 대표가 기치로 내건 당원 중심 행보를 보는 시선도 엇갈립니다. 그만큼 취임 1주년에 이뤄지는 기자회견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광복절인 오늘 참정권 침해 항의 집회가 진행되는 올림픽 공원을 방문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저녁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9: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4: 합성목재 예스팀바.
13: 경동산업 주식회사.
1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15: 건강해.
1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7: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1: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 절정은 지나갔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덥습니다. 연휴가 지난 다음 주까지 낮 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연휴 동안 푹 쉬시면서 몸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1도, 강릉 27도, 전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팔탄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매송휴게소에서 발안 구간 16km 정도 밀리고 있고 서평택분기점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10km가량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신갈분기점에서 양지터널 구간 덕평에서 이천까지 총 26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나라의 빛을 되찾은 날 8월 15일 광복절 아침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8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실시간 주요 뉴스들 살펴보고요. 다양한 음악 감상해 볼게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I will be there.

0: 추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 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 사이다.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 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YTN 라디오 뉴스앤뮤지. 광복절 사흘 연휴의 첫날이자 광복절날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8920번님, 기다리고 기다렸다 만나는 뉴스앤뮤직. 아우, 사랑합니다. 엄지척이에요. 하시면서 문자 넣어주셨네요. 주말이 되어서야만 만날 수 있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일주일이 참 길게 느껴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7443님, 따로 살던 딸이 유학 가면서요,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의도치 않게 맡게 됐습니다. 느닷없이 식구가 늘어서 집안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하셨어요. 새 식구를 맞이하셨군요. 우리 뭐 냥이들도 새 집과 새 주인에 적응을 해야겠고, 7443님도 신경 쓰고 돌봐야 할 아기들이 둘이나 생긴 거니까 되게 낯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 어지러운 집안과 우리 마음은 음악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차분하게 가라앉혀보시고요. 하나하나 고양이랑 같이 동거동락하기 위한 집안의 질서 정리를 해나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머, 7시 뉴스앤뮤직 선곡도 되게 좋았는데 8시 때도 음악 역시 좋다고 말씀해주신 3025번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 귀에 편하게 쏙 꽂힐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게 볼게요.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에 참여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해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Another One Bites the Dust, 퀸의 노래. This Will Be, 나탈리 콜의 목소리. 노래 두 곡 더 감상하고 올게요.

퀸과 나탈리 콜의 노래 두 곡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8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곳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주권 주장이지만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란전이 장기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오만이 각각 인정하는 항로부터 위치 추적이 어려운 항로까지 여러 항로가 병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단순한 개방 또는 폐쇄 상태로 구분되지 않고 선박들이 공격과 기뢰 가능성, 제재 위험을 따져가며 각기 다른 항로를 선택하는 새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전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3,300여 척으로 전쟁 전의 20% 수준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만 미국과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주체가 인정하는 항로가 병존하는 복잡한 통항 체계가 형성됐다고 미 CNN은 전했습니다. 콜롬비아를 강타한 지진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기면서 수색 작업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번 지진의 사망자가 최소 287명, 부상자는 4천여 명, 실종자는 400여 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지진 피해가 10만 명이 넘고 수천 개의 학교와 의료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닷새째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페레이라 한 호텔 잔해 아래에서 생존자 신호를 발견하고 마지막 구조를 위한 시간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국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 아침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지는 두 곡. 가요로 준비해봤어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클래식의 여우야.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클래식의 여우야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세계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 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재상고 시한이 만료되기 직전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두 달 연속 개선됐던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이달 들어 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미시간대는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8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5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7.6%가 하락한 것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7월 54.8에서 8월 51.8로 향후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 지수는 55.4에서 50.6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과 동교동 일대 251세대 전기 공급이 끊겨 4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정전으로 다치거나 고립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주민이 냉방 설비를 쓰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전은 서교동 공사 현장의 가설 기둥이 고압선을 건드려 정전이 발생했다며 밤 10시 4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 디자인님. 광복절이라 태극기를 몸에 지니고 서울 둘레길 스텀프 투어 4호 코스 용마산과 아차산을 트레킹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6343님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6343님이 트레킹하실 때마다 만나는 모든 시민분들이 오늘 광복절이구나 하시면서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산행을 하고 계시네요. 물 많이 드시고요. 미끄러지시면 안 돼요.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좀 돌 있는 데는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운동 잘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쿨의 이 여름 썸머, 싸이의 어땠을까 띄워드립니다. 9시 20분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과 여수,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늘만 흐린 곳도 있는데요. 계신 지역에서 비가 내린다면 문단속 잘해주시고 튼튼한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경남 남해안에 2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이외 남부지방에도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광화문에서는 집회 준비로 인해서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전차로를 막고 있습니다. 1시부터 집회 시작되겠고요. 4시부터 5시까지는 행진도 예상됩니다.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11시 30분부터 30분 동안 2개 차로를 막고 집회 있겠습니다. 이후 1시간 반 동안 행진 예상되는데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까지 2개 차로를 막고 이동하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신규 교차로까지 행진한다며 서울경찰청 교차로에서 구세군 교차로까지 양방향 통행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낮 1시 반부터 진보단체가 율곡로,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 반부터 안국교차로에서 종각교차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한다며 행진 동안 을지로 입구 교차로에서 시청 교차로 방향 차량이 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218명을 투입해 교통관리와 차량 우회 등 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우정국로 등 도심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특히 남부지방엔 최고 2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광복절 연휴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오늘과 내일 지리산 등 남해안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부산과 울산, 경남 내륙에 최고 150mm, 호남 내륙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세계 재산 분할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시한 마지막 날 최 회장 측이 재산 구하며 긴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9년 넘게 이어져 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 분할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재차 대법원 행이 결정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한 마지막 날 법원에 재산 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에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된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재산 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재산고에서는 단순 재산 분할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재상고를 거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구체적인 논리는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제출된 상고 이유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관위 비위를 수사할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첫 특검인 만큼 인력 수급과 파견 검사의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3: 최대 150일 동안 선관위의 비위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투표율 조작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까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의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 각종 비위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보